0: 있어요. 내 이웃이 해녀라는 거를. 근데 보면은 너무 신기하고 내려가셔서 물질을 해오시는데 어쩔 때는 죄송하기도 해요. 내가 이 돈을 주고 산다는 게 맞는 건가?
1: 아, 그래서
0: 근데 여기 닿으면은 안 아파요, 얼굴?
1: 이거 안 닿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래. 얘를 안 닿아.
0: 아, 그래서 여기다 도수를 넣었구나. 와, 최첨단이네.
1: 이장눈을 하나도 안 보이고 이쪽으로 보는 거라.
0: 이게 밑에죠?
2: Yang Yunjung began diving at 16, so it has been 65 years. She has lost vision in one eye, but her diving has not stopped.
0: 어떻게 이렇게?
1: 안을 숨 쉬어.
0: 하고 손 잡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1: 응.
0: 그러면 얼마나 참아요? 아, 이게 압착이 딱 되는구나. 숨 쉬면은.
1: 그런데 저기 먹고 그저 뭐 비빔밥? 전복 비빔밥? 그거는 얼마 받는데?
0: 왜?
1: 아, 이제 먹어보려고.
0: 아, 됐어. 그냥 와서 먹은 거. 뭐 돈을 쓰려고 그래. 배고프면 오세요. 아이고, 네, 삼촌한테는.
1: 집에서 반찬 없으면 내가 애기 갈비 같은 거나.
0: 뿔소라 세 개 갖고 와. 우리 물물교랑 교환하자. 뿔소라 세 개랑 그다음에 비빔밥 하나랑. 그 공짜 아니잖아. 제주도 할망들이 그게 확실하신 것 같아, 계산이. 공짜를 싫어하신다. 그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짜 안 드시더라고. 삼촌, 이거 오늘 얼마 드리면 돼요?
1: 15,000원만
0: 줘요. 15,000원? 알았어요. 좀 이따가 갖다 드릴게요. 3kg 넘으면 내가 돈 더 갖다 드릴게요.
1: 아니야. 넘어도 되고 안 넘어도 되고.
0: 넘을 것 같은데? 오, 3kg 더 될 것 같아, 문어.
1: 문어는 공짜.
0: 아, 진짜?
1: 응.
0: 말도 안 돼.
2: 김재한 has come back after a pleasant transaction with Yang Yunjung. Kim Jae-an is making food with seaweed as its main ingredient.
0: 가파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장님이 저한테 조그맣게 가파도 미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집에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를 집어 먹었는데 그게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미역 맛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 생미역은 이런 맛도 있구나. 제주도 미역은 조금 더 폭신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미역을 제가 단면을 이렇게 한참 천천히 보니까 그 생미역을 제가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조금 갖고 있는 그 기포 같은 게 좀 있어요. 미역 돌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주는 맛이 더 싱싱하고 더 부드럽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2: The Dor seaweed of Jeju-do Island grows in between the rocks under the sea during winter, so they are collected starting from February. Seaweed that grows in waters with strong currents are said to be more delicious. The coast off of Geumneung has strong currents.
0: 올해는 이 바다가 거의 미역이 엄청 많았었어요.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미역밭 완전히 예, 그런 정도로 미역이 풍년이어가지고 미역을 좀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생미역을 그대로 냉동을 시켜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다에서 건진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요리하기 전에 좀 그거 씻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음식을 만들죠.
2: There's something that Kim Jae-an must do before she makes seaweed soup.
0: 생미역 자체를 바로 요리를 하면은 그 미역의 맛이 너무 세서 그 쓴맛이 나요. 끓이면은. 그래서 한번 살짝 데쳐서 차가운 물에 헹궈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미역, 날 미역이니까 약간의 그 비릿한 바다 냄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맛을 조금 주기 위해서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그다음에 미역을 볶아주고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 전복을 쓰고 그다음에 전복에서 가장 감칠맛을 폭발하는 게 내장이거든요. (목소리) 저희가 개구라고 부르는 내장을 아주 많이 갈아서 그걸로 비린내를 이제 나지 않게 처리를 해서 미역하고 같이 해서 끓이면 별다른 양념 없이도 정말 감칠맛이 터져요. 그리고 몸에도 너무 좋아요.

0: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메밀이 제일 많이 나는 생산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그걸 쓰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농도를 잡아야 되는데 밀가루 대신 메밀가루로 넣으면은 그런 의미도 있고 몸에도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주 음식에 보시면 탕이나 뭐 이런 해장국 이런 거에 메밀가루를 마지막에 넣는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미역국에도 메밀가루 넣어서 먹고, 그거는 이제 민산부 같은 분들한테 또 꼭 그렇게 해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1: 개우 sauce, which is a mix of the intestines of abalone and buckwheat flour, is used not only in seaweed soup, but also in other dishes like bibimbap.

0: Seaweed soup was regarded as an accompaniment to rice. Now that it has met abalone and octopus, its presence offers a different vibe.
1: 맛있게 드시고요.
2: 고맙습니다.
1: 이거 비빔밥에
0: In this bibimbap, Gyeu sauce, boasting the rich scent of the ocean, is used instead of gochujang sauce. What's the combination of seaweed soup, octopus, and abalone like?
3: 무슨 스펀지 씹는 느낌이거든요. 냉동 문어를 이렇게 우리가 숙회 먹다 보면 이게 너무 보들보들해가지고 먹기가 너무 편하니까 편하고 이게 좋으니까 나 깜짝 놀랐는데 아까 여쭤보니까 생물 문어 쓴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니까 가능한 거겠지.
1: 전복 내장 개우?
3: 아 전복 내장 개우.
1: 그게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담백하면서도 뭔가 풍부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바다 향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고.
3: 초장은 빠졌지만 뭔가 이게 그 이 지역의 특색의 어떤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배합을 해가지고
1: 육지 사람들도 되게
3: 담백하고 그러면서 어떤 바다 냄새가 나는 이제 그런 맛을 잘 살린 것 같아 이런 것들은.
0: The hard work of Haenya in Geumneung-ni Village and Kim Jae-an's idea have created these dishes, and they are transforming the flavors of Jeju. In northeastern Jeju, at the end of Jocheon-eup, lies a fishing village named Bukchon-ni Village. In October, when fall is in full bloom, the Haenya in Bukchon-ni Village dive for top shells. This is the Fishing Association building that is highly popular these days. More and more people have been visiting since the first floor turned into a performance hall and restaurant. The Bukchon-ni Village Haenya prepare food three times a day. Park Young-suk is one of them.
4: 아 오늘도 해녀들은 갔어요. 바다에 가.
2: 참치도 되냐 안 하세요 이제?
4: 아니 이거 해보니까 못 가지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 응 여기를 도와줘야지. 그때는 물에 들 때라 보니까 바다에 다닐 때라 보니까 망설였지게. 어떻게 할까 해서. 근데 이제 그 우리 마을에 이제 온 거 정착한 거고 하니까 또 우리 마을 이제 어촌계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
0: Resembling the fireplace of Haenya, this is a theater restaurant where you can enjoy a show and dinner prepared by the Haenya and young people in Bukchon-ni Village.

0: The fusion dishes that use seasonal ingredients grown from Jeju-do Island and collected by henyo from the sea are popular.
1: The 요리 컨셉은 제주 향토 요리에서 출발한다. 가 기본 모티브가 되고요. 대신에 향토 요리를 그냥 고스란히 표현하기보다 우리의 해석이 들어간다. 그거는 젊은 세대들과 어떤 세계화에 맞춰서 어떤 외국인들에게도 좀 편할.
0: The ingredients used at this restaurant include pork, murex, sea urchin, and bracken, which are familiar to Bukchonni village henyo.
2: 집에서 먹는 거야. 대충 하는 거지.
3: 옛날 어른들은 다
2: 진짜
3: 모티브를 했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그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0: Only 14 people can enter a single show and dinner experience. The restaurant is always fully booked because of the unique Jeju dishes.
2: 우리가 어제 용도로가 뭔지 하면 빙떡에 제주도 빙떡에 여러 가지 고명 나갖고 그리고 제주도 솔라니 옥동 나갖고 이렇게 말아서 빙떡 만들어서 나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지 손님 먹을 거면 이렇게 안 찍지. 옥동에 놓을 거니까 저 빙떡에 놓을 거라서.
0: 제주도's bingtteok is radish salad rolled into buckwheat crepe and is usually eaten with grilled tilefish. At this restaurant, more ingredients like short fruit pimpinella salad and pickled tot are added to create diverse flavors.
1: 빙떡의 맛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진짜 제주의 입맛을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슴슴하다, 심심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빙떡의 기본 형태는 유지하되 조금 더 맛적인 거, 식감적인 거 그런 것들을 좀 매력적으로 만들어 보자.
0: Murex, which represent Jeju-do Island, is also cooked in an unusual way. Sautéed murex, sesame oil sauce, and sautéed buckwheat are added to Jeju-grown sweet potatoes to make sweet potato porridge with murex. When you place it on top of the warmer that symbolizes henyo's fireplace, it feels very Jeju.
1: 해녀분들이 다 말씀할 때 하나 둘 얘기를 하십니다. 아, 바다에서 돌멱을 건져 먹었다. 성게를 먹었다. 어떤 분들은 아,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 같이 먹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 이거를 종합 세트 같이 구성을 해보자. 라고 해서 쌈플레이트가 구성이 됐습니다.
0: The audience enter the waiting room before the show is about to start.
4: 제주에서는 부엌을
0: After they listen to a brief explanation about Jeju's food culture and henyo, they enter the performance hall. The 14 seats are full yet again today. The kitchen starts to get busy. From the appetizer to dessert, the dishes must go out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the performance.
5: 잠시 바다를 퀴즈 한번 가볼까요? 제주도 바다에 살고 있는 돌고래들이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 무엇일까요? 미역? 미역 누구시죠? 유명한 제주도 성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성게는 육지 성게랑은 다르게 돌투멍에 다 들어가서 숨어 있어서 캐내기가 어렵고 양도 조금 적지만 맛이 무척 좋고요.
0: There's a saying, the more you know, the more you see. Here, the more you know, the more you taste. It's only natural that knowing Jeju's food ingredients used in the dishes make the dishes taste more delicious. This time, sweet potato porridge with murex appears. It's absolutely eye-catching. People start taking pictures at the unique look of the dish.

0: What will the dish taste like? In addition, the fusion dishes based on Jeju's foods, including steamed pork slices and seaweed soup with sea urchin, offer the audience an unexpected experience.
1: The 감자뿔소라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쫄깃쫄깃하고 되게 신선해가지고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는 말이랑 이야기랑 뭐 사상사건 같은 얘기도 해주시면서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로 기승전결이 있게 이렇게 음식도 같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0: Pyeongdaeri Village is located in eastern Jeju-do Island. It's late, but the light is still on at the Fishing Association building.
2: 소라 생각해보니까 소라를 버터에 구워 먹을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네요.
3: 네.
2: 그냥 먹어서 맛있잖아요.
4: 밀가루 사다 밀가루야.
3: 밀가루.
0: Village Henya are getting ready to open a restaurant selling local seafood dishes. Culinary scientist Kim Jin-kyung is working with them to create a menu. She's thinking up ideas for new dishes based on Henya's traditional foods.
5: 요즘 고급 일본식 오마카세라고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근데 약간 그런 방식으로도 뭐 이벤트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해녀들이 해주는 이모카세?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역에다가 성게를 숟가락으로 퍼서 바로 이렇게 주는 거야. 다 이렇게 실리콘 그 장갑 끼고 그럼 그거 받아 먹는 그거 이렇게 하면 또 퀄리티가 싹 올라가니까.
0: From Korean to Japanese and Chinese cuisine, a variety of ideas come pouring out.
5: 몸 허약했을 때.
6: 보양으로 먹는 음식을 어떤 거 많이
7: 먹어?
5: 문어. 무조건 문어. 문어.
7: 문어 전복.
5: 문어 전복. 그래서 죽 해주는 거.
0: Doing is better than talking. They have selected several dishes. They plan to make them during the next meeting.
5: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이거 군것무침이랑 뭐 통무침 뭐 이런 거를 준비를 해주시면 일단 이렇게만 해도
8: 그렇게 해서 네. 이것이 군것이 만약에 밑장이 간장이 된다 그러면 네. 거기에 어울리는 거 나가도 간장은 많이 네. 가서 이제
5: 네. 네.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네. 여기서 네. 더 얘기하면 네. 우리 막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3: 맞아요. 네.
5: 아이고. 네.
0: A few days later, the menu development meeting is held again.
9: 반 아까 줬잖아.
0: Hong Seon-ok prepares kaitan salad. Lee Hoon-sun makes octopus porridge, which is Henya's stamina food. Kim Jin-kyung has also prepared a dish that incorporates Henya's food. First, Lee Hoon-sun's octopus porridge enters the scene.
5: 그 드디어 이거
10: 어제잖아.
5: 피자 형님.
10: 와.
5: 네. 원래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무게에서. 네. 와, 두 번째.
0: Next up is Hong Seon-ok's kaitan salad.
5: 이게 그 군번 무침.
8: 맛있지?
5: 네, 맛있을 것 같아요.
8: 이거 그냥 자연산, 다 자연산으로.
5: 여기 돈 주고 산 거 없이 다 네. 진짜 받아가서.
8: 그렇지, 이거는 다 저 평들에서 네. 나눈 걸로만.
5: 와우.
3: 아, 맛있어요.
8: 찔기지 않아요. 이거에 저기 여름 거 아니라서 지금 거는 살이 없지.
5: 여름 게요?
8: 냉동 오래 하면 이렇게 맛있어요.
5: 어, 근데 맛있는데?
8: 아, 그냥 좀 찔기잖아.
5: 어디 가세요?
0: Kim Jin-kyung recreates a dish using Hong Seon-ok's kaitan salad.
5: 털도 넣을까?
3: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한국에서 다 구할 수 있어.
5: 그러니까.
3: 삼촌 일로 어디 54. 그래서 넣으면.
0: On warm rice, various vegetables and seasoned tot, all grown in the village, are added. Lastly, the kaitan salad is placed on top. It is bibimbap boasting harmonious flavors of land and sea.
5: 이거 이게
3: 뭐지? 네, 상게.
8: 아니 그거 가지고 비벼지겠어요? 양념장을 따로 써야.
5: 그 이제 양념장 따로 줘.
3: 뭐 잘해줬다 맛있어.
5: 와.
7: 그녀분들이 어렵지 않게 늘 만들어왔던 방법으로 쉽게 세팅할 수 있는 저는 익숙한 음식, 내가 늘 잘 할 수 있는 음식을 선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팁만 드린 거고 사실은 평대리 해녀분들의 음식을 조금만 세련되게 풀어서 주는 거에 좀 중점을 뒀어요.
0: Next, 김진경 has prepared 평대 샤브샤브.
7: 넣어요? 안 넣지 마요.
9: 나?
7: 고추
10: 넣어?
7: 약간 넣어.
10: 야들야들 쫄깃쫄깃된 거야. 이렇게 스펀지 같은 식감이 없이 물어봤더니
0: This refreshing shabu-shabu has the village's vegetables, octopus, top shells, and sea hairs.
10: 물어봐. 완전 부드러워.
7: 아, 진짜요?
10: 응, 막 완전 부드러워.
11: 뭐다 맛있어?
10: 진짜 맛있어.
12: 하나 놓으면 하나 건져 먹어보고 네. 하나 놓으면
7: 불맹이 식감만 좀 잘 잡으면 사람들이 건져서 찍어 먹기에는
10: 좋다.
7: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10: 근데 요 소스
7: 겨드랑이에 품어도
10: 먹는 거.
7: 예. 금 금방 익을 정도로.
12: 옛날 말 잘 되었네.
7: 네. 잘 알죠?
0: Once you have eaten all the seafood, you spoon buckwheat batter and add it to the broth, making sujebi or jobaegi in Jeju's dialect.
10: 늘어놔뒀다가 그냥 놓으면 돼.
9: 돌미역.
10: 돌미역.
11: 견디겠다.
10: 거멍.
11: 거멍해도
10: 그것이 저기 제주미역이 돌미역 맛이 때문에 그래 알아줘.
11: 그러니까 잘 나가면
7: 나는 딱 좋아하는 간이다. 제가 좋아하는 간이에요.
13: 국물
0: The square shabu-shabu begins with seafoods and ends with buckwheat jobaegi.
9: 맛있어. 해장도 되겠네.
7: 어?
9: 네. 해장도 돼.
7: 근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10: 자기네 쓰는 맛은? 네.
7: 처음에서 몇 개만 가르쳐 주고 가면 이제 손님들이 이거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장사하면
11: 잘 되겠지? 고급으로 받는 건데. 네.
10: 안 먹으면 대박 나야지. 돼지 이제 해녀들이 다 이렇게 막 힘 쓰는데 대박 나야죠. 아무튼 평대리 이거 식당이 대박 나게 되면 평대리 해녀들도 대박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거기다 해녀들이 직접 잡은 걸로 사용하니까 해녀들 수입도 좋아지고 평대리도 또 좀 나아지겠고.
0: These dishes are made using fresh ingredients grown from Jeju's land and sea. And their flavors are only evolving. We look forward to Jeju's foods that will boast an array of flavors and aromas so that more people can understand and hold Jeju dear.
14: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Hello everyone, my name is Fabrizio Ferrari. I'm a chef coming from Italy, and definitely I'm world's most handshake lover.
2: Oh my, the aroma. Smell of Korean food here.
1: There's also to get to know more about the Korean traditional liquor.
3: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1: Liquor goes in and magically another harmony comes out. Yes. Yes. Perfect. It's perfect wedding, perfect marriage of flavor.
4: Annyeonghaseyo, everyone. Buongiorno. Chef Fabri, today, finally, we can start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s delicious seasonal food and the regional recipes and the traditional liquor. So today, we arrived in Chungcheongnam-do, especially here we are in Sochon. Very, very beautiful city on the sea. And I can find for sure something that goes well with the traditional liquor of the region. I don't know if you know that, but I cook for like 20 years only with seafood. So for me, wow, just looking at this, I feel big, big excitement. Turmoil? What is this? Wow, oh, this is a bidding. Sochon 바다.
5: 네네.
4: 제일 맛있는 거 뭐요? 그 바다에서 온 거.
5: 그러니까 도다리.
4: 도다리?
5: 봄도다리.
4: 봄도다리. 네. 아, 맞아요. 봄도다리.
5: 이제 꽃게.
4: 감사합니다. For now, I know that here in Sochon, the seasonal seafood is dodari, and then kukke, which is the blue crabs, and chukumi. Wow, yeah, yeah. Look at this. This is kukke. 사장님, 안녕하세요. 국게 땅 같은 거.
6: 땅도 맛있고.
4: 땅도 맛있죠? 예. 순이랑 국물 요리. 아.
6: 여기 1kg.
4: 여기 1kg. 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국게 주세요.
6: 이 많이 들어있는 국게가. 네.
4: If I was going to buy this in a supermarket or in a big city, that would have been just like two times the price.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걸로 맛있는 요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 파세요. 오, 와, 이거 1kg 2만 원이에요.
6: 네.
4: 우리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예. 카라마로 오징어, 카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이런 말이에요.
7: 드셔보세요.
4: 먹어도 돼요?
7: 어, 괜찮아요.
4: Oh my god. 오. 혹시 이거 1kg 주시겠어요? 아, 이거 최고.
7: 이탈리아에서 오셨으니까 많이
4: 드릴게요. 오, 예. 한국인의 정 진짜 최고. 진짜 전 세계 최고예요. 계산할게요.
7: 네, 네.
4: 감사합니다. 네. Nothing better than coming here to a traditional market and discover the seasonal beautiful products. Everything came out from the sea in front of us this morning and everything is on season.
8: 저는 오늘 진짜 제철 음식, 제철 해산물 여기 찾아러 왔어요.
9: 제철 해산물은 이렇게, 요거 쭈꾸미.
8: 주꾸미? 아, 네. 이거 다 오늘 나온 거예요?
9: 네, 오늘 아침. 네, 오늘 아침.
8: 술이랑 이거 잘 맞죠?
9: 네.
8: 잘 어울리죠?
9: 여기 술이랑 잘 맞으니까 여기가 또 서천이 한산 소국주 유명해요.
8: 소국주?
9: 응. 한산 소국주라 해서 그게 앉은뱅이 술이에요.
8: 아, 요?
9: 앉아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앉아서 정신없이 먹다가 일어나면은 못 일어난다고. 그래서 앉은뱅이 술.
8: 진짜로?
9: 네.
8: 아, 그런 속담이 있어요?
9: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국주 마을이 있어요. 저희 서천에 유명한.
8: 한식 중에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이죠.
9: 네, 네 맞아요.
8: 이렇게 그냥 샤부샤부 데쳐서 아니면 비빔밥도.
9: 네, 볶음.
8: 볶음.
9: 네, 쭈꾸미 볶음도 괜찮고.
8: 오케이. 저를 잘 설득했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
9: 여기 있습니다.
8: 오, 감사.
9: 맛있게 드세요.
8: 감사합니다. 네. 오, 진짜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Now I think I have to first try this 소고추 and then maybe the inspiration will really pop out. Oh, I have a lot of choice and I'm very happy about that. That is the best thing for a chef.

0: 나와도 됩니까?
1: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산소곡주. 안진뱅이 술을 빚는 양조장입니다. 주 재료가 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찹쌀로 빚어지거든요. 쫀득쫀득한 찹쌀의 전분이 발효가 되면서 굉장히 달달한 맛으로 만들었습니다.
0: 왜 여기까지 왔냐면 저는 전동주 발견하러 왔어요. 그리고 제철 여기 이 지역의 식품으로 술이랑 잘 맞을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좀 조금 개발하고 싶어요.
1: 그러면 술 맛을 보셔야죠.
0: 맞아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1: 네, 여기 한 잔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조금 노릇노릇해요.
1: 황금빛이라고 하잖아요.
0: 아, 황금. 네. 맞아.
1: 이게 오랜 시간 저온 숙성하면서 이렇게 황금빛 색깔이
0: 진짜,
1: 나타나게
0: 되는 거죠. 진짜 그런 색깔이에요. 예, 이거 네. 진짜 골드.
1: 골드.
0: 향은 네. 과일.
1: 과일. 네.
0: 꿀.
1: 꿀.
0: 맞죠?
1: 네.
0: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1: 네. 이 쌀이 잘 발효가 되면 그런 향을 낸다고 하거든요.
0: 야, 시럽인 것 같아요. 아. 와, 신기하다. 너무 생각보다 입안에 풍부해요.
1: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0: 훨씬 더 부드러워요.
1: 그러면 이 소곡주하고 한식 중에서는 어떤 게 좀 어울릴 것 같으세요?
0: 저는 무조건 해산물.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선생님의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0: 저는 어떤 것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지 우리 선택해야 돼요.
1: 네.
0: 꼴뚜기.
1: 꼴뚜기요?
0: 꼴뚜기. 아까 저는 그냥 네. 초장.
1: 너무 맛있죠.
0: 쌀장만 이거 찍고 아 이거 바로 먹었어요. 시장에서 최고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짜잔 곱게.
1: 곱게네요. 네.
0: 조금 곱게 당 매운 당 같은 거 이거 술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거 어떠세요?
1: 침 넘어가요. 좋을 것 같아요.
0: 저도 네네. 이제
1: 이건 뭐예요?
0: 짜다단 주꾸미. 이거 소천하면 이거 주꾸미죠. 아마 우리 똑같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1: 네.
0: 저는 이거 마셔봤으니까 이제 살짝 그런 달콤한 맛이 있어서 주꾸미는 이거 볶을 때 그런 땡글땡글 쫄깃쫄깃한 식감이랑 그리고 뒷맛은 조금 달죠.
1: 네, 맞아요.
0: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정말.
0: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1: 지금이 주꾸미 제철이거든요. 제일 맞아. 지금 홍어낭 앞바다에서 제일 많이 잡힐 때고 또 가장 맛있잖아요. 제철 음식이. 그래서 주꾸미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0: 예. 제 말이에요.
1: 빙고.
0: Oh, my friend, finally, my favorite part. Now, let's cook. Here I have those beautiful chukumi, webfoot octopus. And now, first step, I have to clean them. Come here, I will show you. First thing first, take out the intestine here in the head. Take out the intestine, and then second step, the eyes, because in the eyes there's the ink, so we don't want that everything turns black. And then the mouth is coming out easily. Pop. Okay. Okay, the cleaning is done. I took out the intestine and the eyes and the mouth, but now look at this. There's a lot of sand and a lot of dirt inside here. And taking out this usually has been very, very difficult until now when I show you this Korean way to clean it. If you do like this, they will become super clean. And then you just have to rinse it under running water. Wow, look at this. It's just like passing them in a washing machine. Super, super clean. Done, let's go. Now they're super clean. We have to do another step. So we have to blanch them because I have to make the meat a little bit more tender. I will use the sokokju. 1, 2, 3, and a pinch of salt. Let's do that. Okay, now 30 seconds, 45 seconds. Depends on the size, but like this is okay.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Oh, beautiful.

0: 선생님, 여기 진짜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1: 네.
0: 드디어 이런 맛있는 주꾸미 볶음 맛볼 수 있어요.
1: 맛이 막두 배, 세 배가 될것 같은데요. 네.
0: 그리고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1: 짠. 네.
0: 잔. 자, 이제 진짜 이거 먼저 이거
1: 쑥대볶음
0: 오리지널
1: 어떻게?
0: 오리지널 먼저 조금 여기 콧나물도 있어서 콧나물
1: 주꾸미랑 그러니까 같이
0: 이렇게
1: 먹어볼까요?
0: 콧나물이랑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자,
1: 여기 깻잎도 있는데 살짝 얹어 먹을까요?
0: 깻잎도
1: 네네네
0: 괜찮습니다.
1: 같이.
0: 자,
1: 짠.
0: 짠, 짠, everyone. 이제 테스트.
1: 소국주를 또 부르네요.
0: 오, 잠깐만요. 자, 이제 진짜
1: 네.
0: 테스트예요.
1: 짠.
0: I'm very curious how it's coming out. 야, 완벽해요. 이거 매운맛을 싹 이렇게 빼는 거 아니고 그냥 더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이죠.
1: 그러니까 이 소국주가 단술이잖아요.
0: 예.
1: 이 달달한 맛이 매운맛을 싹 감싸주면서 뭔가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와.
0: 완벽한 밥상
1: 와.
0: 한 쌍이에요.
1: 저 근데
0: 맞죠?
1: 아까부터 계속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0: 예.
1: 네,
0: 이거
1: 셰프님의 주꾸미 스파게티.
0: 스파게티. 스파게티도 기기 될까? 잘 모르겠어요.
1: 와, 이거 기가 막힌데요?
0: 선생님,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거 원래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거 해산물이랑 이거 와인,
1: 네.
0: 해산물 파스타 먹으면 무조건 화이트 와인.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소고추 있어서 이거.
1: 우와.
0: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와인보다 훨씬 더잘 어울리네요.
1: 저는 이거 완전 색다른 경험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 서천의 소국주의 주 재료였잖아요. 근데
0: 에에에
1: 이게
0: 맞아요.
1: 스파게티를 만나가지고 더 자꾸 젓가락이 가는 것 같아요.
0: 에에 뭐 이거 진짜.
1: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0: 역시 주꾸미 볶음이랑 스파게티.
1: 와, 최고예요. 근데 이거
0: 와, 뭐야?
1: 잘못하면 오늘 안전뱅이 되시는 건 아니시겠죠?
0: 괜찮아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1: 짠.
0: 잔,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0: Today, I was really happy. And I really hope you also that you watched that, you felt the same kind of feeling that I felt today. I discovered new things. You also discovered that. We discovered it together. So let's meet in the next episode because I will show you many more things and many more pairings with regional specialties and traditional sul, liquor. Ciao! Salute!
1: Deparado,
0: 어떤 거? 아, 그 기름?
1: 네.
0: 그냥 대파. 대파 근데 잘 구워야 돼요. 거의
1: 와, 제가
0: 때워야
1: 봐서
0: 돼요.
1: 너무 맛있어요.
0: 오,
1: 괜찮죠?
0: 짠, 짠. 아, 너무 좋아요.
1: 너무
0: 오,
1: 진짜
0: so this is what I love about Korea. You see this kind of situation only here. I never tried that. If you come to Korea, you can feel the same.
2: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Today, Korea stands as a global cultural powerhouse, capturing the world's attention. And with growing interest in Korean culture comes a deeper curiosity about the history that shaped it. But the Korea we know today wasn't built without hardship. From the loss of its sovereignty to the long road toward independence, countless people stood up and made immense sacrifices. Marking the 81st anniversary of Liberation Day on August 15th, we want to take a brief journey through that history, one we must never forget. At the dawn of the modern era, the Korean Empire had become a battleground for the ambitions of the surrounding great powers. Then, in 1905, the nation's fate took a dramatic turn. Japan forced Korea to sign the Ilsa Treaty, stripping the nation of its diplomatic sovereignty.
1: Ilsa가 그 청일 전쟁,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실하게 확보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은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가지고 1905년 을사 늑약을 체결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고종 황제가 이제 해외 특사분에서 이 무효를 이제 정말 호소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저지가 되고 결국 이것을 빌미로 고종 황제는 이제 강제 퇴위당합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이제 순종 황제를 딱 올려놓은 후에 마침내 1910년 8월에 그 강제 병합 조약을 체결하면서 결국 대한제국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0: determined efforts to alert the world continued alongside the resistance of the righteous armies and the historic act in Harbin. In Harbin, An Jung-geun carried out the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a leading figure behind Japan's aggression. Even while imprisoned, he never stopped speaking of peace. But despite these determined efforts, Japan's invasion could not be stopped. Japan then forced the Korean Emperor to sign the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and on August 29, 1910, the Korean Empire was formally annexed by Japan, becoming a Japanese colony. And so began nearly 35 years of Japanese colonial rule.
2: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인들의 항일운동, 항일의식 또는 민족의식 같은 것들이 조그만 틈이 있어도 다시 또 이게 커져서 독립운동으로 크게 확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통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0: With their homeland under colonial rule, even the simplest freedoms of daily life were taken away as the Korean people endured decades of oppression and exploitation. But Korea refused to give up. The independence movement spread beyond Korea's borders, reaching Manchuria, the Russian Far East, and beyond.
1: 그 당시 이 국외에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국내에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이제 그 독립운동 자금을 만들고 또 뭐 신흥무관학교와 같은 학교도 건설하고 또 이런 그 군사들도 모아서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그야말로 이런 조국에 대한 그 애정과 열망이 없이는 하기가 힘든 그런 정말 각종 고난 끝에 이런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계속 쌓여갔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가 이제 광복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0: In February 1919, Korean students studying in Tokyo gathered to declare their nation's independence. And just one month later, the cry for independence erupted in Seoul and soon swept across the nation.
1: 3.1운동의 특징은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말 신분 뭐 계층에 상관없이 정말 거족적이고 거국적인 독립운동을 일으켰다라는 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제도 상당히 당황을 하죠.
0: In response, the Japanese authorities brutally suppressed the peaceful demonstrations by force, and countless independence activists were arrested and imprisoned. Instead, efforts began to bring the scattered independence movement together as one. In Shanghai, China,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9 years after losing its sovereignty, Korea finally had a government dedicated to restoring an independent nation.
1: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구성원들도 강요도 다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이제 더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구심점이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이제 대한민국 시정부의 출범은 또 중요한 그 독립운동의 또 다른 이제 기폭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0: The armed resistance also grew stronger. In June 1920, independence forces led by Hongbomdo won a major victory against the Japanese army at the Battle of Pongudong. Later that October,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and other independence forces fought Japanese troops in the Cheongsan-ri region. The victories proved that Korea's independence forces could stand their ground and win in armed combat. In 1926 came the June 10th movement, followed by the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in 1929. Such events carried the fight for independence into a new generation. Meanwhile, the Korean Patriotic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under the leadership of Kim Gu with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eir acts of resistance drew international attention and helped bring Korea's determination for independence to the world. Japan had begun enforcing policies aimed at turning Koreans into loyal subjects of the Japanese Empire. It was an attempt to erase the very identity and heritage of the Korean people. Yet, efforts to preserve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only grew stronger. And the spirit of independence lived on. Pursued by Japanese forces and driven from city to city across China, the Provisional Government never gave up its fight for independence. Then, in 1940, the Korean Liberation Army, the military forc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finally established.
1: 일제에 대해서 뭐 선전포고랄까요? 대일선전 성명서도 발표하고 또 그 당시에 그 일제가 차지하고 있었던 미얀마라든가 인도 전선의 일부 이제 그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광복군 활동을 해나갔고
0: The Korean Liberation Army prepared to enter Korea alongside the Allied forces, ready to fight against the Japanese military. Then came August 15th, 1945. With Japan's surrender, 35 years had passed since the nation lost its sovereignty in 1910.
1: 제국주의 시대에 정말 뭐 여러 식민지의 나라들, 제국에 의해서 강점된 나라들 중에서 아마 우리만큼 가장 긴 시간에 더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친 나라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꾸준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광복이라는 열매를 가져오게 하는 데 가장 큰 바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The story of Korea's liberation is not just a chapter of the past. It also asks us how we will continue to protect the freedom and peace we enjoy today. 81 years later, the meaning of that day still lives on.

작품 만들 때 저는 좀 관객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좀 만들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연극이라는 거가 어떤 사회를 어떤 이끌어가는 어떤 원초적인 원동력이거든요. 저는 연극이 어떤 특별한 어떤 개인 영역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쉽고 근데 관객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뭐 또 보고 싶다?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확 좀 들어오는 거를 아마 앞으로도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대 미술가이자 연출가인 송용일입니다.

저는 원래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어요. 서양화. 근데 이제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연극을 접했었는데 그때 좀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것 같아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현대극단에 입단을 해서 배우기를 좀 걷다가 무대 미술이라는 영역을 처음 발견하고 무대 미술을 하면서 한 달이면 한 세 작품, 네 작품 정도를 대하게 되거든요. 그게 한 10년이 지나니까 축적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출의 눈이 자연적으로 좀 떠졌다고 할까요? 무대 미술을 하기 위해서는 작품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연출하는 거, 이 사람 연출하는 거, 이 사람 연출하는 거 두루두루 이렇게 좀 섭렵하는 계기가 됐고 주로 그 연출가들이 배우의 어떤 디렉션이라든지 어떤 뭐 대사라든지 어떤 그런 것 쪽에서만 좀 초점을 맞춰서 연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대 연출가는

0: 극장 공간 전반을 좀 볼 수 있고 조명의 빛깔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대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배우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더 특이하게 효과를 좀 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심청전에 심청이가 하이라이트가 눈 떴다잖아요. 눈 떴다 했을 때 배우가 아무리 표현을 해도 대사로밖에는 안 되는데 그게 장치 쪽에서 예를 들어 뒷벽에 크릭이 갈라지면서 빛이 확 쏟아진다든지 했을 때 그 효과는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그 효과가 훨씬 크죠. 현대 연극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윌슨 같은 경우도 무대미술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무대미술하는 거가 더 큰 장점으로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도 제가 연출을 하고 있을 때 좀 많은 효과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딸의 침묵이라는 작품인데요. 성폭행 얘기예요. 아버지가 자기 딸을 성폭행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면 좀 자극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그게 아마 제 첫 작품이었어요.
1: 당신네들이 법을 가지고 노는 사이에 내 생명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내게 시간이 없어요.
2: 잠깐만요, 경희. 좋습니다. 얘기를 들어봅시다.
0: 딸의 침묵 같은 경우에 재판장 얘기인데 저는 3면을 다 거울로 썼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이게 반투명 거울로 뒤에도 보이고 앞에도 보이는 거울을 썼는데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비가 내리고 그네 하나가 움직이는 장치 효과를 넣었거든요. 이게 거의 이제 무죄다라는 어떤 판결이 땅땅땅 나오는데 그 판결을 없애고
2: 배정하겠습니다.
0: 어떤 그런 것들을 이미지적으로 쭉 주니까 관객들이 소극장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이렇게 확 들어오니까 굉장히 좀 좋아하시고 그 공연이 꽤나 오래가죠. 한 1년 반을 갔으니까요. 사스마는 딸의 침묵 이후에 아마 두 번째 작품일 거예요. 목종이라는 왕이 재위 기간이 불과 1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운의 왕이고 역사적으로도 그냥 좀 사라져 있는 기억 속에도 없는 왕인데 이 왕을 좀 조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역시도 이게 공간 활용, 그 이미지적인 구성, 그 다음에 그 대사로 다 표현하지 않고 어떤 움직임으로 어떤 표현했던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당시에 사실주의 연극이 좀 주류를 이뤘었는데 이렇게 약간 좀 표현주의 형태로 했던 거가 심사위원들한테 굉장히 큰 어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배우배는 말 그대로 배우를 거꾸로 놓으면 우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유명하신 이강배 선생님의 작품인데 주인공 이름이 우배라는 인물인데 그 우배가 연극을 연습하다가 전에 했던 공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전에 했던 거 너무 심취한 나머지 평생 한 작품만 할 수 있는 작품이 없겠나 해서 고민을 막 하고 있는 찰나에
3: 이건 그렇게 당신 힘을 탐 송준호를 찾습니다.
0: 저는 제갈조라는 어떤 사극꾼을 하나 만나요. 제갈조가 제안을 하죠. 한 작품만 할 수 있는 게 있다, 평생.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재벌로 되어 있는 어떤 가문에 송준호라는 아들이 실종사건이 벌어져요. 이걸 이 역할만 충실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충실히 소화한 다음에 그 집에 내가 당신 아들이오라고 들어가요.
4: 여기 이분은 누구신가?
5: 저의 조부님 송만길 남작이십니다.
4: 그럼
0: 너무 내 아들과 근사하게 이거 잘 해와요. 그래서 모든 걸 너한테 물려주마, 내 아들로 인정하마 라고 인정을 해줘요.
4: 주님

0: 주인공이 거기서 갈등을 하기 시작하죠.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아버지는 알아요. 네가 준호 아닌 건 아는데 난 너를 준호로 인정했다. 알면서 갈등을 하면서 빠져나와. 빠져나오면서 다시 극단으로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 그게 굉장히 연극인들한테 어떤 게 던져주는 메시지도 있고 굉장히 어떤 그 뭐랄까 정말로 야 이거는 배우로서 한번 해보고 싶은 작품이구나 해서 아직도 그 작품은 좀 매력을 가지고 있고 이 작품이 연극제에 나와서 또 상도 받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1: 대답은 안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0: 김구는 아마 100주년 기념으로 김구에 대한 생애를 전체 한번 좀 다뤄보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있는 그 동인천 주변이 그 치아포 사건에 있던 곳이거든요. 치아포 시절. 그다음에 상해 독립운동을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까지 김구의 일대기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해서 만들어 놓은 이 뮤지컬 작품입니다. 역사적 좀 사실도 좀 기반을 하려고 애 많이 썼죠. 제가 이제 연극에 입문한 것은 1989년, 90년도 되니까 그 연극에 입문하게 된 것부터는 한 40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극단 10년호랑은 연매진 거는 한 30년 정도. 매년 창작 작품 한 편씩은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아마 창작 작품으로는 아마 한 30여 편 내가 볼 때는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10년호가 매년 어찌됐든 한 두 작품 정도는 끊임없이 공연을 해왔던 것 같아요. 어떤 10년호가 이런 극단이 우리나라에 존재할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그리고 지속적으로 30년을 버텨온다라는 거가 이게 그런 어떤 그 힘이 없으면 일단 모토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뭐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떤 매력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은 버티는 힘 같아요.

0: 너까지 잃을 수 없었어. 그래서 쇼핑몰을 만든 거야.
1: 그래도 쇼핑몰 시즌 2, 시즌 1보다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치매해 볼게. 그래서 돌아온 거야.

0: unexpectedly. Come to find out, however, Chin Man faked his own death. He did it to put an end to ties with Babylon, the mercenary organization he was once part of. One night, he starts a fierce counterattack.
1: 예상대로 바벨론이 움직였어. 앞으로 62시간.
0: An operation to infiltrate Babylon, a veritable fortress.
1: 여기가 목표야.
2: 서버?
1: 바빌론의 대외비만 모아놓은 서버. 바빌론은 군사 독재 때부터 존재했던 회사야. 바뀌는 정권마다 붙어서 뒤가구린 첩보 작전과 납치, 암살을 대신해줬지. 정부 살인 데이터까지 지난 수십 년간의 기밀이 이 안에 다 있어.
0: He seeks his arch rival, Bail Secrets.
1: 작전 중 베일이 살해한 민간인들, 그 진실을 덮어버린 문서도 있겠지.
0: He needs Babylon's vulnerabilities in hand to force a truce, and above all,
1: 이걸로 내가 지안이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해.
0: To protect his niece, Jian. His plan unfolds, with hacker Chul-sung going in first. Next, it's Chin Man's turn. He goes in, disguised as arch-rival, Bail.
3: 오늘 널 죽인다.
0: He heads for the heart of Babylon. They succeed in getting to Bail. But Bail is no easy match. A neck-and-neck showdown with an all-out effort.
1: 죽었다 했을 때 난 솔직히 아쉬웠는데.
0: The fierce battle on the narrow footbridge rages on. Chin Man wants to put an end to this ill-fated relationship.
1: 또 보자.
0: But Bail vanishes into the darkness once again. He didn't get Bail. But Chin Man does manage to hijack the server. All that is left is the getaway. Oh no! Is this going to end with a fall? Impressive! Chin Man flies off with the server. And so, with his body battered and bruised, he reunites with his niece, Jian. But his joy is short-lived.
4: 평범한 사연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이네.
0: Upon learning of her uncle's true identity, a former mercenary who sells weapons to assassins, Jian.
4: 난 떠날 거야.
1: 넌 나와 함께 있는 게 가장 안전해.
5: 나는 삼촌 세계에 발 들여놓고 싶지 않아.
0: Chooses a life away from Chin Man. A new name, a new life. But.
6: 천천히들 마치고 오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0: She still remains gripped by the terror of her past when it was all kill or be killed.
7: 어린 씨!
0: Yet, there is a young man who hangs about Arin. That is Jian. He climbs over a wall because he's concerned about her and finds her survival instinct in action.
6: 뭐?
7: 정리하면 갖다 주라고 해서 가옮깁니다.
0: Meanwhile, Chin Man continues to fight on.
8: 원하는 게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1: 조건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정재한을 비롯해 나 정진만과 관련된 자들은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다.
8: 심플하네요. 협상이 가능할진 잘 모르겠지만.
0: Despite it all, Babylon's response is not a peace treaty, but all-out war.
9: We haven't met before, have we?
0: Raising the stakes, a high-ranking manager steps in.
9: I'm Kusanagi Jin.
0: Killers from across the globe arrive to take on Chin Man.
1: 정진만과 이따위 난이오 야라가시대 우리다지가 요발했던가?
0: Actually, Killer Q and Killer J know Chin Man well.
1: 이 인간아 뭔가나?
10: 이 인간 때 나니?
1: 네장 아노토기 존진만 바빌론이 스위센시다로 스카우트 싫었대.
10: 아노토기 존진만 이나갔더라 도끈이 신낸다가라네.
1: 과거와 과거, 이마와 이마다.
0: Yes, Chin Man once even saved Killer J's life.
10: 존진만 메이?
0: But the killer's first target
11: 그는 유일한 유아미です.
0: Is of course 정지안.
11: 정지안이 懸賞金をかけようと思っています.
12: 조력자たち?
9: そう. 足から右腕、左腕と切っていけば、
2: シジェンと頭だけが残る。
0: An even more fired up Babylon eventually tracks Jian down and attacks her. Will Jian make it through a fight against Babylon again? The story of Jung Jin-man and Jung Jian, survivors who won't give up. This is the series A Shot for Killers Season 2.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The director expanded the worldview and scale based on the questions left unresolved in season 1.
3: 시즌 1에 많은 의문점들이 좀 남겨진 상태로 끝이 났어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할까? 정지안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 삼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정지안은 앞으로 뭘 할까? 진만 입장에서 지안과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할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0: For Jin-man and Jian, who simply want to live a quiet life, the keyword this time is counterattack.
12: 방어만 하다가는 끝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반격을 시작하죠.
13: 시즌 1에서는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이제 살아남는 데 집중을 했다라면 시즌 2에서는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않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주변이 모두 다 다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반격에 나서는 또 시즌 1에서는 맨손 액션이나 뭐 무에타이 액션들을 보여드렸다면 시즌 2에서는 총기 액션을 조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0: Spectacular, stylish action sequences unfold non-stop. And the actors put a great deal of effort into them.
14: 오토바이 액션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면허증도 따고 와이어 액션도 하고 카람빗 모션을 독학한 게 있는데 감독님이 써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되게 다양한 액션들을 조금씩 조금씩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5: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액션을 좀 하게 됐고 태권도랑 레슬링 또 무에타이, 로봇, 닌자들 이렇게 다양한 액션이 합쳐지다 보니까 더 많이 볼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Actress Jung Yuna plays the new villain Kusanagi.
16: 결과를 위해서라면 과정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결과주의자 이런 모습들을 위태롭게 보여드리려고 화수를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리듬과 템포로 많이 사용했고 그 비트마다 약간 대사를 쪼개서 많이 했어요.
0: Korean Japanese actress Hyun Lee delivered a multi-dimensional performance, showcasing both the cold-blooded killer and the human side of her character.
17: 휴는 팔색조 같은 여자. 킬러가 아니었으면 배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재미있는 힌트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근육 위주로 5kg 정도 체중을 늘렸습니다. 첫 액션이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3, 4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액션을 할 때만에 얻을 수 있는 그 아도레날린과 도파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하겠냐고 물어보시면 다시 할 거고.
0: Okada Masaki, who joined the cast as the killer Jay, said he gained a wealth of experience.
18: アクションに関しては僕は今回初めて本格的にアクションに挑戦したんですけどドンオクさんはじめ皆さんに現場でたくさんアクションの面白いことや本当にアクションって会話な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なんか皆さんに教えていただいてすごく貴重な経験をさせてもらいました
0: A colorful cast and a lot to see This is the series A Shot for Killers Season 2The character from A Shot for Killers Season 2 spotlighted by K-Story is
19: 전쟁은 끝이 없을 거고 내가 지안이의 방패막이가 돼야 해
0: A former mercenary who risks it all to protect his niece 지안, Jung Jin-man 이동욱 tackled this role while anchoring the drama with his distinctive restrained charisma He pulled off a whirlwind of action sequences, including shootouts and hand-to-hand combat.
20: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정진만의 새로운 표정을 좀 봤으면 좋겠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0: Check out his character's wide range of charms. Packed with spectacular action, this is the series, Shot for Killers Season 2.

뮤지컬 파가니니는 실존했던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파가니니가 정말 악마의 시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예술가였을까? 이런 것을 좀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 얽히는 사건들과 파가니니의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0: 모든 역사는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강화되거나 아니면 약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을 때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좀 후세에 남겨져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파가니니도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신격화되거나 좀 부풀려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또 아예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 뮤지컬 파가니니를 하면서 좀 파가니니의 진짜 사람 파가니니, 예술가이자 인간인 파가니니의 모습을 많이 찾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1막, 2막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만 믿고 투자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 우리들 목도 단단히 챙겨줘야 하는 거 알죠?
3: 물론이죠! 카지노만 개관하면 그동안 투자했던 그 어떤 사업보다도 결과에 만족하실 겁니다. 우리에겐 그가 있으니까요.

0: 나는 목적이 뚜렷한 사업가인데 나와 한 약속을 네가 지키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럼 당연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어떠한 사고방식이 있었겠죠. 박아낸 일을 내몰았다고 할 수 있죠. 결과론적으로는. 하지만 먼저 파가니니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어떠한 예술을, 아티스트적인 부분을 행하려 했을 때 저희 제 입장에서는 너의 너 마음대로 하니 그럼 알았어. 나도 똑같이 해줄게. 네, 그런 인물입니다.
1: 진짜 악마냐?
2: 소문이 사실이었어.

0: 그 당시에는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죽어서도 편안히 죽지 못했던 파간인이라는 어떤 인물. 그 당시엔 그 사람이 악마라고 불리게 되었지만 결국엔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가 악마가 아닌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악마 같은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관객들한테 전달하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네.
1: 이제부터 하루에 10시간씩 연습.

파가니니가 죽고 나서 36년 동안 묻히지 못했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파가니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킬레가 정말 불과 10대 중반의 나이였었는데 그때부터 36년 동안이나 계속 아버지를 묻게 해달라고 소송을 하면서 나중엔 결국 이제 묻히게 됐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봤을 때도 아킬레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을 배우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파가니니가 나처럼 이렇게 힘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 뜻에서 아들한테는 바이올린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것만 봐도 이 아버지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0: 저도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니까 공연할 때 파가니니 곡들을 이제 연주를 한 적이 저도 있어요. 근데 이 작품에서 하는 이 연주만큼은 사실 그 연주 자체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보다는 파가니니의 진짜 마음이 돼서 그 연주가 파가니니의 대사고 노래고 연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객들에게 마음을 정말 전달하는 정서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연주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제 콘서트나 음악회에서 하는 연주와는 정말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관객 여러분들도 다른 데서 뭐 파가니니 곡들은 또 들으실 수 있겠지만 이 뮤지컬에서 듣는 라 캄파넬라와 카프리스 24번 뭐 악마의 트릴 이런 것들은 정말 새로운 느낌일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당신은 니콜로 파가니니잖아요. 그리고 난 크리스틴 다미에가 아니라 샬롯 베르니에.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Let's go, Simply K-pop! What's up, everybody? I'm your Simply K-pop MC, Gravity's Alan.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MC, Gravity 원진입니다.
0: Alright, Wonjin, vacation season is almost over. Don't you want to just take off and go somewhere? I'm itching to go anywhere.
1: 형도요? 아, 저도요. 마음은 벌써 산 넘고 물 건넜다고요. 게다가 저희 오늘 옷 좀 보세요. 에, 아주 그냥 장난 아니죠?
0: Yeah, what's going on here? It looks like we need to go on a vacation right now. That's it. Let's grab our passport and dip. Hurry, let's go.
1: 아, 잠깐만요. 그거 여권은 조금 넣어두세요. 예, 여권 필요 없거든요.
0: What do you mean by that? Why not?
1: 제가 이렇게 잠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심플리 K-POP과 함께라면 어디에 있든 거기가 바로 휴가지죠. 그쵸?
0: You're right.
1: 지금 바로 여기 right here. 여기가 하와이고 몰디브고 아주 그냥 이비자라고요.
0: Yeah, I guess we still have a long way to catch up to you, Wonjin.
1: 그럼요. 천천히 저만 잘 따라오시고요. 예, 오늘 분위기 완전 바캉스 그 자체 아닙니까?
0: That's right.
1: 맞아, 맞아. 5분 바. 아, 너무 시원합니다, 오늘.
0: Everyone, join Myeongnan's on this journey today. Forget about everyday life for a moment and take a trip with K-pop.
1: 아, 고고고. 예, 분위기 있는 첫 번째 여행지부터 바로 만나보시도록 하시죠. 뮤직 스톱!

0: 아 형 큰일 났어요. 그 대기실에 있었던 제 혹시 이어폰 못 보셨어요? 나 잃어버린 것 같은데.
1: Again?
0: 네, 블루투스 이어폰 그거 잃어버린 것 같아요.
2: Come on, no, I didn't see anything.
0: 아, 음악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난데. 어? Music is my life.
2: Oh no, Wonjin. Don't be too sad. Why don't you take this chance and switch to wired earphones?
0: 에? 줄 이어폰이요? 왜요? 왜죠?
2: Well, a lot of people use wired earphones these days. They look kind of hip, doesn't it?
0: 아, 그렇다면은 오케이, 저도 바로 한번 갈아타봐야겠어요.
2: Wait, but before you switch, you don't need earphones right now.
0: Uh-huh.
2: Because you can enjoy the live sound to the fullest right here, right now.
0: 오케이, 접수. 근데 잠깐, 글로벌 팬 여러분!
2: Talk Talk Korea 2026 is also happening right now. Check the caption below for all the details.
0: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뮤직 즐기러 가봐야겠죠?
2: 그럼요.
0: 좋습니다. 뮤직
2: 스톱!

0: Oh, it's so hot. There's no escaping this heat, even on vacation.
1: 아, 형, 더위 이기는 법 알려드릴까요? 어? 완전 간단해요.
0: Is that simple? What is it then? Don't tell me it's turning on the AC or going to a cool cafe or something.
1: 에이, 날 뭘로 보고 다 아니에요. 부부.
0: Then what is it?
1: 더위를 이기는 법.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자, 잘 보세요. 바로 기세예요, 기세.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카메라를 오. 어때요? 어때요? 이기는 거 같아요?
0: Does that make the heat run away?
1: 아하. 기세에서 이게 말리면 안 되거든요. 형도 트라이 한번 해 봐요.
0: 오케이.
1: 아하. Let's go. 가야 돼. 더 가야 돼. 앨런. 완전 그냥
0: am I doing it right?
1: 노려봐. 노려봐. 그렇지?
0: Am I doing it right?
1: 아하. 아하.
0: Am I right?
1: 맞습니다. 이제 근데 이 팀만 보면은 진짜 더위 끝. 어? 다음 아티스트 도와주세요. 뮤직 스타트.

0: Hey, Wonjin.
1: Uh-huh.
0: There's one more thing everyone needs on vacation, right?
1: 아, 그거 말인가요? 그 탁 트인 바다 바라보면서 시원한 음료 이렇게 또 한 잔 해주고 달콤한 디저트 하나 딱 먹어주고
0: yeah.
1: 이게 바로 휴가 아니겠습니까?
0: Oh wow, just thinking about it feels amazing. Well, that's why Myeongnan's has prepared a special dessert for our global fans today.
1: 네, 맞습니다. 너무 달콤해가지고 아주 찌릿할 정도로 달콤한 스페셜 리미티드 디저트입니다.
0: Oh, what dessert is it?
1: 이름부터 아주 벌써 달콤하죠. 휘브의 체리파이 되겠습니다. 맛있게 즐기면 제로 칼로리 아시죠?
0: That's right. Is everyone ready to enjoy it?
1: 좋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뮤직
0: 스타트!

0: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then bring out the guests for today?
1: 아하, 네, 바로 성장형 올라운더죠. 파워드립니다. Welcome.
0: Welcome.
1: 파파파파파! 예, 뜨겁습니다.
0: Yes. Hello, hello. Come on in, pow.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파워입니다.
0: All right.
1: Oh, wow, wow, wow.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싱글 Flavor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4: 네, 이번 저희 앨범 Flavor는 두 곡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곡. 싱글 앨범이고요. 저랑 요치 씨가 앨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 컨셉이 뷰티인 만큼 저희 앨범 패키지도 뷰티 컬렉션처럼 구성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0: 나이스, 나이스.
5: 네, 그리고 또 이번 신곡 플레이버는 여름의 다양한 감정을 이제 담아낸 곡인데요. 사람마다 느끼는, 좋아하는 맛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맛을 각각의 네. 추억과 그리고 감정을 좀 떠올리게 하는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오,
5: 플레이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alright.
1: 오늘 well, 네 오늘 벌써 얼굴이 굉장히 붉어지셨는데 오늘은 어떤 감정을 좀 담아내 보셨나요?
5: 오늘 약간 조금 스파이시한 감정으로.
1: 스파이시한.
3: 스파이시. 스파이시.
1: 귀여운데요, 좋습니다.
0: Alright. Well, we watched the music video as well, and it had such a bright and refreshing pop vibe.
1: 맞습니다. 이 안무도 톡톡 튀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포인트 안무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6: 아, 네. 혹시.
7: 이제 포인트 안무는 이제 we got the flavor 해서
0: 아, flavor.
7: 맞아요.
0: 입술 닦는 거죠.
7: 이렇게
0: 아하.
7: 포인트입니다.
5: 오케이, 오케이.
1: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7: 너무 좋습니다, 선배님.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Right. 그러면은 위치로 한번 와주시고 저희 같이 한번 포인트 안무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5: 화이팅!
1: 네, 뮤직 큐!

0: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차례로 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파우 여러분의 플레이버를 정확히 느꼈던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 또 자세히 들어볼까요?
1: 좋습니다.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0: Hello.
2: Hello.
3: Hi.
1: Hi there.
3: Hi.
1: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3: My name is Pavlina. I'm from Sofia, Bulgaria, and I really love house music and dance.
1: 네, 불가리아에서 온 파블리나입니다.
0: Wow.
1: We heard you prepare something special for Pau today.
3: Yes, I will show you a dance cover by Pau's Flavor.
1: Whoa. Take it away.
0: Let's go.

0: 하셨나요?
1: 어, 혹시 네. 댄서신지? 너 춤을 너무 잘 추셔가지고.
2: Yeah, he said you're so good. He's wondering if you are a dancer.
0: Yeah, 좋습니다.
3: Yes.
4: 오, 댄서지.
0: 이게 왜 진짜지? 이 왜 진? 어, 좋습니다.
2: Pavlina, we heard you also have a special request for Pal.
3: Yes, since your teaser concept was a beauty commercial, could each of you strike a pose like you are starring in a beauty ad, highlighting today's style, makeup, and hair?
2: 아, 네, 이번 컨셉이 뷰티 광고였잖아요. 그럼 오늘 헤메코를 살려서 한 번씩 뷰티 광고 모델처럼 포즈를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0: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 번씩 뷰티 광고 모델처럼 한번 가볼까요? 예, 감독님, 네. 음악 주세요. We got the flavor. Name I'm so okay. Hands up if you're feeling yellow. 좋습니다.
2: Spicy.
0: Spicy. We got the flavor.

0: 잘 넘어졌습니다.
1: Pavlina, what did you think?
2: Oh, I love it.
3: 아, 별로 안 러비신 것 같은데?
0: 아니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2: All right. Now, who do you think deserves the title of today's best art model?
1: 아, 그렇다면 이제 멤버들이 생각하는 오늘의 광고 모델도 한번 뽑아볼까요?
0: 어, 좋습니다. 오늘의... Best 광고 모델.
1: Yeah,
0: 누구였어요?
3: 저이지 않을까. 아, 제가 아무래도 이제 파블리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1: Yes. He thinks
3: 파블리나.
4: 파블리나.
0: 좋습니다.
1: I'm sure she agrees with you.
0: Okay, okay.
1: All right, now we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Why don't we go through them one by one?
2: Okay. Which member spend the most time on home beauty care? And do you have any beauty or makeup tips that fans can easily try at home?
1: 아, 네, 홈케어를 제일 많이 하는 멤버가 누구인가요? 그리고 팬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뷰티 홈케어 메이크업 팁이 있을까요?
5: 일단 동현이가 되게 피부 막 그런 거 많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 메이크업 하기 전에 동현이가 항상 마스크팩도 하고 그리고 가끔에 먼저 일찍 일어나고 셀프 헤어도 또 해요.
1: 와우. Wow. So you said it's Dongyeon who does the most home care makeup. 그럼 동현 씨 그러면 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뷰티 케어의 팁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6: 어, 저는 사실 이 홈케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면은 항상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하고 클렌징 폼으로 뽀득뽀득 2차 세안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Okay, so he says the most important step is to make sure you cleanse well. So he always starts off with an oil cleanser and finishes off with a foam cleanser. Al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2: If you had to swap styles with another member for a day, who would you choose?
1: 네, 다른 멤버와 하루 동안 스타일을 바꿔 살아야 한다면 누구랑 바꾸고 싶었나요?
7: 어려운 질문이네요.
1: 어려운 질문이네요. Such a hard question.
8: 어, 저는 동현이 형이랑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0: 오, 굉장히 많이 지목당하고 있어요.
8: 어, 동현하게? 저는 사실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혹시 동현이 형은 이제 너무 부지런해서 저도 한번 하루 정도는 저도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1: Okay, so Hong wants to become like Dongyeon's lifestyle because Dongyeon wakes up very early in contrast to Hong himself, which who wakes up very late. So he would like to become like Dongyeon.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2: Okay.
6: 어, 저는 사실 옷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0: 아, 네. 네.
6: 저는 제 스타일이 좋아서 아무랑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0: 이야, 본인이 본인 지목까지.
1: Yes.
3: 그러면 아, 저도 네. 안 바꿔요.
6: 저도. 말 신사하겠습니다.
1: So in terms of fashion style, then I'm sure they said the members themselves would like to stick to their own styles.
0: 좋습니다.
1: All 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then.
2: Who do you think pulled off today's stage styling the best?
1: 아, 그러면 오늘 무대 스타일링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멤버는 누구실까요?
3: 저는 아, 개인적으로 우리 홍이. 홍이가 가디건이랑 되게 또 잘 어울리는 남자여가지고 가디건 홍씨 한번 보여주시죠.
1: 예. Yeah.
0: 가디건 모델.
1: 예.
0: Yeah.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Alright, 아까 alright. 그 광고 모델에서 어떤 모델을 하신 거예요? 무슨 포인트의 모델이었었나요?
8: 그거는 조금 저 안에 그 자아가 아, 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0: 아, 그러면 이제 또 해석하기 나름일 네. 것 같습니다.
1: Alright, great. Pavlina, before we wrap things up. Could you say a few final words for Pal?
2: Of course. Thank you so much for today, guys. And I hope to see you on the Europe tour in October.
1: 아하, 네, 투어도 항상 정말 기대된다고 하십니다.
0: All right.
1: Thank you for joining us, Pavlina. Now it is time to see Pal perform the new track. Dongyeon, would you like to say a word to our global fans?
6: Oh, yeah. To all of our powers around the world, we're gonna give you refreshing performance, so please show us your love, lots of love and support for our new song, Flavor. Let's enjoy it together, Powers. Love you.
1: All right, all right.

0: Tao will bring us refreshing energy with their performance of flavor. Let's check it out right now.
1: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을까요? 준비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0: Let's go, Simply K-Pop! Well, it is already time to wrap up this week's Simply K-Pop. Thank you to all the global fans for joining us today.
1: 네,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Today is also our last Simply K-Pop as MC Allen and Wonjin. We want to thank everyone who's been with us along the way. Wonjin, do you want to share with us how you feel?
1: 아,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짧게 느껴졌던 우리 아쉬운 또 심플리 케이팝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믿고 자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아티스트분들도 만나고 많은 챌린지 또 해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많이 많이 늘은 것 같고 또 영어도 또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영어가 어느 정도는 늘고 가는 것 같은
0: 네, 많이 들었어요.
1: 그런 느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또 아쉬움을 또 남기면은 저는 분명 다음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쉬움 많이 많이 남겨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For me, I'd like to say I'm truly honored to be able to MC along

0: 감사합니다.
1: 네, 또 저희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채널 고정 놓치지 마세요.
2: That's right. Simply K-pop. We'll be saying 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dazzling K-pop performances.
1: Bye.

0: The engaging
1: interventions
0: of the government is all this. Incheon Airport is changing, transforming, using this AI is where the goal and increasing the efficiency is 24 hours, 7 days, right? So it is a seamless operations. And I think that creates a lot of increasing the productivity or efficiency of the smart logistics.
2: And it's not just the ports and those hubs, but even like the private companies as well, logistic companies are doing a good job too.
1: We're at the forefront, I guess.
2: Yeah.
1: Nation of delivery.
2: Smart logistics, when we talk about it like this, it can sound a little bit complicated, but it would be better if we can see it in action, right?
1: Yes, seeing is believing, and that's exactly what we have prepared. Let's go check out smart logistics in action here in Korea.
2: Okay.
3: Bye in action.
4: A massive logistics center the size of 7 soccer fields. Countless products move nonstop, but the workflow continues without interruption. AI calculates the most efficient routes, and robots move precisely according to its instructions. A logistics site, once dependent on experience and intuition, is evolving with AI and robots. In Yongin, Gyeonggi Province, this is Fasto Robotics, a smart fulfillment company that automates the entire delivery process, from storage and orders to packaging and shipping. Founded as a startup in 2018, it became the first company in Korea to receive the government's Smart Logistics Center Grade 1 certification, recognizing its technological capabilities.
5: 창립 초기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물류 관련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왔고 설비 통합 관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피지컬 AI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을 최초로 획득을 했습니다. 총 1000점 만점에 하드웨어 400점 그리고 소프트웨어 600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950점 이상이 돼야지 1등급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18년도에 창업을 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개발을 해왔고 하드웨어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를 실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증을 더 최초로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4: The core system powering the automation equipment and robots here is Fasto's own fulfillment management system, FMS. FMS integrates 6 systems into one, the order management system, O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 WMS, warehouse execution system, WES, 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TMS,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payment, and robot control system, RCS.
5: 다른 보통 이제 물류회사들이 쓰는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이제 WMS만 보통 지칭을 해서 창고 안에 이제 물류 주문을 처리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앞단에 주문을 온라인 이제 각각 쇼핑몰들에서 갖고 오는 그런 OMS 이런 WMS에서 지시를 내리는 그래서 이 설비를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까지 저희가 직접 다 만들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통합 관제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고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로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을 구현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 By operating its own logistics centers, it has applied various robots in real-world operations. Through accumulated field data and route optimization, it has maximized robot productivity and significantly shortened the time needed to deploy and stabilize automation systems at other centers.
5: 로봇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초로 2019년에 국내에서 저희 센터에 물류센터 AMR을 들여왔고 2019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한 7년여 돌리면서 동선을 더 최적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로봇의 동선을 그만큼 줄인 거고 한 번에 뭐 두 개밖에 못 갖고 오던 로봇한테 20개를 갖고 오게 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모여서 쌓여서 그렇게 생산성을 높이고 있고
4: The operational technology accumulated over time is now expanding into physical AI. When 3D vision cameras recognize the size and location of boxes, AI calculates the optimal movement path and robotic arms move heavy products on their own. This is physical AI, where software directly makes decisions and operates in the real world. Technology proven in Korea is now expanding to logistics sites overseas. Based on its in-house logistics operation software, it is accelerating expansion into the US, European, and Southeast Asian markets.
5: 저희는 국내에 굉장히 의외로 많은 로봇 회사들과 저희 센터에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고 협업을 해서 좀 가성비 좋은 로봇을 만드는데 계속해서 집중을 해왔고 이제 글로벌로 공급까지 하려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 The government is also

0: 요 옆에 가까워요 여기서. 이 동네지요. 여기서 나고 여기서 어린 시절 다 지내고 가다가 이제 젊은 청춘 시절에 서울 올라가 살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노년기에 살라고 여기 이제 다시 낚시터 수상자대 영업을 하고 있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매운탕을 주로 많이들 해자셨지. 붕어찜을 하려면은 양이 적고 매운탕은 국물도 넣고 뭐 무도 썰어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넣다 보면 양을 많이 할 수 있고 식구가 그때 당시에는 뭐 보통 열 식구 뭐 한 집에 그렇게 살았어요.
1: 옛날에는 이제 붕어찜보다도 이제 매운탕 종류 이런 걸 하다가 여기가 유래가 이제 88년도 중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인부들이 이제 옛날에 사실은 시골마다 이게 저수지가나 냇가 있는 데는 붕어들 다 조려 먹었잖아요. 이런 들통 같은 데다가 이제 그게 이제 상품화가 돼가지고 이제 붕어 마을이라는 게 탄생이 됐죠. 여기가 충청북도 진짜 향토 음식 거리 1호로서 붕어 마을 대한민국의 탄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저희 이름 붕어찜이야. 붕어찜 주재료는 일단 붕어. 붕어가 이제 주재료이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붕어찜에 이제 시래기 아시잖아요. 이게 섬유질도 풍부하고 칼슘 뭐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은 이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재료는 뭐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에는 이제 내주콩이 이제 좀 잡내를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분말을 썼었는데 지금은 좀 보기 좋게 그 생콩으로다 넣고 있어요. 맛의 변화는 큰 없는데 이제 손님들이 이걸 잘 잡수니까 그것도 이제 특이하다고 그래갖고 잘 잡수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자연산을 쓸 때는 저희들이 이제 충주 고조 때부터 신단양까지 이렇게 직접 공수를 하러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 전에는 여기서도 붕어가 나왔으니까 썼죠. 요새는 뭐 하도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뭐 기름내라든가 화장품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냄새가 나서 이 양식을 쓰고 있어요. 단무지만한 시래기는 없어요. 옛날에는 그분들이 이게 다 잘라가지고 놓으면 시들시들해지면은 그냥 가져오면 됐는데 TV에서 시래기가 좋다고 이래가지고 시래기 전쟁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은 사정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는데 가져오기도 힘들고 말리는 건조 과정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되게 저희한테는 이게 쉽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애물단지라고 해야 되나? 기계도 있고 뭐 이제 간단한 도구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뭐 이제 수십 년 전서부터 제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이제 칼로 다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비늘 작업이 힘들다 보고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그건 좀 많이 이제 몸이 직업병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게 좀 생기죠. 붕어는 일단 그 속에 배 내장 있는데 보면은 검은 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벗겨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충분히 이제 그 피를 제거를 해줘야지 그 비린 맛이 덜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는 일단 이제 목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피를 충분히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모를 쓰는 거예요. 죽으면 피가 엉기니까 잘 안 빠지잖아요. 건조한 상태에서 그냥 물이 끓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넣습니다.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중간중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만져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경험으로 이제 하는 거죠. 무 시래기에 이제 우에 이제 자르잖아요. 단무지를.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무가 조금 붙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물른 거예요. 시중에 나오는 감자 수제비라고 이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양념의 비율이 음식 맛을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붕어찜 같은 경우도 마냥 이게 이제 그 뚜껑을 덮어놓고 끓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정한 시간에 뚜껑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국물을 자주 기얹어서 음식은 정성이라고 이렇게 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국물을 끼얹어 주죠.

넣는 순서는 뭐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 넣고 무 넣고 메주콩 넣고 붕어 넣고 양념 한번 얹히고 그다음에 시래기를 올리고 대파 올리고 양념 한번 더 올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제비를 올려서 끓입니다. 처음에는 세게 하게 해야죠. 일단 세게 하고 저희 이제 물 붓고 그다음에 무를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주콩을 이제 잡내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붕어를 또 이렇게 손질 잘한 걸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비법 양념을 이렇게 붕어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그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밑에다 넣는 집도 있어요. 시래기를 밑에다 넣으면은 좀 드시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저희는 충분히 이제 물렀다고 생각을 하고 위에다 이렇게 얹어줍니다. 여기다가 대파를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제 양념을 한번 올립니다. 이렇게 저희는 금방 나가는 거는 수제비를 이렇게 바로 올립니다. 여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짧으면 20분, 25분인 거지, 좀 양이 많거나,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좀 두꺼운 냄비이기 때문에 냄비에 달궈지는 시간 같은 걸 했을 때는 25분 더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죠. 한번 끓고 나면 불 조정을 한번 하죠. 중간에 한번 이제 속불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물을 이제 간에 뱄수 있도록 갖고 이제 끼얹어 주죠. 대파가 살짝 익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쯤 열죠. 열어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이 어느 정도로 이제 쫀득쫀득하게 됐냐 이런 상태를 보고 이제 음식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죠. 물 좋은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미리 넣으면 다 너무 익어가지고 마늘 향이 안 나잖아요.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붕어가 얕은 맛이 있고 민물이라고 하면 민물에 걸맞는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붕어찜이 원조이다 보니까 붕어찜을 드세요. 여기는 붕어마을입니다.

저수지 전에는 이게 다 농토여서 좀 부유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마을이 좀 그랬었는데, 이제 저수지로 이제 그다 수몰이 되면서 좀 어려움이 한참 지속이 되다가, 이제 붕어나 이제 고기들이 민물 생들이 생기니까 그걸 잡아다가 청주에다가 다 갖다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수입이 별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매운탕이라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붕어찜, 뭐또 한때는 뭐 이제 향어, 송어, 민물 고기 회도 해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붕어찜이 이제 대부분인데, 호백이들은 계속 붕어찜을 하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메뉴들을 하고 계시죠. 80년대 아주 초인 것 같아요. 제가 8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먹고 살기 이제 어려우니까, 뭐 사실은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하니까 저 가정집에서 시작을 한 거죠. 우리까지 하면 한 5집 정도 될것 같은데? 네. 19개 있었습니다. 8집? 거의 뭐한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면 되죠. 지금은 저그 매매가 돼가지고 이제 건물주가 바뀌신데 이런데, 뭐 아니면 건물주가 이제 내놔가지고 이제 세를 준대. 요런 데 같은 경우가 이제 업종이 이제 변경이 됐죠. 지금도 붕어찜을 하고 계신 분들은 토박이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다. 어머니 혼자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주말에 금요일 날 와서 도와주고 월요일 날 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될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오타리 싸갖고 왔습니다. 그 우리 식구가 배워서 이런 거예요. 우리 식구가 일찍 시집으로 와가지고 처마 밑에 거기다도 하고요. 인공적으로 건조기가 있어요. 그 건조기를 잘 말리면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수입이 제일 많죠. 단가를 못 맞추니까 어쩔 수 없이 양식도 할 수도 없고, 양어장에서도 사실은요 반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요 붕어 솔직히 한 마리 가지면 밥두 공기 먹어요. 그 보면은 등 쪽에는 왈짝가시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 이제 꼬리 부분도 이제 잔가시가 많아요. 그러면 그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붕어가 머리를 나를 보게 하고, 이쪽으로 이제 등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이제 등 쪽에서부터 이렇게 긁어 내려요, 젓가락으로. 이게 쭉쭉 그러면 갈비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시래기 싸가지고 탁 드시면 맛이 좋죠. 저희 같은 경우는 6, 7, 80대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 뭐 그런 게 이제 제가 가끔가다 표현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뭐 굳이 이걸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 5, 6이 제일 바쁜데, 12달로 봤을 때 5월 달이 제일 매출이 많았죠. 저희들이 이제 군에 바라는 점이, 농다리에만 사람이 오면 셔틀을 좀 운행해달라. 아예 될래는지 모르지, 저게.

무떡. 무캐떡이지, 그러니까. 물을 이제 쌀에다 채를 썰어서 이거 섞어가지고, 이거 고물한 캐 놓고, 이제 또, 이거 이제 무 섞은 거를 또 한 캐 놓고, 이제 또 고물 넣고 이렇게 해서 찌는 거예요. 캐류도 하고, 이제 설기는 해서 저기 장독간에 놓고, 터에. 그리고 이제 방에다 놨다가 광으로 이제 대접에 담아가지고. 되게 보름에, 가을떡, 가을에. 그러니까 가을 무스로 하지요. 가을 무슨 이제 저장해 놨다가 이제 봄에 보름떡으로 많이 하고, 가을에는 시골에는 가을떡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도 하고, 보름에도 하고. 이게 부드러워요, 떡이. 무떡이 부드러워가지고 또 노인 양반들이, 어른들이 이걸 잘 찾지. 저도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이거 정월 보름날 하고 가을떡 해 그랬어요. 저기 처녀 때부터 그거 해 먹었는데, 처녀 때는 안 했지. 시집 와서 19에 와가지고 20살부터 계속했어요. 엄마가 엄마가 해주는 건 저 얻어만 먹었지. 이제 시집 오니까 이제 어른들이 어머니가 하시니까 이제 그거 보고 했지. 이제 어머니 하는 걸 아주 눈여겨봤어요. 첫 해는 어머니가 했지. 그래서 이제 장 담그는 거고 뭐 다 맡기더라고. 그래서 다 했어요. 팥고물 하고, 이거 팥에 고물 삶아서 고물 해고, 이 쌀가루 이렇게 빻아놓고, 이제 무채 썰어서, 그 이제 이 쌀에다 이렇게 섞어주지. 그리고 이제 요걸 한 캐 놓고, 또 요거 한 캐 놓고, 그리고 또 위에 덮고, 이걸로 다, 고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캐떡을 해갖고, 쪄서 먹는 거지. 몇 떡을 해야지, 몇 쌀로. 찹쌀 나면 안 돼. 이게 쳐져요. 무슨, 이거, 이것도 질지. 찹쌀은 차져가지고, 안 돼. 익도 안 해. 아끼바리 쌀이었어요, 그때는. 괜찮대요, 그것도. 빨간 밥, 이제 저기에서 압력밥솥에다 했지. 씻어서 이제 조리를 잃어야지, 돌이 들어갈까봐. 그래서 잃어갖고 물 벗어 이제 삶는 거지. 한 40분 했어요. 그런데도 안 익어가지고, 물을 또 붓고, 또 20분 또 해고, 또 물을 또 붓고 한 20분 했더니 이게 튕겨. 압력밥솥 물 없을 때까지 푹 찌는 게 그냥 거기다가. 그 이제 태우지는 말고, 그 하다 보면 물이 있는 거 없는 거 좀 감각이 있잖아. 절구에다가 빠야지. 소금하고 뉴스가 넣었어요. 무채로 제 저기로다 이 까굽띠 까가지고 썰어서, 너무 잘게 썰지 말고 좀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맛이 덜하면 뉴스가 조금 섞어갖고서 그냥 이거 쌀가루하고 섞어서 찌면 돼. 무수에 넣으면 안 되지. 절어가지고 물이 생기지. 방앗간에서 곱게만 빻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안 해도. 옛날에들은 왜 절구에 빻느냐고. 절구에, 그전에 절구에 빻아서 이렇게 채로 쳐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방앗간에서 곱게 빻으니까 안 해도 되지. 이건 무떡이니까. 무떡은 그냥 해야지. 무에서 물이 생겨가지고.

굵게 썰어야지. 이거 무채는 굵어야 돼요. 저기는 생채 고통갈증 이런 게 자라야 좋은데 이게 무수가 자르면은 씹히는 맛이 없어요.

예, 이거 좀단것좀 넣고서. 이렇게 넉넉히 눌러면 이렇게 넣어야지. 이게 떡 실은 요까지 밖에 안 오니까 요까지 이렇게 반 냉기 넣어야 돼요. 물 다르면 또 타니까.

바닥이 안 보여야지. 이건 무가 이제 무가 숨이 죽으니까 얇아져요.

0: 어른들 돌아가시고서는 못해요. 한 20년 됐어요. 안 한지.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안 했으니까.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구찬을 갖고 하네. 예. 몰라. 다 이렇게 하던데. 뒀다가 또 쪄먹어야지. 이건 덴불 해야지. 불 갈게 해가지고 얼른 쪄야지. 30분 넘게 쪄야 될걸요? 40분? 이게 조금이라 모르겠네. 그전에 이렇게 시루에다 하면은 진짜 한 40분씩 뗐어요. 근데 이거는 얇거우니까 한 30분까지 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요.
1: 그 양부터 두껍게 올려.

0: 보십시오.
1: 무관부수요.
2: 정월 때 보면 많이 했어요. 작은 보름 날이라고 했지 뭐.
3: 그날 떡들에
2: 어, 그날 떡들을 많이 했죠.
1: 아저씨들
3: 남자들 밥 먹어요.
1: 아침 먹고서
3: 저녁을.
1: 지게 팀 산에 가서 말 이제 아홉 집을 지고 온다 그래 옛날에는.
3: 나무를
1: 아홉 와서 점심을 해 먹는 거예요. 이제 보리 했죠. 오곡밥을. 여자들 저녁으로 떡을 해 먹는 거예요.
2: 밥은 일찍 해 먹고.
4: 네.
2: 밥은 네시경에나 세시경에. 빨리 해서 많이 했어요.
1: 가난할 때.
2: 쌀에기 빠서 많이 해 먹었지. 흰 떡도 쌀에기도 많이 해 먹었지.
5: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언제지? 그때 우리 시루떡 해가지고 왔던 거. 그 떡 해가지고 왔던 무수떡.
3: 제주도 갈 때?
1: 제주도 갈 때?
5: 옛날에.
3: 제주도 갈 때 무수떡을
5: 많이 갔어. 최은이라는 이 살았을 때.
3: 20년 전에 저 제주도 갔잖아요.
1: 20년 전에.
5: 그 스탠드 해가지고 왔어.
1: 무수떡 하는 거.
5: 그때 무수떡 해가지고 왔어.
1: 20년 전이니까. 40년은 됐어요. 40년.
5: 그렇죠. 세은이라는 사람서 갔잖아, 우리.
2: 40년은 됐을 겨우.
5: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지.
1: 돼지 잡아가지고.
5: 우리는 제가 있어. 아이고, 그 어떻게 다 먹었는지.
6: 저기 계산군이지, 거기가. 아버지하고 둘이 팔밭도 파가지고, 팔밭이라든지, 그저 산을, 그저는 저 소실한 같은 걸로 파가지고. 옥수수가 많이 했어요, 거기는. 토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원도식, 지금 말하자면 강원도식이지. 토강에서 옥수수, 겨울에는 그거 파서가지고, 19살 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쌀밥 먹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오니까 쌀밥을 그냥 어떻게 많이 농사를 줘서 그냥 광에다 갖다 수북하게 싸놓고 그러는데, 엄마는 그전에 쌀이 없었어요. 엄마는 그 무떡은 안 했어요. 이제 거기서는 우떡은 먹어봤지. 저기 쌀가루 빠다가 몇 살 빠서 저 빠다 놓고 이제 무 씌어서, 그러니까 곰을 먼저 또 해놔야지. 그래서 이제 무 씌어서 채를 썰어가지고 버무려서 그냥 찌는 거지. 시루 이그만한 시루에다가 그냥 솥에다가 불 떼가지고 이 가생 이제 본발로 가지고 이렇게 했지. 자기네 먹을 건 다 하지요. 밭이 많으니까 그때는. 그 전에는 땅에다 묻었어요. 묻어갖고 이렇게 저기 집수로다 아구리를 막아놓고서 이제 빼먹었지. 근데 지금은 보일러실에다 고무통에다 놓으면 괜찮아요. 밭도 농사져서 내 먹어요 그거는. 팔아 먹어요. 아니요. 가을에는 안 넣어도 무수가 달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넣었지 그냥. 너무 쓸까봐 무수가. 아직 맛이 안 들어서. 꼭 설기를 해서 장광에다가 물 이렇게 떠서 놓고서는 거기서도 절을 하고 방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위에다 놓고 세지. 옥수 안반 이렇게 있어요. 나무대기로 한 거. 그럼 그 위에다 얹어놓고 위에다 물 한 그릇 퍼놓고서는. 그게 질분질분하다고들 먹기가 부드럽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은 뜨거워서 뜨셔서 먹으니까 그렇지 식은 뒤에는 맛있어요 더.
5: 넘어서 이제 주먹이로 했는데
7: 좀 잘게 잘라야지. 드러내는 게 좋지. 부실부실하다. 우유기를 더했어야지. 막 맛있다 그러면서 잡서.
8: 잘 익었어요? 아니요, 맛 없어도 맛 없다 해도 돼요.
9: 맛있어요.
8: 무는 다 익었어요?
7: 네. 접시 끈이야?
8: 반이 맞아?
5: 안 맞아.

0: Between the dense high-rise apartments, this place is surrounded by warmly embracing trees. In this peaceful forest, it feels as if time has stopped. Surrounded by a garden, this place is Kepo Library, which has stayed in one place for many years. Here you'll find various trees such as spruce, maple, magnolia, and zelkova.
1: Yeah. 아유, 낙엽도 지고 단풍도 들고. 야, 이거 뭐 기아가 있네. 와. 오. 이 정문부터가 정말 새롭습니다. 역사가 깊은 도서관답게 이게 고풍스럽습니다. 아.
0: 참. Passing through the charming and nostalgic main gate, you are greeted by trees in beautiful colors. It feels like a gift of scenery encountered by chance in the suffocating urban landscape. Always grateful for keeping its place, the Kepo Library has long been a friend to the residents of Kepo-dong. Opened in 1984, it has aged alongside the community. I like to share this precious space where the lives of the residents are deeply intertwined. Here, residents have poured their passion and nurtured their dreams and hopes. However, the library is set to undergo reconstruction soon, and before long, its current form will disappear. Perhaps that's why it feels even more precious, making me cherish the space even more.
1: Seven이서 이게 어떤 모임 같은데 어떤 모임입니까?
2: 저희가 지금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도서관이 철거되기 전의 모습을 최대한 남기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고 있어요.
1: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기록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군요. 이게 사진 이게 나와 있는 책들. 이게 이제 개포 도서관에 관련된 기록들인 거죠?
2: 네. 그리고
1: 네, 그리고 또 개포동 이 마을. 네. 언제 때부터 이렇게
3: 1994년도.
1: 예. 야. 거의 뭐 개포 도서관 생기고 나서부터 그냥 예. 오래도록 잘 이용하셨네요.
3: 29년이요.
1: 야.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2: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네네. 그 마을 기록 프로그램 제 후속으로 이제 만든 사진집인데요. 기포 도서관의 제 탄생 마을과 함께하는 기억을 기록하다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참여해주셨던 그 분들이 주신 사진으로 만든 사진집입니다.
0: 네. From the now demolished Chugong apartments to the libraries that will soon be rebuilt. While we cannot prevent them fading away, we've been capturing precious moments and memories through photographs. So what does the nostalgic Kepo-dong look like in the people's memories?
4: 네, 저는 주공 2단지 아파트에 살았는데 주공 2단지는 약간 언덕진 그 동네이기 때문에 산을 끼고 있어요. 근데 산에서 봄이 되면은 5월이 되면은 아카시아 구향기가 동네 마을 전체를 풍기고 또 뻐꾸기가 가끔 뻐꾹뻐꾹 울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뻐꾸기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포 근린공원이라고 이제 정식 공원이 돼 있는데 지금도 아파트 주민들이 산책을 갑니다만 지금은 뻐꾸기 소리가 없어졌어요. 또 아카시아 향기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좀 아쉽습니다.
2: 아카이브와 기록의 의미는 대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사라질 것이라 생각해서 더 애틋한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작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기도 하였고요. 좋게 보면 일기처럼 나의 일상에 관한 기록에서부터 좀 더 넓게 보면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기록까지 기록 활동은 나를 둘러싼 모든 순간과 공간에 관심을 기울이고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와 문화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At the Keppel Library, which has captured the town's cherished moments, we meet another person who shares a warm resonance.
1: 개포 도서관 참 풍경이 이쁘네. 때마침 제가 만나기로 하신 분이 여기 또 오셨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뭘 또 기록하고 계셨네.
3: 오늘 기록하실 걸 준비해 왔습니다.
1: 저도 기록합니까?
3: 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0: Director Lee Sung-min, who has spent her childhood and youth in the Gyeppo Jugong apartments, has been documenting the precious old traces left in Gyeppo-dong and sharing them with people in various ways.
1: 이 Gyeppo-dong 이 주공 아파트부터 해갖고 여기가 감독님한테는 약간 고향 같은 그런 존재.

0: 그쵸. 고향이 저한테 없는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이곳에 오니까 아 여기가 나의 고향이었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1: 네.
0: 뒤늦게. 네.
1: 그 참 그때랑 지금이랑 또 많이 변화가 됐을 텐데 요즘엔 참 빨리빨리 변화되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이제 쉽게 사라지고 버려지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0: 너무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새롭게 변하는 게 너무 좋기도 하지만 뭔가 살다가 힘들고 이럴 때 돌아보고 싶은 곳이 또 있기도 하고
1: 그렇죠, 그렇죠.
0: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싶은 곳도 있고 근데 왔을 때는 있었어요. 2017년까지는 이 동네가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아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라는 거를 느꼈는데 이제 매해 갈수록 재건축이 되면서 너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에 가서 위안을 찾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빠르게 또 너무 새롭게 변하고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좀 있어요. 네.
1: 그런 기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0: 네. 근데 우연히 이제 동네에 다시 왔는데 이 동네는 어렸을 때부터 재건축이 될 거란 말이 계속 있었어요. 언제가 재건축이 될 거야. 그래서 약간 밀린 숙제처럼 한 번은 돌아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안함과 뭔가 안정감, 위안 이런 게 뭐지?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공간을 기록하고 사람들의 추억을 담는데 그 공간을 기록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풍경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나무나 뭐 고양이라든지 또 이주하면 떠나게 될 생명들. 네. 그렇게 확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2: Before the Chugong apartments are reconstructed, Director Lee has been working on the Kepo There project, capturing the memories of those connected to the space that will soon disappear. Notably, what caught our eyes were the trees that had grown tall alongside the apartments, which had been cut down during reconstruction. In an era where we often take disappearing things for granted, she conveys an important message.
1: "감독님에게 아카이브 기록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저는 기록이 네.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억한다는 거는 네. 앞으로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1: 네.
0: 그러니까 새롭게 지어지고 살아 지어지는 것도 좋지만 어떤 걸 기억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또 무엇을 남기면 좋을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경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 Though the landscape has changed significantly over the years, the warm emotions and comfort felt here are memories I wish to cherish for a long time. 이
0: 나무가 되게 오래된 나무가 여기 있어요.
1: 딱 봐도 오래된 나무 같아요.
0: 근데 여기 사셨던 분들도 네. 잘 모르세요. 좀 외진데 있다 보니
1: 네.
0: 모르는데 고등학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후문.
1: 아 여기 지금 여기가 고등학교죠? 네. 아 감독님 직접 다니셨던
0: 네,
1: 고등학교.
0: 제가 다녔던
1: 모교. 야.
0: 다녔던 고등학교의 후문에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나무라서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1: 야.
0: 몇 평이 되는지는 아직 몰라요.
1: 네.
0: 근데 옛날에 여기 사셨던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기를 여기에서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또 오래 전부터 이 나무에 얽힌 전설도 있었고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은 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 이 개포동에서 좀 잘 모르고 이제 잊혀져 있는 존재예요.
1: 와.
0: 근데 아직 보호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나무도 만약에 재건축이 되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1: 아, 이 나무는 보존됐으면
0: 있어서
1: 네, 보존됐으면 좋겠어.
0: 보존됐으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서
1: 야.
0: 네, 왔습니다. 그 재건축이 될 때마다 이렇게 잘 자란 나무들을 다 베고
1: 네.
0: 또 건물을 짓고 또 새로

0: 있고 이게 반복되는 것들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이 괜찮을까? 라는 것 때 이제 질문으로 사람들과 함께 이제 기록하고 이걸 이제 알리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죠. 이렇게 포덕에서 현재 만났던 분들
1: 야.
0: 메모하면서
1: 이것도 다 이제 감독님이 직접 그리신 거잖아요. 야, 이거 만나신 분들.
0: 네, 사진을 찍을 수 없으니까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일기처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또 이것도 다 현재의 기록들도 이제 또 금방 사라지니까.
2: She has been documenting the everyday moments that will soon become memories. In particular, she has gathered memories of the trees by taking photos with those who remember the Jugong apartments, collecting their shared recollections of the trees. As we greeted the trees that have been there for a long time, she lovingly captured them in a drawing. With the same sentiment, I took a moment to document this ginkgo tree that I might have overlooked today. It seems that if we pay a little attention, there are many grateful beings around us.
0: The 주공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동 사이가 넓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덤불도 있어서 덤불 속에서 아지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이를 평지가 그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다 그대로 보존됐기 때문에 언덕에서 썰매를 탔던 거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뭐 내려가면은 이런 꽃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내음을 다 받을 수 있었던 뭐 그런 장면들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주공 아파트가 연탄이랑 보일러가 같이 때는 그런 곳이어서 또 보일러 공사를 할 때 다 같이 밖에 나와서 같이 뭐 캠핑하듯이 이렇게 지냈던 기억도 나고요.
2: Today with director Lee Sung-min, I was reminded once again of the value of memories and documentation. 이 changing landscapes, there's another place I hope will be well preserved. 이 place where the daily lives of residents are vividly alive, Kepo Market, beloved by nearby residents for its warmth and community. Especially with its diverse food offerings, it's a place you can't just pass by after school or work. I sought out the place filled with flavors of nostalgia and sweet memories.
1: 야.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곳이 시장인데요. 그 동네를 가면은 시장을 꼭 방문해 봐야 됩니다. 어떤 그 동네에 있어서 역사가 다 담겨진 곳이 시장이거든요. 아마도 여기 시장은 그 주민들의 복닥거리는 그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포시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 first place I visited in Kenpo Market established in the early 1960s is this place that opens as early as 2 or 3 a.m. but typically at 6 a.m. This spot lights up ahead of others, producing fresh rice cakes in a traditional way every day. Wow, a long-standing establishment in Kepo Market.
1: 시장에 오면 항상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 중에서도 벌써부터 떡 냄새가 너무 좋네. 여기 한번 떡집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와, 떡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근데 이 집에서 떡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떡이 어떤 떡입니까?
3: 집은요, 그 떡의 기본인 떡국이나 그 가래떡 이 정도가 지금 되게 잘
1: 나와요.
3: 예. 예. 다른 떡도 많이 팔리지만 이게 네네. 기본적으로 더 많이 나와요.
1: 아까 그 여자 사장님은 콩떡 저거 잘 나갔다. 아, 네.
3: 저건 시그니처.
1: 시그니처? 아, 이 집만 시그니처. 네. 그 여기서 장사하신 지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3: 네, 저희 가족이 사업을 처음 형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5년.

0: 네. 보통은
1: 예 네, 생각도 있었어요.
0: 근데 이제 이 자리에 한 곳에서
1: 오래 뭐 30대 40대 때는 뭐 단 데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지금은 또 한 30년을 넘게 해오니까 여기 주요 고객 그리다 그리고 오랫동안 거래해 주신 분들이 또 찾으시고 멀리 가셔서도 전화 오시고 그런 것 때문에 쉽게 캠퍼도 네. 떠날 수가 없었어요.
0: 그렇죠.
2: Knowing it could convey flavors of nostalgia for someone, the owner says it was hard to leave this place behind. Having shared the joys and sorrows of life with the residents of Gyeopodong for so long, this space has become not only the owner's living space, but also where the lives of the residents intertwine. For over 30 years, the time in Gyeopodong and his life have flowed together. Shall we head to another place?
3: 아 여기 또 시장하면 또 과일 한번 봐야죠. 너무 신선한 과일인데.
4: 그렇죠.
3: 어, 어, 요거는 좀 시시코노 같은데.
4: 예, 시시코노 맞습니다.
3: 좀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4: 예.
3: 아 요즘에 또 겨울에 먹는 또 이게 귤이 맛이 달아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항상 귤 까먹잖아요. 네. 야 이거 과즙 막 떨어진 거 봐.
4: 아니, 너무 잘해요. 어, 귤이 제철이니까 지금 아마 맛있을 거예요.
3: 야
4: 하나 더 잡수세요.
3: 갈 때 하나 챙겨야 돼. 사갖고 가야 되는데? 옛날 사람이 이게 과일이 맛있으면 옛날 표현으로 따봉. 사장님, 여기서 과일 가게 장사하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4: 예.
3: 어, 얼마나?
4: 2001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네.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3: 이야. 떡집도 한 30년 전 됐고 여기도 네. 20몇 년 됐고
4: 저는 아. 초등학교 때 들어와서 그래서 네. 결혼하고 애 낳고 다 했죠.
3: 여기서요? 네. 와
4: 여기가 개포동이 이게 다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30년이 넘어서 뒤에 그 이쪽을 보시면 좀 시골틱한 분위기가 많아요.
3: 네.
4: 강남 같지가 않고 그냥 어디 저기 어디 시골의 한 동네 네. 포장마차도 좀 있고 막 그래요.
3: 네. 네. 앞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변화하는 이 개포동 속에서도 좀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4: 바람은 계속 그래도 이제 서울 강남에 네. 재래시장으로 보면 이제 영동시장, 그리고 개포시장, 네. 도곡시장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3: 네.
4: 많은 젊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 동네를 많이 찾아주시길 바랄 뿐이죠.
3: 네.
4: 네. 아, 개포시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3: 네.
2: I hope the flavors and charm of this traditional market are preserved for a long time. Wow, the warmth and generosity here are truly abundant. Though some places have already vanished and others may one day disappear, I hope that the memories and stories hidden within them will be well preserved.
3: At one moment, 사라짐이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롭게 변화하고 바뀌는 건 막을 순 없지만 그 변화하는 흐름을 기록하는 건 저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그리운 그곳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2: One day, when I look back, I would be so glad if the space filled with my memories still exists just as it is. Here, Gyeopodong is an old bookstore where residents continue to visit. This place exudes the simplicity and warmth of a neighborhood bookstore, standing unchanged through the passage of time. Especially tucked away in one corner is a space filled with secondhand books. I ventured up to this attic-like spot, overflowing with nostalgic memories.

0: 좀 뭐 취미 서적부터 해갖고 네 아주 다양하게 책들이 있습니다. 이야 삼국유사, 네. 세계사 편이요, 한국사를 보다 역사도 참 재밌거든요. 참 이게 헌책방을 방문하면 참 특이한 점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자기가 책들이 놓여지고 싶은 대로 막 들쑥날쑥 여기저기 이렇게 막 놓여져 있습니다. 위치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보통 요즘 대형 서점 가면 다 이제 이렇게 뭐 카테고리 형식으로 해갖고 다 이렇게 잘 정렬돼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것들이 헌책방이 주는 참 또 정감 가는 모습이 아닐까. 네.
1: The owner who has been keeping this humble neighborhood bookstore for a long time and shared a moment discussing the meaning of this space.
2: Ah, 쌤.
3: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예. 아, 제가 개포동을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여기 그 아주 오래된 책방이 있다 그래갖고 들리게 됐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이제 여기 주민분들한테는 개포 헌책방 예. 그렇게 알려졌고 지금은 이제 상호명의 서적 백화점으로 돼 있더라고요.
4: 예, 맞습니다.
2: 예. 여기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데 여신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4: 1987년도에 예.
2: 87년도
4: 예, 개업을 했었고요.
2: 와. 그럼 한 몇십 년 된 겁니까? 한
4: 37년 정도 됐습니다.
2: 네. 네. 이 헌책방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고 가시나요?
4: 뭐 주변 주민들, 뭐 학생들 다 이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뭐 현재는 이제 예전에 뭐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학생이었던 분들이 지금 이제 학부모가 돼서 이제 아이들 책 사러 오시고 그렇습니다.
2: 아 제가 아까 저도 이제 막 여기 막 보면서 책을 보면서 이제 어떤 한 학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예. 어머님이 이제 자기 자녀한테 책을 권해주고 싶어서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몇 학년인데 물어봤더니 단번에 아 책을 딱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4: 일단은 책이 이제 뭐 일단 좋은 책을 많이 추천을 받아도 네. 우리 아이 이제 잘 맞는 네. 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우리 아이 연령에 잘 맞고 우리 아이 수준에 잘 맞는 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가이드만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2: 아니 근데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니까 아까 그 어머님이 아 맞아요 맞아요 공감하시면서 그래서 한번 아이한테 먼저 보여주고 구매해도 되겠냐고 막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아 참 이게 다른 어떤 대형 서점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인 것 같아요. 아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 주시고 네. 그 이제 사장님께서 여기는 지금 이 주변에 이제 여기 구마을 개포동 구마을이 있고 그또 그 주변은 이제 다 재개발이 돼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신도시로 이렇게 좀 변화하고 있는데 이 개포동 이 동네 주민분들은 여기 서적 백화점을 어떤 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4: 뭐 개개인마다 다 다르긴 하겠는데 예, 우선 뭐 저와 같은 느낌이라면은 추억의 공간으로서 제일 많이 일단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타지로 나갔다가 네. 또 아니면 외국으로 갔다가 이제 부모님들 뵈러 오면은 자기 그 학창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을 이제 한 번씩 들려서 추억의 정을 느끼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2: 네.
4: 뭐 저도 뭐 이제 서점 하면서 보람이라면은 제가 그 추억의 공간을 날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 자리매김을 하는 게 저 나름대로 그 의미 있는 보람이죠.
2: 네. 네.
1: 오늘 정도현 hopes that this place will always be a warm comfort and a source of memories for someone.

0: 일단 신선한 재료를 내가 직접 해녀한테 산다는 게 옛날에 한 번도 상상을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 없어요.
1: 제주랑 어울리는 메뉴를 만들고 싶었어요.
2: 익숙하지만 뭔가 좀 새로운, 또 새로운 듯하지만 좀 익숙한 맛.
3: These new dishes are made with the food ingredients that Haenyeo harvested. What flavors can you find from the dishes that resemble and embody Jeju-do Island? Coexistence with Haenyeo. Recently, there's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looking for ways to coexist with Haenyeo. Kim Jae-an is one of them.
0: Sancho! 오늘 물지 많이 있어요?
4: 나이 들어서 많이 못 잡았어.
0: 아이, 무슨 꽃띠가 나이가 들어.
5: 문어랑 물꾸러기? 물꾸러기 하나밖에 없네.
0: 소라도 나 줄 수 있어요?
4: 응?
0: 소라. 전복도 있네. 전복이랑?
4: 전복.
0: 전복 몇 개?
4: 응.
0: 전복 좀밖에 없대.
4: 응.
0: 오늘 조류 셌어요?
4: 응?
0: 조류가 셌어, 물살이?
4: 좀
0: 셌지?
4: 되게 셌어.
0: 그래서 많이 못 잡았구나.
4: 응.
0: 이게 큰 거?
4: 응.
0: 맛있겠다.
3: On days that Yang Yun-jung dives, Kim Jae-an comes to buy murex and octopus from her.
4: 그전에는 많이 잡혔는데 어떻게든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비싸요. 오늘 어쩌다가 보니까 돌 밑에 이렇게 있어서 재수 좋으니까 재수가 좋아서 잡았어요.
0: 일단 신선한 재료를 내가 직접 해녀한테 산다는 게 옛날에 한 번도 상상을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이웃이 해녀라는 거를. 근데 보면은 너무 신기하고 내려가셔서 물질을 해오시는지 어쩔 때는 죄송하기도 해요. 내가 이 돈을 주고 산다는 게 맞는 건가?
4: 그래서, 그래서
0: 근데 여기 닿으면은 안 아파요 얼굴?
4: 이거 안 닿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래. 얘를 안 닿아.
0: 그래서 여기다 도수를 넣었구나. 와, 최첨단이네.
4: 난 입장눈을 하나도 안 보이고 입장으로 보는 거라.
0: 이게 밑에죠?
3: Yang Yun-jung began diving at 16, so it has been 65 years. She has lost vision in one eye, but her diving has not stopped.
0: 어떻게 이렇게?
4: 응. 안으로 숨 쉬어.
0: 하고 숨 참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4: 응.
0: 그러면 얼마나 참아요? 아, 이게 압착이 딱 되는구나. 숨 쉬면은.
4: 그런데 저기 먹고 그저 뭐 비빔밥? 전복 비빔밥?
0: 응.
4: 그거는 얼마 받는데?
0: 왜?
4: 이제 먹어보려고.
0: 아, 됐어. 그냥 왔어. 뭐 돈을 쓰려고 그래. 배고프면 오세요.
4: 아이고,
0: 네, 삼촌한테는. 그,
4: 집에서 반찬 없으면 내가 애기 갈비 같은 거나.
0: 뿔소라 3개 갖고 와. 우리 물물교란 교환하자. 뿔소라 3개랑 그다음에 비빔밥 하나랑. 그 공짜 아니잖아. 제주도 할망들이 그게 확실하신 것 같아, 계산이. 공짜를 싫어하신다. 그 얘기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짜 안 드시더라고. 삼촌, 이거 오늘 얼마 드리면 돼요?
4: 15,000원만
0: 줘. 15,000원? 알았어요. 좀 이따가 갖다 드릴게요. 3kg 넘으면 내가 돈 더 갖다 드릴게요.
4: 아, 넘어도 되고 안 넘어도 되고.
0: 넘을 것 같은데? 오, 3kg 더 될 것 같아, 문어.
4: 문어는 공짜.
0: 아, 진짜?
4: 어.
0: 말도 안 돼.
3: Kim Jae-an has come back after a pleasant transaction with Yang Yun-jung. Kim Jae-an is making food with seaweed as its main ingredient.
0: 가파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장님이 저한테 조그맣게 가파도 미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집에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를 집어 먹었는데 그게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미역 맛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 생미역은 이런 맛도 있구나. 제주도 미역은 조금 더 폭신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미역을 제가 단면을 이렇게 한참 천천히 보니까 그 생력을 제가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조금 갖고 있는 그 기포 같은 게 좀 있어요. 미역 돌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주는 맛이 더 싱싱하고 더 부드럽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3: The Dor seaweed of Jeju-do Island grows in between the rocks under the sea during winter, so they are collected starting from February. Seaweed that grows in waters with strong currents are said to be more delicious. The coast off of Geumneung has strong currents.
0: 올해는 이 바다가 거의 미역이 엄청 많았었어요.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미역밭 완전히 예, 그런 정도로 미역이 풍년이어가지고 미역을 좀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생명을 그대로 냉동을 시켜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다에서 건진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요리하기 전에 좀 그거 씻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음식을 만들죠.
3: There's something that Kim Jae-an must do before she makes seaweed soup.
0: 생미역 자체를 바로 요리를 하면은 그 미역의 맛이 너무 세서 그 쓴맛이 나요. 끓이면은. 그래서 한번 살짝 데쳐서 차가운 물에 헹궈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미역, 날 미역이니까 약간의 그 비릿한 바다 냄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맛을 조금 주기 위해서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그다음에 미역을 볶아주고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 전복을 쓰고 그다음에 전복에서 가장 감칠맛을 폭발하는 게 내장이거든요.
3: Gaeu sauce, which is a mix of the intestines of abalone and buckwheat flour, is used not only in seaweed soup, but also in other dishes like bibimbap.

0: Seaweed soup was regarded as an accompaniment to rice. Now that it has met abalone and octopus, its presence offers a different vibe. In this bibimbap, Kaeu sauce, boasting the rich scent of the ocean, is used instead of gochujang sauce. What's the combination of seaweed soup, octopus, and abalone like?
1: 무슨 스펀지 씹는 느낌이거든요. 냉동 문어를 이렇게 우리가 숙회 먹다 보면 이게 너무 보들보들해가지고 먹기가 너무 편하니까 편하고 이게 좋으니까 나 깜짝 놀랐는데 아까 여쭤보니까 생물 문어 쓴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니까 가능한 거겠지.
2: 전복 내장 개우?
1: 아, 전복 내장 개우.
2: 그게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담백하면서도 뭔가 풍부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바다 향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고.
1: 초장은 빠졌지만 뭔가 이게 그 이 지역의 특색의 어떤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배합을 해가지고
2: 육지 사람들도 되게
1: 담백하고 그러면서 어떤 바다 냄새가 나는 이제 그런 맛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0: The hard work of Haenya in Geumneung-ni village and Kim Jae-an's idea have created these dishes, and they are transforming the flavors of Jeju. In northeastern Jeju, at the end of Jocheon-eup, lies a fishing village named Bukchon-ni village. In October, when fall is in full bloom, the Haenya in Bukchon-ni village dive for top shells. This is the Fishing Association building that is highly popular these days. More and more people have been visiting since the first floor turned into a performance hall and restaurant. The Bukchon-ni village Haenya prepare food three times a day. Park Young-suk is one of them.
3: 아, 오늘도 해녀들은 갔어요. 바다에 가.
4: 청춘도 되냐 안 하세요, 이제?
3: 아니, 이거 해보니까 못 가지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 응, 여기를 도와줘야지. 그때는 물에 들 때라 보니까, 바다에 다닐 때라 보니까 망설였지게. 어떻게 할까 해서. 근데 이제 그 우리 마을에 이제 온 거 정착한 거고 하니까 또 우리 마을 이제 어촌계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
0: Resembling the fireplace of Haenya, this is a theater restaurant where you can enjoy a show and dinner prepared by the Haenya and young people in Bukchon-ni village. The fusion dishes that use seasonal ingredients grown from Jeju-do Island and collected by Haenya from the sea are popular.
5: The 요리 컨셉은 제주 향토 요리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기본 모티브가 되고요. 대신에 향토 요리를 그냥 고스란히 표현하기보다 우리의 해석이 들어간다. 그거는 젊은 세대들과 어떤 세계화에 맞춰서 어떤 외국인들에게도 좀 편할?
0: The ingredients used at this restaurant include pork, murex, sea urchin, and bracken, which are familiar to Bukchon-ni village Haenya. How the dishes are made, however, is slightly different.
3: 집에서 먹는 거야. 대충 하는 거지.
6: 옛날 어른들은 다 손으로 모티브를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그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0: Only 14 people can enter a single show and dinner experience. The restaurant is always fully booked because of the unique Jeju dishes.
3: 여기가 용도가 뭔지 하면 빈떡에 제주도 빙떡에 여러 가지 고명 넣어갖고 그리고 제주도 솔라니 옥동 넣어갖고 이렇게 말아서 빙떡 만들어서 나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지. 손님 먹을 거면 이렇게 안 찢지. 옥동에 놓을 거니까 저 빙떡에 놓을 거라서 뼈도 잘 발라내고.
0: Jeju-do's bingtteok is radish salad rolled into buckwheat crepe and is usually eaten with grilled tilefish. At this restaurant, more ingredients like short fruit pimpinella salad and pickled tot are added to create diverse flavors.
5: Bingtteok의 맛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진짜 제주의 입맛을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슴슴하다, 심심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빙떡의 기본 형태는 유지하되 조금 더 맛적인 거, 식감적인 거 그런 것들을 좀 매력적으로 만들어 보자.
0: Murex, which represent Jeju-do Island, is also cooked in an unusual way. Sautéed murex, sesame oil sauce, and sautéed buckwheat are added to Jeju-grown sweet potatoes to make sweet potato porridge with murex. When you place it on top of the warmer that symbolizes Haenyeo's fireplace, it feels very Jeju.
5: 해녀분들이 다 말씀할 때 하나 둘 얘기를 하십니다. 아, 바다에서 돌멱을 건져 먹었다, 성게를 먹었다. 어떤 분들은 아, 두 개가 있으니까 둘이 같이 먹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 이거를 종합세트 같이 구성을 해보자 라고 해서 쌈플레이트가 구성이 됐습니다.
0: The audience enter the waiting room before the show is about to start.
7: 제주에서는 부엌을
0: After they listen to a brief explanation about Jeju's food culture and Haenyeo, they enter the performance hall. The 14 seats are full yet again today. The kitchen starts to get busy. From the appetizer to dessert, the dishes must go out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the performance.
8: 잠시 바다를 퀴즈 한번 가볼까요? 제주도 바다에 살고 있는 돌고래들이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 무엇일까요? 미역? 미역 누구시죠? 유명한 제주도 성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성게는 육지 성게랑은 다르게 돌투멍에 다 들어가서 숨어 있어서 캐내기가 어렵고 양도 조금 적지만 맛이 무척 좋고요.
0: There's a saying, the more you know, the more you see. Here, the more you know, the more you taste. It's only natural that knowing Jeju's food ingredients used in the dishes make the dishes taste more delicious. This time, sweet potato porridge with murex appears. It's absolutely eye-catching. People start taking pictures at the unique look of the dish.
9: 그 감자 뿔소라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쫄깃쫄깃하고 되게 신선해가지고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 이렇게 들어보는 말이랑 이야기랑 뭐 사상사건

0: 같은 얘기도 해주시면서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로 기승전결이 있게 이렇게 음식도 같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1: 평대리 village is located in eastern Jeju-do Island. It's late, but the light is still on at the Fishing Association building.
2: 소는 생각해보니까 소다를 버터에 구워 먹을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나요?
3: 네.
2: 그냥 먹어서 맛있잖아요. 왜
4: 구워
5: 메밀가루.
1: Village Henya are getting ready to open a restaurant selling local seafood dishes. Culinary scientist Kim Jin-kyung is working with them to create a menu. She's thinking up ideas for new dishes based on Henya's traditional foods.
6: 요즘 고급 일본식 오마카세라고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근데 약간 그런 방식으로도 뭐 이벤트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해녀들이 해주는 이모카세?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역에다가 성게를 숟가락으로 퍼서 바로 이렇게 주는 거야. 다 이렇게 실리콘 그 장갑 끼고 그럼 그거 받아먹는 그거 이렇게 하면 또 퀄리티가 싹 올라가니까.
1: From Korean to Japanese and Chinese cuisine, a variety of ideas come pouring out.
6: 몸 허약했을 때.
7: 보양으로 먹는 음식은 어떤 거 많이?
6: 문어. 무조건 문어.
8: 문어 전복.
6: 문어 전복. 그래서 죽 해주는 거.
1: Doing is better than talking. They have selected several dishes. They plan to make them during the next meeting.
6: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이거 군것무침이랑 뭐 통무침 뭐 이런 거를 준비를 해주시면 일단 이렇게만 해도
9: 그렇게 해서 이것이 네. 군것이 만약에 밑장이 간장이 된다 그러면 네. 거기에 어울리는 거나가 또 간장을 만들어서
6: 네. 네. 네.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네. 여기서 네. 더 얘기하면 네. 우리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10: 맞아요.
6: 네. 네.
1: A few days later, the menu development meeting is held again.
11: 간 아까 줬잖아.
1: Hong Seon-ok prepares kaitan salad. Lee Hoon-sun makes octopus porridge, which is Henya's stamina food. Kim Jin-kyung has also prepared a dish that incorporates Henya's food. First, Lee Hoon-sun's octopus porridge enters the scene.
6: 드디어
12: 이거 어제 잡아.
6: 와.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예쁘게 해서. 네. 와, 정말 재밌네.
1: Next up is Hong Seon-ok's kaitan salad.
6: 이게 그 군번 무침.
9: 맛있지?
6: 네, 맛있을 것 같아요.
9: 그냥 자연산, 다 자연산으로.
6: 여기 돈 주고 산 거 없이 다 네. 진짜 받아가서.
9: 그렇지, 이거는 다 저 평대에서 네. 나눈 걸로만.
6: 와우.
13: 아, 맛있어요.
9: 찔끼 아니라. 이거에 저기 여름 거 아니라서 지금 거는 살이 없어요.
6: 여름 게요?
9: 냉동 오래 하면 이렇게 맛있어요.
6: 근데 맛있는데?
9: 아, 그래 좀 찔끼잖아.
6: 어디 가세요?
1: Kim Jin-kyung recreates a dish using Hong Seon-ok's kaitan salad.
6: 톨도 넣을까?
13: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한국에서 다 구할 수 있어.
6: 그러니까.
14: 삼촌 일로 어디 54.
15: 그래서 넣으면
1: On warm rice, various vegetables and seasoned tot, all grown in the village, are added. Lastly, the kaitan salad is placed on top. It is bibimbap boasting harmonious flavors of land and sea.
6: 이거 이게
13: 성게. 네, 성게.
9: 아니 그거 가지고 비벼지겠어요? 양념장을 따로 써야.
6: 그 이제 양념장 따로
15: 줘. 나 뭐 자리조차 맛있어.
6: 와. 흔녀분들이 어렵지 않게 늘 만들어왔던 방법으로 쉽게 세팅할 수 있는 저는 익숙한 음식, 내가 늘 잘 할 수 있는 음식을 선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팁만 드린 거고 사실은 평대리 해녀분들의 음식을 조금만 세련되게 풀어서 주는 거에 좀 중점을 뒀어요.
1: Next, Kim Jin-kyung has prepared 평대 샤브샤브.
6: 넣어요? 안 넣지 마요.
9: 나.
6: 고추 넣어?
13: 약간만.
6: 쪄서.
9: 야들야들 쫄깃쫄깃된 거야. 이렇게 스펀지 같은 식감이 없이. 물어봤더니.
1: This refreshing shabu shabu has the village's vegetables, octopus, top shells, and sea hares.

0: 먹어봐. 완전 부드러워.
1: 아 진짜요?
0: 응, 먹어봐. 완전 부드러워.
2: 문어 맛있어?
3: 문어 진짜 맛있어.
0: 하나 놓으면 하나 건져 먹어보고 네. 하나 놓으면
1: 불맹이 식감만 좀 잘 잡으면 사람들이 건져서 찍어 먹기에는
3: 좋다.
1: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3: 근데 요 소스 겨드랑이에 품어도
4: 먹는 거.
3: 예. 금 금방 익을 정도로.
0: 옛날만 잘해 하네. 네.
3: 잘 알죠?
5: Once you've eaten all the seafood, you spoon buckwheat batter and add it to the broth, making sujebi or jobaegi in Jeju's dialect.
0: 너랑 놔뒀다가 그냥 먹으면 돼.
6: 응, 돌미역.
0: 돌미역.
3: 견뎠다.
0: 거멍.
3: 거멍해도 그것이 저기 제주미역이 돌미역 맛이 때문에 그냥 알아줘. 그러니까 잘 나갑니다.
1: 나는 딱 좋아하는 간이다. 제가 좋아하는 간이에요.
7: 국물 좋아해.
5: The square shabu-shabu begins with seafoods and ends with buckwheat jobaegi.
6: 해장도 되겠네.
3: 어?
6: 네. 해장도
3: 돼. 근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또 재밌어할 것 같아요.
2: 자기가 쓰는 네. 맛은?
3: 처음에서 몇 개만 가르쳐주고 가면 이제 손님들이 이거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장사하면.
0: 잘 되겠지, 고급으로 받는 건데. 네.
2: 안 먹으면 대박나야지. 돼지 이제 해녀들이 다 이렇게 막 힘쓰는데 대박나야죠. 아무튼 평대리 이거 식당에 대박나게 되면 평대리 해녀들도 대박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거기다 해녀들이 직접 잡은 걸로 사용하니까 해녀들 수입도 좋아지고 평대리도 또 좀 나아지겠고.
5: These dishes are made using fresh ingredients grown from Jeju's land and sea. And their flavors are only evolving. We look forward to Jeju's foods that will boast an array of flavors and aromas so that more people can understand and hold Jeju dear.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Here in Sochon, the seasonal seafood is dodari, and then kukke, which is the blue crabs, and chukumi. Wow, yeah, yeah. Look at this. This is kukke. 사장님 안녕하세요. 국회 땅 같은 거.
1: 땅도 맛있고.
0: 땅도 맛있죠. 예. 순이랑 국물 요리. 아.
2: 여기 1kg.
0: 여기 1kg. 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국회 주세요.
2: 이 많이 들어 있는 국회가. 예.
0: If I was going to buy this in a supermarket or in a big city, that would have been just like a 2x the price.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걸로 맛있는 요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 파세요. 오, 와, 이거 1kg 2만 원이에요.
2: 네.
0: 우리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예. 칼라마로 오징어,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이런 말이에요.
3: 드셔보세요.
0: 먹어도 돼요?
3: 어, 괜찮아요.
0: Oh my god. Oh. 혹시 이거 1kg 주시겠어요? 아, 이거 최고.
3: 이탈리아에서 오셨으니까 많이
0: 드세요. 오호, 예. 한국인의 정 진짜 최고. 진짜 전 세계 최고예요. 계산할게요.
3: 예, 2만 원요. 네.
0: 감사합니다. 네. Nothing better than coming here to a traditional market and discover the seasonal, beautiful products. Everything came out from the sea in front of us this morning, and everything is on season. 저는 오늘 진짜 제철 음식, 제철 해산물 여기 찾아러 왔어요.
2: 와, 네. 제철 해산물은 이렇게, 요거 쭈꾸미.
0: 주꾸미? 아, 네. 이거 다 오늘 나온 거예요?
2: 네, 오늘 아침. 네, 오늘 아침.
0: 술이랑 이거 잘 맞죠?
2: 네.
0: 잘 어울리죠?
2: 여기 술이랑 잘 맞으니까 여기가 또 서천이 한산 소국주 유명해요.
0: 소국주? 응.
2: 한산 소국주라서 그게 앉은뱅이 술이에요.
0: 아, 요?
2: 앉아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앉아서 정신없이 먹다가 아, 일어나면은 못 일어난다고. 그래서 앉은뱅이 술.
0: 진짜로?
2: 응.
0: 아, 그런 속담이 있어요?
2: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국주 마을이 있어요. 저희 서천에 유명한.
0: 한식 중에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이죠.
2: 네, 네, 맞아요.
0: 이렇게 그냥 샤부샤부 데쳐서 아니면 비빔밥도.
2: 네, 볶음.
0: 볶음.
2: 네, 쭈꾸미 볶음도 괜찮고.
0: 오케이. 저를 잘 설득했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
2: 여기 있습니다.
0: 오,
2: 맛있게 드세요.
0: 감사합니다. 네. 오, 진짜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Now I think I have to first try this 소고추 and then maybe the inspiration will really pop out. Oh, I have a lot of choice and I'm very happy about that. That is the best thing for a chef.

0: 들어옵니다. 어? 들어와도 됩니까?
1: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산소곡주 안진뱅이수를 빚는 양조장입니다. 주 재료가 쌀입니다. 그중에서도 찹쌀로 빚어지거든요. 쫀득쫀득한 찹쌀의 전분이 발효가 되면서 굉장히 달달한 맛으로 만들어집니다.
0: 왜 여기까지 왔냐면 저는 전돈주 발견하러 왔어요. 그리고 제철 여기 이 지역의 식품으로 술이랑 잘 맞을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좀 조금 개발하고 싶어요.
1: 그러면 술 맛을 보셔야죠.
0: 맞아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1: 네, 여기 한 잔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조금 노릇노릇해요.
1: 황금빛이라고 하잖아요.
0: 네. 맞아.
1: 이게 오랜 시간 저온 숙성하면서 이렇게 황금빛 색깔이
0: 진짜,
1: 나타나게
0: 되는 거죠. 진짜 그런 색깔이에요. 예, 이거 네. 진짜 골드.
1: 골드.
0: 향은 네. 과일.
1: 과일. 네.
0: 꿀.

0: 꿀.
1: 어, 맞죠? 네. 어.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0: 네. 이 쌀이 잘 발효가 되면 그런 향을 낸다고 하거든요.
1: 야, 시럽인 것 같아요. 아. 와, 와, 신기하다. 너무 생각보다 입안에 풍부해요.
0: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1: 훨씬 더 부드러워요.
0: 그러면 이 소국주하고 한식 중에서는 어떤 게 좀 어울릴 것 같으세요?
1: 저는 무조건 해산물.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선생님의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0: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1: 저는 어떤 것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지 우리 선택해야 돼요.
0: 네.
1: 꼴뚜기.
0: 꼴뚜기요?
1: 꼴뚜기. 아까 저는 그냥 초장.
0: 너무 맛있죠.
1: 쌀장만 이거 찍고 이거 바로 먹었어요. 시장에서 최고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짜잔. 곱게.
0: 곱게네요. 네,
1: 조금 곱게 당, 매운 당 같은 거 이거 술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거 어떠세요?
0: 다같이 넘어가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저도 이제.
0: 이건 뭐예요?
1: 짜자잔, 주꾸미. 이거 소천하면 이거 주꾸미죠. 아마 우리 똑같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0: 네.
1: 저는 이거 마셔봤으니까 이제 살짝 그런 달콤한 맛이 있어서 주꾸미는 이거 볶을 때 그런 땡글땡글 쫄깃쫄깃한 식감이랑 그리고 뒷맛은 조금 달죠.
0: 네, 맞아요.
1: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정말.
1: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0: 지금이 주꾸미 제철이거든요. 제일 맞아요. 지금 홍어낭 앞바다에서 제일 많이 잡힐 때고 또 가장 맛있잖아요, 제철 음식이. 그래서 주꾸미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1: 예! 제 말이에요.
0: 빙고!
1: Oh, my friend, finally, my favorite part. Now, let's cook. Here I have those beautiful chukumi, webfoot octopus. And now, first step, I have to clean them. Come here, I will show you. First thing first, take out the intestine here in the head. Take out the intestine, and then second step, the eyes, because in the eyes there's the ink, so we don't want that everything turns black. And then the mouth is coming out easily. Pop. Okay. Okay, the cleaning is done. I took out the intestine and the eyes and the mouth, but now look at this. There's a lot of sand and a lot of dirt inside here. And taking out this usually has been very, very difficult until now when I show you this Korean way to clean it. If you do like this, they will become super clean. And then you just have to rinse it under running water. Wow, look at this. It's just like passing them in a washing machine. Super, super clean. Done, let's go. Now they're super clean. We have to do another step. So we have to blanch them because I have to make the meat a little bit more tender. I will use the sokokju. 1, 2, 3, and a pinch of salt. Let's do that. Okay, now 30 seconds, 45 seconds. Depends on the size, but like this is okay.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Oh, beautiful.

0: 선생님, 여기 진짜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1: 네.
0: 드디어 이런 맛있는 주꾸미 볶음 맛볼 수 있어요.
1: 맛이 막두 배, 세 배가 될것 같은데요. 네.
0: 그리고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1: 짠. 네.
0: 잔. 자, 이제 진짜 이거 먼저 이거
1: 쑥대볶음
0: 오리지널
1: 어떻게?
0: 예 오리지널 먼저 조금 여기 콧나물도 있어서 콧나물
1: 주꾸미랑 그러니까
0: 예
1: 같이
0: 이렇게
1: 먹어볼까요?
0: 콧나물이랑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자
1: 여기 깻잎도 있는데 살짝 얹어 먹을까요?
0: 깻잎도 예
1: 네네네
0: 깻잎도
1: 같이.
0: 괜찮습니다. 자
1: 짠!
0: 짠짠 짠, everyone. 이제 테스트.
1: 소국주를 또 부르네요.
0: 잠깐만요. 자, 이제 진짜 테스트예요. I'm very curious how it's coming out. 야, 완벽해요. 이거 매운맛을 싹 이렇게 빼는 거 아니고 그냥 더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이죠.
1: 그러니까 이 소국주가 단술이잖아요.
0: 예.
1: 이 달달한 맛이 매운맛을 싹 감싸주면서 뭔가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와.
0: 완벽한 밥상
1: 와. 저
0: 한상이에요.
1: 근데
0: 맞죠?
1: 아까부터 계속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0: 예.
1: 네,
0: 이거
1: 셰프님의 주꾸미 스파게티.
0: 스파게티. 스파게티도 기기 될까? 잘 모르겠어요.
1: 와, 이거 기가 막힌데요?
0: 선생님,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거 원래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거 해산물이랑 이거 와인
1: 네.
0: 해산물 파스타 먹으면 무조건 화이트 와인.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소고추 있어서 이거
1: 와.
0: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와인보다 훨씬 더잘 어울리네요.
1: 저는 이거 완전 색다른 경험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 서천의 소국주의 주재료였잖아요. 근데
0: 에에에
1: 이게
0: 맞아요.
1: 스파게티를 만나가지고 더 자꾸 젓가락이 가는 것 같아요.
0: 에에 뭐 이거 진짜
1: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0: 역시 주꾸미 볶음이랑 스파게티.
1: 와, 최고예요. 근데 이거
0: 와, 한국.
1: 잘못하면 오늘 안전뱅이 되시는 건 아니시겠죠?
0: 괜찮아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1: 짠.
0: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0: Today, I was really happy. And I really hope you also that you watched that, you felt the same kind of feeling that I felt today. I discovered new things. You also discovered that. We discovered it together. So let's meet in the next episode because I will show you many more things and many more pairings with regional specialties and traditional sul liquor. Ciao! Salute!

주유 병세가 점점 깊어 눕고 일기를 못할 적에 동명이 노숙을 반연하여 주유의 병을 볼죄 좌우를 물리치고 야약을 먹일지라. 양은 서늘한 게요 서늘한 즉 바람이라. 주유 질세가야 아무런 대답을 아니허니 공명이 다시 16자 글을 써서 주유를 주니 주유 받아본 즉 허였으되 욕파 조병이면 의용하공하고 만사 구비허나 흠 동남풍이라. 주유 담복하여 물어왈 바람은 천지조화운데 어찌 인력으로 얻으리까. 공명이 대답하되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죄천이라. 나 할 일 다 한 후에 천이야 어찌하오리까마는 500장졸만 명하여 주시오면 노숙과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라. 주유가 반겨듣고 500장조를 정소 127증군은 기잡고 산을 익혀 정령 사후하라. 그때 공명은 기봉삼일을 허량하고 노숙과 병마야 남병산 올라가 치세를 살피더니 동남방 붉은 흙을 군가로 지옥마야 삼층단을 높이산이 방어는 24장이요 매일 청보삼 청합판이 구척이로구나 하길 청이시판 쑥학새끼를 들고 있다. 동방 칠면 청기에는 교룡합포도 부다 호창용 지응하야 동방 청기를 세우고 북방 칠면 흑기에는 회후복세경 저주로다 자연무지세 하야 북방 흑기를 세우고 서방 칠면 백기에는 남구치계 오후원이라 그 백구 지휘하야 서방 백기를 세우고 남방 칠면 홍기에는 간양장만 독사인이라 성주작이 당하야 남방 홍기를 세우고 제일칭 종류에는 방심 대기를 세웠을때 하도나 학석을 말외 욕심 사쾌를 안고 파리를 밀어봐야 한가운데 둥그려 상일칭 용사인 가기는 속발 관대하고 검은낙토 본기와 박대주의 방문을 비우는 자이하야 수집장관하고 관첩사의 용다이보 이표 풍세고 천우의 비린 제일성호대 이평풍세 후자이 비린 봉보금하고 후이 비린 동향농하야 타나의 24일은 각각 청계보금 태극창성 황무백월과 주변 조득을 가져 관유 사면하라. 사실 공명은 목욕체계 정의하고 천주단달 신연병호 선동일주로서 노숙의 손을 잡고 여보 자경지 자경은 진중에 내려가 공고노 주병함을 도래 만진리가 비는 막 응함이 없더라도 괴함을 두지 마오 약속을 청하고 노숙을 보낸 후 수단 장주들에게 엄속히 정을 어대 풀어 천이 박이하며
풀어 실고 나는 하며 풀어 겨도 저이디

0: 만일 예령자는 군법으로 참하리라.
1: 저!
0: 그때의 공명은 완보루. 분향 헌자구에 하늘을 우러러 독축을 하는디 이 충문 조하를 누이 알리 있겠느냐? 3일을 제 지내고 하단 장중에 잠관시어 풍세를 살피더니 바람을 얻은 후여 멀리 불고 받고 항상일을 허둠 거둔 흉흉을 아딱 붙이고 장막 박

나는 요리하고 새별이 동실도 웅이 떠나 날깨어난니 오강변을 당도하니 상산 조자룡은 폐마심 등대하고 선생오심을기다리라 선생오심을 보고 자룡의 거둥을 봐라 선의 둥둥 내려가 공명전철하며 선생은 유방 진중을 평안히 다녀오시니까 공명 또한 반가워요 자룡 손길이 얕고 현주관영 허우시며 세장 군졸이 다 무사하고 예둘이 급히 올라 일편풍년에 순궁을 달고 토용 토용

0: 즐거운 시간 되시고 여보게 예.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줄판 한번 벌려보자꾸나.
1: 조심 말씀.
0: 올라오긴 올라왔네마는 저기까지 건너가기가 천리가 지척이었지 저기 천리로다.
1: 그렇지.
0: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잘 건너가면 제주가 용코.
1: 아 그렇지.
0: 못 건너가면 제주가 매주가 되는 판이다. 어이. 출장단 덩쿵 쳐놓고 건너가는데
1: 헐씨구나.
0: 이것이 창이 어렵구나. 덩쿵이구나. 헐씨구.

0: 여보시오.
1: 예.
0: 저기서 보기 알만 되기에 마음 푹 놓고 건너오다.
1: 응.
0: 죽을 똥쌀 뻔했구나.
1: 그렇지.
0: 건너오긴 건너왔나마는 또 저기까지 건너갈 일이 참 난감하다.
1: 난감하죠.
0: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하고
1: 허고.
0: 이놈은 두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는 것이. 여보게.
1: 예.
0: 제자님.
2: 예.
0: 이번에는 저기까지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2: 타령 장단으로 한번 가보시죠.
0: 아, 그러신가?
2: 예.
0: 그렇네. 타령 장단을 덩쿵 쳐놓고 가보는데 이것이 장이 어렵다. 덩쿵이구나. 하시고.

이번에는 장이 위험스러운 옆성 제비를 한번 건너가 보는데 장단에 바짝 말아놓고 가는 것이었다. 정의정의 전장쿵!

0: 잘한다.
1: 자, 이번에는 어떤 재주를 부릴까 하니?
0: 허니,
1: 상홍 재배에다가 코차는 흉을 한번 내볼 것이다.
0: 그렇지.
1: 그런데 진짜로 내 코를 차게 되면 내 코가 묵사발이 되니?
0: 남요.
1: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놓고 양발대로 코차기라서 한번 마무리를 질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렸다. 때리라. 어치고.

이 뜨거운 여름밤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노래 부르면서 아리랑 부르면서 마실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Make it make it hotter and make it make it hot. 뿅뿅 하다 뿅뿅 hot.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tadari. Yes, tadari. Tadari, tadari, tadari.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카니 카니 아카니 시고.

0: 와우.
1: 와우.
2: 와, 여기 분위기가 너무 와,
3: 진짜
2: 다르다.
3: 진짜 한국적이다.
4: 여긴 카페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2: 와, 근데 여기 메뉴 메뉴 한번 보자. 연을 재배하고 있대 여기가.
4: 헐.
2: 우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와.
4: 우와. 오.
3: 어? 오. 이게 연꽃이죠?
5: 네. 연꽃이 작년 여름에 채취를 해가지고 지금 아. 냉동 보관된 상태예요. 우와. 이게 봉우리 보면은 한 번도 안 핀 꽃입니다. 아.
1: 그러니까 지금 막 피려고 이렇게 막 기지개를 피는 상태에서 사장님이 딱 이렇게. 아.
2: 그렇죠 그렇죠.
5: 오늘을 위해서. 아.
2: 이 꽃이 활짝 피는 것까지?
5: 보통 녹차를 많이 써요. 아. 근데 우리 집은 연잎차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4: 우와!
2: 아, 아니, 이게 열리는구나.
3: 자, 이제부터 보니까.
4: 네. 우와!
1: 우와! 진짜 예쁘다.
2: 우와! 우와! 아니, 이 안에 이런 게 숨어 있구나. 오, 향이, 향이. 오, 향이 난다. 나요. 향이 난다. 장난해. 네,
6: 약간 좋은 향수 냄새나. 오.
2: 아,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게 하나씩 지금 피고 있는데? 우와.
6: 진짜 신기하다.
2: 계속 보게 된다. 계속 이 과정을 보게 된다.
4: 그리고 마음도 되게 차분해지고 있어요.
2: 진짜 꽃 향기가 확 나네.
3: 느낌이 연꽃으로 연꽃을 마시는 것 같아요.
4: 연꽃을 그대로 마시면서도 근데 하얗기 때문에 은은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3: 그런 것 같아요.
4: 그래서 딱 백제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어디냐? 바로 저희 ATV를 즐기러 왔습니다, 오늘은. 우와! 저희가 또 이제 백마강 위에를 저희가 떠다녀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강변. 변을 또 저희가 한번 쫙 느껴보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0: 계속 배 탈 때도 그렇고 백마강이다, 백마강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1: 아이고?
2: 아이고.
0: 아, 백마강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1: 아이고?
2: 아이고.
0: 어이 뭐야? 이름이 백마강인가?
1: 귀여워. 와서 인사하는 것 봐.
0: 근데 사실 스케일을 부여로만 본다면 백마강이라 부르지만 스케일을 줌 아웃해서 넓게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 이 강은 금강이에요.
1: 금강.
0: 금강 들어보셨죠?
1: 금강.
0: 네.
1: 아, 그럼 그 전체 강을 금강이라고 하고.
0: 그렇죠.
1: 그럼 그 일부분 요 정도를 이제 백마강이라고 저희가 지칭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3: 아. 이야, 진짜 유용한 정보였어요.
1: 그러니까. 리액션이 아예 지금 너무 기계적인데 지금.
3: 아예 좀 그랬나요?
1: 약간 그랬는데.
3: 다시 해볼게요.
1: 아니, 아니. 제가 그러면 바로 그러면 대표님 하나 불러볼까요? 네. 아, 맨날 톤이 모자라. 아.

0: 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1: 저희가 이번에 ATV 가지고 대결 한번 걸어볼게요. 어?
0: 조심히 타야 돼, 조심히 타야 돼.
2: 안 가!
0: 간다. 어, 속도 빨라.
2: 간다. 빨라. 아, 다 보이는구나.
0: 진짜 빠른데?
2: 이준이는 이제 무대할 때 되게 잘 흥분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좀 흥분됐을 거예요.
0: 약간 올라왔어, 아, 올라왔어. 그러니까. 오, 벌써 왔어.
3: 너무 빠르네요. 너무 빨라. 야.
0: 몇 초? 35초.
2: 35초.
0: 35.13. 좋습니다. 제가 한번 갈게요, 또.
2: 이제 레이싱 경험을 보여주실.
0: 제가 또 예전에 레이싱 프로그램을 한번 했었죠. 와. 오케이.
2: 그러니까. 오, 빠르시다. 빠르신데요? 저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3: 경력자.
0: 맞지. 오,
2: 맞아.
0: 야, 승부욕 방금?
3: 너무 빨랐어.
0: 아, 뜨거워! 가자! 다시. 야, 감독님, 이제 결과 발표 한번 해주시죠.
4: 30초 1회 조진태! 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인정합니다. 아주 멋졌습니다.
0: 근데 지금 우리가 굉장한 액티비티를 많이 즐겼잖아요.
2: 그죠, 많이 했죠.
0: 살짝 배고프지 않아요?
2: 배고프죠? 배 꼬르륵 소리나요.
0: 밥을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2: 아, 좋습니다.
0: 자, 그럼 바로 밥 먹으러 가시죠! 가시죠!
3: 렛츠고!
0: 너무 재밌다, 그죠?
2: 아, 그러니까요.
0: 아, 진짜. 자, 잘 먹겠습니다.

0: 와. 엄청 시원해요.
1: 와. 와. 와. 오늘 하루 다 날라간다. 와.
2: 근데 여기는 연못이에요, 강이에요?
3: 여기는요. 연못이 맞아요.
0: 와. 아, 정말요?
3: 근데요. 그냥 그렇고 그런 연못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연못이에요.
4: 아, 와. 아, 그럼 사람이 인공으로 만든 거구나.
3: 네, 원래는 여기에 물이 없었는데요. 땅을 파고 물을 끌어와서 연못으로 만든 거예요.
5: 와, 그게 가능해요?
3: 그렇죠. 그 당시 백제 기술도 좀 느껴지지 않나요?
4: 네. 저희 딱 멈추자마자 햇빛이 지금 쫙.
2: 이게 윤슬 아니에요?
4: 와, 이건 와.
3: 그렇네요. 네. 윤슬이 와. 보이네요.
4: 아니, 갑자기 흐리다가 저희가 딱 나타나니까 바로 햇빛이 쫙.

0: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없던 사랑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가 있는.
1: 서동하고 선화공주 결혼 스토리가 결국에 현재까지 이어지는 게 그 당시에 백제와 신라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백제 사람과 신라 사람이 만나서 결혼까지 한 거니까
2: 완전 국제 결혼이네요.
1: 네. 그래서
2: 거의 남과 북의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1: 그렇죠.
3: 약간 그게 생각나네요. 그 로미오 앤 줄리엣 원래 결혼했으면 이렇게 됐어.
4: 그러네.
3: 그런 느낌.
4: 맞아, 맞아. 로미오 줄리엣은 이제 딱 이루지 못한 사랑이지만. 그래도 이뤘네.
2: 그러면은 서동과 공주가 결혼을 함으로써 두 나라가 화합이 됐나요?
1: 그렇죠.
2: 아, 진짜요?
1: 물론 갑자기 결혼하고 당장 화합이 된 건 아니지만 네. 그게 새로운 물꼬를 트기도 했죠.

0: 검소, 화려해. 하루 종일 본 게 검소하면서도 화려하고요, 화려하면서도 검소했거든요. 이게 백제만의 미인 것 같아요.
1: 낙하암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그 역사 시간에 배우던 선천궁녀 낙하 이런 걸 실제로 보게 되니까 되게 색다르고.
2: 그 왕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영광스럽게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 다른 8명의 멤버들도 같이 데려와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
3: 저는 오늘 백제의 역사를 들어보니까 고구려가 이제 그 예술 문화의 시초잖아요. 그래서 되게 너무 궁금해요. 또 고구려 문화재를 보려면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통일이 돼서 고구려 문화재 보러 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4: 사실 뭐 경상도 하면은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뭐 보려면은 저희가 일단 가야겠죠. 그 뭐 해남 막 멀리 멀리 그런 데 혹시 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요. 아 사투리 못하는데 왜 자꾸 사투리 시켜요 자꾸. 나 지금 오글오글거려 죽겠네. 자 그러면 넘어온 김에 정국일주.

0: 오늘 콘셉트
1: 희망의 아모니
0: 자랑해 볼까?
1: 최고의 합창단
0: 하고 싶은 말
1: 통일을 노래해. 안녕하세요. 저는 남북청소년 합창단 더 울림의 지휘자 오수비입니다. 남북청소년 합창단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구성원은 북향민 자녀와 남한의 자녀들이 모여서 통일을 주제로 우리가 음악으로 하나 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연습날은 사실 쉽게 얘기하면 우합지졸이죠. 손에 놓여 있는 건 그냥 종이일 뿐이지 그 친구들한테는 악보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대부분이 중국어를 사용했고 우리 남한 쪽의 학생들은 한국어를 사용해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언어를 통일해 보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처음에 그 간식을 먹을 때 북향민 자녀끼리 남쪽의 자녀끼리 이렇게 지금 먹었는데 제가 신경 썼던 거는 같이 조금 어우러져서 해서 좀 조를 짜서 좀 섞이게 먹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근데 뭐 언어 소통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먹는 거에 공통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서로 웃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북향민 자녀 중에 부모와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조금 사납고 어떨 때는 좀 과격하고 좀 그런 분위기를 많이 조장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상황에서도 귓속말로 선생님 저희 엄마도 키가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작은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는 140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길래 사실은 그때 한편으로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친구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드디어 나한테 마음을 열어줬구나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언젠가는 제가 지휘를 하다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곡에서 중요한 게 뭘까 했더니 아이들이 스스로 제일 먼저 통일, 우리, 함께, 가자, 다 같이, 다 함께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찾아내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이제는 작으나마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마음에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의미를 찾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런 시간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2: The final chapter of our journey exploring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road. Professor Kim Jin-hwan presents his top three peace journey destinations. What kind of peace will these remarkable places inspire us to contemplate? Find out on this episode of Humanities Beyond Borders.
3: (목소리) 인천 얘기하니까 제가 인천에 강의 갔을 때 인천 모토가 always 인천이에요. 모든 길이 통하는 인천. 근데 여기 바닷길은 분명히 통하고 지금. 네. 그 다음에 비행기로도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위쪽으로 가는 육로는 막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스웨이지다. 그러니까 인천이 always가 되려면은 남북교류가 열려야 된다. 우리가 섬 아닌 섬이잖아요. 사실 저도 우스갯소리처럼 통일전망대 오두산에 가면 사람들한테 통일이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보통 울산바위 전망대 울산바위 보이고 안 보이잖아요. 제가 분단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통일과 평화기행은 관찰하는 기행이 아닌 거예요. 통일과 평화기행은 사유하는 기행이에요. 그러니까 풍경과 경치와 사람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어디에 있든 간에 기위에서 만난 평화라고 오늘 하잖아요. 네.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기행이다. 그게 뭐 해외에 가서도 베트남에 가서는 또 베트남의 분단 시절을 사유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오키나와에 가서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겪었던 제국주의와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동병상련.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열려있는 기행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4: 통일이 보이세요. 네. 이거 제가 좀 써먹어도 될까요? 네.
3: 저는 아낌없이 저작권 같은 거 없으면.
5: 그렇다면 교수님, 네. 우리 좀 일상의 근처에서 네. 그렇게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공간, 이곳만은 꼭

0: 가봐라.
1: 호남에 하나, 영남에 하나, 제주도 이렇게 한번.
0: 오,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통일 평화 생각하면 위로 올라갈 생각만 했지 네. 내려갈 생각은 안 했거든요.
1: 저는 그걸 북상형 평화답사라고 그래요.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답사.
0: 그러면 이번에는 남하형,
1: 남하형.
0: 평화답사.
1: 어휴, 역시. 네. 호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목포를 좀 많이 추천해요. 목포는 아까 말했던 제국주의, 일제시대 때 제일 많이 수탈당한 도시. 그 일본 영사관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동양척식주 지켜서 목포지점도 있고 그다음에 일제시대 때 태평양 전쟁 대비한다고 방공호를 곳곳에 많이 파놨어요. 그래서 영화 1987의 연인의 슈퍼가 목포에 있거든요. 네. 세트가 연인의 슈퍼 바로 뒤에도 방공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 폭력을 성찰하기 되게 좋은 곳이고.
2: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목포에 가면 뭘 드셨나요?
1: 목포 그 맛집 중요합니다. 네. 저는 답사될 때 액티비티와 맛집을 꼭.
2: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1: 카페. 저는 그렇죠. 무조건 역사와 호흡하지만 않아요. 영남에 저는 이제 오늘은 거제도를 한번 소개해 주고 싶은데 거제도는 포로 수용소가 제일 유명합니다.
2: 그러니까
1: 한국 전쟁 때 포로 수용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제도 가는 분들은 통일과 평화와 관련된 또는 전쟁과 관련된 답사는 무조건 포로 수용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0: 네.
1: 제가 강추하는 공간이 두 군데예요. 그 거제도 바로 앞에 지심도라고 있어요. 지심도에서 딱 대마도도 보이고 그래서 대마도와 지심도 사이로 들어오는 적선을 공격하려고 포대를 다 이렇게 구축해 놓은 섬이 지심도예요. 군사 완전히 천혜의 군사 기지로 만들어 놨죠. 다크투어죠.
0: 네.
1: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리가 태평양 전쟁 때 이 공간이 전쟁터였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게 오늘 메인 하이라이트인데 장승포라는 곳을 꼭 추천합니다.
0: 장승포는 어떤 곳인가요?
1: 장승포 사람들이 그분들을 맞이해주지 않았다면 성심당도 없었다.
0: 어, 진짜요?
1: 이건 좀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 1950년 12월 25일 날 배가 한 척 들어오죠. 메르디스 빅토리오라고. 그게 이제 흥남 철수할 때 그 이틀 전에 이제 흥남에서 출발해가지고 14,000명의 피난민을 그 화물선이 군수물자를 다 버려버리고 철수 피난민들을 다 태워서 내려왔는데 부산항으로 처음 들어왔는데 부산항이 이제 꽉 차갖고 바로 거제도로 장승포항으로 그 거대한 배가 들어와요. 그래서 기적의 항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어요. 최고 많은 숫자의 탈출 그 기록으로 거기 성심당 창업주 부부가 그 배를 타고 피난을 왔습니다.
0: 야~ 진짜 지금의 혜자스러운 성심당 그곳이 없었으면 없었네요.
1: 맞아요. 그래서 거제도에서 장승포가 성심당 연계 관광지가 돼야 된다.
2: 그러니까
1: 메르디소가 들어올 때 14,000명이 그분들이 한꺼번에 내려서 몇 달을 지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장승포항 사람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쟁 시기에 꼽혔던 인도주의와 휴머니즘을 너무 상징하는 공간인데 마지막 이제 제주도는 488개의 일제 군사 동굴이 있어요. 488개. 그걸 왜냐하면 포대를 넣어놓거나 아니면 카이텐, 그러니까 자살 특공용 어뢰정을 숨겨놓거나 제주도에 그 오름이 360개밖에 없어요. 360개.
0: 그
1: 오름보다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폭력, 다차원 폭력에 노출돼서 살았는가를 성찰하면 아, 우리 한반도가 남북이 빨리 화해하고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되게 좋은 장소다. 이렇게 이제 세 군데만 추천합니다.
3: 저 태어난 게 또 제주시인데 저희 외가는 대정이에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1: 송악산.
3: 그 일대가 다 저희 할머니 계셨던 건데 근데 진짜 지도가 없어요. 어디에 뭐 굴을 팠다 하면 참 찾아가면 좋은데
1: 맞아요.
3: 저는 저희 할머니 지금 95세인데 할머니가 오늘은 송악산 가라. 진짜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거 보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좀 실망했던 건 갔는데 저만 있죠. 근데 뭐 관광지인지도 몰랐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낡은 비행기 여기서 뭐 추락을 했었는지 겪고 뭐 경남이 되셨는지 알뜰은 비행장에 갔는데 거기 또 메모지도 있어요. 뭐 왔다 간 사람들이 뭐 다녀갔습니다 쓰는 것 같은데 얼마나 비에 젖었으면 글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치가 돼서 하나도 관리가 안 돼 있어서
1: 관심을 조금만 돌려줘도 되는 게 아까 말한 알뜰은 비행장 거기가 다 올레 10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걷는다는 게 사실은 그 길에 얽혀 있는 이야기나 공간에 대해서 호흡하면서 가야 되는데 특별한 어떤 메시지나 좀 정보를 주면 그거 가지고서도 올레꾼들이 더 많은 좀 호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0: 좀 슬픈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다크 투어리즘에 최적화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0: 정말 뭐 많은 전쟁을 겪었고 침략도 겪었고 식민지도 겪었고 또 이 독재에 싸웠던 맞아요. 그런 역사도 있고
1: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든 공간을 만나든 그 공간과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서사가 있는가를 이해하고 현재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어디로 갈 것인가 미래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K문화 때문에 한국에 오는 친구들이 먹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지루해지면 한 발 더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이 다크투어리즘 관련된 인프라들을 좀 잘 구축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당해봤기 때문에 폭력적인 상황들을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모두가 같이 잘 사는 동아시아의 미래 혹은 남북의 미래를 그릴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선명하게 알려가는 작업들을 공간과 사람과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계속 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오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교수님?
2: 저는 제가 어쩌면 시작할 때는 좀 외로웠던 작업일 수 있겠지만 근데 이미 그 길에 나섰더니 많은 분이 그걸 하고 있었더라고요. 지역에서.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또 선생님들처럼 모시고 많이 또 배우면서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더 많은 동지들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이러한 대화를 나눠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3: 저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뭐 북한에 두 번 갔다 와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북한은 어때? 이런 질문을 받고 또 한국에서 이제 또 강연도 좀 하면서 뭐 우리가 충분히 근처에 있는 공간에서도 평화를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발벗고 나서면 확실히 작은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간에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다들 여행, 뭐 여름 여행, 여름 휴가 잘 갔다 오셨나요?
2: 금강산 관광도 그냥 일반 여행객처럼 개성 관광도 그때 육로로 열려가지고 개성 관광 가서 또 즐겁게 지내다 왔죠.
3: 제가 그렇게 수많은 촛불형을 다 봤거든요. 주인공이 이제 장마당에서 엉엉 우는 장면이 나와요.
4: 그렇죠, 그렇죠.
3: 그 장면에 왜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여행지가 불렀는지 잠깐만 갈 수 있나?
5: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Hello,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My name is Bernadette Therese Fernandez. I'm the Philippine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Today, we'd like to speak about Saint Kim Taekyun, who has visited the Philippines.
1: Kim Daegeon, whose baptismal name was Andrew, was born in 1821. In 1845, he became the first native Korean Catholic priest. The following year, in 1846, he was martyred. About 100 years later, in 1984, he was canonized by Pope John Paul II and declared a saint. And this year, we mark the 180th anniversary of his martyrdom. What's interesting is that, as the ambassador mentioned earlier, he visited what is now the Philippines. But how did he end up there more than 180 years ago? To find out more, our team visited the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 Church History. Since 1964, the foundation has collected and studied materials related to the history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It has also contributed to establishing church history as an academic field withi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And our team spoke with Father Francis Cho Han-gon, director of the foundation.
2: 무방 신부님이 파리의 방정교회 선교사로 우리나라 최초에 오시게 되거든요. 1836년 이제 1월부터 이렇게 오시자마자 교촌 순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채항업 소년 선발을 하고 3월 달에 채방제 소년 선발한 다음에 한 4월경쯤 이제 김대건 소년이 있었던 교촌을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을 이 소년을 염두에 두고 나서 7월에 이 한양에 있는 신부님 집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세 소년이 라틴어 수업을 하면서 나중에 12월 2일 날 이들을 이제 미사 동지사 틈에 몰래 숨겨서 보내기 위해서 한겨울에 압록강 길 이렇게 얼음 길로 이렇게 중국을 보내기 위해서 선서를 시켜요. 너희들은 나 장상에게 순종과 복종을 서약하겠는가? 네, 서약합니다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라틴어로요. 그렇게 해서 12월 3일 날 출발해서 1837년 6월 7일 날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소년이 뽑혀서 유학을 가게 되는 거죠.
1: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 sent many missionaries across Asia in the 19th century. One of their main goals was to train local priests so that the church could eventually be self-sustaining. In Korea, then known as Joseon, Catholicism remained a forbidden religion until the late 19th century. As a result, Catholic believers formed village communities where they lived together. At the same time, there were no seminaries in the country. As it was difficult to train seminarians within Joseon at the time, Father Mobon, who was serving there, selected three boys, Choe Yang-op, Choe Bang-je, and Kim Dae-geon, and sent them to Macau to study. At that time, Macau was home to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s procuration in the Far East. It served as a base for Catholic missions across Asia.
2: 우리가 마카오 본부에서 이 세 소년을 직접 교육시키자 해가지고 본부에다가 말하자면 임시 신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카오가 말하자면 신학교 장소가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파리의 방 신부님이 직접 담당 교수가 돼가지고 이 세 소년을 직접 가르치세요. 교리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라틴어는 기본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1837년 1년 살다가 그 세 소년 중에 제일 뛰어난 채방제가 위열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소년만 남았는데 김대건, 최양업.
1: In a distant foreign land, having lost 최방제, Kim Dae-geon and Choi Yang-up would soon be drawn into the sweeping tides of world history.
2: 1839년경에 이제 아편이 중국에 한참 유행하고 있었던 때예요. 아편 전쟁이 막 일어날 전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소동이나 위험이 있었고
1: In the mid-19th century, Britain faced a growing trade deficit with China. To resolve this, it began smuggling opium produced in India into China. As the opium problem spread throughout Chinese society, China began to crack down on it, and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escalated. Amid rising unrest, Macau was also affected by the wider turmoil.
2: 당시에 또 마카오 지역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선교 우선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선교회랑 수도의 알력 싸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1: At the time, Macau was Chinese territory, but it was effectively administered by Portugal. In this context, tensions arose between the Portuguese Padroado system, under which the Pope granted Portugal authority over Catholic missionary activities, and French missionary organizations over control of missionary work in Asia and differing methods of operation. In the midst of this turbulent situation, the seminarians, including Kim Dae-geon, decided to leave Macau together with the priests of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s seminary. And their destination was Manila. But at this point, a question arises. Why Manila? So we spoke with an expert to find out more about this.
3: 소개는 제 이름은 도진순이고요. 연구 분야는 시기적으로는 근현대사지만 기억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당군신화부터 현대까지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국사를 외국하고 관계 속에서 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쪽하고 한국사를 연결시켜서 보는 걸 많이 하고 있고
1: Professor Do has published many papers tracing the footsteps of Kim Dae-geon. He also personally visited the places in present-day Philippines where Kim Dae-geon stayed during his years as a seminarian.
3: 한국사를 한국사 바깥에서도 통하는 집 밖에서도 통하는 한국사를 하자 이게 제 모토인데 와 바로 김대건을 통해서 한국사를 세계적인 시선에서 볼 수가 있구나 하면서 지금은 대연구 주제를 조선 후기로 땡기고. 또 김대건을 통해서 세계 가톨릭이 보편 종교이기 때문에 세계 전체하고 연결시키는 주제를 하게 된 데 대해서 무척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1: Our team asked Professor Do, Why did Kim Dae-geon and his party head to Manila?
3: 특히 마닐라는 아시아의 로마라고 그랬고 모든 천주교가 박해가 일본 같은 데서 다 일단 마닐라로 옵니다. 마닐라가 일단 동양 최고의 선진지대에 있고 동양의 로마였다. 둘째 39년 때는 드디어 이제 아편전쟁 전야예요. 터질 것 같으니까 아 애들을 어디로 페낭으로 뺄까? 아니지 마닐라가 더 가깝고 일단은 마닐라로 볼 8명인가 이렇게 가요.
1: As Professor Do just mentioned, in the 19th century, Manila was regarded as a major center of Catholicism in Asia, often referred to as the Rome of Asia. In this way, the Philippines has a long and deep history with the Catholic faith.
0: Catholic Church first came to the Philippines through the Spaniards. So in 1521, they came around the month of March. And the first recorded Mass was on March 31 of 1521. In Limasawa, when the Spaniards came, they had a Portuguese navigator in the name of Ferdinand Magellan come over, and he brought with him the image of the small Jesus, what we call Santo Niño. He brought that and he introduced Catholicism along with all the friars that came with him. So we look at more than 500 years from that time. And we see around 8 out of 10 Filipinos are Catholics.
1: From the mid-16th century, the Philippines was under Spanish colonial rule for nearly 300 years. During this period, Catholic missionary work spread throughout the region, and Manila gradually grew into an important center of Catholicism in Asia. And on the morning of April 19, 1839, a group of 8, including Kim Dae-gon, fellow seminarians, and priests, arrived at the port of Manila. Through a letter sent by Father Libois, who arrived in Manila alongside Kim Dae-gon, to the superiors of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 Seminary, we were able to catch a glimpse of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ir arrival in Manila.
4: Dear Fathers, because of the trouble that broke out in Canton and Macau following the opium trade, Father Legrégeois must have already informed you of the fear he experienced and of the reasons why I came to Manila with Fathers Calery and De Flesh from the Procuration, along with 3 Cochin China seminarians and 2 Chosun seminarians. The Dominican Order took us in and showed us great kindness. We visited the Governor General and the Vicar General, both of whom welcomed us very warmly. The Vicar General even showed his generosity by immediately offering each of us 50 mass stipends.
1: What then was Manila like at the time Kim Dae-gon and his group arrived there?
0: The city of Manila is very important. And was very important at that time in 1839. As you would know, the Manila Acapulco trade thrived in this area for 2 centuries. So it was a center of European and Asian trade plying along this line. So we take pride in a lot of exchanges that took place between the Philippines, some countries in Asia, and some countries in Europe and Latin America.
3: 그러니까 필리핀이 요충지죠. 그래서 필리핀은 당시에 서세동점 시절에도 당시 이제 여러 나라가 뭐 네덜란드도 오고 했는데 스페인이 이제 강하게 지배를 하게 돼서 당시에 갈리온 무역이라고 해서 3개가 마드리드에서 마닐라 그리고 멕시코 시티 이렇게 세계 최선진 도시의 무역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필리핀이 가장 마닐라가 동아시아의 진주라고. 중개 무역에 부가 많으니까.
1: Kim Dae-gon and his group stayed for 2 weeks at the Santo Domingo Church and Convent. Afterward, they left Manila and moved to a quieter place to continue their theological studies. The place they moved to was Lolomboy.
0: Lolomboy in Bukawe, Bulacan is about 30 kilometers away from Manila. So in today's time, it will take you more than an hour to go there. Lolomboy or Bukawe, Bulacan is now host to a lot of cultural dimensions. It's also a center of trade in the province of Bulacan. It's famous for producing fireworks. And it's also famous for a lot of our snacks.
1: In fact, Kim Dae-gon had suffered from health problems since his years in Macau. According to records left by Father Libois, who was responsible for his education, he was constantly afflicted by abdominal pain, headaches, and back pain at the time. After moving to Lolomboy, his health gradually began to recover.
3: 초창기에 와서 이제 6개월 만에 제일 형인 최방재는 죽고 김대근은 아프고 거기는 지금 불안하고 전쟁이 난이 많이 하고 이제 필리핀 마닐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건 일단 편안하잖아요. 전혀 그 외부 정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갔다가 더 안온한 곳으로 우리로 치면은 한참 떨어진 곳이죠. 용인점이라고 할까 이렇게 농장으로 도미니코 수도회가 갖고 있는 넓은 농장에 간단 말이에요. 시골로 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시골이고 편안하고 그냥 수도하고 기도하고 미사하고 뭐 글 배우고 산보하고 하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죠. 롤런보이는 확실히 기도하고 힐링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Through letters written by the priests who taught the Joseon seminarians at the time, we were able to glimpse what life was like for them in Lolomboy.
4: We are now staying on a farm in Lolomboy, about 12 kilometers from Manila. We are doing very well here. The caretaker of this house is a good brother who takes excellent care of us. The weather is very hot, but the rooms are large, clean, and well ventilated. So we have not suffered too much from the heat so far. Besides, the rainy season will arrive in a few days, and the weather will soon become cooler. Every evening at sunset, we go out for a short walk in the meadow near our lodgings to get some fresh air. We are now enjoying the greatest peace and are able to devote ourselves fully to our studies. Father Deflesh teaches the Joseon seminarians and spends the rest of his time studying Chinese. There is a small chapel in the house where Mass can be celebrated, and our students are able to attend Mass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hurch.
1: In Lolomboy, the Joseon seminarians studied theology, philosophy, Latin, and other subjects.
2: 거의 한 5, 6개월을 머물면서 수학하는데 거기서 철학도 배우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꽤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 가르치는 신부님께서 삼위일체 교리를 막 얘기하는데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은 동등하다, 일체이다. 근데 최양업 토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유교 가르침에 의하면은 장유유서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이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성자가 성부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똑같다고 이렇게 동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막 따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서 이들을 이 두 소년을 이제 일깨우는 데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사형장에 사자에다가 던져줬는데 준 걸 보고 거의 발만 핥아주고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조차도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0: And here, Kim Dae-gon received, for the first time in about 2 years since leaving home, a letter from his father. Given the 1830s, it must have been a letter that traveled a long and arduous journey. At the time, Catholicism was banned in Joseon, making it difficult to freely exchange letters.
1: 우리 이제 조선인이 김대건 신부 필리핀에 편지를 보내려면은 편지를 써가지고 이것을 아무 때나 붙일 수도 없어요. 직접 들고 가야 되는데 한겨울 동진사가 떠나는 10월, 11월쯤 떠나는 그 일행의 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인이라든가 마부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편지를 숨겨서 그렇게 북경에 가가지고 몰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마카오 본부로 가야 되죠. 마카오에 본부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대개 유럽으로 가는 편지는 이 한문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유럽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두 편지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필리핀에 가 있으니까 이 한글로 쓰지 않았을까요? 한글이나 한문으로 쓰여진 김대건에게 준 아버지의 편지가 이제 다른 편지와 함께 필리핀으로 전달된 거죠.
2: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 편지도 보게 되고 참 뭐 비극적입니다만은 편지를 읽을 때 이미 기회 밖으로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즐겁게 읽었죠.
0: The Kihei persecution was a large-scale crackdown on Catholicism carried out by the Joseon government over a period of about 9 months in 1839. As the number of Catholics continued to grow despite the ban on the religion, the Joseon government launched widespread persecution, and more than 100 martyrs were killed in the process. How long did it take for the letter to arrive? By the time Kim Dae-gon received his father's letter, it is believed that both his father, a Catholic believer, and Father Maubon, who had sent the Joseon seminarians abroad to study, had already died during the Kihei persecution.
2: 아버님 편지를 읽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맞는데 그 편지가 아버님이 김대건 신부님이 출발하고 난 직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잘 도착했나 처진사지. 그러니까 더 슬픈 거지.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하고 읽을 때는 엄청 그 즐거움에 환희의 눈물을 흘렀겠죠. 그렇지만 막상 보낸 분들은 돌아가셨어.
0: Lonomboy was where Kim Dae-gon could focus on his theological studies peacefully and recover his health. But life there would not last long. While they were staying in Lonomboy, as conditions in Macau gradually began to stabilize, the group eventually set out on their return to Macau. However, in 1842, Kim Dae-gon visited Manila once again. The letter we introduced earlier was also written in 1842 by Kim Dae-gon during his stay in Manila. But what brought him back to Manila? To be continued in the next episode.

0: 요 옆에 가까워요. 여기서 이 동네지요. 여기서 나고 여기서 어린 시절 다 지내고다가 이제 젊은 청춘 시절에 서울 올라가 살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노년기에 살라고 여기 이제 다시 낚시터 수상자대 영업을 하고 있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매운탕을 주로 많이들 해자셨지. 붕어찜을 하려면은 양이 적고 매운탕은 국물도 넣고 뭐 무도 썰어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넣다 보면 양을 많이 할 수 있고 식구가 그때 당시에는 뭐 보통 열 식구 뭐 한 집에 그렇게 살았어요.
1: 옛날에는 이제 붕어찜보다도 이제 매운탕 종류 이런 걸 하다가 여기가 유래가 이제 88년도 중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인부들이 이제 옛날에 사실은 시골마다 이게 저수지가나 맥가 있는 데는 붕어들 다 조려 먹었잖아요. 이런 들통 같은 데다가 이제 그게 이제 상품화가 돼가지고 이제 붕어 마을이라는 게 탄생이 됐죠. 여기가 충청북도 진짜 향토 음식 거리 1호로서 붕어 마을 대한민국의 탄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저희 이름 붕어찜이야. 붕어찜 주재료는 일단 붕어. 붕어가 이제 주재료이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붕어찜에 이제 시래기 아시잖아요. 이게 섬유질도 풍부하고 칼슘 뭐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은 이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재료는 뭐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에는 이제 내주콩이 이제 좀 잡내를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분말을 썼었는데 지금은 좀 보기 좋게 그 생콩으로 다 넣고 있어요. 맛의 변화는 큰 없는데 이제 손님들이 이걸 잘 잡습니까? 그것도 이제 특이하다고 그래갖고 잘 잡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자연산을 쓸 때는 저희들이 이제 충주 고조 때부터 신단양까지 이렇게 직접 공수를 하러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 전에는 여기서도 붕어가 나왔으니까 썼죠. 요새는 하도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뭐 기름내라든가 화장품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냄새가 나서 우리 양식을 쓰고 있어요. 단무지만한 시래기는 없어요. 옛날에는 그분들이 이게 다 잘라가지고 놓으면 시들시들해지면은 그냥 가져오면 됐는데 TV에서 시래기가 좋다고 이래가지고 시래기 전쟁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은 사정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는데 가져오기도 힘들고 말리는 건조 과정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되게 저희한테는 이게 쉽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애물단지라고 그래야 되나 기계도 있고 뭐 이제 간단한 도구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뭐 이제 수십 년 전서부터 제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이제 칼로 다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비늘 작업이 힘들다 보고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그건 좀 많이 이제 몸이 직업병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게 좀 생기죠. 붕어는 일단 그 속에 배 내장 있는데 보면은 검은 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벗겨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충분히 이제 그 피를 제거를 해줘야지 그 비린 맛이 덜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는 일단 이제 목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피를 충분히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모를 쓰는 거예요. 죽으면 피가 엉기니까 잘 안 빠지잖아요. 건조한 상태에서 그냥 물이 끓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넣습니다.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만져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경험으로 이제 하는 거죠. 무 시래기에 이제 우에 이제 자르잖아요. 단무지를.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무가 조금 붙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물른 거예요. 시중에 나오는 감자 수제비라고 이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양념의 비율이 음식 맛을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붕어찜 같은 경우도 마냥 이게 이제 그 뚜껑을 덮어놓고 끓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정한 시간에 뚜껑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물을 자주 기얹어서 음식은 정성이라고 이렇게 간이 뵐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국물을 끼얹어 주죠.

넣는 순서는 뭐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 넣고 무 넣고 메주콩 넣고 붕어 넣고 양념 한번 얹히고 그다음에 시래기를 올리고 대파 올리고 양념 한번 더 올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제비를 올려서 끓입니다. 처음에는 세게 하게 해야죠. 일단 세게 하고 저희는 이제 물 붓고 그 다음에 물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주콩을 이제 잡내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붕어를 또 이렇게 손질 잘한 걸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비법 양념을 이렇게 붕어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그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밑에다 넣는 집도 있어요. 시래기를 근데 밑에다 넣으면은 좀 드시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저희는 충분히 이제 물렀다고 생각을 하고 위에다 이렇게 얹어줍니다. 여기다가 대파를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제 양념을 한번 올립니다. 이렇게 저희는 금방 나가는 거는 수제비를 이렇게 바로 올립니다. 여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짧으면 20분, 25분인 거지, 좀 양이 많거나,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좀 두꺼운 냄비이기 때문에 냄비에 달궈지는 시간 같은 걸 했을 때는 25분 더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죠. 한번 끓고 나면 불 조정을 한번 하죠. 중간에 한번 이제 속불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물을 이제 간에 뱄수 있도록 갖고 이제 끼얹어 주죠. 대파가 살짝 익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쯤 열죠. 열어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이 어느 정도로 이제 쫀득쫀득하게 됐냐 이런 상태를 보고 이제 음식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죠. 물 좋은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미리 넣으면 다 너무 익어가지고 마늘 향이 안 나잖아요.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붕어가 얕은 맛이 있고 민물이라고 하면 민물에 걸맞는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붕어찜이 원조이다 보니까 붕어찜을 드세요. 여기는 붕어마을입니다.

저수지 전에는 이게 다 농토여서 좀 부유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마을이 좀 그랬었는데, 이제 저수지로 이제 그다 수몰이 되면서 좀 어려움이 한참 지속이 되다가, 이제 붕어나 이제 고기들이 민물 생들이 생기니까 그걸 잡아다가 청주에다가 다 갖다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수입이 별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매운탕이라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붕어찜, 뭐또 한때는 뭐 이제 향어, 송어, 민물 고기 회도 해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붕어찜이 이제 대부분인데, 호백이들은 계속 붕어찜을 하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메뉴들을 하고 계시죠. 80년대 아주 초인 것 같아요. 제가 8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먹고 살기 이제 어려우니까, 뭐 사실은 저희 모두 먼저 시작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하니까 저 가족집에서 시작을 한 거죠. 우리까지 하면 한 5집 정도 될것 같은데? 네. 19개 있었습니다. 8집? 거의 뭐한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면 되죠. 지금은 저그 매매가 돼가지고 이제 건물주가 바뀌신데, 이런데, 뭐 아니면 건물주가 이제 내놔가지고 이제 세를 준대. 요런 데 같은 경우가 이제 업종이 이제 변경이 됐죠. 지금도 붕어찜을 하고 계신 분들은 토박이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다. 어머니 혼자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주말에 금요일 날 와서 도와주고 월요일 날 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될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오타리 싸갖고 왔습니다. 그 우리 식구가 배워서 이런 거예요. 우리 식구가 일찍 시집으로 와가지고 처마 밑에 거기다도 하고요. 인공적으로 건조기가 있어요. 그 건조기를 잘 말리면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수입이 제일 많죠. 단가를 못 맞추니까 어쩔 수 없이 양식도 할 수도 없고. 양어장에서도 사실은요 반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요 붕어 솔직히 한 마리 가지면 밥두 공기 먹어요. 그 보면은 등 쪽에는 왈짝가시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 이제 꼬리 부분도 이제 장가시가 많아요. 그러면 그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붕어가 머리를 나를 보게 하고, 이쪽으로 이제 등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쪽에 이제 등 쪽에서부터 이렇게 긁어 내려요, 젓가락으로. 이게 쭉쭉, 그러면 갈비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시래기 싸가지고 탁 드시면 맛이 좋죠. 저희 같은 경우는 6, 7, 80대.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 뭐 그렇게 이제 제가 가끔가다 표현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뭐 굳이 이걸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 5, 6이 제일 바쁜데, 12달로 봤을 때 5월 달이 제일 매출이 많았죠. 저희들이 이제 군에 바라는 점이, 농다리에만 사람이 오면 셔틀을 좀 운행해달라. 아예 될 일인지 모르지, 저게.

무떡. 무캐떡이지, 그러니까. 물을 이제 쌀에다 섞, 이거 서, 채로 썰어서 이거 섞어가지고, 이거 고물 한 캐 놓고, 이제 또, 이거 이제 뭐 섞은 거를 또 한 캐 놓고, 이제 또 고물 넣고 이렇게 해서 찌는 거예요. 캐로도 하고, 이제 설기는 해서 저기 장독간에 놓고, 터에. 그리고 이제 방에다 놨다가 광으로 이제 대접에 담아가지고. 되게 보름에, 가을떡, 가을에. 그러니까 가을무스로 하지요. 가을무스 이제 저장해 놨다가 이제 봄에 보름떡으로 많이 하고, 가을에는 시골에는 가을떡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되고, 보름에 되고. 이게 부드러워요, 떡이. 무떡이 부드러워가지고 또 노인 양반들이, 어른들이고 이걸 잘 찾지. 저도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이거 정월 보름날 하고 가을떡 해 그랬어요. 저기 처녀 때부터 그거 해 먹었는데, 처녀 때는 안 했지. 시집 와서 19에 와가지고 20살부터 계속했어요. 엄마가 엄마가 해주는 건 저 얻어만 먹었지. 이제 시집 오니까 이제 어른들이 어머니가 하시니까 이제 그거 보고 했지. 어머니 하는 걸 아주 눈여겨봤어요. 첫 해는 어머니가 했지. 그래서 이제 장 담그는 거고 뭐 다 맡기더라고. 그래서 다 했어요. 팥고물하고, 이거 팥에 고물, 삶아서 고물하고, 이 쌀가루 이렇게 빻아놓고, 이제 무채 썰어서, 이제 이 쌀에다 이렇게 섞어주지. 그리고 이제 요걸 한 캐 놓고, 또 요거 한 캐 놓고, 그리고 또 위에 덮고, 이걸로 다, 고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캑떡을 해갖고, 쪄서 먹는 거지. 몇 떡을 해야지, 몇 쌀로. 찹쌀 나면 안 돼. 이게 쳐져요. 무슨 이건 이것도 질지 찹쌀은 차져가지고 안 익도 안 해. 아끼발이 쌀이었어요 그때는. 괜찮대요 그것도. 빨간 밥 이제 저기에서 압력밥솥에다 했지. 씻어서 이제 조리를 잃어야지 돌이 들어갈까 봐. 그래서 잃어갖고 물 벗어 이제 삶는 거지. 한 40분 했어요. 그런데도 안 익어가지고 물을 또 붓고 또 20분 또 해고 또 물을 또 붓고 한 20분 했더니 이게 튕겨. 압력밥솥 물 없을 때까지 푹 찌는 게 그냥 거기다가. 그 이제 태우지는 말고, 그 하다 보면 물이 있는 거 없는 거 좀 감각이 있잖아. 절구에다가 빠야지. 소금하고 뉴스가 넣었어요. 무채로 제 저기로다 요 까굽띠 까가지고 썰어서 너무 잘게 썰지 말고 좀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맛이 덜하면 뉴스가 조금 섞어갖고서 그냥 이거 쌀가루하고 섞어서 찌면 돼. 무수에 넣으면 안 되지. 절어가지고 물이 생기지. 방앗간에서 곱게만 빻으면 괜찮아요. 그게 안 해도. 옛날에들은 왜 절구에 빻느냐고. 절구에 그전에 절구에 빻아서 이렇게 채로 쳐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방앗간에서 곱게 빻으니까 안 해도 되지. 이건 무떡이니까. 무떡은 그냥 해야지. 무에서 물이 생겨가지고.

굵게 썰어야지. 이거 무채는 굵어야 돼요. 저기는 생채 보통 갈증 이런 게 자라야 좋은데 이게 무수가 자르면은 씹히는 맛이 없어.

바닥이 안 보여야지. 이건 무가 이제 무가 스며 죽으니까 얇아져요.

0: 어른들 돌아가시고 전화를 못해요. 한 20년 됐어요. 안 왔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안 했으니까.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구찬을 갖고 하네. 예. 몰라. 다 이렇게 하던데. 뒀다가 또 쪄먹어야지. 이건 덴불 해야지. 불 갈게 해가지고 얼른 쪄야지. 30분 넘게 쪄야 될걸요? 40분? 이게 조금이라 모르겠네. 그전에 그 시루에다 하면은 진짜 한 40분씩 뗐어요. 근데 이거는 얇거우니까 한 30분까지 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요.
1: 그게 안 붙어. 두껍게 올려. 이렇게 찔러봐서 여기 하얀 가루가 안 묻으면 익은 거예요. 가루가 안 묻으면 다 익은 거예요.

0: 보시오.
1: 무가 무수요. 저번에 대표님의 말이 있어요.
2: 작은 보름 날이라고 그랬지 뭐.
3: 그날 떡들에
2: 먹어요. 그날 떡들 많이 해.
1: 아저씨들
2: 남자들 3시간에 밥 먹어요.
1: 아침 먹고서
2: 저녁을
1: 지게팀 산에 가서 말 이제 9짐을 지고 온다 그래 옛날에.
2: 나무를
1: 지고 와서 점심을 해 먹는 거예요. 이제 보리에 오곡밥을. 여자들 저녁으로 떡을 해 먹는 거예요.
2: 그러면 일찍 해 먹고.
4: 예. 네.
2: 밥은 4시경에나 3시경에 쌀이 이뻐서 많이 했어요.
1: 가난할
2: 때 쌀이 이뻐서 많이 먹었지. 흰떡도 쌀이 좀 많이 빼고 먹었지.
5: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언제지? 그때 우리 시루떡 해가지고 왔던 거. 그 떡 해가지고 또 무수떡.
6: 제주도 갈 때?
1: 제주도 갈 때?
5: 옛날에.
6: 제주도 갈 때 무수떡.
2: 한 20년 넘어요.
5: 최은이라는 애 살았을 때.
2: 20년 넘어요.
6: 저 제주도 갔자 그랬어.
1: 20년만 돼요.
5: 그 순간도 해가지고 갔어.
6: 무수떡 하는 거지.
5: 무수떡 해가지고 갔어.
1: 20년 전이니까. 40년은 됐어요. 40년.
5: 그렇죠. 세은이라는 사람서 갔잖아, 우리.
2: 40년은 됐을겨.
5: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지.
1: 돼지 잡아가지고.
5: 우리는 개가 있어. 아이고, 그 어떻게 다 먹었는지.
7: 저기 계산군이지, 거기가. 아버지하고 둘이 팔밭도 파가지고, 팔밭이라든지, 그저 산을, 그저는 저 소실한 같은 걸로 파가지고, 옥수수가 많이 했어요, 거기는. 토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원도식, 지금 말하자면 강원도식이지. 토강에서 옥수수, 겨울에는 그거 파서가지고, 19살을 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쌀밥 먹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오니까 쌀밥을 그냥 어떻게 많이 농사를 줘서 그냥 광에다 갖다 수북하게 싸놓고 그러는데 엄마는 그 전에 쌀이 없었어요. 엄마는 그 무떡은 안 했어요. 이제 거기서는 우떡은 먹어봤지. 저기 쌀가루 빠다가 몇 살 빠서 저 빠다 놓고 이제 무 씌어서 그렇게 곰을 먼저 또 해놔야지. 그래서 이제 무 씌어서 채를 썰어가지고 버무려서 그냥 찌는 거지. 시루, 이그만한 시루에다가 그냥 솥에다가 불 떼가지고, 이 가생 이제 본발로 가지고 그렇게 했지. 자기네 먹을 건 다 하지. 밭이 많으니까, 그때는. 그전에는 땅에다 묻었어요. 묻어갖고 이렇게 저기 집수로다 아구리를 막아놓고서 이제 빼먹었지. 근데 지금은 보일러실에다 고무통에다 넣으면 괜찮아요. 밭도 농사져서 내먹어요, 그거는. 팔아 먹어요. 아니요. 가을에는 안 넣어도 무수가 달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넣지 그냥. 너무 쓸까봐 무수가. 아직 맛이 안 들어서. 꼭 설기를 해서 장광에다가 물 이렇게 떠서 놓고서는 거기서도 절을 하고 방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위에다 놓고서 했지. 국수 안반 이렇게 있어요. 나무대기로 한 거. 그럼 그 위에다 얹어놓고 위에다 물 한 그릇을 퍼놓고서는. 그게 질분질분하다고들 먹기가 부드럽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은 뜨거워서 뜨셔서 먹으니까 이렇지 식은 뒤에는 맛있어요 더.
5: 넘어서 저 주걱이로 했는데
8: 좀 잘게 잘라야지. 드러내는 게 좋지. 부실부실하다.
7: 우유기를 더했어요.
8: 막 맛있다 그러면서 잡서.
9: 잘 주웠어요? 아니요, 맛 없어도 맛 없다 해도 돼요.
10: 맛있어요.
9: 무는 다 익었어요?
8: 네. 접시끈이야?
9: 반이 맞아?
11: 반 맞아.

0: There's a company which has suggested innovative solutions that can enhance road safety. Kumnan Industrial Development specializes in developing and producing bridge and road safety facilities. The company has enhanc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by developing its own source technologies. We explore Kumnan Industrial Development, which has designed urban spaces based on the precision technologies for road safety. Kumnan Industrial Development is located in Gimje,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has accumulated experience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and urban facilities. By putting top priority on safety, it has produced precision parts and strived hard to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1: Kumnan 산업개발은 시장을 주도하는 친일보의 정신을 경영 이념의 뿌리로 삼아 설립된 도시 안전 시설물 전문 기업입니다. 단순한 시설물을 넘어 도시 경관의 품격을 높이고 교량 및 도로 안전 시설물의 혁신적인 개발과 발전은 물론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드는 도전을 성실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0: The major business areas are the facilities for bridges and urban landscapes. Aside from the inspections for old bridges and structures, the firm has produced and constructed joints for the safety of bridges. What is more, it has carried out the entire process, including the designing, planning, and constructing for the overall urban landscapes.
2: 저희 금난 산업 개발은 도로 안전에 필요한 난간, 울타리, 그리고 교량 이음 장치 등 다양한 안전 시설물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량 이음 장치에서 교량 하부로의 누수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누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의 교량 이음 장치는 자기 성형 테이프로 열 접합하여 교량 이음 장치 이음부를 빈틈 없이 결합하기 때문에 교량 하부로의 누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0: Precise designing based on the field measurement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And the firm has carried out the cutting, welding, and assembling stages by making use of the cutting-edge technologies. After thoroughly checking the finished products, only the ones that pass the tests are packed and released to the market.
3: 금난 산업개발의 경쟁력은 최상의 품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정 내 스마트 키오스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생산 도면을 대조 확인함으로써 품질 오차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 과정에서 도면과 실제 생산품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상시 검수 체계를 구축하여 규격의 정밀함이 곧 품질의 완성도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applied a smart factory system to increase production efficiency and for more systematic production management. As a result, it has removed unnecessary elements for the overall production lines. And it has implemented optimal solution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4: 저희 금난산업개발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공정 흐름에 맞춰 설비를 재배치하고 작업과 물류 이동이 동시에 가능한 다기능 대차를 자체 제작해 공정 간 연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창고의 위치를 표준화하고 비산먼지 및 칩 배출 시설을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 작업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설비 재배치와 전용 작업대 도입만으로 생산성을 약 6.7%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이송대차 시스템 적용을 통해 물류 이동 거리를 94% 단축하고 부자재 보관 방식 또한 기존 대비 25%의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0: By promo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the firm has obtained a lot of patents with its products and designs. Also, it has applied these source technologies to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nd these certified products have gained positive responses in the market.
2: 저희 금난산업개발은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올해 신규로 두 건의 특허를 등록하였고 계속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은 교량이음장치의 제조와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산성, 경제성은 물론 설치가 용이한 난간 및 울타리의 신제품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0: By reflecting the opinions from different industrial sites, Geumran Industrial Development has produced reliable and high-quality facilities. And it aims to expand the scope of business by fulfilling the global standards.
1: 금난산업개발은 현재 도로 및 경관 안전시설물 생산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토목공사 및 안전진단 면허 취득을 통해 사업 영역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종합건설업 및 정밀 안전진단이라는 전문 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설계, 생산부터 유지관리까지 아우르는 토탈 인프라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0: Geumran Industrial Development has suggested creative solutions that can connect different cities and strengthen people's safety.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in the near future.

0: Menstrual items are essential hygiene products for women.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increased the convenience of users by reflecting their opinions when developing the products. Baldi, a provider of female healthcare items, puts top priority on safety and comfortable wearing sensation. We introduce Baldi, which has created higher added values by providing premium items. Baldi is located in Pungye City,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near Chuan Beach. Based on the systematic production lines and automation facilities, the company has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field of women's sanitary items. Small changes can add up to a big difference, so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provide more reliable and convenient products.
1: Baldi는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인수를 하면서 이제 시작된 기업인데요. 의약품 전문 제조 기업으로 이제 여성 헬스케어 기업인 해피문데이를 모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해피문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생리대 어떤 브랜드를 시작으로 탐폰 이렇게 월경 용품 브랜드를 확장해 가던 가운데에 저희의 오랜 OEM 파트너의 어떤 제조 공장을 인수하면서 이제 직접 제조까지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0: Organic cotton cover sanitary pads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Since sanitary pads come into direct contact with the user's skin, the firm has tested the safety of the products to minimize the strain on the skin. The firm has also promoted tampons as major products. Consumers can feel comfortable when using it, and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reliable and convenient product.
1: 저희의 주력 제품은 이제 생리대와 탐폰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생산한다라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유기농 순면 이제 생리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탐폰까지 직접 좀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제조하고 있는 여성의 건강이라는 것을 이제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월경 용품을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anks to the high-speed production lines, the company has mass-produced the premium products. The firm has put top priority on safety and convenience during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the development, testing, and production stages. Tens of products are produced per second. As it is difficult to thoroughly check with the naked eye, the firm has introduced a real-time vision inspection system. The system can detect even small contaminants or defects, so the company has maintained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1: 저희는 이제 각 어떤 본부자재 어떻게 보면 유기농 순면부터 기능성 흡수체까지 그 원재료의 어떤 물성치에 따라서 그 생산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좋은 퀄리티로 품질로 생산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0: Considering the growing amount of production and orders for OEM products, Baldi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By automating the repetitive works and systematically connecting the flow of the overall manufacturing process, the company has kept the balance of the whole production stages. The company has promoted the prediction-based production so it can provide more rapid and sophisticated responses to the manufacturing system.
2: 저희 볼디는 MES 시스템으로 데이터 관리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POP 기능으로 효율화하고자 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스마트 팩토리 협력을 통해 공장에서 진행되는 업무 전반을 디지털화 및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공정별 작업자, 작업시간, 설비 가동 정보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현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장 전반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면 전 과정의 효율성과 대응력도 높아집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을 꾸준히 고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인 디지털 기반을 갖추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0: Since the establishment, Baldi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and enhanced quality control to stabilize the production system. The company has gained trust in the market by keep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nd dealing with the changing market environment more effectively. Also, it has made continuous effort to expand the services that can fulfill different lifestyles of consumers.
2: 저희 볼디는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흡수체 구조와 제조 방식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층 구조 흡수체나 절첩 구조와 같은 특허 기술을 통해 제품의 흡수력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유기농 인증이나 한랄 인증, 품질 경영 시스템 등 국제 기준의 인증을 확보하며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리 주기에 맞춰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까지 운영하면서 제품을 넘어 고객의 사용 경험까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0: Aside from the Korean market, Baldi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including Indonesia, Mongolia, and China. With the aim of becoming a leading healthcare business that can improve women's health, the firm has actively sought business expansion.
1: 볼디는 여성 건강에 관한 비전과 제조 기술력을 합쳐진 회사로 어떻게 보면 여성 웰니스의 물리적 실체를 구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최신의 어떤 제조 생산 기술과 제품 개발에 대한 R&D에 집중해서 뭔가 국내외 여성들이 편안하게 월경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생리대와 탐폰을 꾸준히 잘 생산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 이제 미션입니다.
0: Baldi has spearheaded effort to increase the quality of women's daily life. All eyes are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bring a new paradigm to the field of sanitary items.

0: Taegwang has produced premium special vehicles based on the accumulated production skills.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wreckers, which are used for accident recovery. By introducing a smart factory, the firm has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and stability. We look into Taegwang, which has played a key role in different sites based on its advanced technologies. Taegwang is located in Iksa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wreckers and cranes. The technologies that can lift up or move heavy load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core production stages based on its own skills, and it has developed advanced technologies for welded structures.
1: 저희 태광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고객의 이익이 곧 우리의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기술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량물 인양 기술을 기반으로 군환차와 크레인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직접 제조 역량과 기술 연구소 고객 맞춤형 특장차 설계를 강점으로 항상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안전한 특장차를 제공합니다.
0: The crane boom of the company is produced by attaching the telescopic boom to the upper part of the crane. What is more, by precisely processing and welding the Korean-made high-tension steel plates, more durable and safe products can be manufactured.
2: 크레인 붐을 장착한 형태의 붐 데카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특히 360도 선회되는 상부 프레임에 다단시 직진붐이 부착되고 옵션으로 언더리프트와 A형 리프트가 제공됩니다. 저희 제품은 카고 크레인과 레카의 혼합 형태로 제작되어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 안전한 군환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cutting and welding stage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the clients.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when producing special vehicles, so precise works of skilled workers are necessary.
3: 고하중 작업을 수행하는 특장차는 용접으로 제작되는 구조물의 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정에서 규정된 도면대로 제작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절단, 절곡 공정에서 규정된 치수로 생산되었는지와 용접 공정에 사용되는 용접 재료, 용접용 가공품의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해 품질 전담 인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접 공정의 경우 구조물의 강도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용접 조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0: Taegwang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more systematic production process. The data, materials, and products can be managed automatically, and the production status can be monitored in real time.
4: 기존의 수기로 입력하던 절단 공정을 자동화하는 MES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배열 프로그램에 작성 시 절단 작업 지시가 현장에 설치된 터치 PC로 전송되고 절단 작업 순서를 원격으로 지정하며 작업자가 절단 작업 수량을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생산 현황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또한 철판 재고 관리가 철판 배열 시 자동으로 사용량이 등록되고 비정형적인 형상의 잔재를 형상 그대로 재배열이 가능하여 잔재 활용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철판류의 사용률을 최대화시키고 불필요한 이동 공수와 수기 기록물의 작성 관리가 사라졌고 축적되는 작업 데이터를 토대로 철판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The research center of the company has thoroughly checked the sizes and strength of the structures based on the designed images. Also, it has followed the safety standards since the designing stage as part of an effort to enhance the durability of the products.

0: of welded structures. As a provider of investment into overseas markets, and it has promoted export to Bangladesh.
1: 태광은 OEM에서 더 나아가 직접 고객에 판매하는 고객 맞춤형 특장차 제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단순한 특장차 용접 구조물 제조에서 더 나아가 붐 구조물 조립체와 같이 바로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SKD 키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군환차, 고정식 크레인과 같은 제품을 자체 상표로 판매하는 투트랙 제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0: Taegwang has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safety in different industries by developing advanced technologi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삼보라고 합니다. 또래 친구 4명이서 모여서 들어왔던 거, 경험해왔던 거, 상상했던 것들을 음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처음에는 그냥 긴장하지 말자 하면서 다 같이 화이팅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오니까 다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 때나 이제 스태프분들 다 너무 밝게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조금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2: 저는 정말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다 똑같은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되게 좋게 받아들였어요. 왜냐면은 공연장에서 되게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어떤 소리가 잘 좀 안 들리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모든 소리를 아주 생생하게 잘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일단 좋습니다.
0: 관객분들이 주위에 이렇게 둘러서 앉아가지고 공연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처음 해보는 방식이라 뭔가 관객분들이 이런저런 연주의 디테일들을 보시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이번에 I'm Live 샌디를 짜면서 사실은 저희가 정규 앨범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나가는 방송이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앨범의 대표곡 몇 개, 두 번째 앨범의 대표곡 몇 개 해가지고 중요한 무대다 보니까 가장 자신 있는 것들로 준비해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처럼
0: 고개를 돌려봤지만 저희의 미니 콘서트 주제는 멈출 수 없는 것 몇 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생각하기를 멈출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서로 나누다가 인상 깊었던 것들을 음악으로 만드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거를 무대에 올려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이런 주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무겁고 어려운 과제 같은 걸로만 여겼었는데요. 다른 선배분들이나 다른 동료 뮤지션분들 무대를 이렇게 보면서 점점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 있어서 라이브 무대는 일종의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3: I'm Live로 올라갑시다.
4: 파이팅! 네. 네.
3: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리랑 TV 아임 라이브 안녕하세요. 저희는 펑크 밴드 세일러 허니문입니다. 네. 저희는 보통 음악 할 때 음악을 쓸 때 좀 일상생활에서 재밌는 요소들에서 착안을 해서 또 그렇게 곡을 만들고 있고 또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좀 해외 나가고 싶은 이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 이런 여성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당연히 뭐 K-POP도 좋은데 다른 여성도 있다, 뭐 다른 음악가도 있다 그거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도 해외 나가기 좀 목표로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노력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게 돼서 너무 너무 많은 분한테 감사하고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역시 걱정되는 거라고 하면은 방송이 처음인 것 자체가 조금 걱정이기도 하고요. 헤드셋 착용하고 계시기도 한데 저희가 사실은 지하 클럽 공연장에서 많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멋진 스튜디오 공연이 되게 낯설기도 한데요. 그 부분 걱정되면서 또 이제 공연 아까 리허설 해보니까 좀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 조금은 걱정되지만 또 이따가 관객분들 앞에서 공연을 생각하니까 또 기대됩니다.

0: 저희 오늘의 미니 콘서트 주제는 From Underground to the World인데 저희가 주로 지하 공연장이나 저희 연습실도 지하고 이래서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가자 방송도 출연해보고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인드림스는 저희 첫 EP 안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저희가 라이브 할 때 좀 에너지 있는 곡으로 첫 시작을 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첫 곡으로 정했습니다.
1: 네, 저에게 라이브 무대란 현장감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제 모습이랑 제 이야기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0: Sleeping? 저에겐 라이브 무대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네.
2: 재미있다.
3: We're Sailor Honeymoon, an all-women punk band from Seoul, South Korea. We're a DIY band from Korea, so we do a lot of stuff by ourselves, so we love playing concerts abroad. If you're somewhere in the world where we haven't been before, please give us a call. We'd love to play a show in your country or city.
4: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2: 괜찮아요. 네. 죄송해요.
1: 감사합니다.

0: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옵더맨입니다. 옵더메뉴는 우선 메뉴에서 고르다. 그래서 메뉴에 없는 음악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 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굉장히 뷔페 같은 그런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원래 보던 프로그램이라서 네.
1: 나오고 싶어요.
0: 나오고 싶었어요.
2: 나오고 싶었어요.
3: 평소에는 좀 이렇게 노출된 상황의 공연장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좀 헤드폰으로 모니터링하는 환경에서 하니까 좀 저희도 새롭기도 한데 들으시는 관객분들도 더 새롭게 느끼실 것 같아서 좋은, 오늘 되게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아요.
0: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저희 최근에 나온 정규 앨범 콘크리트 밸리의 실물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앨범으로 담았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되게 차가운 전자음악의 사운드와 되게 어쿠스틱한 사운드가 결합된 그런 앨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제 최애 곡은 Against Me라는 곡인데, 이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사운드, 장르, 그냥 편곡, 모든 게 저의 어떠한 테이스트에 제일 잘 맞는 곡이고, 또 추천한 곡은 이제 Part of You인데, 저희 노래 중에서 제일 만드는 과정이 좀 실험적이지 않았나 하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저는 가장 앨범의 색깔을 가장 잘 담은 노래라고 생각하는 거는 Part of You라는 노래고요. 근데 그게 노래가 인터루드 성의 노래지만 굉장히 앨범의 정체성을 잘 담았다고 생각해서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 오늘 무대에서 제일 기대되는 점은 그 정규 앨범 나오고 나서 좀 오피셜하게 처음으로 라이브하는 자리라서 그게 제일 기대되는데 또 제일 걱정도 돼요.
0: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되게 영광이고, 그리고 정규 앨범도 나왔으니까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시는 분들도 저희 음악이 아 이런 색깔을 가진 팀이구나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Hello, 아리랑 TV subscribers. We are Optimino and we're really happy to be here and enjoy our show. And see you soon.
5: 大家好，我们是 オプトメニュー。请大家多多关注我们，谢谢。皆さんこんにちは。私たちは
6: Team オプトメニューです。綺麗に見てください。
0: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 같은 음악입니다. 제 기억에 I'm Live는 엄청 멋진 카페 위에서 공연하는 그 영상이었었는데 좋아하는 아티스트분들 영상 찾아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진짜 일단 카펫이 너무 멋지고요. 생각보다 홀이 이렇게 커서 스튜디오가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아늑함이 있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번 I'm Live에서 보여드릴 미니 콘서트의 주제는 나라는 주제인데요. 제 0이라는 앨범에 있는 곡들 위주로 들려드릴 계획인데 그 앨범 자체가 정말 나 스스로에 대해서 치열하게 들여다보고 직면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앨범의 순서에 따라서 정말 나를 더 알게 되고 또 끝내 사랑하게 되는 그런 흐름의 앨범이고 이번 공연도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를 곰팡이라는 곡인데요. 그 곡이 이 앨범에서 그리고 오늘 공연에서 결국에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착하는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 가득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곡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라이브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희 음악이 아무래도 밴드가 정말 그 한 에너지로 움직여야 하는 곡이라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면을 보고 하는 공연들 위주로 했었어서 이런 저희가 서로 눈을 마주 보고 하는 이런 연주나 이런 게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또 관객분들이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유로워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늘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언젠가 무대에서 정말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지금 꿈꾸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는 이 음악들 정말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에 잘 닿았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저기 멀리 뭐 러시아든 어디든 이 마음과 진심들이 잘 도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2: 맥은 하다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1: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왔냐고? 고객님

0: Hello everyone, my name is Fabrizio Ferrari. I'm a chef coming from Italy and definitely I am world's most handshake lover.
1: Oh my, the aroma. The smell of Korean food here.
0: There's also to get to know more about the Korean traditional liquor.
2: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0: Liquor goes in and magically another harmony comes out. Perfect. It's perfect wedding, perfect marriage of flavor.
3: Wow.
1: Yeah.
4: 안녕하세요, 여러분. Buongiorno. Chef Fabri, today, finally, we can start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s delicious seasonal food and the regional recipes and the traditional liquor. So today, we arrived in Chungcheon-namdo. Especially here, we are in Sochon. Very, very beautiful city on the sea. And I can find for sure something that goes well with the traditional liquor of the region. I don't know if you know that, but I cook for like 20 years only with seafood. So for me, wow, just looking at this, I feel big, big excitement. What is this? Wow. Oh, this is a bidding. Sochon 바다.
5: 네네.
4: 제일 맛있는 거 뭐요? 그 바다에서 온 거.
5: 그러니까 도다리.
4: 도다리?
5: 봄도다리.
4: 봄도다리. 네. 아, 맞아요. 봄도다리.
5: 근데 꽃게.
4: 감사합니다. For now, I know that here in Sochon, the seasonal seafood is dodari, and then kokke, which is the blue crabs, and chukumi. Wow, yeah, yeah. Look at this. This is kokke. 사장님, 안녕하세요. 꽃게 땅 같은 거.
6: 땅도 맛있고.
4: 땅도 맛있죠? 예. 술이랑 국물 요리.
5: 여기 1kg.
4: 여기 1kg. 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꽃게 주세요.
6: 많이 들어있는 꽃게가. 네.
4: If I was going to buy this in a supermarket or in a big city, that would have been just like two times the price.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걸로 맛있는 요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 파세요. 오, 와, 이거 1kg 2만 원이에요.
5: 네.
4: 우리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예, 칼라마로 오징어,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이런 말이에요.
5: 드셔보세요.
4: 먹어도 돼요?
5: 어, 괜찮아요.
4: Oh my god. Oh. 혹시 이거 1kg 주시겠어요? 아, 이거 최고.
5: 이탈리아에서 오셨으니까 많이 드릴게요.
4: 오호, 예. 한국인의 정 진짜 최고. 진짜 전 세계 최고예요. 계산할게요.
5: 예, 네.
4: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4: 네. Nothing better than coming here to a traditional market and discover the seasonal, beautiful products. Everything came out from the sea in front of us this morning, and everything is on season. 저는 오늘 진짜 제철 음식, 제철 해산물 여기 찾아러 왔어요.
8: 와, 네. 제철 해산물은 이렇게, 요거 쭈꾸미.
4: 쭈꾸미? 아, 네. 이거 다 오늘 나온 거예요?
8: 네, 오늘
4: 아침?
8: 네, 오늘 아침.
4: 술이랑 이거 잘 맞죠?
8: 네.
4: 잘 어울리죠?
8: 여기 술이랑 잘 맞으니까 여기가 또 서천이 한산 소국주 유명해요.
4: 소국주?
8: 응. 한산 소국주라 해서 그게 앉은뱅이 술이에요.
4: 아,
8: 앉아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앉아서 정신없이 먹다가 일어나면은 못 일어난다고. 그래서 앉은뱅이 술.
4: 진짜로?
8: 네.
4: 아, 그런 속담이 있어요?
8: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국주 마을이 있어요. 저희 서천에 유명한.
3: 한식 중에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이죠.
7: 네, 네 맞아요.
3: 이렇게 그 그냥 샤부샤부 데쳐서 아니면 비빔밥도
7: 네, 볶음.
3: 볶음.
7: 네. 쭈꾸미 볶음도 괜찮고.
3: 오케이. 저를 잘 설득했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
9: 여기겠습니다.
3: 어, 감사.
9: 감사합니다.
3: 어, 진짜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Now I think I have to first try this 소고추 and then maybe the inspiration will really pop out. Oh, I have a lot of choice and I'm very happy about that. That is the best thing for a chef.

0: 안내입니다. 어? 들어와도 됩니까?
1: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산소곡주 안진뱅이술을 빚는 양조장입니다. 주 재료가 쌀입니다. 그중에서도 찹쌀

0: 있으시거든요. 쫀득쫀득한 찹쌀의 전분이 발효가 되면서 굉장히 달달한 맛으로 만들었습니다.
1: 왜 여기까지 왔냐면 저는 전돈주 발견하러 왔어요. 그리고 제철 여기 이 지역의 식품으로 술이랑 잘 맞을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좀 조금 개발하고 싶어요.
0: 그러면 술 맛을 보셔야죠.
1: 맞아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0: 네, 여기 한 잔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조금 노릇노릇해요.
0: 황금빛이라고 하잖아요.
1: 네, 맞아.
0: 이게 오랜 시간 저온 숙성하면서 이렇게 황금빛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1: 진짜 그런 색깔이에요. 예, 이거 네. 진짜 골드. 향은 네. 과일.
0: 네.
1: 꿀.
0: 네.
1: 맞죠?
0: 네.
1: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0: 네. 이게 쌀이 잘 발효가 되면 그런 향을 낸다고 하거든요.
1: 야, 시럽인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너무 생각보다 입안에 풍부해요.
0: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1: 훨씬 더 부드러워요.
0: 그러면 이 소국주하고 한식 중에서는 어떤 게 좀 어울릴 것 같으세요?
1: 저는 무조건 해산물.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선생님의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0: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1: 저는 어떤 것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지 우리 선택해야 돼요.
0: 네.
1: 꼴뚜기.
0: 꼴뚜기요?
1: 꼴뚜기. 아까 저는 그냥 초장.
0: 너무 맛있죠.
1: 쌀장만 이거 찍고 이거 바로 먹었어요. 시장에서 최고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짜잔 꽃게.
0: 꽃게네요. 네.
1: 조금 꽃게 당 매운 당 같은 거 이거 술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거 어떠세요?
0: 한 침 넘어가요. 좋을 것 같아요.
1: 저도 네네. 이제
0: 이건 뭐예요?
1: 짜자잔 주꾸미. 이거 소천하면 이거 주꾸미죠. 아마 우리 똑같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0: 네.
1: 저는 이거 마셔봤으니까 이제 살짝 그런 달콤한 맛이 있어서 주꾸미는 이거 볶을 때 그런 땡글땡글 쫄깃쫄깃한 식감이랑 그리고 뒷맛은 조금 달죠.
0: 네, 맞아요.
1: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정말.
1: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0: 지금이 주꾸미 제철이거든요. 제일 맞아. 지금 홍어낭 앞바다에 제일 많이 잡힐 때고 또 가장 맛있잖아요. 제철 음식이. 그래서 주꾸미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1: 예. 제 말이에요.
0: 빙고.
1: 오 마이 프렌드, finally, my favorite part. Now, let's cook. Here I have those beautiful cukumi, web food octopus. And now, first step, I have to clean them. Come here, I will show you. First thing first, take out the intestine here in the head. Take out the intestine, and then second step, the eyes, because in the eyes there's the ink, so we don't want that everything turns black. And then the mouth. The mouth is coming out easily. Pop! Okay. Okay, the cleaning is done. I took out the intestine and the eyes and the mouth, but now look at this. There's a lot of sand and a lot of dirt inside here. And taking out this usually has been very, very difficult until now when I show you this Korean way to cleaning it. If you do like this, they will become super clean. And then you just have to rinse it under running water. Wow, look at this. It's just like passing them in a washing machine. Super, super clean. Done. Let's go. Now they are super clean. We have to do another step. So we have to blanch them because I have to make the meat a little bit more tender. I will use the sokokju. 1, 2, 3, and a pinch of salt. Let's do that. Okay, now 30 seconds, 45 seconds. Depends on the size, but like this is okay.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Oh, beautiful.

that's it. Nice and spicy. I want to do a little nest. So nice.

0: And then the chef's kick. Oh yeah. Done. Chukumi bokkeum. Now I can't wait to try it with sogokju. Let's try. Oh, 선생님, 여기 진짜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네. 드디어 이런 맛있는 주꾸미 볶음 맛볼 수 있어요.
1: 어, 맛이 막 두 배, 세 배가 될 것 같은데.
0: 아, 네. 그리고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0: 그래서 짠. 이렇게
1: 네.
0: 짠. 자 이제 진짜 아 이거 먼저 이거 오리지널 예 오리지널 먼저 조금 여기 콧나물도 있어서
1: 콧나물이랑 예, 같이 이렇게
0: 콧나물이랑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와
1: 자 여기 깻잎도 있는데 살짝
0: 깻잎도 예 네네, 깻잎도 같이. 괜찮습니다. 자
1: 짠
0: 짠 everyone 이제 됐어.
1: 소국주를 또 부르네요.
0: 오, 잠깐만요. 자, 이제 진짜 테스트예요.
1: 네.
0: I'm very curious how it's coming out. 야, 완벽해요. 오, 이거 매운맛을 싹 이렇게 빼는 거 아니고 그냥 더 부드럽고 꽤 만드는 역할이죠.
1: 그러니까 이 소국주가 단술이잖아요.
0: 예.
1: 이 달달한 맛이 매운맛을 싹 감싸주면서 뭔가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0: 완벽한 밥상 한상이에요.
1: 저 근데 맞죠? 아까부터 계속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0: 예.
1: 셰프님의 주꾸미 스파게티.
0: 스파게티도 기기 될까? 잘 모르겠어요.
1: 와, 이거 기가 막힌데.

0: 선생님,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거 원래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거 해산물이랑 이거 와인,
1: 네.
0: 해산물 파스타 먹으면 무조건 화이트 와인.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소고추 있어서 이거
1: 와.
0: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와인보다 훨씬 더잘 어울리네요.
1: 저는 이거 완전 색다른 경험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 서천의 소국주의 주재료였잖아요. 근데 이게
0: 맞아요.
1: 스파게티를 만나가지고 더 자꾸 젓가락이 가는 것 같아요.
0: 뭐 이거 진짜.
1: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0: 역시 주꾸미 볶음이랑 스파게티.
1: 와, 최고예요. 근데 이거
0: 와, 뭐야?
1: 잘못하면 오늘 앉은뱅이 되시는 건 아니시겠죠?
0: 괜찮아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1: 짠.
0: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0: Today, I was really happy. And I really hope you also that you watched that, you felt the same kind of feeling that I felt today. I discovered new things. You also discovered that. We discovered it together. So let's meet in the next episode because I will show you many more things and many more pairings with regional specialties and traditional sul liquor. Ciao! Salute!
1: Oh.
0: 어떤 거? 아, 그 기름?
1: 네.
0: 그냥 대파. 대파 근데 잘 구워야 돼요. 거의
1: 와,
0: 때워야
1: 제가 봐서
0: 돼요.
1: 너무 맛있어요. 오, 괜찮죠?
0: 짠! 짠! 아,
1: 아니,
0: 너무
1: 너무
0: 좋아요.
1: 맛있어요. 진짜
0: So, this is what I love about Korea. You see this kind of situation only here, only here. I never tried that. If you come to Korea, you can feel the same.

0: 여보, 외양간 문은 고쳤어요?
1: 피곤해. 내일 할게.
2: 아무 일도 없을 거라 믿었다.
3: 소 잃고 울면 뭐예요?
4: 그래도 문은 고쳐야지.

0: Seeing is believing, and that's exactly what we have prepared. Let's go check out smart logistics in action here in Korea.
1: Okay.
2: Bye in action.
3: A massive logistics center the size of 7 soccer fields. Countless products move nonstop, but the workflow continues without interruption. AI calculates the most efficient routes, and robots move precisely according to its instructions. A logistics site, once dependent on experience and intuition, is evolving with AI and robots. In Yongin, Gyeonggi Province, this is Fasto Robotics, a smart fulfillment company that automates the entire delivery process, from storage and orders to packaging and shipping. Founded as a startup in 2018, it became the first company in Korea to receive the government's Smart Logistics Center Grade 1 certification, recognizing its technological capabilities.
4: 창립 초기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물류 관련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왔고 설비 통합 관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피지컬 AI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을 최초로 획득을 했습니다. 총 1000점 만점에 하드웨어 400점 그리고 소프트웨어 600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950점 이상이 돼야지 1등급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18년도에 창업을 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개발을 해왔고 하드웨어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를 실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증을 더 최초로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 The core system powering the automation equipment and robots here is Fasto's own fulfillment management system, FMS. FMS integrates 6 systems into one, the order management system, O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 WMS, warehouse execution system, WES, 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TMS,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payment, and robot control system, RCS.
4: 다른 보통 이제 물류회사들이 쓰는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이제 WMS만 보통 지칭을 해서 창고 안에 이제 물류 주문을 처리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앞단에 주문을 온라인 이제 각각 쇼핑몰들에서 갖고 오는 그런 OMS 이런 WMS에서 지시를 내리는 그래서 이 설비를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까지 저희가 직접 다 만들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통합 관제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고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로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을 구현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By operating its own logistics centers, it has applied various robots in real-world operations. Through accumulated field data and route optimization, it has maximized robot productivity and significantly shortened the time needed to deploy and stabilize automation systems at other centers.
4: 로봇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초로 2019년에 국내에서 저희 센터에 물류센터에 AMR을 들여왔고 2019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한 7년여 돌리면서 동선을 더 최적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로봇의 동선을 그만큼 줄인 거고 한 번에 뭐 두 개밖에 못 갖고 오던 로봇한테 20개를 갖고 오게 시키는 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쌓여서 그렇게 생산성을 높이고 있고
3: The operational technology accumulated over time is now expanding into physical AI. When 3D vision cameras recognize the size and location of boxes, AI calculates the optimal movement path, and robotic arms move heavy products on their own. This is physical AI, where software directly makes decisions and operates in the real world. Technology proven in Korea is now expanding to logistics sites overseas. Based on its in-house logistics operation software, it is accelerating expansion into the US, European, and Southeast Asian markets.
4: 저희는 국내에 굉장히 의외로 많은 로봇 회사들과 저희 센터에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고 협업을 해서 좀 가성비 좋은 로봇을 만드는데 계속해서 집중을 해왔고 이제 글로벌로 공급까지 하려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 The government is also promoting a next generation logistics system using AI, robots, and drones as a key national initiative. This year, it has allocated approximately $9.2 million to build smart logistics centers and continues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facility investments at certified centers. Smart logistics powered by AI, robots, and data. Korea's logistics industry is now evolving beyond the field, advancing onto the global stage.
0: As you have just seen in the video, now they're streamlining their business even more by adopting robots and ultra-precision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1: 저는 이션입니다.
0: 뷰티 온해도 프로. 이제 촬영한 지 좀 오래됐잖아요.
1: 그렇죠, 이제 네. 비스트입니다. 비스트, 맹수.
0: 맹수.
1: 인터뷰 비스트.
0: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혹시 뭐 하는 거죠?
2: 두 분은 트렌드 따라가고 있어요.
0: 저는 트렌드를 너무 잘 따라가고 있어요.
1: 제가 사실 트렌드 쪽에서는 이제 한 발짝 느리지만
0: 네.
1: 뷰티 온앤오프를 통해서 이 뷰티 트렌드는 한 반발짝보다 살짝 앞에 지금 계속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격자처럼.
0: 아 근데 제가 이션 씨를 보면은 스타일링도 그렇고 트렌디한 사람입니다.
1: 어 감사합니다.
0: 정말 또 최근에 많이 잘생겨져서 정말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지 않나. 좋은 거잖아요. 칭찬이잖아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칭찬에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1: 근데 와이어 씨,
0: 네.
1: 저는 또 그래요. 트렌드를 뭐요? 요즘 또 추세가 네.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굉장히 좋지만
0: 네.
1: 정착템을 많이 써요.
0: 아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는.
1: 그렇죠. 네.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사용감도 좋고 네. 자기 피부에 맞는 그런 정착템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0: 네,
1: 오늘의
0: 네.
1: 주제가 바로
0: 나만의 인생템입니다.
1: 맞아요. 라이프템, 마이 라이프템.

0: 아, 그렇죠. 사실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해도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얼굴에.
1: 와이어스 인생템은 뭐예요?
0: 제 인생템이요? 옛날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게 이제 메디힐의 마스크팩과 그리고 토리든의 세럼. 네, 그렇게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1: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0: 네.
1: 몇 통째 쓰고 있는 템이 있어요.
0: 어?
1: 이제 제로이드의 수분 크림을 굉장히 오래 쓰고 있습니다.
0: 저도 쓰고 있어요. 로션.
1: 진짜요?
0: 네, 얼굴 로션. 네, 제로이드.
1: 어.
0: 네, 맞아요. 저도 로션 쓰고 있어요. 그거.
1: 진짜 이거 션돈 션선이고
0: 네.
1: 엇돈 엇선입니다.
0: 네, 맞아요.
1: 자, 그럼 이제 젊음의 거리죠. 연남동 이곳에서 한번
0: 연남대요?
1: 인터뷰를 통해서
0: 네.
1: 나만의 정착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사람이 되게 많은데 오늘 인터뷰도 수월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인터뷰 비스트 출동합니다.
0: 네. 인터뷰 가보도록 하죠. 저도 연남동 하면 사실 저희가 자주 왔었긴 했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저희가 밥 먹으러 오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인데
1: 네.
0: 눈을 다 피하시는데? 잠시만.
1: 어디가? 어디가 맹수야? 어디가?
0: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에? 어?
0: 아, 저희 안 때려요.
1: 저희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0: 맞아요.
1: 편하게.
2: 아, 네.
3: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또 이제 아이돌 온앤오프라는 아이돌을 이제 또 하고 있는
2: 이성입니다.
1: 오, 스컬!
3: 저는 몰라요.
2: 브리브리 이성.
3: 아, 맞아요.
1: 감사합니다.
3: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아, 네. K뷰티 쪽으로 혹시 관심 많으신가요?
2: 네.
1: 오,
2: 네, 저도
1: 좋네요.
2: 많아요.
3: 오, 진짜로요?
1: 아, 제품을 고를 때 보시는 뭐 성분을 본다던가 가격을 본다던가 브랜드 자체만 본다던가 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2: 저는 성분 봐요.
1: 성분?
3: 성분.
2: 네. 저는 좀 인기 있는 거 많이
3: 인기, popularity,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남은 인생템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만 골라야 돼, 그냥 딱 하나만.
2: 아, 저는 헤라 블랙 쿠션이라고.
3: 헤라 블랙 쿠션? 네.

0: 제일 많이 사용.
1: 왜요?
0: 그게 제 피부 표현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2: 사용감?
0: 네, 사용감이 제일 좋아.
1: 사용감이 좋구나.
0: 처음 발랐을 때보다 나중에 어떻게 좀 뜨는지 이런 것도 많이.
2: 몇 통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 그
1: 몇 통씩 계속 얼마나 썼는지.
0: 몇 통인지 모르겠고 스무 살 때부터 계속 썼어요.
1: 그 엄청 오래 썼네.
2: 난 통이 아니다, 연이다.
1: 야,
2: 연? 그 그만큼 이제 많이 썼다.
1: 많이 썼다.
2: 연차로 썼다.
1: 예.
3: 그 마데힐.
2: 마데힐.
1: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마데카소사이드.
2: 마데카소사이드. 그게 1위?
3: 네.
2: 이유는 뭘까요?
3: 제가 피부가 민감한데.
2: 민감한데.
3: 민감성 피부에는 아무거나 막 쓰면 트러블 올라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순해요. 그래서 순해요. 자극이 없어서 그냥 밤낮으로 발라도 좋아해요. 흡수도 잘 되고.
2: 이 제품에서 이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
0: 아, 제가 쓰는 거 말고 옛날에 썼던 팩이 있는데 티트리 팩이었어요. 근데 티트리 성분이 되게 많았다가 말도 없이 바꾼 거예요. 정제수로 엄청 많아.
2: 아 진짜요?
0: 네.
2: 한마디 하시죠 바로.
0: 그런 식으로 성분 바꾸지 마시고 바꾸면 말씀 꼭 해주세요.
1: 모자이크 해주세요. 아셨죠? 네, 말할 때만 모자이크 해주세요.
2: 왜냐면 이건 또 들어줘야 되는
1: 거. 아 맞죠.
3: 가격 올리지 마세요.
2: 가격?
1: 가격. 가격이 맞긴 하죠.
2: 이어서 말 한마디 해주세요.
3: 가격 올리면 갈아탑니다.
2: 자, 이제 좀 더 물품들을 한번 가까이 인터뷰.
1: 한번 해봐.
2: 자, 와요, 출격!
1: 오케이.
2: 저는 후발주자로 가겠습니다.
1: 네.
2: 내가 어무할게, 먼저.
4: Excuse me.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Do you have a time to interview?
5: Yeah.
4: Oh, really? Oh, my God. Are you interested on K-beauty?
5: Yeah.
4: Okay, thank you so much. Okay, where are you from?
5: Russia.
4: Russia. Здравствуйте. Как дела?
5: Хорошо.
4: Хорошо?
1: 저도 러시아를 좀 치거든요.
4: Why did you come to Korea?
5: Tourism concert. Tourism, and we are going to go to BTS concert.
1: BTS concert.
5: When is it?
3: 17 concert.
4: 17 concert too.
5: Yes.
4: Every concert. Oh my god. Okay.
5: Yes. Many products. Korea.
6: It's quite popular.
4: Oh really? Yeah. In Russia?
5: Yeah. Yeah. Most people use Korean.
6: We don't have a Korean shop with Korean products in Russia.
4: Oh, then you guys go in on a Korean shop and buy it what you want?
5: Yes.
4: Okay, I got it.
5: Korean cosmetics are better than Russian, I think, so Korean people make good skincare.
4: Oh, thank you.
5: We trust you. we trust you.
4: What is your K-beauty item? Several times you use it.
5: Dr. G.
4: Dr. G.
5: Cream. Serum and cleansing balm.
2: Cleansing balm.
4: Cleansing balm.
2: 닥터지 일단 닥터지 안 했습니다.
5: Cleansing balm because it's so smooth and make my skin feels better. I don't feel oil on my face after this cleansing balm.
1: Oh.
6: Like it's not sticky.
5: Yeah.
4: What about you?
5: I like round lab. Toner with soybean.
4: Uh-huh.
5: I like it. Yes, it's like very moisturizing.
4: Moisturizing for you.
5: Yes.
4: Okay. Then how much did you guys use this? How long did you use it?
5: About 2 years.
4: 2 years. Okay. What about you?
5: Me too.
4: 2 years.
5: 2-3 years.
4: 2-3 years. Okay. 인생 아이템이네요.
2: 이렇게 K-beauty를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Thank you for the love, K-beauty.
5: Thank you for your good skin products.
4: No problem.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the interview.
2: 아까 또 들어보니까 러시아에 한국 그 코스메틱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1: 더 낫다고 했잖아요.
2: 2년씩 쓴다고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1: 너무 좋습니다.
2: This is K
1: Beauty.
2: Beauty. 그리고 확실히 이 또 많은 분들께서 K-beauty 제품을 이렇게 좀 이용해 주시고 하니까 저희가 확실히 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알려야겠다.
1: 맞아요.
2: 제품들을 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피피를 주세요.
2: 주세요.
1: 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2: 주세요.
1: 예. 한 분 더.
4: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0: 근데 와, 누구 하면 좋을까?
1: 아, 근데 이쯤 하면은 에너지를 충전해야 됩니다.
2: 맞아요. 당이 떨어진다.
1: 이 냄새를 맡아보세요. 지금 무슨 냄새 나요?
2: 불 냄새?
1: 해본대로 하죠.
2: 아, 아, 어? 어, 이거는 호빵 냄새 아니야?
1: 그러니까. K뷰티도 좋지만, K푸드, 연남동의 맛있는 맛집을 또 알려주는 것도 의무라 생각합니다. 다 연관돼 있어서 이 냄새를 이끌린 대로 가서 먹어보도록 하죠.
2: 유명한 데인가 봐.
1: 소금빵.
0: 소금빵.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2: 아니요, 저 처음 먹어봐요.
1: 예, 너무 부끄러운데요? 아, 고마워요.
2: 우와.
1: 자, 먹어봅시다.
0: 맛있다.
1: 자, 아무래도
0: 우리
1: 이제 INFP다 보니까 춥지 않아요.
0: 저는 ENFP인데.
2: 안녕하세요. 인터뷰 하실래요?
3: 네.
1: 좋습니다.
2: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3: 아, 저는 부천 사는 정은수라고 합니다.
2: 아, 정은수님? 네. 어, 왜 근데 서울에는?
3: 아, 서울에 이제 제가 에이티즈 성화 선배님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일 카페를 갔다 오늘 생일이세요. 그래서 생일 카페를 갔다가 왔어요.
2: 아, 에이티즈 분들의 팬.
3: 근데 저 와이언님이랑 이샤님도 좋아합니다.
2: 어,
3: 진짜요?
2: 왜요?
3: 진짜요?
2: 왜요?
3: 좋죠.
2: 혹시 KBT 제품이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나요?
3: 네.
2: 우리 외국분들께 이제 뭐 이것만큼은 하나 사용했으면 좋겠다. 뭐.
3: 아, 이니스프리의 아이브로우.
2: 아이브로우.
3: 되게 좋아요.
2: 오, 어떤 면에서 더.
3: 그러니까 다른 아이브로우는 여기 해도 색이 안 나오더라고요.
2: 네.
3: 근데 이니스프리 것만 색이 나와요.
2: 오.
3: 그래서 거기 거 봤어요.
1: 몇 통째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3: 아, 이게 원 플러스 원을 샀는데 한 개를 잃어버리고 한 개를 쓰고 있어요. 그럼 두 통째.
2: 그렇죠.
3: 그렇죠. 두 통째.
2: 그렇죠.
3: 아, 아니 나 그거 저 고3 때부터 썼어요.
2: 네,
3: 그래서 세 통째?
2: 세 통째.
3: 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세 통이 그냥.
2: 그러면?
3: 아, 근데 그게 세 통이 그냥 세 통이 아닌 게 그 한 통을 4년을 썼어요.
2: 오!
3: 하나를
2: 네. 가성비도 좋고 하는데.
3: 오, 맞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3: 진짜 추천해요.
2: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또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에이티즈 성환님에게
2: 한번 인사해 주시죠.
3: 아, 성환님, 제가 진짜 스무 살 때부터 정말 좋아했는데요. 저는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네, 그리고 다음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아,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전화로 보내시고.
3: 근데 진짜 전했어요. 진심으로 두 분도 진짜 팬이에요.
2: 아, 진짜로요?
3: 진짜, 진짜로 팬이에요.
2: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연남동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냈는데 아, 어땠어요?
1: 많은 분들께서 이제 KBT 팀을 사랑해주시고 아까 그 러시아 분들도 저는 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2년, 2, 3년째 저희 KBT 제품을 써주시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격스럽고 진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는 그런 그 가슴 한편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2: 와, 그 정도예요?
1: 예.
2: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마치도록 하고 또 저희는 해야 될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또 뭐죠? 이제 추천받은 제품들 제가 3개 골라서 또 정말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리뷰 앤 다이어리.
1: 렛츠 고!
2: 렛츠 고! 와!
1: 오늘 나만의 인생템 주제로 K뷰티템을 추천 많이 받았잖아요.
2: 맞아요.
1: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고민 끝에 세 가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2: 오! 하나, 둘, 세 개. 네, 매우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나니까 뷰티력이 조금씩 저절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느낀 게 네. 확실히 뷰티는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네. 나에게 맞는 제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받은 나만의 인생템 오늘 리뷰할 제품들도 기대가 너무나도 됩니다.
1: 네, 나만의 인생템 첫 번째 리뷰템은 바로 더마 브랜드 메디힐의 마데카 소사이드 블레미쉬 리페어 세럼! 와!
2: 근데 더마 브랜드가 뭐야?
1: 그러니까 더마 브랜드가 이제 피부과학이라는 단어와 네. 화장품의 단어가 합쳐져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하는데 네. 피부과 임상을 기반으로 고기능성 화장품이란 뜻!
2: 여기 패키지에도 쓰여있네. 약간 진정, 흔적, 잡티까지 한 병에? 한 병에 그런 걸 다 있다고?
1: 뭐 잡티, 주근깨, 색소침착 완화, 오. 얼굴의 잡티와 착색 고민을 2주 만에 개선해준대요.
2: 오? 진짜?
1: 효과가 좋아가지고 입소문을 타고 5초마다 한 병씩! 몇 병이야 지금? 사실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네. 2주 만에 뭐 된다고 하는데 사실 네.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2: 네, 솔직히 담긴 리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 이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테스트를 볼 거죠?
1: 이제 또 여기 손등에 발라보고 네. 체크를 해봐야죠.
2: 아, 우리 손등.
1: 그거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그거.
2: 아, 맞죠. 혹시 손바닥으로 할까 또 그 고민이 돼가지고.
1: 좋습니다. 한번 여기 손등에 올려서. 네. 오, 약간 좀 뭔가 점성이 있습니다.
2: 약간...
1: 콧물 제형. 향을 또 맡아볼게요. 네. 향은 확실히 더마 브랜드다 보니까 무향이에요.
2: 아, 다행이네.
1: 점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1: 쫑. 오, 이렇게 살짝 이 정도? 약간 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꾸덕하지도 않고
2: 일단 그래도 손등에 발라봤는데 어때요?
1: 확실히 네. 촉촉합니다.
2: 촉촉해요?
1: 촉촉하고 네. 이게 좀 기능이 많았잖아요. 네. 마데카 소사이드 네. 그런 기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네, 네. 좀 막 흔적과 잡티를 없애준다고 하는데 사실 고기능일수록 좀 네. 무거워요.
2: 무거워요?
1: 꾸덕하고 근데 이거는 확실히 가벼운 제형인 것 같아요. 가볍고 흡수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딱 끈적이지 않고 네. 좀 산뜻하게 촉촉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잔여감도 없어요. 들으시죠?
2: 그 흡수가 잘 된다는 거네.
1: 그렇죠. 완전 그냥 다 먹었잖아.
2: 배부르겠다.
1: 피부 양보했습니다.
2: 네, 피부 양보했어요.
1: 또 이제 올 봄에 흔적 없이 좀 화사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완전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2: 강추! 좋습니다. 나만의 인생 아이템.
1: 예. Yeah.
2: 두 번째 리뷰 제품은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입니다. 오. 컬러는 2호. 깜깜한 밤하늘 블랙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 이제 아이브로우 제품은 또 저희가 좀 처음 리뷰해보는 것 같은데.
2: 그쵸, 그쵸.
1: 이게 사실 이 포장지 안에 다 있거든요. 자기들이 강조하는 그런 네. 점들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2: 납작한 모양과 부드러운 빨림성으로 누구나 손쉽게 예쁜 눈썹을 그릴 수 있는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1: 누구나 쉽게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죠.
2: 네.
1: 그리고 부드러운 빨림성. 이거를 강조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아이브로우 뭐 눈썹 혼자 그려봤어요?
2: 한 번도 없죠.
1: 저도 없습니다, 눈썹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입문자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2: 제가 형한테 해도 돼요?
1: 아니요, 그냥 각자.
2: 일단 한번
1: 리허설.
2: 네, 리허설 한번 해야죠. 손등에다가 한번. 요 위에다가 약간 눈썹 그리듯이. 어디, 뭐야, 왜 안 나와 있어?
1: 아. 진짜 입문자예요.
2: 오우와! 오우와! 이게 뭐야?
1: 뭐야 그 리액션?
2: 오! 아 이게 결 살려주는 거?
1: 그렇죠.
2: 결 살려주는 거 맞죠?
1: 결도 살려주고
2: 네.
1: 버트림, 스머징.
2: 아 스머징.
1: Yeah.
2: 일단 제 손등에 그 파우더를 했잖아요.
1: 예.
2: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예. 어?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건데 진하지가 않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눈썹 채우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1: 털 같아요, 지금. 아니, 왜 눈썹도 털이니까.
2: 아, 많이 맞는데요. 네,
1: 그만큼 네. 이제 제가 봤을 땐 리얼하다.
2: 일단 이렇게 그려봤어요. 지금 그려봤을 때는 정말 부담없고 정말 초보인 저도 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1: 진짜요? 네, 도전?
2: 진짜. 어?
1: 도전, 눈썹에?
2: 도전!
1: 도전, 오.
2: 오케이, 도전 한번 해볼게요.
1: 역시. 오! 겨울이 완전 살아났어요.
2: 이렇게?
1: 싱싱싱 이렇게.
2: 아 그대로 하는 것처럼?
1: 싱싱싱.
2: 오 좋네.
1: 눈썹 털이.
2: 아
1: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근데 지금 보니까 눈썹이 뭉쳐있어요. 오랜 또 이게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거 펴볼게요. 싱, 싱, 싱. 이야. 브러쉬를 쓰니까 네. 스머징이 잘 된 느낌입니다.
2: 그런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1: 아니 근데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 했을 때 굉장히 좀 연하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색깔이 왜 이래 좀 너무 탁한 거 아니야? 할 정도가야 이제 실수를 해도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2: 그렇습니다.
1: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입문자들에게는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브로우 아닌가 싶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자, 네. 우리가 세럼으로 케어하고 아이브로우로 멋을 부려봤으니까 이제 다시 변해야죠.
2: 맞습니다. 세 번째 리뷰템은 닥터지 그린디 포어 클렌징 밤입니다.
1: 와우.
2: 이걸 뭘로 지우죠?
1: 클렌징 밤으로 지워야죠. 오,
2: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그리웠던 거구나.
1: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클렌징 특집에서 여러 클렌징 제품 소개해드렸잖아요.
2: 맞죠.
1: 근데 또 클렌징 밤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2: 근데 뭐가 달라요?
1: 좀 더 두꺼운 메이크업은 이제 밤으로 지운다고 해요.
2: 아.
1: 가장 중요한 부분은 휴대성. 네. 아무래도 액체가 고체가 되면은 부피가 줄잖아요.
2: 그렇죠.
1: 과학이죠. 그쵸? 사이언스.
2: 와우, 과학, 사이언스.
1: 그래서 이제 이런 오일을 이렇게 줄여서 가릴 수가 있어서 휴대하기 좋다라고 합니다.
2: 아, 그래서.
1: 뭐 틀렸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잘 몰라 사실. 이게 써 있네요. 논코메도제닉.
2: 네.
1: 모공을 막지 않는 제품이란 뜻이죠.
2: 아, 오, 좋은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네. 여드름성이나 민감 성분들은 꼭 이 문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2: 오~
1: 바로 써보도록 하죠.
2: 네, 좋아요.
1: 클렌징은 이 자극되지 않고 세정이 얼마나 잘 되냐.
2: 네.
1: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2: 맞아요.
1: 오, 오 숟가락 서비스. 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바릅니다.
2: 오. 자, 이렇게 해야 돼요?
1: 네, 비비면 됩니다.
2: 아, 한번 해볼게요. 네.
1: 어때요? 지금 촉감이?
2: 촉감이 일단 부드러워요. 부드러우지만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1: 오.
2: 네. 자극이 있거나 뭔가 문제, 뭐가 불편하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1: 많은 분들이 이제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밤을 쓰실 때 이 과정을 좀 소홀하게 하면은 트러블이 납니다. 바로 유화 과정인데요.
2: 오.
1: 이제 기름에 이게 녹였잖아요? 네. 그걸 다시 이제 물 적셔서 기름을, 섞여있던 기름을 좀 불려주는 거예요. 물 넣어가지고.
2: 아.
1: 그게 물을 준비해 주실 텐데.
2: 네. 사장님.
1: 사장님.
2: 예.
1: 네. 여기 저희 단골이죠?
2: 예. 네.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2: 예.
1: 네. 자, 이제 유화를 어떻게 하냐?
2: 네.
1: 물을 여기 손에 이 손으로 살짝. 오케이. 그 손으로 롤링을 하면은 색깔이 하얘지죠.
2: 오.
1: 투명, 이렇게 좀 불투명색으로.
2: 네.
1: 지금 이게 다 지금 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2: 아, 하얀색으로 변하는?
1: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2: 네.
1: 더 완벽하게 클렌징도 되고 남아있는 그런 오일 잔여물들도 다 빠지는 거죠.
2: 빠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높은 물을.
1: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바로 트러블 납니다. 충분히 꼼꼼하게.
2: 오케이, 그럼 한번 물로 헹궈 보겠습니다.
1: 네.
2: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볼게요. 완전히 지워졌어요.
1: 오, 어때요? 어때요? 만져봐요. 부드러워요? 뭐 했어요 방금?
2: 아,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요.
1: 좋습니다.
2: 네.
1: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해봤습니다.
2: 네.
1: 각자 원픽을 또 뽑아야죠.
2: 네.
1: 먼저 뽑으세요.
2: 이거 뽑겠습니다. 아이브로우.
1: 아, 진짜로?
2: 네.
1: 아, 왜요?
2: 아, 왜냐고요?
1: 네.
2: 아, 진짜 편리해서 그래요. 되게 편리해요.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눈썹이 좀 진하잖아요. 많아서 이거 관리할 때 편할 것 같아요.
1: 어디 앞으로 도전하실 거예요, 아이브로우 혼자?
2: 볼게요.
1: 네. 그래도 일단 입문자 처음 도전인데 그래도 마음에 들었다는 게.
2: 네, 맞죠.
1: 저는 클렌징 밤으로 하도록
2: 하겠습니다. 클렌징 밤?
1: 예.
2: 왜죠?
1: 아무래도 저는 자극이 없지만 클렌징이 잘 되는 세정력이 좋은 제품을 샀는데 사실 저는 모든 스킨케어의 시작과 끝은 클렌징이라 생각합니다.
2: 역시 이션 군은 클렌징에 또 진심인 남자네요.
1: 맞아요. 중요합니다, 클렌징.
2: 완전 진심이에요.
1: 네.
2: 이제 제 타입이죠.
1: 그렇죠. 아니요? 진화할 수 있어요.
2: 나 그거만큼은 나 솔직히 여기 와서 내가 뽕 뽑는 건 이거밖에 없어.
1: 그러긴 해.
2: 예. 리뷰북을 한번 저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렛츠고!
1: 리뷰북 타임!

0: 명함 좀 살짝 들게요. 명함 있어야 좀 리얼한 아보카도 하나 더. 내가 아보카도 왜 그랬죠? 여기 아보카도 있었잖아요, 성분이. 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보카도. 오, 멋있어. 귀여워. 오? 놀라지 마세요.
1: 끝.
0: 짜란. 자, 와이어 씨부터 설명해 주시죠.
2: 네, 일단은 저는 이게 아이브로우가 일단은 까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이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하얀색에 붙이면서 뭐 요거나 체스 요기나 뭐 글자를 이제 하얀색 배경에서 검은색으로 최대한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어. Easy to draw. 그리고 내 셀카로 일단 부족한 점을 채웠습니다. 오. 네. 그리고 형 그림에서 내 눈썹 그려줄 릴라야. 오.
0: 네. 저는 완전 이제 전시회 느낌으로 그냥 3 in 1. 제일 중요한 논코메도 제니. 목 막지 않아. 또 중요한 거 제 인스타 아이디. 와. 아보카도. 화백. 레이션.
2: 레이션.
0: 깔끔하게.
2: 좋았습니다.
0: 이거 어제 뭐 이게 하시면 안 돼요.
2: 아, 다음 거 진짜 엄청 잘 만들어야겠다.
0: 그만해. 자, 오늘 또 나만의 인생템.
2: 네.
0: 추천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2: 그렇죠.
0: 저희가 추천한 인생템 제품들도 꼭 한번 사용해보시고 여러분의 리뷰도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2: 네, 그럼.
0: 안녕.

0: 아, 형. 큰일 났어. 그 대기실에 있었던 제 혹시 이어폰 못 보셨어요? 나 잃어버린 것 같은데.
1: Again?
0: 네, 블루투스 이어폰 그거 잃어버린 것
2: 같아. Come on, no, I didn't see anything.
0: 아, 음악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난데. 어? Music is my life.
2: Oh no, Wonjin. Don't be too sad. Why don't you take this chance and switch to wired earphones?
0: 에? 줄 이어폰이요? 왜요? 왜죠?
2: Well, a lot of people use wired earphones these days. They look kind of hip, doesn't it?
0: 아, 그렇다면은 오케이, 저도 바로 한번 갈아타봐야겠어요.
2: Wait, but before you switch, you don't need earphones right now.
0: Uh-huh.
2: Because you can enjoy the live sound to the fullest right here, right now.
0: 오케이, 접수. 근데 잠깐, 글로벌 팬 여러분!
2: Talk Talk Korea 2026 is also happening right now. Check the caption below for all the details.
0: 자,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뮤직 즐기러 가봐야겠죠?
2: 그럼요.
0: 좋았습니다. 뮤직
2: 스타트!

0: Oh, it's so hot. There's no escaping this heat, even on vacation.
1: 아, 형, 더위 이기는 법 알려드릴까요? 어? 완전 간단해요.
0: Is that simple? What is it then? Don't tell me it's turning on the AC or going to a cool cafe or something.
1: 에이, 날 뭘로 보고 다 아니에요. 부부.
0: Then what is it?
1: 더위를 이기는 법.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자, 잘 보세요. 바로 기세예요, 기세. 이렇게 그냥 카메라를 오. 어때요? 어때요? 이기는 거 같아요?
0: Does that make the heat run away?
1: 아하. 기세에서 이게 말리면 안 되거든요. 형도 트라이 한번 해 봐요.
0: 오케이.
1: 아하. Let's go. 가야 돼. 더 가야 돼. 앨런. 완전 그냥
0: am I doing it right?
1: 노려봐. 노려봐. 그렇지.
0: Am I doing it right?
1: 아하. 아하.
0: I'm alright.
1: 맞습니다. 이제 근데 이 팀만 보면은 진짜 더위 끝. 어? 다음 아티스트 도와주세요. 뮤직 스타트.

0: Hey, Wonjin. Uh-huh. There's one more thing everyone needs on vacation, right?
1: 아, 그거 말인가요? 그 탁트인 바다 바라보면서 시원한 음료 이렇게 또 한 잔 해주고 달콤한 디저트 하나 딱 먹어주고 yeah. 이게 바로 휴가 아니겠습니까?
0: Oh wow, just thinking about it feels amazing. Well, that's why Myeongnan's has prepared a special dessert for our global fans today.
1: 네, 맞습니다. 너무 달콤해가지고 아주 찌릿할 정도로 달콤한 스페셜 리미티드 디저트입니다.
0: Oh, what dessert is it?
1: 이름부터 아주 벌써 달콤하죠. 휘브의 체리파이 되겠습니다. 맛있게 즐기면 제로 칼로리 아시죠?
0: That's right. Is everyone ready to enjoy it?
1: 좋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뮤직
0: 스타트!

0: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then bring out the guests for today?
1: 아하, 네, 바로 성장형 올라운더죠. 파워들입니다. Welcome! Yeah, 뜨겁습니다.
0: Hello, hello. Come on in. Pow!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파워입니다.
0: All right.
1: Oh, wow, wow, wow.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싱글 Flavor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4: 네, 이번 저희 앨범 Flavor는 두 곡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곡 싱글 앨범이고요. 저랑 요치 씨가 앨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와. 이번 앨범 컨셉이 뷰티인 만큼 저희 앨범 패키지도 뷰티 컬렉션처럼 구성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0: 나이스, 나이스.
5: 네, 그리고 또 이번 신곡 Flavor는 여름의 다양한 감정을 이제 담아낸 곡인데요. 사람마다 느끼는, 좋아하는 맛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맛을 각각의 네. 추억과 그리고 감정을 좀 떠올리게 하는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오,
5: Flavor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alright.
1: 오늘, well, 네, 오늘 벌써 얼굴이 굉장히 붉어지셨는데 오늘은 어떤 감정을 좀 담아내보셨나요?
5: 오늘 약간 조금 스파이시한 감정으로
1: 스파이시한?
3: 아, 스파이시!
5: 스파이시!
1: 스파이시! 귀여운데요? 좋습니다.
0: Alright. Well, we watched the music video as well and it had such a bright and refreshing pop vibe.
1: 맞습니다. 이 안무도 톡톡 튀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포인트 안무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6: 아, 네. 혹시? 이제 포인트 안무는 이제 We got the flavor 해서
0: 아, 이런. flavor
6: 맞아요.
0: 입술 맛을
6: 이렇게
0: 아하
6: 포인트입니다.
5: 오케이, 오케이.
1: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6: 너무 좋습니다, 선배님.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Right. 그러면은 위치로 한번 와주시고 저희 같이 한번 포인트 안무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5: 파이팅!
1: 네, 뮤직 큐!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파우 여러분의 플레이버를 정확히 느꼈던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 또 자세히 들어볼까요?
1: 좋습니다.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0: Hello.
2: Hello.
3: Hi.
1: Hi there. Hi.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3: My name is Pavlina. I'm from Sofia, Bulgaria, and I really love Pao's music and dance.
1: 네, 불가리아에서 온 파블리나입니다.
0: Wow, wow.
1: We heard you prepare something special for Pao.

0: 하셨나요?
1: 어, 혹시 네. 댄서신지? 너 춤을 너무 잘 추셔가지고.
2: Yeah, he said you're so good. He's wondering if you are a dancer.
0: Yeah, 좋습니다.
3: Yes.
4: 오, 댄서신.
0: 이게 왜 진짜지? 이 왜 진? 어, 좋습니다.
2: Pavlina, we heard you also have a special request for Pal.
3: Yes, since your teaser concept was a beauty commercial, could each of you strike a pose like you are starring in a beauty ad, highlighting today's style, makeup, and hair?
2: 아, 네, 이번 컨셉이 뷰티 광고였잖아요. 그럼 오늘 헤메코를 살려서 한 번씩 뷰티 광고 모델처럼 포즈를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0: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 번씩 뷰티 광고 모델처럼 한번 가볼까요? 예, 감독님, 네. 음악 주세요. We got the flavor. Name I'm so okay. Hands up if you're feeling alone. 좋습니다.
2: Spicy.
0: We got the flavor. Yeah, we know. Oh, wow. Oh.
2: Hey,
0: 좋습니다. Just like mommy got. Let's go.
2: All right.
0: So cute. Cute. Yes. Wow. 아, 너무 좋습니다.
2: Pavlina, what did you think?
3: Oh, I love it.
4: 아, 별로 안 러비신 것 같은데?
0: 아니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3: All right. Now, who do you think deserves the title of today's best art model?
2: 아, 그렇다면 이제 멤버들이 생각하는 오늘의 광고 모델도 한번 뽑아볼까요?
0: 어, 좋습니다. 오늘의... Best 광고 모델.
2: Yeah,
0: 누구였어요?
5: 저이지 않을까? 아, 제가 아무래도 이제 파블리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2: Yes, he thinks
5: 파블리나.
0: 파블리나.
2: I'm sure she agrees with you.
0: Okay, okay.
2: All right, now we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Why don't we go through them one by one?
3: Okay, which members spend the most time on home beauty care, and do you have any beauty or makeup tips that fans can easily try at home?
2: 아, 네, 홈케어를 제일 많이 하는 멤버가 누구인가요? 그리고 팬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뷰티 홈케어 메이크업 팁이 있을까요?
6: 일단 동현이가 되게 피부 막 그런 거 많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 메이크업 하기 전에 동현이가 항상 마스크팩도 하고 그리고 가끔에 먼저 일찍 일어나고 셀프 헤어도 또 해요.
2: 와우. Wow. So your set is Dongyeon who does the most home care makeup. 그럼 동현 씨 그러면 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뷰티 케어의 팁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7: 어, 저는 사실 이 홈케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면은 항상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하고 클렌징 폼으로 보득보득 2차 세안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Okay, so he says the most important step is to make sure you cleanse well. So he always starts off with an oil cleanser and finishes off with a foam cleanser. Al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3: If you had to swap styles with another member for a day, who would you choose?
2: 네, 다른 멤버와 하루 동안 스타일을 바꿔 살아야 한다면 누구랑 바꾸고 싶었나요?
8: 어려운 질문이네요.
0: 어려운 질문.
2: Such a hard question.
1: 어, 저는 동현이 형이랑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0: 오, 굉장히 많이 지목당하고 있어요.
1: 어, 동현하게? 저는 사실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제 동현이 형은 이제 너무 부지런해서 저도 한번 하루 정도는 저도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2: Okay, so Hong wants to become like Dongyeon's lifestyle because Dongyeon wakes up very early in contrast to Hong himself, which who wakes up very late. So he would like to become like Dongyeon.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3: Okay.
7: 어, 저는 사실 옷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0: 아, 네. 네.
7: 저는 제 스타일이 좋아서 아무랑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0: 야, 본인이 본인 지목까지.
2: Yes.
4: 그러면 어, 저도 네. 안 바꿔요.
7: 저도. 말 시작하겠습니다.
2: So in terms of fashion style then I'm sure they said the members themselves would like to stick to their own styles.
0: 좋습니다.
2: All 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then.
3: Who do you think pulled off today's stage styling the best?
2: 아, 그러면 오늘 무대 스타일링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멤버는 누구실까요?
5: 저는 아, 개인적으로 우리 홍이.
4: 와!
5: 홍이 동현이가 가디건이랑 되게 또 잘 어울리는 남자여가지고 가디건 홍치 한번 보여주시죠.
9: 예.
2: 가디건 모델.
9: 예.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Alright, 아까 alright. 그 광고 모델에서 어떤 모델을 하신 거예요? 무슨 포인트의 모델이어서?
1: 그거는 조금 저 안에 그 자아가 아, 네. 시키는 대로 했어요.
9: 아, 그러면 이제 또 해석하기 나름일 네. 것 같습니다.
2: Alright, great. Pavlina, before we wrap things up, could you say a few final words for Pal?
3: Of course. Thank you so much for today, guys. And I hope to see you on the Europe tour in October.
9: 아하, 네, 투어도 항상 정말 기대된다고 하십니다.
2: 좋습니다. Al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Pavlina. Now it is time to see Pal perform the new track. 동현, would you like to say a word to our global fans?
7: Oh yeah, to all of our powers around the world, we're gonna give you refreshing performance. So please show us your love, a lot of love and support for our new song, Flavor. Let's enjoy it together, powers. Love you.
2: All right, all right. Pal will bring us refreshing energy with their performance of Flavor. Let's check it out right now.
9: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을까요? 준비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Well, it is already time to wrap up this week's Simply K-Pop. Thank you to all the global fans for joining us today.
1: 네,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Today is also our last Simply K-Pop as MC Allen and Wonjin. We want to thank everyone who's been with us along the way. Wonjin, do you want to share with us how you feel?
1: 아,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짧게 느껴졌던 우리 아쉬운 또 심플 K-POP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믿고 자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아티스트분들도 만나고 많은 챌린지 또 해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많이 많이 늘은 것 같고 또 영어도 또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영어가 어느 정도는 늘고 가는 것 같은
0: 네, 많이 들었어요.
1: 그런 느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또 아쉬움을 또 남기면은 저는 분명 다음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쉬움 많이 많이 남겨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For me, I'd like to say I'm truly honored to be able to MC alongside another member, Wonjin, this time. And I'm so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to come back to Arirang and to be your MC at Simply on Simply K-Pop. And each week coming back with a different concept was truly very fun. And I believe we created many new memories that I will cherish for a long time. Truly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ant to thank everyone who supported us, who came to watch us every week, and it's really sad that it's coming to an end, but please continue to show your love and support for Simply K-Pop and Gravity's Allen and Wonjin.
1: 네,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는 Simply 스페셜로 찾아뵙겠습니다. 더욱 멋진 무대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0: Yes, get excited next week. This has been your Simply K-Pop MC, Allen of Gravity.
1: 네, 저는 Gravity 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 그리고 가기 전에 또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까지 여러분 채널 고정 놓치지 마세요.
0: That's right. Simply dazzling K-pop performances.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리에서 나오는

0: It served as a base for Catholic missions across Asia.
1: 우리가 마카오 본부에서 이 세소년을 직접 교육시키자 해가지고 본부에다가 말하자면 임시 신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카오가 말하자면 신학교 장소가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파리예방 신부님이 직접 담당 교수가 돼가지고 이 세소년을 직접 가르치세요. 교리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라틴어는 기본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1837년 1년 살다가 그 세소년 중에 제일 뛰어난 체방제가 위열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소년만 남았는데 김대건, 최양업.
0: In a distant foreign land, having lost 최방제, 김대건 and 최양업 would soon be drawn into the sweeping tides of world history.
1: 1839년경에 이제 아편이 중국에 한참 유행하고 있었던 때예요. 아편 전쟁이 막 일어날 전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소동이나 위험이 있었고
0: In the mid-19th century, Britain faced a growing trade deficit with China. To resolve this, it began smuggling opium produced in India into China. As the opium problem spread throughout Chinese society, China began to crack down on it, and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escalated. Amid rising unrest, Macau was also affected by the wider turmoil.
1: 당시에 또 마카오 지역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선교 우선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선교회랑 수도의 알력 싸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0: At the time, Macau was Chinese territory, but it was effectively administered by Portugal. In this context, tensions arose between the Portuguese Padroado system, under which the Pope granted Portugal authority over Catholic missionary activities, and French missionary organizations over control of missionary work in Asia and differing methods of operation. In the midst of this turbulent situation, the seminarians, including Kim Dae-gon, decided to leave Macau together with the priests of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s seminary. And their destination was Manila. But at this point, a question arises. Why Manila? So we spoke with an expert to find out more about this.
2: 소개는 제 이름은 도진순이고요. 연구 분야는 시기적으로는 근현대사지만 기억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당군신화부터 현대까지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국사를 외국하고 관계 속에서 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쪽하고 한국사를 연결시켜서 보는
0: Professor Do has published many papers tracing the footsteps of Kim Dae-gon. He also personally visited the places in present-day Philippines where Kim Dae-gon stayed during his years as a seminarian.
2: 한국사를 한국사 바깥에서도 통하는 집 밖에서도 통하는 한국사를 하자 이게 제 모토인데 와 바로 이 김대건을 통해서 한국사를 세계적인 시선에서 볼 수가 있구나 하면서 지금은 대연구 주제를 조선 후기로 땡기고 또 김대건을 통해서 세계 가톨릭이 보편 종교이기 때문에 세계 전체하고 연결시키는 주제를 하게 된 데 대해서 무척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0: Our team asked Professor Do. Why did Kim Dae-gon and his party head to Manila?
2: 특히 마닐라는 아시아의 로마라고 그랬고 모든 천주교가 박해가 일본 같은 데서 다 일단 마닐라로 옵니다. 마닐라가 일단 동양 최고의 선진지대에 있고 동양의 로마였다. 둘째 39년 때는 드디어 이제 아편 전쟁 전야예요. 터질 것 같으니까 아 애들을 어디로 페낭으로 뺄까? 아니지, 마닐라가 더 가깝고 일단은 마닐라로 볼 8명인가 이렇게 가요.
0: As Professor To just mentioned, in the 19th

0: happened here, Kim Dae-gon received, for the first time in about 2 years since leaving home, a letter from his father. Given the 1830s, it must have been a letter that traveled a long and arduous journey. At the time, Catholicism was banned in Joseon, making it difficult to freely exchange letters.
1: 우리 이제 조선인이 김대건 신부 필리핀에 편지를 보내려면은 편지를 써가지고 이것을 아무 때나 붙일 수도 없어요. 직접 들고 가야 되는데 한겨울 동진사가 떠나는 10월, 11월쯤 떠나는 그 일행의 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인이라든가 마부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편지를 숨겨서 그렇게 북경에 가가지고 몰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마카오 본부로 가야 되죠. 마카오에 본부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되게 유럽으로 가는 편지는 이 한문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유럽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두 편지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필리핀에 가 있으니까 이 한글로 쓰지 않았을까요? 한글이나 한문으로 쓰여진 김대건에게 준 아버지의 편지가 이제 다른 편지와 함께 필리핀으로 전달된 거죠.
2: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 편지도 보게 되고 참 뭐 비극적입니다만은 편지를 읽을 때 이미 기에바퀴로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즐겁게 읽었죠.
0: The Kihei persecution was a large-scale crackdown on Catholicism carried out by the Joseon government over a period of about 9 months in 1839. As the number of Catholics continued to grow despite the ban on the religion, the Joseon government launched widespread persecution, and more than 100 martyrs were killed in the process. How long did it take for the letter to arrive? By the time Kim Dae-gon received his father's letter, it is believed that both his father, a Catholic believer, and Father Maubon, who had sent the Joseon seminarians abroad to study, had already died during the Kihei persecution.
2: 아버님 편지를 읽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맞는데 그 편지가 아버님이 김대건 신부님이 출발하고 난 직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잘 도착했나 처진사지. 그러니까 더 슬픈 거지.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하고 읽을 때는 엄청 그 즐거움에 환희의 눈물을 흘렀겠죠. 그렇지만 막상 보낸 분들은 돌아가셨어.
0: Lonomboy was where Kim Dae-gon could focus on his theological studies peacefully and recover his health. But life there would not last long. While they were staying in Lonomboy, as conditions in Macau gradually began to stabilize, the group eventually set out on their return to Macau. However, in 1842, Kim Dae-gon visited Manila once again. The letter we introduced earlier was also written in 1842 by Kim Dae-gon during his stay in Manila. But what brought him back to Manila? To be continued in the next episode.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Ideas ahead of their time have shaped a better world. A man who believed that culture could bring peace to the world. Kim Koo. The one thing I seek in infinite quantity is the power of a highly developed culture. This is because the power of culture brings happiness and meaning to our lives, and by extension, to the lives of others. My wish, culture of peace. 15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Kim Koo.
1: Hello everyone, my name is Fabrizio Ferrari. I'm a chef coming from Italy, and definitely I am world's most handshake lover.
2: Oh my, my, the aroma. Smell of Korean food here.
1: There's also to get to know more about the Korean traditional liquor.
3: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1: Liquor goes in and magically another harmony comes out. Perfect. It's perfect wedding, perfect marriage of flavor.
2: Yeah.
4: 안녕하세요, 여러분. Buongiorno. Chef Fabri. Today, finally, we can start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s delicious seasonal food and the regional recipes and the traditional liquor. So today we arrived in Chuncheon-namdo, especially here we are in Sochon. Very, very beautiful city on the sea, and I can find for sure something that goes well with the traditional liquor of the region. I don't know if you know that, but I cook for like 20 years only with seafood. So for me, wow, just looking at this, I feel big, big excitement. What is this? Wow, oh, this is a bidding. Sochon 바다.
5: 네네.
4: 제일 맛있는 거 뭐요? 그 바다에서 온 거.
5: 그러니까 도다리.
4: 도다리?
5: 봄도다리.
4: 봄도다리. 네. 아, 맞아요. 봄도다리.
5: 이제 꽃게.
4: 감사합니다. For now, I know that here in Sochon, the seasonal seafood is dodari, and then 꽃게, which is the blue crabs, and 주꾸미. Wow, yeah, yeah. Look at this. This is 꽃게. 사장님, 안녕하세요. 꽃게 땅 같은 거.
6: 땅도 맛있고.
4: 땅도 맛있죠? 예. 순이랑 국물 요리. 아.
5: 여기 1kg.
4: 여기 1kg. 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꽃게 주세요.
6: 이 많이 들어있는 꽃게가. 네.
4: If I was going to buy this in a supermarket or in a big city, that would have been just like two times the price.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걸로 맛있는 요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 파세요. 오, 와, 이거 1kg 2만 원이에요.
5: 네.
4: 우리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예, 칼라마로 오징어,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이런 말이에요.
5: 드셔보세요.
4: 먹어도 돼요?
5: 어, 괜찮아요.
4: Oh my god. Oh. 혹시 이거 1kg 주시겠어요? 아, 이거 최고.
5: 이탈리아에서 오셨으니까 많이 드릴게요.
4: 오호, 예. 한국인의 정 진짜 최고. 진짜 전 세계 최고예요. 계산할게요.
5: 예, 네.
4: 감사합니다. 네. Nothing better than coming here to a traditional market and discover the seasonal, beautiful products. Everything came out from the sea in front of us this morning, and everything is on season.
7: 저는 오늘 진짜 제철 음식, 제철 해산물 여기 찾아러 왔어요.
5: 제철 해산물은 이렇게, 요거 주꾸미.
4: 주꾸미? 아, 네. 이거, 이거 딱.
7: 오늘 나온 거예요?
8: 네, 오늘 아침. 네, 오늘 아침.
4: 술이랑 이거 잘 맞죠?
8: 네.
4: 잘 어울리죠?
8: 여기 술이랑 잘 맞으니까 여기가 또 서천이 한산 소곡주 유명해요.
4: 소곡주?
8: 응. 한산 소곡주라 해서 그게 앉은뱅이 술이에요.
4: 아, 여...
8: 앉아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앉아서 정신없이 먹다가 아, 일어나면은 못 일어난다고. 그래서 앉은뱅이 술.
4: 진짜로?
8: 네.
4: 아, 그런 속담이 있어요?
8: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곡주 마을이 있어요. 저희 서천에 유명한.
4: 한식 중에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이죠.
8: 네, 네, 맞아요.
4: 이렇게 그 그냥 샤부샤부 데쳐서 아니면 비빔밥도.
8: 네, 볶음.
4: 볶음.
8: 네. 쭈꾸미 볶음도 괜찮고.
4: 오케이. 저를 잘 설득했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
8: 여기 있습니다.
4: 오, 감사.
8: 감사합니다.
4: 어, 진짜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Now I think I have to first try this 소고추 and then maybe the inspiration will really pop out. Oh, I have a lot of choice and I'm very happy about that. That is the best thing for a chef.

0: 자, 들어와도 됩니까?
1: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산소곡주 안준뱅이술을 빚는 양조장입니다. 주 재료가 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찹쌀로 빚어지거든요. 쫀득쫀득한 찹쌀의 전분이 발효가 되면서 굉장히 달달한 맛으로 만들었습니다.
0: 왜 여기까지 왔냐면 저는 전돈주 발견하러 왔어요. 그리고 제철 여기 이 지역의 식품으로 술이랑 잘 맞을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좀 조금 개발하고 싶어요.
1: 그러면 술 맛을 보셔야죠.
0: 맞아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1: 네, 여기 한 잔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조금 노릇노릇해요.
1: 황금빛이라고 하잖아요.
0: 네. 맞아.
1: 이게 오랜 시간 저온 숙성하면서 이렇게 황금빛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0: 진짜 그런 색깔이에요. 예, 이거 네. 진짜 골드.
1: 골드.
0: 향은 네. 과일.
1: 과일. 네.
0: 꿀.
1: 꿀.
0: 맞죠?
1: 네.
0: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1: 네. 이 쌀이 잘 발효가 되면 그런 향을 낸다고 하거든요.
0: 야, 시럽인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너무 생각보다 입안에 풍부해요.
1: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0: 훨씬 더 부드러워요.
1: 그러면 이 소곡주하고 한식 중에서는 어떤 게 좀 어울릴 것 같으세요?
0: 저는 무조건 해산물.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선생님의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0: 저는 어떤 것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지 우리 선택해야 돼요.
1: 네.
0: 꼴뚜기.
1: 꼴뚜기요?
0: 꼴뚜기. 아까 저는 그냥 네. 초장.
1: 너무 맛있죠.
0: 쌀장만 이거 찍고 이거 바로 먹었어요. 시장에서 최고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짜잔 곱게.
1: 곱게네요. 네.
0: 조금 곱게당 매운탕 같은 거 이거 술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거 어떠세요?
1: 다 같이 먹어봐요. 좋을 것 같아요.
0: 저도 네네. 이제.
1: 이건 뭐예요?
0: 짜자잔 주꾸미. 이거 소천 하면 이거 주꾸미죠. 아마 우리 똑같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1: 네.
0: 저는 이거 마셔봤으니까 이제 살짝 그런 달콤한 맛이 있어서 주꾸미는 이거 볶을 때 그런 땡글땡글 쫄깃쫄깃한 식감이랑 그리고 뒷맛은 조금 달죠.
1: 네, 맞아요.
0: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정말.
0: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1: 지금이 주꾸미 제철이거든요. 제일 맞아요. 지금 홍어낭 앞바다에 제일 많이 잡힐 때고 또 가장 맛있잖아요. 제철 음식이. 그래서 주꾸미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0: 예. 제 말이에요.
1: 빙고.
0: 오 마이 프렌드, finally my favorite part. Now let's cook. Here I have those beautiful chukumi, webfoot octopus. And now, first step, I have to clean them. Come here, I will show you. First thing first, take out the intestine here in the head. Take out the intestine, and then second step, the eyes, because in the eyes there's the ink, so we don't want that everything turns black. And then the mouth is coming out easily. Pop. Okay. Okay, the cleaning is done. I took out the intestine and the eyes and the mouth, but now look at this. There's a lot of sand and a lot of dirt inside here. And taking out this usually has been very, very difficult until now, when I show you this Korean way to cleaning it. If you do like this, they will become super clean. And then you just have to rinse it under running water. Wow, look at this. It's just like passing them in a washing machine. Super, super clean. Done, let's go. Now they're super clean. We have to do another step. So we have to blanch them because I have to make the meat a little bit more tender. I will use the sokokju. One, two, three, and a pinch of salt. Let's do that. Okay, now 30 seconds, 45 seconds. Depends on the size, but like this is okay.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Oh, beautiful.

That's it. Nice and spicy. I want to do a little nest. So nice.

0: 선생님, 여기 진짜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1: 네.
0: 드디어 이런 맛있는 주꾸미 볶음 맛볼 수 있어요.
1: 맛이 막두 배, 세 배가 될것 같은데요. 네.
0: 그리고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1: 짠. 네.
0: 잔. 자, 이제 진짜 이거 먼저 이거
1: 쭈꾸미 볶음 어떻게?
0: 오리지널 먼저 조금 여기 콧나물도 있어서 콧나물
1: 쭈꾸미랑 그러니까 같이
0: 이렇게
1: 먹어볼까요?
0: 콧나물이랑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자,
1: 여기 깻잎도 있는데 살짝 얹어 먹을까요?
0: 깻잎도
1: 네네네,
0: 깻잎도
1: 그치.
0: 괜찮습니다. 자,
1: 짠!
0: 짠, 짠, everyone. 이제 됐어.
1: 소목주를 또 부르네요.
0: 잠깐만요. 자, 이제 진짜
1: 네,
0: 테스트예요.
1: 짠.
0: I'm very curious how it's coming out. 야, 완벽해요. 이거 매운맛을 싹 이렇게 빼는 거 아니고 그냥 더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이죠.
1: 그러니까 이 소국주가 단술이잖아요.
0: 예.
1: 이 달달한 맛이 매운맛을 싹 감싸주면서 뭔가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와.
0: 완벽한 밥상
1: 와. 저
0: 한상이에요.
1: 근데
0: 맞죠?
1: 아까부터 계속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0: 예.
1: 네,
0: 이거
1: 셰프님의 주꾸미 스파게티.
0: 스파게티. 스파게티도 기기 될까? 잘 모르겠어요.
1: 와, 이거 기가 막힌데요?
0: 선생님,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거 원래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거 해산물이랑 이거 와인,
1: 네.
0: 해산물 파스타 먹으면 무조건 화이트 와인.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소고추 있어서 이거
1: 우와.
0: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와인보다 훨씬 더잘 어울리네요.
1: 저는 이거 완전 색다른 경험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 서천의 소국주의 주재료였잖아요. 근데 이게
0: 맞아요.
1: 스파게티를 만나가지고 더 자꾸 젓가락이 가는 것 같아요.
0: 뭐 이거 진짜.
1: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0: 역시 주꾸미 볶음이랑 스파게티.
1: 우와, 최고예요. 근데 이거
0: 와, 뭐야?
1: 잘못하다가 오늘 안전뱅이 되시는 건 아니시겠죠?
0: 괜찮아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잔,
1: 짠.
0: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0: Today, I was really happy. And I really hope you also that you watched that, you felt the same kind of feeling that I felt today. I discovered new things. You also discovered that. We discovered it together. So let's meet in the next episode because I will show you many more things and many more pairings with regional specialties and traditional sul, liquor. Ciao! Salute!
1: <목소리도
0: 어떤 거? 아, 그 기름? 그냥 대파. 대파 근데 잘 구워야 돼요. 거의
1: 와, 제가 봐서 하시니까
0: 때워야 돼요.
1: 너무 맛있어요.
0: 오,
1: 괜찮죠?
0: 짠! 아, 너무 좋아요. 오. 그래서
1: 진짜
0: this is what I love about Korea. You see this kind of situation only here. I never tried that. If you come to Korea, you can feel the same.

0: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음색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창작 국악 그룹 이음이라는 팀이고요. 가야금 두 대랑 거문고 한 대로 연주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가 이제 곡 소개에 앞서서 저희 연주자분들 먼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가장 멀리 계신 분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가야금을 연주해주고 있고 또 오늘 직접 혼자 쓴 곡들도 몇 개 연주가 되는 전우림 연주자님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유일한 또 거문고 연주자이자 저희한테 또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신소영 연주자님입니다. 네, 이음에서 가장 이것저것 하는 황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너울이라는 곡인데요. 너울은 저희가 메나리조 선율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좀 장단을 다양하게 변화를 시키면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바다의 모습을 표현한 곡이고요. 다음 곡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오박자라는 곡이에요. 오박자는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우림 연주자님께서 직접 작곡을 해주신 곡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제가 곡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연주자님이 직접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 오박자는 숫자 5와 관련된 곡입니다. 먼저 오박자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템포 역시 5의 배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곡의 소요 시간 역시 5분 55초로 이루어져 있고요. 숫자 5의 매력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곡을 더 듣고 왔는데요. 저희가 활동을 한지 지금 거의 3년 정도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많은 공연을 했지만 이렇게 아예 공연장을 빌려서 이음에 이름을 걸고 한 공연은 처음인데요.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우리는 어떤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곡들도 더 있지만 그 결과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앞서 한 곡을 더 들려드렸죠? 한 곡을 설명을 저희 거문고 연주자 분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1: 방금 들으신 곡은 꿈의 숲이라는 곡입니다. 저희가 꿈을 주제로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무수히 많은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꿈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한 곡입니다. 혹시 그렇게 느끼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화라는 곡인데요. 화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화는 불화에 나방 알을 써서 불에 달려드는 나방을 표현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 나방을 보고 저희는 실패를 극복하고 계속 도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비기닝이라는 곡인데요. 비기닝을 만드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희끼리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야, 근데 음악의 시작은 뭐지?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음 아니야?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다가 아니지 박자지 하면서 이제 저희끼리 계속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막 이렇게 나누다가 이 곡이 탄생을 했는데요. 조금 앞서 들으신 곡보다는 좀더 리드미컬하고 경쾌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리듬을 저희는 조금 중점을 두고 만든 곡이기 때문에 리듬하면 또 아프리카 리듬이 또 신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그런 아프리카? 뭔가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조금 더 편하게, 재밌게 이 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기닝 들려드릴게요.

0: 무대에 여러분들 아까 티켓 발권하실 때 쪽지 쓰셨나요, 혹시? 네. 저희가 다음 곡을 위해서 사실 이 쪽지들을 받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소원을 한번 읽어볼까요?
1: 이거를 골라보자면
0: 네.
1: 자,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전우림
0: 임용고시
1: 화이팅!
0: 준비하고 계시구나. 와, 박수 한번 주실까요? 와, 꼭 합격하시길
1: 임용고시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그다음에 이걸 읽어볼게요. 이음의 단독 첫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흥해라 이음.
0: 저희를 위한 또.
1: 감사합니다.
0: 네.
1: 그다음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만의 회사 차리기. 부자 되일래요.
0: 와.
1: 꼭 회사 차리시길 바랍니다.
0: 네.
1: 그다음에 혹시 뭐 하나 골라보세요.
0: 저는 내용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색깔로
1: 색깔.
0: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저기, 이세 대각선 아래 핑크색 쪽지요.
1: 이거요?
0: 아니, 이세 대각선 아래에 있는, 한 7시 방향?
1: 7시?
0: 7시
1: 이거?
0: 방향? 네,
1: 네.
0: 맞아요.
1: 오, 심청가 완창 무대 만석되게 해주세요.
0: 오, 완창을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1: 여기 계시는가
0: 와, 꼭
1: 봐요.
0: 성공하시길
1: 꼭
0: 바랄게요.
1: 좋은 공연
0: 공연
1: 보여주세요.
0: 준비가 힘든 건 우리도 아니까.
1: 그럼 우리미도 하나 골라볼까요?
2: 네, 저는 오늘 파란색 옷 입었으니까 저기 파란색 중에서 제일 키큰 애로 해주세요.
1: 아, 저 멀리 있는 거.
0: 원래 저희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혼자 하기로 했는데.
1: 이분 투자 좀 하셨나 봐요. 삼성전자 떡상 가자.
0: 많은 분들의 바램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몇 분을 지금 뽑았죠?
1: 지금 5분 뽑았어요.
0: 저희가 사실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뽑아볼까요? 좀 많은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
1: 우리미 파랑색 좋아하니까. 근데 마침 우리미 이름이 적혀져 있네요. 우리미가 건강하게 연주 활동을 잘 하기를. 부모님이
0: 와,
1: 적어주셨나 봐요.
0: 우는 거 아니야?
1: 아, 초록색을 안 뽑았네요. 초록색을 뽑아볼까요? 이거는 가족 건강과 소원 성취 발언, 기인상봉이라는 말을, 좋은 말을
0: 네.
1: 적어주셨네요.
0: 와.
1: 감사합니다.
0: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원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요. 다음 들려드릴 곡이 다온이라는 곡인데요. 다온은 이제 좋은 일이 다가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곡을 연주하면서 여러분들의 뭐 불러드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 쪽지들까지도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연주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음의 색깔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새롭게 시도하는 느낌의 곡이고, 뭔가 이 곡을 들으면 조금 힐링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국악기뿐이 아니라 이제 연주자분이 나오셨는데 피아노를 연주해 주시는 박소연 연주자님. 네. 네, 피아노 연주까지 곁들여서 조금 더 힐링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온 연주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이제 저희 여행의 마지막 순서가 남았어요. 네.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지셨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팀 이름을 이음이라고 지은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줄을 저희는 연결할 때 잇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음이라는 팀 이름을 지어보자라고 해서 관객분들과 저희 연주자, 그리고 가야금과 거문고, 다양한 방면에서 연결을 다 시켜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된것 같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열심히 곡을 만들었는데,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그죠? 네, 다운 어떠셨어요? 아,
1: 왔어요.
0: 그래요? 이런 곡들을 조금 더 써볼까요, 우리? 저희는 저희 곡을 한번 연주하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게 곡을 여러 개를 생각 안 하고, 한 곡에 너무 이제 모든 테크닉을 다 집어넣는 느낌이라, 한곡한곡 연주할 때마다 이제 팔이 점점 힘이 풀려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다운 듣고 많이 힐링 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폭풍인데요. 폭풍 역시 오박자를 작곡한 저희 전우림 연주자님께서 작곡한 곡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네. 아주 다재다능한 친구예요. 연주도 잘하고 곡도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저희 전우림 연주자님께서 폭풍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폭풍은 빠른 박자 위주의 곡으로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모습을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약하고 작은 바람이어도 합쳐지면 강한 폭풍이 되듯이 비록 지금은 미약하나 꾸준히 노력해서 크고 강한 이음이 되도록 위해 작곡하였습니다.
0: 그래도 저희 전우림 연주자님이 이 공연을 위해서 많이 큰 결심을 하신 거거든요. 원래 저희 공연 다니면 절대 한마디도 안 하는 연주자인데, 이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두 곡이나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박수 한번 주실까요? 한번 더. 네, 저희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릴 건데요. 저희의 첫 공연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백 번째까지, 우리 할 거죠? 백 번째까지도 꼭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폭풍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2: 메이크 메이크 하다, 메이크 메이크 한. 뿅뿅 하다, 뿅뿅 한.
1: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몸에 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0: 있냐?
1: 저는 이제 근무 들어갈 테니까 즐거운 여행 되시고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네. 감사합니다.
2: The Dr. Police Guard stationed at the eastern edge of Korea. They will do whatever they can to fulfill their duties of keeping tourists safe and the islets peaceful. They represent freedom and independence for Koreans, just as the Statue of Liberty does for Americans.
0: 안녕하세요. 여기 개 두 마리 이름이 뭐예요?
3: 남자분 지금 남자분 서도예요.
0: 서도.
3: 근데 지금 남자분 남자분
0: 네.
3: 사랑이에요.
0: 네?
3: 사랑이에요.
0: 사랑.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Let's go, Simply K-pop! What's up, everybody? I'm your Simply K-pop MC, Gravity's Alan.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MC, Gravity 원진입니다.
1: 네. All right, 원진. Vacation season is almost over. Don't you want to just take off and go somewhere? I'm itching to go anywhere.
2: 형도요? 아, 저도요. 마음은 벌써 산 넘고 물 건넜다고요. 게다가 저희 오늘 옷 좀 보세요. 에, 아주 그냥 장난 아니죠?
1: Yeah, what's going on here? It looks like we need to go on a vacation right now. That's it. Let's grab our passport and dip. Hurry, let's go.
2: 아, 잠깐만요. 그거 여권은 조금 넣어두세요. 예, 여권 필요 없거든요.
1: What do you mean by that? Why not?
2: 제가 이렇게 잠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심플리 K-POP과 함께라면 어디에 있든 거기가 바로 휴가지죠. 그쵸?
1: You're right.
2: 지금 바로 여기 right here. 여기가 하와이고 몰디브고 아주 그냥 이비자라고요.
1: Yeah, I guess we still have a long way to catch up to you, Wonjin.
2: 그럼요. 천천히 저만 잘 따라오시고요. 예, 오늘 분위기 완전 바캉스 그 자체 아닙니까?
1: That's right.
2: 맞죠. 5분 바. 아, 너무 시원합니다, 오늘.
1: Everyone, join Myungnan's on this journey today. Forget about everyday life for a moment and take a trip with K-pop.
2: 아, 고고고. 예, 분위기 있는 첫 번째 여행지부터 바로 만나보시도록 하시죠. 뮤직 스톱!

0: 아 형 큰일 났어요. 그 대기실에 있었던 제 혹시 이어폰 못 보셨어요? 나 잃어버린 것 같은데.
1: Again?
0: 네, 블루투스 이어폰 그거 잃어버린 거.
2: Come on, no, I didn't see anything.
0: 아, 음악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난데. 어? Music is my life.
2: Oh no, Wonjin. Don't be too sad. Why don't you take this chance and switch to wired earphones?
0: 에? 줄 이어폰이요? 왜요? 왜죠?
2: Well, a lot of people use wired earphones these days. They look kind of hip, doesn't it?
0: 아, 그렇다면은 오케이, 저도 바로 한번 갈아타봐야겠어요.
2: Wait, but before you switch, you don't need earphones right now.
0: Uh-huh.
2: Because you can enjoy the live sound to the fullest right here, right now.
0: 오케이, 접수. 어, 근데 잠깐, 글로벌 팬 여러분!
2: Talk Talk Korea 2026 is also happening right now. Check the caption below for all the details.
0: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뮤직 즐기러 가봐야겠죠?
2: 그럼요.
0: 좋습니다. 뮤직
2: 스타트!

0: Oh, it's so hot. There's no escaping this heat, even on vacation.
1: 아, 형, 더위 이기는 법 알려드릴까요? 어? 완전 간단해요.
0: Is that simple? What is it then? Don't tell me it's turning on the AC or going to a cool cafe or something.
1: 에이, 날 뭘로 보고 다 아니에요. 부부.
0: Then what is it?
1: 더위를 이기는 법.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자, 잘 보세요. 바로 기세예요, 기세.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카메라를
0: 오.
1: 어때요? 어때요? 이기는 거 같아요?
0: Does that make the heat run away?
1: 아하. 기세에서 이게 말리면 안 되거든요. 형도 트라이 한번 해 봐요.
0: 오케이. 오케이.
1: 아하, let's go. 가야 돼. 더 가야 돼. 앨런. 완전 그냥
0: 어? Am I doing it right?
1: 노려봐. 그렇지?
0: Am I doing it right?
1: 아하. 아하.
0: I'm alright.
1: 맞습니다. 이제 근데 이 팀만 보면은 진짜 더위 끝. 어? 다음 아티스트 도와주세요. 뮤직 큐.

0: Hey, Wonjin.
1: Uh-huh.
0: There's one more thing everyone needs on vacation, right?
1: 아, 그거 말인가요? 그 탁 트인 바다 바라보면서 시원한 음료 이렇게 또 한 잔 해주고 달콤한 디저트 하나 딱 먹어주고
0: yeah.
1: 이게 바로 휴가 아니겠습니까?
0: Oh wow, just thinking about it feels amazing. Well, that's why Myeongnan's has prepared a special dessert for our global fans today.
1: 네, 맞습니다. 너무 달콤해가지고 아주 찌릿할 정도로 달콤한 스페셜 리미티드 디저트입니다.
0: Oh, what dessert is it?
1: 이름부터 아주 벌써 달콤하죠. 휘브의 체리파이 되겠습니다. 맛있게 즐기면 제로 칼로리 아시죠?
0: That's right. Is everyone ready to enjoy it?
1: 좋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뮤직
0: 스타트!

0: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then bring out the guests for today?
1: 아하, 네, 바로 성장형 올라운더죠. 파워드립니다. Welcome!
0: Welcome!
1: Pow, pow, pow, pow, pow. Yeah,
0: 뜨겁습니다. Yes. Hello, hello. Come on in, pow.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파워입니다.
0: All right.
1: Oh, wow, wow, wow.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싱글 Flavor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4: 네, 이번 저희 앨범 Flavor는 두 곡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곡. 싱글 앨범이고요. 저랑 요치 씨가 앨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와. 이번 앨범 컨셉이 뷰티인 만큼 저희 앨범 패키지도 뷰티 컬렉션처럼 구성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0: 나이스, 나이스.
5: 네, 그리고 또 이번 신곡 플레이버는 여름의 다양한 감정을 이제 담아낸 곡인데요. 사람마다 느끼는, 좋아하는 맛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맛을 각각의 네. 추억과 그리고 감정을 좀 떠올리게 하는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오,
5: 플레이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alright.
1: 오늘 well, 네 오늘 벌써 얼굴이 굉장히 붉어지셨는데 오늘은 어떤 감정을 좀 담아내 보셨나요?
5: 오늘 약간 조금 스파이시한 감정으로.
1: 스파이시한.
3: 스파이시. 스파이시.
1: 귀여운데요, 좋습니다.
0: Alright. Well, we watched the music video as well, and it had such a bright and refreshing pop vibe.
1: 맞습니다. 이 안무도 톡톡 튀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포인트 안무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6: 아, 네. 혹시.
7: 이제 포인트 안무는 이제 we got the flavor 해서
0: 아, flavor.
7: 맞아요.
0: 입술 따는 거죠.
7: 이렇게
0: 아하.
7: 포인트입니다.
5: 오케이, 오케이.
1: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7: 너무 좋습니다, 선배님.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Right. 그러면 위치로 한번 와주시고 저희 같이 한번 포인트 안무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5: 화이팅!
1: 네, 뮤직 큐!

0: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차례로 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파우 여러분의 플레이버를 정확히 느꼈던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 또 자세히 들어볼까요?
1: 좋습니다.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0: Hello.
2: Hello.
3: Hi.
1: Hi there.
0: Hi.
1: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3: My name is Pavlina. I'm from Sofia, Bulgaria, and I really love house music and dance.
1: 네, 불가리아에서 온 파블리나입니다.
0: Wow, wow.
1: We heard you prepare something special for Pau today.
3: Yes, I will show you a dance cover by Pau's Flavor.
1: Whoa! Take it away.
0: Let's go.

0: 와와와와와 멤버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1: 어, 혹시 네 댄서신지 너 춤을 너무 잘 추셔가지고
2: Yeah, he said you're so good. He's wondering if you are a dancer.
0: Yeah, 좋습니다.
3: Yes.
4: 오? 댄서지?
0: 이게 왜 진짜지? 이게 왜 진? 어, 좋습니다.
2: Pavlina, we heard you also have a special request for Pal.
3: Yes, since your teaser concept was a beauty commercial, could each of you strike a pose like you are starring in a beauty ad, highlighting today's style, makeup, and hair?
2: 아, 네, 이번 컨셉이 뷰티 광고였잖아요. 그럼 오늘 헤메코를 살려서 한 번씩 뷰티 광고 모델처럼 포즈를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0: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 번씩 뷰티 광고 모델처럼 한번 가볼까요? 예, 감독님, 네. 음악 주세요. We got the flavor. Name I'm so okay. Hands up if you're feeling it. Oh, 좋습니다.
5: Spicy.
0: Spicy. We got the flavor.

0: I 너무 좋습니다.
1: Pavlina, what did you think?
2: Oh, I love it.
3: 아, 별로 안 러비신 것 같은데?
0: 아니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2: All right. Now, who do you think deserves the title of today's best art model?
1: 아, 그렇다면 이제 멤버들이 생각하는 오늘의 광고 모델도 한번 뽑아볼까요?
0: 어, 좋습니다. 오늘의... Best 광고 모델.
1: Yeah,
0: 누구였어요?
4: 저이지 않을까. 아, 제가 아무래도 이제 파블리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1: Yes, he thinks
4: 파블리나.
5: 파블리나.
1: I'm sure she agrees with you.
0: Okay, okay.
1: All right, now we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Why don't we go through them one by one?
2: Okay, which members spend the most time on home beauty care? And do you have any beauty or makeup tips that fans can easily try at home?
1: 아, 네, 홈케어를 제일 많이 하는 멤버가 누구인가요? 그리고 팬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뷰티 홈케어 메이크업 팁이 있을까요?
6: 일단... 동현이가 되게 피부 막 그런 거 많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 메이크업 하기 전에 동현이가 항상 마스크팩도 하고 그리고 가끔에 먼저 일찍 일어나고 셀프 헤어도 또 해요.
1: 와우. Wow. So you said it's Donghyun who does the most home care makeup. 그럼 동현 씨 그러면 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뷰티 케어의 팁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7: 어 저는 사실 이 홈케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면은 항상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하고 클렌징 폼으로 뽀득뽀득 2차 세안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Okay, so he says the most important step is to make sure you cleanse well. So he always starts off with an oil cleanser and finishes off with a foam cleanser. Al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2: If you had to swap styles with another member for a day, who would you choose?
1: 네, 다른 멤버와 하루 동안 스타일을 바꿔 살아야 한다면 누구랑 바꾸고 싶었나요?
8: 어려운 질문이네요.
0: 어려운 질문. Such a hard question.
9: 어, 저는 동현이 형이랑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0: 오, 굉장히 많이 지목당하고 있어요.
9: 어, 동현에게? 전 사실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네. 동현이 형은 이제 너무 부지런해서 저도 한번 하루 정도는 저도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1: Okay, so Hong wants to become like Dohyun's lifestyle because Dohyun wakes up very early in contrast to Hong himself, which who wakes up very late. So he would like to become like Dohyun.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2: Okay.
7: 어 저는 사실 옷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0: 아 네. 네.
7: 저는 제 스타일이 좋아서 아무랑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0: 야, 본인 지목까지.
1: Yes.
3: 그러면 저도 네. 안 바꿔요.
7: 저도. 말 신사하겠습니다.
1: So in terms of fashion style then I'm sure they said the members themselves would like to stick to their own styles.
0: 좋습니다.
1: All 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then.
2: Who do you think pulled off today's stage styling the best?
1: 아, 그러면 오늘 무대 스타일링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멤버는 누구실까요?
4: 저는 아, 개인적으로 우리 홍이
3: 와! 와!
4: 홍이가 가디건이랑 되게 또 잘 어울리는 남자여가지고 가디건 홍씨 한번 보여주시죠.
1: 예!
0: 가디건 모델.
1: 예.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Alright, 아까
1: alright.
0: 그 광고 모델에서 어떤 모델을 하신 거예요? 무슨 포인트의 모델이었었나요?
9: 그거는 조금 저 안에 그 자아가 아, 네. 시키는 대로 했어요.
0: 아, 그러면 이제 또 해석하기 나름일 네. 것 같습니다.
1: Alright, great. Pavlina, before we wrap things up, could you say a few final words for Pal?
2: Of course. Thank you so much for today, guys. And I hope to see you on the Europe tour in October.
1: 아하, 네, 투어도 항상 정말 기대된다고 하십니다.
0: 좋습니다.
1: All 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Pavlina. Now it is time to see Pal perform the new track. Donghyun, would you like to say a word to our global fans?
7: Oh, yeah. To all of our powers around the world, we're going to give you a refreshing performance. So please show us your love, a lot of love and support for our new song, Flavor. Let's enjoy it together, powers. Love you.
1: All right, all right. Pal will bring us refreshing energy with their performance of Flavor. Let's check it out right now.
0: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을까요? 준비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Well, it is already time to wrap up this week's Simply K-Pop. Thank you to all the global fans for joining us today.
1: 네,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Today is also our last Simply K-Pop as MC Allen and Wonjin. We want to thank everyone who's been with us along the way. Wonjin, do you want to share with us how you feel?
1: 아,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짧게 느껴졌던 우리 아쉬운 또 심플 K-POP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믿고 자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아티스트분들도 만나고 많은 챌린지 또 해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많이 많이 늘은 것 같고 또 영어도 또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영어가 어느 정도는 늘고 가는 것 같은
0: 네, 많이 들었어요.
1: 그런 느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또 아쉬움을 또 남기면은 저는 분명 다음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쉬움 많이 많이 남겨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For me, I'd like to say I'm truly honored to be able to MC alongside another member, Wonjin, this time. And I'm so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to come back to Arirang and to be your MC at Simply on Simply K-Pop. And each week coming back with a different concept was truly very fun. And I believe we created many new memories that I will cherish for a long time. Truly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ant to thank everyone who supported us, who came to watch us every week, and it's really sad that it's coming to an end, but please continue to show your love and support for Simply K-Pop and Gravity's Allen and Wonjin.
1: 네,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는 Simply 스페셜로 찾아뵙겠습니다. 더욱 멋진 무대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0: Yes, get excited next week. This has been your Simply K-Pop MC, Allen of Gravity.
1: 네, 저는 크래비티 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저 그리고 가기 전에 또 저희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채널 고정 놓치지 마세요.
0: That's right. Simply K-Pop, we'll be saying 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Dazzling K-Pop Performances.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1: 저는 이션입니다.
0: 뷰티 온앤오프 프로. 이제 촬영한 지 또 오래됐잖아요.
1: 그렇죠, 이제 네. 비스트입니다. 비스트, 맹수.
0: 맹수.
1: 인터뷰 비스트.
0: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혹시 뭐 하는 거죠?
2: 이분은 트렌드 따라가고 있어요.
0: 저는 트렌드를 너무 잘 따라가고 있어요.
1: 제가 사실 트렌드 쪽에서는 이제 한 발짝 느리지만
0: 네.
1: 뷰티 온앤오프를 통해서 이 뷰티 트렌드는 한 반발짝보다 살짝 앞에 지금 계속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격자처럼.
0: 아 근데 제가 이션 씨를 보면은 스타일링도 그렇고 트렌디한 사람입니다.
1: 어 감사합니다.
0: 정말 또 최근에 많이 잘생겨져서 정말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지 않나. 좋은 거잖아요. 칭찬이잖아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칭찬에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1: 근데 와이엇 씨,
0: 네.
1: 저는 또 그래요. 트렌드를 뭐요? 요즘 또 추세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굉장히 좋지만 정착템을 많이 써요.
0: 아,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는?
1: 그쵸. 네.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사용감도 좋고 네. 자기 피부에 맞는 그런 정착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0: 바로!
1: 바로!
0: 나만의 인생템입니다.
1: 맞아요. 라이프템! 마이 라이프템!

0: 아, 그렇죠. 사실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해도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그쵸. 있어요, 얼굴에.
1: 와이어스 인생템은 뭐예요?
0: 제 인생템이요? 옛날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게 이제 메디힐의 마스크팩과 그리고 토리든의 세럼. 네, 그렇게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1: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0: 네.
1: 몇 통째 쓰고 있는 템이 있어요.
0: 어?
1: 이제 맞아. 제로이드의 수분 크림을 굉장히 오래 쓰고 있습니다.
0: 저도 쓰고 있어요, 로션.
1: 진짜요?
0: 네, 얼굴 로션. 네, 제로이드.
1: 어.
0: 네, 맞아요. 저도 로션 쓰고 있어요, 그거.
1: 진짜 이거 션돈 션선이고
0: 네.
1: 엇돈 엇선입니다.
0: 네, 맞아요.
1: 자, 그럼 이제 젊음의 거리죠. 연남동 이곳에서 한번
0: 연남대요?
1: 인터뷰를 통해서
0: 네.
1: 나만의 정착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사람이 되게 많은데 오늘 인터뷰도 수월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인터뷰 비스트 출동합니다.
0: 네. 인터뷰 가보도록 하죠. 저도 연남동 하면 사실 저희가 자주 왔었긴 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저희가 밥 먹으러도 오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인데
1: 네.
0: 눈을 다 피하시는데? 잠시만.
1: 어디가 맹수야, 어디가?
0: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에? 어?
0: 아, 저희 안 때려요.
1: 저희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0: 맞아요.
1: 편하게.
2: 아, 네.
3: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또 이제 아이돌 온앤오프라는 아이돌을 이제 또 하고 있는
2: 이선우.
0: 오, 스컬!
3: 왜 저는 몰라요.
2: 부리부리 이선우.
0: 어,
3: 아, 맞아요.
1: 감사합니다.
3: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아, 네. K뷰티 쪽으로 혹시 관심 많으신가요?
2: 네.
1: 오,
2: 네, 저도
1: 좋네요.
2: 많아요.
3: 오, 진짜로요?
1: 아, 제품을 고를 때 보시는 뭐 성분을 본다든가 가격을 본다든가 브랜드 자체만 본다든가 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2: 저는 성분 봐요.
1: 성분.
2: 네. 저는 좀 인기 있는 거 많이
3: 인기, popularity,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남은 인생템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딱 하나만 골라야 돼, 그냥 딱 하나만.
2: 아, 저는 헤라 블랙 쿠션이라고.
3: 오. 헤라 블랙 쿠션.
2: 네, 그걸 제일 많이 사용해요.
3: 어, 왜요?
2: 그게 제 피부 표현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1: 사용감?
2: 네, 사용감이 제일 좋아요.
3: 사용감이 좋구나.
2: 처음 발랐을 때보다 나중에 어떻게 좀 뜨는지 아. 이런 것도 많이
1: 몇 통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 그
3: 몇 통씩? 계속 얼마나 썼는지?
2: 몇 통인지 모르겠고 스무 살 때부터 계속 썼어요.
3: 그거 엄청 오래 썼네.
1: 난 통이 아니다, 연이다.
3: 야.
1: 그만큼 이제 많이 썼다.
3: 많이 썼다.
1: 연차로 썼다.
3: 예. 네.
2: 그 마데힐.
1: 마데힐.
3: 마데힐.
2: 메디힐.
0: 마데카솔인 줄 알았잖아요.
3: 메디힐의 그 마데코 사이드 아
2: 마데카소 사이드
3: 마데카소 사이드
1: 예아
2: 엠프
0: 그게 1위
2: 네
1: 이유는 뭘까요?
2: 제가 피부가 민감한데 민감성 피부에는 아무거나 막 쓰면 트러블 올라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자연 순해요. 그래서
1: 순해요.
2: 자극이 없어서 그냥 밤낮으로 발라도 좋아요. 흡수도 잘 되고
1: 이 제품에서 이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
2: 아 제가 쓰는 거 말고 옛날에 썼던 팩이 있는데 티트리 팩이었어요. 근데 티트리 성분이 되게 많았다가

0: 말도 없이 바꾼 거예요. 정제수로 엄청 넣어.
1: 아 진짜요?
0: 네.
2: 한마디 하시죠 바로.
0: 그런 식으로 성분 바꾸지 마시고 바꾸면 말씀 꼭 해주세요.
3: 모자이크 해주세요. 아셨죠? 오케이. 네 말할 때만 모자이크 해주세요.
2: 왜냐면 이건 또 들어줘야 되는 부분.
3: 아 맞죠.
0: 가격 올리지 마세요.
1: 가격?
4: 가격.
1: 가격이 맞긴 하죠.
2: 이어서 말 한마디 하세요.
0: 가격 올리면 갈아탑니다.
5: 어? 이제 좀 더 물품들을 한번 가깝게 힌트를.
3: 어? 한번 해봐.
6: 과연 출격!
3: 오케이.
6: 전 후발주자로 가겠습니다.
3: 네.
6: 내가 어무할게. 먼저
7: 가. Excuse me.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Do you have a time to interview?
8: Yeah.
7: Oh, really? Oh my god. Are you interested on K-beauty?
8: Yeah.
7: Okay. Thank you so much. Okay, where are you? Where are you from?
8: Russia.
7: Russia. Здравствуйте. Как дела?
8: Хорошо.
7: Хорошо?
3: 아, 저도 러시아를 좀 치거든요.
7: Why did you come to Korea?
8: Tourism concert. Tourism and we are going to go to BTS concert.
3: Oh, BTS concert.
8: When is it?
0: 17 concert.
7: 17 concert too.
8: Yes.
7: Every concert. Oh my god. Okay.
8: Yes. Many projects.
0: It's quite popular.
7: Oh really? Yeah. In Russia?
8: Yeah.
7: Oh.
8: Yeah. Most people use Korean. We have a Korean shop with Korean products in Russia.
7: Oh, then you guys go in on a Korean shop and buy it that what you want?
8: Yes.
7: Okay, I got it.
8: Korean cosmetics are better than Russian, I think, so Korean people make good skincare.
7: Oh, thank you.
8: We trust you. yeah, we trust you.
7: What is your K-beauty item? Yeah. Several times you use it.
8: Dr. G.
7: Yeah.
8: A cream, serum, and cleansing balm.
2: Cleansing balm.
7: Cleansing balm.
2: 닥터지 일단 닥터지 하셨습니다.
8: Cleansing balm because it's so smooth and make my skin feels better. I don't feel oil on my face after this cleansing balm.
7: Oh.
0: Like it's not sticky.
8: Yeah.
7: What about you?
8: I like Round Lab. Toner with soybean.
7: Uh-huh. Soybean.
8: I like it. Yes, uh-huh. It's like very moisturizing.
7: Moisturizing for you.
8: Yes.
7: Oh,
8: yes.
7: Okay. Then how much did you guys use this?
8: How long
7: did you use it?
8: About 2 years.
7: 2 years, okay. What about you?
8: Me too.
7: 2 years?
8: 2-3 years.
7: Yes. 2-3 years. Okay. 인생 아이템이네요.
2: 이렇게 K-beauty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 Thank you for the love of K-beauty.
8: Thank you for your good skin products.
7: No problem.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the interview.
6: 아까 또 들어보니까 네. 러시아에 한국 그 코스메틱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3: 더 낫다고 했잖아요.
6: 2년씩 쓴다고 얘기 들으니까 아, 기분이 좋네요.
3: 너무 좋습니다.
6: This is cake.
3: Beauty.
6: Beauty. 그리고 확실히 이 또 많은 분들께서 K-beauty 제품을 이렇게 좀 이용해 주시고 하니까 저희가 확실히 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알려야겠다.
3: 맞아요.
6: 제품들을 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피피를 주세요.
6: 주세요.
3: 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6: 주세요.
3: 예. 한 분 더. 한 분 더 해야 되는데. 와, 누구를 하면 좋을까?
6: 아, 근데 이쯤 하면은 에너지를 충전해야 됩니다.
3: 맞아요. 당이 떨어진다.
6: 이 냄새를 맡아보세요. 지금 무슨 냄새가 나요?
3: 불 냄새?
6: 해운대로 하죠.
3: 이거는 호빵 냄새 아니야?
6: 그러니까. K-beauty도 좋지만 K-푸드 연남동의 맛있는 맛집을 또 알려주는 것도 의무라 생각합니다. 다 연관돼 있어서 이 냄새를 이끌린 대로 가서 먹어보도록 하죠.
3: 유명한 데인가 봐.
6: 소금빵.
3: 소금빵.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9: 여기서 드셔보죠.
3: 아니요, 저 처음 먹어봐요.
6: 이게 너무 부끄러운데요? 고마워요.
3: 와.

0: 맛있다.
1: 자, 아무래도
0: 우리
1: 이제 INFP다 보니까 춥지 않아요.
0: 전 ENFP인데. 안녕하세요. 어, 인터뷰 하실래요?
1: 네. 좋습니다.
0: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2: 아, 저는 부천 사는 정은수라고 합니다.
0: 아, 정은수님? 네. 어, 왜 근데 서울에는?
2: 아, 서울에 이제 제가 에이티즈 성화 선배님을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생일 카페를 갔다, 오늘 생일이세요. 아. 그래서 생일 카페를 갔다가 왔어요.
0: 아, 에이티즈 네, 분들의 팬.
2: 아. 근데 저 와이언님이랑 이샤님도 좋아합니다.
0: 아, 어,
2: 진짜요?
0: 진짜요?
2: 진짜요? 진짜요?
0: 왜요?
2: 좋죠.
0: 혹시 KBT 제품이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나요?
2: 네.
0: 우리 외국분들께 네, 이제 뭐 이것만큼은 하나 사용했으면 좋겠다. 뭐.
2: 아, 이니스프리의 아이브로우.
0: 아이브로우.
2: 되게 좋아요.
0: 오, 어, 어떤 면에서 더?
2: 그러니까 네, 다른 아이브로우는 네, 여기 해도 색이 안 나오더라고요.
0: 네.
2: 근데 이니스프리 것만 색이 나와요.
0: 오.
2: 네, 그래서 거기 것만 써요.
3: 나 통째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2: 아, 이게 원 플러스 원을 샀는데 한 개를 잃어버리고 한 개를 쓰고 있어요. 그럼 두통째. 아,
0: 그렇죠.
2: 그렇죠. 어, 두통째.
0: 그렇죠.
2: 아, 아니 나 그거 저 고3 때부터 썼어요.
0: 응. 응.
2: 네, 그래서 세통째?
0: 세통째.
2: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냥, 그게 세통이 그
0: 그러면
2: 아니 근데 그게 세통이 그냥 세통이 아닌 게 그 한 통을 4년을 썼어요.
0: 오!
2: 하나를
0: 네, 가성비도 좋고 하는데.
2: 어, 맞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진짜 추천해요.
0: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3: 또 어, 이제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에이티즈 성환님에게
2: 네,
0: 한번 인사해 주시죠.
2: 아, 성환님, 제가 진짜 스무 살 때부터 정말 좋아했는데요. 어, 저는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네, 그리고 다음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0: 전화로 보내시고
2: 근데 진짜 전했어요. 진심으로 두 분도 진짜 팬이에요.
0: 아, 아 진짜로요?
2: 진짜, 진짜로 팬이에요.
0: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진짜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연남동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냈는데 아, 어땠어요?
3: 많은 분들께서
0: 네,
3: 또 이제 KBT 팀을 사랑해주시고
0: 네,
3: 아까 그 러시아 분들도
0: 네,
3: 저는 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0: 네,
3: 2년, 2, 3년째 네, 저희 KBT 제품을 써주시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네네네, 감격스럽고
0: 네네네,
3: 진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는 그런
0: 네,
3: 그 가슴 한켠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0: 와, 그 정도예요?
3: 예.
0: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마치도록 하고 또 저희는 해야 될 게 있잖아요.
3: 그렇죠. 또
0: 뭐죠?
3: 이제 추천받은 제품들
0: 네,
3: 제가 세 개 골라서
0: 네,
3: 또 정말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리뷰 앤 다이어리.
3: Let's go!
0: Let's go! 와!
3: 오늘 네, 나만의 인생템 주제로 K뷰티템을 추천 많이 받았잖아요.
0: 맞아요.
3: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고민 끝에 세 가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0: 오! 하나, 둘, 세 개. 네, 매우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나니까 뷰티력이 조금씩 저절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3: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느낀 게
0: 네,
3: 확실히 뷰티는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0: 네,
3: 나에게 맞는 제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받은 나만의 인생템, 오늘 리뷰할 제품들도 기대가 너무나도 됩니다.
3: 네, 나만의 인생템 첫 번째 리뷰템은 바로 더마 브랜드 메디힐의 마데카 소사이드 블레미쉬 리페어 세럼!
0: 와! 근데 더마 브랜드가 뭐야?
3: 그러니까 더마 브랜드가 이제 피부과학이라는 단어와
0: 네,
3: 화장품의 단어가 합쳐져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하는데
0: 네,
3: 피부과 임상을 기반으로 고기능성 화장품이란 뜻!
0: 여기 패키지에도 쓰여있네. 약간 진정, 흔적, 잡티까지 한 병에? 한 병에 그런 걸 다 있다고?
3: 어, 뭐 잡티, 주근깨, 색소침착 완화, 오, 얼굴의 잡티와 착색 고민을 2주 만에 개선해준대요.
0: 오? 진짜?
3: 효과가 좋아가지고 입소문을 타고 5초마다 한 병씩! 몇 병이에요 지금? 사실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0: 네.
3: 2주 만에 뭐 된다고 하는데 사실 네,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0: 네, 솔직히 담긴 리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
3: 이야.
0: 그럼 이거는 어떻게 테스트를 볼 거죠?
3: 이제 또 여기 손등에 발라보고
0: 네,
3: 체크를 해봐야죠.
0: 아, 우리 손등
3: 그거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그거.
0: 아, 맞죠. 혹시 손바닥으로 할까 또 그 고민이 돼가지고.
3: 좋습니다. 한번 여기 손등에 올려서
0: 네,
3: 오, 약간 좀 뭔가 점성이 있습니다.
4: 약간
3: 콩물 제형. 향을 또 맡아 볼게요. 네. 향은 확실히 더마 브랜드다 보니까 무향이에요.
0: 어, 다행이네.
3: 점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요.
3: 쫑. 오, 이렇게 살짝 이 정도. 약간 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꾸덕하지도 않고.
0: 일단 그래도 손등에 발라봤는데 어때요?
3: 확실히 네. 촉촉합니다.
0: 촉촉해요?
3: 촉촉하고 네. 이게 좀 기능이 많았잖아요. 네. 마데카소사이드 네. 그런 기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좀 막 끈적과 잡티를 없어준다고 하는데 사실 고기능일수록 좀 네. 무거워요.
0: 무거워요?
3: 꾸덕하고. 근데 이거는 확실히 가벼운 제형인 것 같아요. 가볍고 흡수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워보면 그냥 딱 끈적이지 않고 네. 좀 산뜻하게 촉촉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잔여감도 없어요. 드시죠.
0: 그 흡수가 잘 된다는 거네.
3: 그렇죠. 완전 그냥 다 먹었잖아.
0: 배부르겠다.
3: 피부 양보했습니다.
0: 네, 피부 양보했어요.
3: 또 이제 올 봄에 흔적 없이 좀 화사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완전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0: 강추! 좋습니다. 나만의 인생 아이템.
3: 예.
0: 두 번째 리뷰 제품은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입니다. 오! 컬러는 2호. 깜깜한 밤하늘 블랙으로 준비해봤습니다.
3: 이제 아이브로우 제품은 또 저희가 좀 처음 리뷰해보는 것 같은데
0: 그쵸 그쵸.
3: 이게 사실 이 포장지 안에 다 있거든요. 자기들이 강조하는 그런 네. 점들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0: 납작한 모양과 부드러운 빨림성으로 누구나 손쉽게 예쁜 눈썹을 그릴 수 있는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3: 누구나 쉽게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죠.
0: 네.
3: 그리고 부드러운 발림성. 이거를 강조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아이브로우 뭐 눈썹 혼자 그려봤어요?
0: 한 번도 없죠.
3: 저도 없습니다, 눈썹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입문자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요.
0: 제가 형한테 해도 돼요?
3: 아니요, 그냥 각자.
0: 일단 한번
3: 리허설. 네,
0: 리허설 한번 해야죠. 네, 손등에다가 한번. 요 위에다가 약간 눈썹 그리듯이. 어디, 뭐야, 왜 안 나와 있어?
3: 아, 진짜 입문자예요.
0: 우와! 우와! 이게 뭐야?
3: 뭐야 그 리액션?
0: 오! 아 이게 결 살려주는 거?
3: 그렇죠.
0: 결 살려주는 거 맞죠?
3: 결도 살려주고
0: 네.
3: 버트림, 스머징.
0: 아 스머징.
3: Yeah.
0: 일단 제 손등에 그 파우더를 했잖아요.
3: 예.
0: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예. 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건데 진하지가 않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눈썹 채우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3: 털 같아요, 지금. 아니, 왜 눈썹이 털이니까.
0: 아니, 많이 맞는데요. 네,
3: 그만큼 네. 이제 제가 봤을 땐 리얼하다.
0: 일단 이렇게 그려봤어요. 지금 그려봤을 때는 정말 부담없고 정말 초보인 저도 아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3: 진짜요? 도전? 네,
0: 진짜.
3: 어? 도전, 눈썹에?
0: 도전!
3: 도전, 오.
0: 오케이, 도전 한번 해볼게요.
3: 오! 겨울이 완전 살아났어요.
0: 이렇게?
3: 싱싱싱 이렇게.
0: 아 그대로 한 것처럼? 오 좋네.
3: 눈썹 털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근데 지금 보니까 눈썹이 뭉쳐있어요. 오랜 또 이게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거 펴볼게요. 싱싱싱. 이야. 브러쉬를 쓰니까 네. 스머징이 잘 된 느낌입니다.
0: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3: 아니 근데 사실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 했을 때 굉장히 좀 연하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색깔이 왜 이래 좀 너무 탁한 거 아니야? 할 정도가 해야지 실수를 해도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3: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입문자들에게는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브로우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3: 자,
0: 네.
3: 우리가 세럼으로 케어하고 아이브로우로 멋을 부려봤으니까 이제 다시 변해야죠.
0: 맞습니다. 세 번째 리뷰템은 닥터지 그린 딥 포어 클렌징 밤입니다.
3: 와우.
0: 이걸 뭘로 지우죠?
3: 클렌징 밤으로 지워야죠.
0: 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그려봤던 거구나.
3: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클렌징 특집에서 여러 클렌징 제품 소개해드렸잖아요.
0: 맞죠.
3: 근데 또 클렌징 밤은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0: 근데 뭐가 달라요?
3: 좀 더 두꺼운 메이크업은 밤으로 지운다고 해요.
0: 아.
3: 가장 중요한 부분은 휴대성. 네. 아무래도 액체가 고체가 네. 되면은 부피가 줄잖아요.
0: 그렇죠.
3: 과학이죠.
0: 그쵸.
3: 사이언스.
0: 와우, 과학, 사이언스.
3: 그래서 이제 이런 오일을 이렇게 줄여서 가릴 수가 있어서 휴대하기 좋다라고 합니다.
0: 아, 그래서.
3: 뭐 틀렸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잘 몰라 사실. 이게 써 있네요. 논코메도제닉. 네. 모공을 박치하는 제품이란 뜻이죠.
0: 아, 오, 좋은 거 아니에요?
3: 그래서 네. 여드름성이나 민감 성분들은 꼭 이 문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0: 오.
3: 바로 써보도록 하죠.
0: 네, 좋아요.
3: 클렌징은 네. 이 자극되지 않고 세정이 네. 얼마나 잘 되냐.
0: 네.
3: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0: 맞아요.
3: 오, 숟가락 서비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네. 바릅니다.
0: 오. 자, 이렇게 해야 돼요?
3: 네, 비비면 됩니다.
0: 아, 한번 해볼게요. 네.
3: 어때요? 지금 촉감이?
0: 촉감이 일단 부드러워요. 부드러운지만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3: 오.
0: 네. 자극이 있거나 뭔가 문제, 뭐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오.
3: 많은 분들이 이제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밤을 쓰실 때 네. 이 과정을 좀 소홀하게 하면은 트러블이 납니다. 바로 유화 과정인데요.
0: 오.
3: 이제 기름에 이게 녹였잖아요. 네. 그걸 다시 이제 물 적셔서 기름을 섞여있던 기름을 좀 분리해주는 거예요. 물 넣어가지고.
0: 아.
3: 그게 물을 준비해 주실 텐데.
0: 네. 사장님.
3: 사장님.
0: 네.
3: 여기 저희 단골이죠?
0: 네. 네.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0: 네.
3: 자, 이제 유화를 어떻게 하냐?
0: 네.
3: 물을 여기 손에 이 손으로 살짝. 오케이. 그 손으로 네. 롤링을 하면은 색깔이 하얘지죠.
0: 오.
3: 투명, 이렇게 좀 불투명색으로.
0: 네.
3: 지금 이게 다 지금 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0: 아, 하얀색으로 변하는?
3: 네. 그래서 아. 이 과정을 통해서.
0: 네.
3: 더 완벽하게 클렌징도 되고
0: 어.
3: 남아있는 그런 오일 잔여물들도 다 빠지는 어, 거죠.
0: 빠지고 있는 상태이고 네. 노폐물을.
3: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바로 트러블 납니다. 충분히 꼼꼼하게.
0: 오케이, 그럼 한번 물로 헹궈 보겠습니다.
3: 네.
0: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볼게요. 완전히 지워졌어요.
3: 오, 어때요? 어때요? 만져봐요. 부드러워요? 뭐 했어요 방금?
0: 아 부드러워요. 어... 아, 너무 부드러워요.
3: 좋습니다.
0: 네.
3: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해봤습니다.
0: 네.
3: 각자 원픽을 또 뽑아야죠.
0: 네.
3: 먼저 뽑으세요.
0: 이거 뽑겠습니다. 아이브로우.
3: 아, 진짜로?
0: 네.
3: 아 왜요?
0: 아 왜냐고요?
3: 네.
0: 아 진짜 편리해서 그래요.
3: 오...
0: 되게 편리해요. 이거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눈썹이 좀 진하잖아요. 많아서 이거 관리할 때 편할 것 같아요.
3: 어디 앞으로 도전하실 거예요, 아이브로 혼자?
0: 볼게요.
3: 어...
0: 네.
3: 그래도 일단 입문자 처음 도전인데 그래도 마음에 들었다는 게.
0: 네, 맞죠.
3: 저는 클렌징 밤으로 왔어요.
0: 클렌징 밤.
3: 예.
0: 왜죠?
3: 아무래도 저는
0: 네.
3: 자극이 없지만 클렌징이 잘 되는 세정력이 좋은 제품을 샀는데 사실 저는. 모든 스킨케어의 시작과 끝은 클렌징이라 생각합니다.
0: 역시 이현구는 클렌징에 또 진심이 남자네요.
3: 맞아요. 중요합니다, 클렌징.
0: 완전 진심이에요.
3: 네.
0: 제 타입이죠.
3: 그렇죠. 아니요? 진화할 수 있어요.
0: 나 그거만큼은 나 솔직히 여기 와서 내가 뽕 뽑는 건 이거밖에 없어.
3: 그러긴 해.
0: 네. 리뷰북을 한번 저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0: Let's go!
3: 리뷰북 타임.
0: 후쿠! 레고 해보도록 하시오.
3: 좋습니다. 너무 이제 이런 거에 좀 약간 잘 몰라가지고
0: 네.
3: 좀 찾아봤어요.
0: 찾아봤어요?
3: 이제 깨달았어.
0: 뭘요?
3: 많은 걸 좀 이제 잘 활용해야 돼요. 뭐 찍거나 스크랩
0: 네.
3: 느낌.
0: 네네네.
3: 아 그거 한 장만 쓰세요.
0: 아 왜요? 저 써도 되잖아요.
3: 너 지금 너무 자만했어.

0: 아보카도 껍질이 무슨 색이죠? 갈색. 갈색이잖아요. 아닌가? 초록색. 그러니까요. 제가 초록색이라고 안 했나요? 명암 좀 살짝 넣을게요. 명암 있어야 좀 리얼하게 사니까. 아보카도. 내가 아보카도를 왜 그랬죠? 여기 아보카도 있었잖아요, 성분이. 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아보카도. 오, 멋있어. 귀여워. 오? 놀라지 마세요.
1: 끝.
0: 짜란. 자, 와이어 씨부터 설명해 주시죠.
2: 네, 일단은 저는 이게 아이브로우가 일단은 까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이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하얀색에 붙이면서 뭐 요거나 체습 요깃나 뭐 글자를 이제 하얀색 배경에서 검은색으로 최대한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어. Easy to draw. 그리고 내 셀카로 일단 부족한 점을 채웠습니다.
0: 오.
2: 네. 그리고 형 그림에서 내 눈썹 그려줄 릴라야.
0: 오. 네. 저는 완전 이제 전시회 느낌으로 그냥 3 in 1. 제일 중요한 논코메도 재미. 목 막지 않아. 또 중요한 거 제 인스타 아이디.
2: 와.
0: 아보카도. 화백. 오. 레이션.
2: 레이션.
0: 깔끔하게.
2: 좋았습니다.
0: 이거 어제 뭐 이게 하시면 안 돼요.
2: 아, 다음 거 진짜 엄청 잘 만들어야겠다.
0: 그만해. 자, 오늘 또 나만의 인생템.
2: 네.
0: 추천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2: 그렇죠.
0: 저희가 추천한 인생템 제품들도 꼭 한번 사용해보시고 여러분의 리뷰도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2: 네, 그럼.
0: 안녕. 안녕.

0: In the past, robots were built to repeat pre-programmed motions in fit to hold of an aircraft, to the complex curves of wind turbine blades. There were challenges that blueprints alone couldn't solve. But this robot can scan objects on the spot using a 3D vision camera. Then AI analyzes the data in real time, autonomously generating the optimal path for the task at hand.
1: 비정형성을 갖고 있는 작업, 고난이도 작업에 대해서도 그런 Perception AI와 Mobility AI를 활용해서 그 작업물 특성에 맞는 그 로봇 모션을 자동 생성해서 그런 고난이도 작업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At the heart of this innovation is the robot's arm sense of touch, known as physics-informed AI. By replicating the delicate force control once possible only with human hands, the robot can execute highly skilled tasks, such as precision sanding, welding, and grinding with exceptional accuracy.
1: 협동 로봇이라 하면 기존 산업용 로봇과는 달리 사람 옆에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과의 안전 문제가 있을 때 즉시 그걸 센싱하고 정지할 수 있는 그 안전 기능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협동 로봇은 그 글로벌로 안전 인증이 있고 PLE 카테고리 4라는 그 세이프티 인증에 있어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음으로써 그런 협동 로봇으로서 필요한 안전성에 있어서도 가장 그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0: Physical AI took the center stage at this year's CES. AI emerged in a physical form with strong mechanical bodies and refined sensory intelligence. As tech companies from around the world compete to give AI a body, Korean companies won 60% of the innovation awards for their intelligent machines that can move.
2: AI가 있고요. 로봇이 있고 이제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그 네 개 분야를 잡았는데 우리가 이제 LLM이라든가 멀티모달이라든가 AI 에이전트, 그리고 서비스의 진화가 하나의 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피지컬 AI가 있는 거죠.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피지컬 AI의 진화가 또 큰 축이 되고 또 하나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AI가 발전하면서 디지털 헬스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이게 또 이제 중요한 트렌드가 됩니다.
0: A studio in Seoul's Gangnam District. An unusual scene unfolds here. A camera mounted on a robotic arm is filming entirely on its own. What technology makes this possible?
3: 처음에는 로봇이 고정된 위치로 처음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촬영된 이미지를 AI한테 업로드를 한 뒤에 AI가 준 좌표를 가지고 이제 중앙을 맞춘 뒤에 디테일한 컷을 촬영하게 됩니다.
0: It's an AI-powered intelligent robotic filming system. With a single click, the robot recognizes the subject and begins filming autonomously without human intervention. Trained on vast amounts of photographic data, the AI recognizes even the finest details, such as pockets and drawstrings, and automatically determines professional lighting and camera positioning. It translates the expertise of a professional photographer into algorithms. Just 4 years after its founding, this startup earned the Best of Innovation Award in the AI category at CES 2024. This year, it won another Best of Innovation Award in the Spatial Computing category, winning awards at CES for three consecutive years.
4: 저희처럼 4년 남짓되는 초기 스타트업이 CES에서 3년 연속으로 수상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을 통해 촬영 현장의 경험을 혁신하겠다고 했던 가설들을 팀원들이 검증하기 위해서 잘 구현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0: Once the robotic photo shoot is complete, the AI analyzes the images, designs the layout, and even writes marketing copy. In just 30 seconds, a complete first draft is ready.

0: The system simultaneously measures key water quality indicators, including pH, electrical conductivity, and turbidity in real time. The data is transmitted instantly over a 5G network. This breakthrough technology has the potential to improve the speed and accuracy of water quality management.
1: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표 기반의 저희가 수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심 같은 경우에는 채수기에서 정확한 수심을 계측하고 채수기가 개폐되어서 최대 4리터의 시료를 채취해 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0: The drone is designed and assembled entirely in-house. Its modular architecture allows its sensors, batteries, and the winch to be easily replaced to suit different operating environments.
2: 네, 이동하겠습니다.
0: collecting water samples from rivers, reservoirs, and remote waterways can be dangerous. Over the five-year period beginning in 2018, more than 50 deaths were reported nationwide during water quality surveys and sampling operations. From this perspective, drone-based water quality monitoring is a big step forward. By collecting samples at pre-programmed coordinates and depths, the system eliminates errors. Moreover, it is believed to have the potential to reduce hazards and make water quality monitoring safer for workers.
1: 채수기가 부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수심에서 자꾸 이렇게 뜨는 문제 때문에 물을 떠올리는 게 어려웠던 현실이었습니다. 또 드론이 적당한 힘을 가지고 채수기를 안전하게 기체의 하부까지 말아 올려 와줘야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는데 저희처럼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저희 기술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0: Every year, Korea's small and medium-sized firms win CES Innovation Awards. Just 2 years after its founding, this company proved its potential by winning the Best of Innovation Award at CES 2026. In addition to addressing environmental issues, it provides a wide range of professional services using drones. For example, the company is developing drone-based modeling and monitoring technologies that enable shipbuilders to track the progress of large-scale vessel construction. Recently, it also joined the Drone Delivery Demonstration Initiativ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panding drone applications across a wide range of industries.
1: 드론을 활용해서 수질 관리하는 현장뿐만이 아니라 환경 관리 전반에 저희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해 나갈 거고요. 또 나아가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있다면 어디라도 또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임무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숨은 곳에서 열심히 일조하는 회사가 되는 게 저희 꿈입니다.
0: Winning an innovation award at CES, where the bar for technological excellence is very high. Is never a matter of chance. One company drew the spotlight by earning the award for two consecutive years on this fiercely competitive stage. One of this year's CES 2026 Innovation Award winners is a standalone AI PC.
3: 불면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4: 불면증 해결을 위해 다음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1.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 편안한 수면 환경 조성. 3. 잠자리 전 디지털 기기 사용 줄이기. 4. 가벼운 운동이나 명상으로 스트레스 해소.
0: At a glance, it works much like the AI services we use every day. You must enter a prompt, and the AI generates a response. The difference is that everything happens entirely on this device without an internet connection, cloud services, or any external computing resources. Instead of relying on cloud servers, the system performs AI processing locally on the device in real time. Because data is never transmitted outside of the PC, the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leak is significantly lower. At the core of this technology is the company's proprietary high-performance, low-power neural processing unit.
3: 사실 뭐 CPU나 GPU에서도 거의 모든 AI 알고리즘들의 구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CPU나 GPU는 AI뿐만 아니라 뭐 그래픽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범용성이 높고 이제 범용성이 높다는 것은 이 특정 분야에서 효율성은 조금 떨어진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AI 반도체, NPU라는 것은 다른 알고리즘들은 처리할 수 없고 다른 분야에는 사용되지 못하더라도 정말 AI만큼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제 NPU라는 솔루션이고요.
0: CEO Shin Dong-ju believes that the NPU will be a core technology that will shape the next 50 years. His belief has already produced tangible results, securing 30 billion won, or over 19 million US dollars in investment.
5: 동영상 분석, 뭐 이미지 오디오 분석, 오디오 생성 이런 되게 다양한 범위에서 모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이게 클라우드 말고 엣지단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실물 제품들을 많이 보진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NPU가 발달함에 따라서 모델들이 NPU에서 효율적으로 돌게 되고 또 값이 싸게 돌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AI를 활용한 많은 제품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0: It delivers practical innovation that users can experience firsthand. In addition to offline personal AI agents, the NPU also has broad application in robotics, factory automation, and other industrial environments. At this year's CES, the company showcased its edge AI semiconductor design for robotics and factory automation. Intelligent robots built to analyze and make decisions in complex industrial environments in real time. And smart factories where precision is paramount. At the heart of it all is the NPU.
3: 저희가 하고 있는 이 AI 반도체, 결국 AI 반도체는 AI 전용 반도체인데 결국에 이제 AI 생태계와 반도체 생태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 두 가지 분야는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정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분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밸류체인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힘들고 전체적인 생태계의 경쟁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또 이 두 가지 분야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갖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이고요.
0: 당진 춘천남도 province. We met another innovator whose technology earned recognition at CES. One of the most persistent inconveniences of everyday life is food waste. Conventional food waste processors are notorious for unpleasant odors, excessive noise, and long processing times. This happens because they vent steam into the ai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ompany developed a food waste composter. Instead of venting odorous steam through a filter, its internal storage and condensation system converts odor-causing gases into water.
1: 기존에 있는 그 음식물 처리기의 블레이드는 한쪽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섬유질이 많은 그런 음식물은 조금 이렇게 감기게 되거든요. 감겨서 좀 칼날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막게 되는데 저희 음식물 처리기는 더블 블레이드라서 정방향과 역방향을 같이 돌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 자체를 잘 모아주고 절삭력을 좋게 해서 완성되는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0: This reduces processing time from 8 hours to less than 3, while producing nutrient-rich compost that can be used immediately for gardens or crops.
1: 실제로 이렇게 네, 비닐하우스에 있는 이런 작물에 바로 퇴비로 활용할 수 있어서 그것 또한 매우 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친환경 제품에 예, 가장 예, 걸맞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2020 to 2026 A university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has earned 28 CES Innovation Awards over 7 consecutive years. It is the first university in Korea to achieve the feat. Its CES 2026 honors included 4 award-winning innovations, 2 developed by startups founded by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and 1 by Professor Jung Ji-hae for the food waste composter. What has made this remarkable feat possible?
6: 올해 CES 혁신상을 받은 학생들은 저희 디지털 산업 디자인학과 학생들이라 더 각별한데 수업과 프로젝트를 시작 단계에서부터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제품을 목표로 함께 고민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0: The accolades received over years are the result of a university industry partnership that has elevated regional innovation to a global level. The university's support through structured industry collaboration programs played a key role.
7: 이 공간은 그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3D 프린터와 CNC를 프로토타입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0: Professor Jung says it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development for the food waste composter. From product planning and design to prototyping and even the CES application process, the university provided support every step of the way. The extraordinary story of this university winning 28 CES Innovation Awards over 7 consecutive years serves as proof that regional universities in Korea can compete on the global stage.
1: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렇게 7년 연속 혁신상을 28개나 이렇게 받는 그런 쾌거가 그냥 이루어진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0: Korean technology stunned the world at CES. Korea was not merely a participant. It was a driving force shaping the future of technology. Beyond the awards, the greatest achievement was seeing ideas created in small offices, fascinated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8: 우리의 혁신상들이 주로 이제 응용 분야에서 많은 혁신상을 수여하기 때문에 이제 빠른 상용화, 이제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 되겠고요. 혁신상 제품은 역시 시제품이나 초기 제품들이 많은 만큼 시장에서의 빠른 상용화를 통한 기술 격차 유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Now, those innovations are ready to move beyond the exhibition halls and into industries, businesses, and everyday lives across the globe. The spark of Korean innovation has only begun to reshape the future.

0: 일부의 정신을 경영 이념의 뿌리로 삼아 설립된 도시 안전 시설물 전문 기업입니다. 단순한 시설물을 넘어 도시 경관의 품격을 높이고 교량 및 도로 안전 시설물의 혁신적인 개발과 발전은 물론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드는 도전을 성실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1: The major business areas are the facilities for bridges and urban landscapes. Aside from the inspections for old bridges and structures, the firm has produced and constructed joints for the safety of bridges. What is more, it has carried out the entire process, including the designing, planning, and constructing for the overall urban landscapes.
2: 저희 금난산업개발은 도로 안전에 필요한 난간, 울타리, 그리고 교량 이음 장치 등 다양한 안전시설물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량 이음 장치에서 교량 하부로의 누수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누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의 교량 이음 장치는 자기 성형 테이프로 열 접합하여 교량 이음 장치 이음부를 빈틈없이 결합하기 때문에 교량 하부로의 누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1: Precise designing based on the field measurement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And the firm has carried out the cutting, welding, and assembling stages by making use of the cutting edge technologies. After thoroughly checking the finished products, only the ones that pass the tests are packed and released to the market.
3: 금난산업개발의 경쟁력은 최상의 품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정 내 스마트 키오스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생산 도면을 대조 확인함으로써 품질 오차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 과정에서 도면과 실제 생산품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상시 검수 체계를 구축하여 규격의 정밀함이 곧 품질의 완성도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applied a smart factory system to increase production efficiency and for more systematic production management. As a result, it has removed unnecessary elements for the overall production lines. And it has implemented optimal solution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4: 저희 금난산업개발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공정 흐름에 맞춰 설비를 재배치하고 작업과 물류 이동이 동시에 가능한 다기능 대차를 자체 제작해 공정 간 연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창고의 위치를 표준화하고 비산먼지 및 집 배출 시설을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 작업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설비 재배치와 전용 작업대 도입만으로 생산성을 약 6.7%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이송 대차 시스템 적용을 통해 물류 이동 거리를 94% 단축하고 부자재 보관 방식 또한 기존 대비 25%의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1: By promo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the firm has obtained a lot of patents with its products and designs. Also, it has applied these source technologies to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nd the certified products have gained positive responses in the market.
5: 저희 금난산업개발은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올해 신규로 두 건의 특허를 등록하였고 계속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은 교량 이음 장치의 제조와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산성, 경제성은 물론 설치가 용이한 난간 및 울타리의 신제품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By reflecting the opinions from different industrial sites, 금난 Industrial Development has produced reliable and high-quality facilities. And it aims to expand the scope of business by fulfilling the global standards.
0: 금난산업개발은 현재 도로 및 경관 안전시설물 생산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토목공사 및 안전진단 면허 취득을 통해 사업 영역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종합건설업 및 정밀 안전진단이라는 전문 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설계, 생산부터 유지관리까지 아우르는 토탈 인프라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1: 금난 Industrial Development has suggested creative solutions that can connect different cities and strengthen people's safety.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in the near future.

0: Menstrual items are essential hygiene products for women.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increased the convenience of users by reflecting their opinions when developing the products. Baldi, a provider of female healthcare items, puts top priority on safety and comfortable wearing sensation. We introduce Baldi, which has created higher added values by providing premium items. Baldi is located in Pungye City,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near Chuan Beach. Based on the systematic production lines and automation facilities, the company has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field of women's sanitary items. Small changes can add up to a big difference, so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provide more reliable and convenient products.
1: 올리는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인수를 하면서 이제 시작된 기업인데요. 의약품 전문 제조 기업으로 이제 여성 헬스케어 기업인 해피문데이를 모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해피문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생리대 어떤 브랜드 시작으로 탐폰 이렇게 월경 용품 브랜드를 확장해 가던 가운데에 저희의 오랜 이제 OEM 파트너의 어떤 제조 공장을 인수하면서 이제 직접 제조까지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0: Organic cotton cover sanitary pads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Since sanitary pads come into direct contact with the user's skin, the firm has tested the safety of the products to minimize the strain on the skin. The firm has also promoted tampons as major products. Consumers can feel comfortable when using it, and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reliable and convenient product.
1: 저희의 주력 제품은 이제 생리대와 탐폰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생산한다라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유기농 순면 이제 생리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탐폰까지 직접 좀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제조하고 있는 여성의 건강이라는 것을 이제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월경 용품을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anks to the high-speed production lines, the company has mass-produced the premium products. The firm has put top priority on safety and convenience during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the development, testing, and production stages. Tens of products are produced per second. As it is difficult to thoroughly check with the naked eye, the firm has introduced a real-time vision inspection system. The system can detect even small contaminants or defects, so the company has maintained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1: 저희는 이제 각 어떤 본부자재 어떻게 보면 유기농 순면 부품치에 따라서 그 생산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좋은 퀄리티로 품질로 생산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0: Considering the growing amount of production and orders for OEM products, Baudi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By automating the repetitive works and systematically connecting the flow of the overall manufacturing process, the company has kept the balance of the whole production stages. The company has promoted the prediction-based production so it can provide more rapid and sophisticated responses to the manufacturing system.
1: 저희 볼디는 MES 시스템으로 데이터 관리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POP 기능으로 효율화하고자 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스마트 팩토리 협력을 통해 공장에서 진행되는 업무 전반을 디지털화 및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공정별 작업자, 작업시간, 설비 가동 정보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현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장 전반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면 전 과정의 효율성과 대응력도 높아집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을 꾸준히 고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인 디지털 기반을 갖추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0: Since the establishment, Baudi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and enhanced quality control to stabilize the production system. The company has gained trust in the market by keep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nd dealing with the changing market environment more effectively. Also, it has made continuous effort to expand the services that can fulfill different lifestyles of consumers.
1: 저희 볼디는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흡수체 구조와 제조 방식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층 구조 흡수체나 절첩 구조와 같은 특허 기술을 통해 제품의 흡수력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유기농 인증이나 한랄 인증, 품질 경영 시스템 등 국제 기준의 인증을 확보하며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리 주기에 맞춰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까지 운영하면서 제품을 넘어 고객의 사용 경험까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0: Aside from the Korean market, Baudi has made advancements into overseas markets, including Indonesia, Mongolia, and China. With the aim of becoming a leading healthcare business that can improve women's health, the firm has actively sought business expansion.
2: 볼디는 여성 건강에 관한 비전과 제조 기술력을 합쳐진 회사로 어떻게 보면 여성 웰니스의 물리적 실체를 구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최신의 어떤 제조 생산 기술과 제품 개발에 대한 R&D에 집중해서 뭔가 국내외 여성들이 편안하게 월경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생리대와 탐폰을 꾸준히 잘 생산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미션입니다.
0: Baudi has spearheaded effort to increase the quality of women's daily life. All eyes are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bring a new paradigm to the field of sanitary items.

0: Special vehicle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different parts of the society. Taegwang has produced premium special vehicles based on the accumulated production skills.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wreckers, which are used for accident recovery. By introducing a smart factory, the firm has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and stability. We look into Taegwang, which has played a key role in different sites based on its advanced technologies. Taegwang is located in Iksa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wreckers and cranes. The technologies that can lift up or move heavy load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core production stages based on its own skills, and it has developed advanced technologies for welded structures.
1: 저희 태광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고객의 이익이 곧 우리의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기술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량물 인양 기술을 기반으로 군환차와 크레인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직접 제조 역량과 기술연구소 고객 맞춤형 특장차 설계를 강점으로 항상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안전한 특장차를 제공합니다.
0: The crane boom of the company is produced by attaching the telescopic boom to the upper part of the crane. What is more, by precisely processing and welding the Korean-made high-tension steel plates, more durable and safe products can be manufactured.
2: 크레인 붐을 장착한 형태의 붐 데카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특히 360도 선에 되는 상부 프레임에 다단시 직진붐이 부착되고 옵션으로 언더리프트와 A형 리프트가 제공됩니다. 저희 제품은 카고 크레인과 레카의 혼합 형태로 제작되어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 안전한 군환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cutting and welding stage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the clients.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when producing special vehicles, so precise works of skilled workers are necessary.
3: 고하중 작업을 수행하는 특장차는 용접으로 제작되는 구조물의 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정에서 규정된 도면대로 제작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절단, 절곡 공정에서 규정된 치수로 생산되었는지와 용접 공정에 사용되는 용접 재료, 용접용 가공품의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해 품질 전담 인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접 공정의 경우 구조물의 강도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용접 조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0: Taegwang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more systematic production process. The data, materials, and products can be managed automatically, and the production status can be monitored in real time.
4: 기존의 수기로 입력하던 절단 공정을 자동화하는 MES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배열 프로그램에 작성 시 절단 작업 지시가 현장에 설치된 터치 PC로 전송되고 절단 작업 순서를 원격으로 지정하며 작업자가 절단 작업 수량을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생산 현황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또한 철판 재고 관리가 철판 배열 시 자동으로 사용량이 등록되고 비정형적인 형상의 잔재를 형상 그대로 재배열이 가능하여 잔재 활용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철판류의 사용률을 최대화시키고 불필요한 이동 공수와 수기 기록물의 작성 관리가 사라졌고 축적되는 작업 데이터를 토대로 철판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The research center of the company has thoroughly checked the sizes and strength of the structures based on the designed images. Also, It has followed the safety standards since the designing stage as part of an effort to enhance the durability of the products.
2: 제품이 수출되는 국가별 사용 환경과 제품에 대한 요구 사항은 국내와는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대상 국가의 현지 에이전트와 코트라의 지원 사업을 통해 요구 사항을 파악한 후 맞춤형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차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용접 구조물의 안전성을 목적으로 고장력강 용접부 강도 분석을 위한 인장 시험과 조직 시험으로 최적의 용접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Taeguang started its business in 2003 as a provider of components. And it has made remarkable development as a maker of welded structures. As a provider of wreckers as ODM products, the firm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And it has promoted export to Bangladesh.
1: 태광은 OEM에서 더 나아가 직접 고객에 판매하는 고객 맞춤형 특장차 제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단순한 특장차 용접 구조물 제조에서 더 나아가 붐 구조물 조립체와 같이 바로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SKD 키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군환차, 고정식 크레인과 같은 제품을 자체 상표로 판매하는 투트랙 제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0: Taeguang has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safety in different industries by developing advanced technologi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요 옆에 가까워요 여기서. 이 동네지요. 여기서 나고 여기서 어린 시절 다 지내고 가다가 이제 젊은 청춘 시절에 서울 올라가 살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노년기에 살라고 여기 이제 다시 낚시터 수상자대 영업을 하고 있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매운탕을 주로 많이들 해자셨지. 붕어찜을 하려면은 양이 적고 매운탕은 국물도 넣고 뭐 무도 쓸어 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넣다 보면 양을 많이 할 수 있고.

잖아요 이게 섬유질도 풍부하고 칼슘 뭐 여러 가지 성분 부재료는 뭐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에는 이제 메주콩이 이제 좀 잡내를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분말을 썼었는데 지금은 좀 보기 좋게 그 생콩으로다 넣고 있어요. 맛의 변화는 큰 없는데 이제 손님들이 이걸 잘 잡수니까 그것도 이제 특이하다고 그래갖고 잘 잡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자연산을 쓸 때는 저희들이 이제 충주 고조 때부터 신단양까지 이렇게 직접 공수를 하러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 전에는 여기서도 붕어가 나왔으니까 썼죠. 요새는 하도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뭐 기름내라든가 화장품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냄새가 나서 이 양식을 쓰고 있어요. 단무지만한 시래기는 없어요. 옛날에는 그분들이 이게 다 잘라가지고 놓으면 시들시들해지면은 그냥 가져오면 됐는데 TV에서 시래기가 좋다고 이래가지고 시래기 전쟁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은 사정사정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는데 가져오기도 힘들고 말리는 건조 과정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되게 저희한테는 이게 쉽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애물단지라고 해야 되나? 기계도 있고 뭐 이제 간단한 도구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뭐 이제 수십 년 전서부터 제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이제 칼로다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비늘 작업이 힘들다 보고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좀 많이 이제 몸이 직업병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게좀 생기죠. 붕어는 일단 그 속에 배 내장이 있는데 보면은 검은 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벗겨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충분히 이제 그 피를 제거를 해줘야지 그 비린 맛이 덜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는 일단 이제 목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피를 충분히 날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모를 쓰는 거예요. 죽으면 피가 옮기니까 잘안 빠지잖아요. 건조한 상태에서 그냥 물이 끓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넣습니다.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중간중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만져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경험으로 이제 하는 거죠. 무 시래기에 이제 우에 이제 자르잖아요. 단무지를.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무가 조금 붙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물른 거예요. 시중에 나오는 감자 수제비라고 이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양념의 비율이 음식 맛을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붕어찜 같은 경우도 마냥 이게 이제 그 뚜껑을 덮어놓고 끓인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적정한 시간에 뚜껑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물을 자주 기얹어서 음식은 정성이라고 이렇게 간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국물을 끼얹어 주죠.

넣는 순서는 뭐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 넣고 무 넣고 메주콩 넣고 붕어 넣고 양념 한번 얹히고 그다음에 시래기를 올리고 대파 올리고 양념 한번더 올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제비를 올려서 끓입니다. 처음에는 세게 해야죠. 일단 세게 하고 저희는 이제 물 붓고 그다음에 무를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주콩을 이제 잡내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붕어를 또 이렇게 손질 잘한.

뭐를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비법 양념을 이렇게 붕어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여기다가 그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밑에다 넣는 집도 있어요. 시래기를 근데 밑에다 넣으면은 좀 드시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저희는 충분히 이제 물렀다고 생각을 하고 위에다 이렇게 얹어줍니다. 여기다가 대파를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제 양념을 한번 올립니다. 이렇게 저희는 금방 나가는 거는 수제비를 이렇게 바로 올립니다. 여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짧으면 20분, 25분인 거지. 좀 양이 많거나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좀 두꺼운 냄비이기 때문에 냄비에 달궈지는 시간 같은 걸 했을 때는 25분 더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죠. 한번 끓고 나면 불 조정을 한번 하죠. 중간에 한번 이제 속불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물을 이제 간에 뱄수 있도록 갖고 이제 끼얹어 주죠. 대파가 살짝 익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쯤 열죠. 열어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이 어느 정도로 이제 쫀득쫀득하게 됐냐 이런 상태를 보고 이제 음식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죠. 물 좋은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미리 넣으면 다 너무 익어가지고 마늘 향이 안 나잖아요.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붕어가 얕은 맛이 있고 민물이라고 하면 민물에 걸맞는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붕어찜이 원조이다 보니까 붕어찜을 드세요. 여기는 붕어마을입니다.

저수지 전에는 이게 다 농토여서 좀 부유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마을이 좀 그랬었는데, 이제 저수지로 이제 그다 수몰이 되면서 좀 어려움이 한참 지속이 되다가, 이제 붕어나 이제 고기들이, 민물 생들이 생기니까 그걸 잡아다가 청주에다가 다 갖다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수입이 별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매운탕이라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붕어찜, 뭐또 한때는 뭐 이제 향어, 송어, 민물 고기 회도 해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붕어찜이 이제 대부분인데, 호백이들은 계속 붕어찜을 하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메뉴들을 하고 계시죠. 80년대 아주 초인 것 같아요. 제가 8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먹고 살기 이제 어려우니까, 뭐 사실은 저희 모두 먼저 시작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하니까 저 가족집에서 시작을 한 거죠. 우리까지 하면 한 5집 정도 될것 같은데? 네. 19개 있었습니다. 8집? 거의 뭐한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면 되죠. 지금은 저그 매매가 돼가지고 이제 건물주가 바뀌신데, 이런데, 뭐 아니면 건물주가 이제 내놔가지고 이제 세를 준대. 요런 데 같은 경우가 이제 업종이 이제 변경이 됐죠. 지금도 붕어찜을 하고 계신 분들은 토박이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다. 어머니 혼자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주말에 금요일 날 와서 도와주고 월요일 날 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될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오다리 싸가고 왔습니다. 그 우리 식구가 배워서 이런 거예요. 우리 식구가 일찍 시집을 와가지고 처마 밑에 거기다도 하고요. 인공적으로 건조기가 있어요. 그 건조기를 잘 말리면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수입이 제일 많죠. 단가를 못 맞추니까 어쩔 수 없이 양식도 할 수도 없고. 양어장에서도 사실은요 반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요 붕어 솔직히 한 마리 가지면 밥두 공기 먹어요. 그 보면은 등 쪽에는 왈짝가시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 이제 꼬리 부분도 이제 장가시가 많아요. 그러면 그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붕어가 머리를 나를 보게 하고, 이쪽으로 이제 등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쪽에 이제 등 쪽에서부터 이렇게 긁어 내려요, 젓가락으로. 이게 쭉쭉, 그러면 갈비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시래기 싸가지고 탁 드시면 맛이 좋죠. 저희 같은 경우는 6, 7, 80대.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 뭐 그런 게 이제 제가 가끔가다 표현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뭐 굳이 이걸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 5, 6이 제일 바쁜데, 12달로 봤을 때 5월 달이 제일 매출이 많았죠. 저희들이 이제 군에 바라는 점이, 농다리에만 사람이 오면 셔틀을 좀 운행해달라. 아예 될래는지 모르지, 저게.

무떡. 무캐떡이지, 그러니까. 물을 이제 싸르다 섞, 이거 서, 채로 썰어서 이거 섞어가지고, 이거 고물 안 캐놓고, 이제 또, 이거 이제 무 섞은 거를 또 한 캐놓고, 이제 또 고물 넣고 그렇게 해서 찌는 거예요. 캐루도 하고, 이제 설기는 해서 저기 장독간에 놓고, 터에. 그리고 이제 방에다 놨다가 광으로 이제 대접에 담아가지고. 되게 보름에, 가을떡, 가을에. 그러니까 가을무스로 하지요. 가을무스 이제 저장해 놨다가 이제 봄에 보름떡으로 많이 하고, 가을에는 시골에는 가을떡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도 하고, 보름에도 하고. 이게 부드러워요, 떡이. 무떡이 부드러워가지고 또 노인 양반들이, 어른들이 이걸 잘 찾지. 저도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이거 정월 보름날 하고, 저기 처녀 때부터 보고 해 먹었는데, 처녀 때는 안 했지. 시집 와서, 19에 와가지고, 20살서부터 계속했어요. 엄마가. 엄마가 해주는 건 이제 얻어만 먹었지. 이제 시집 오니까 이제 어른들이 어머니가 하시니까 이제 그거 보고 했지. 이제 어머니 하는 걸 아주 눈여겨봤어요. 첫 때는 어머니가 했지. 결국은 이제 장 담그는 거고 뭐 다 맡기더라고. 그래서 다 했어요. 팥고물하고, 이거 팥에 고물, 삶아서 고물하고, 이 쌀가루 이렇게 빻아놓고, 이제 무채 썰어서, 그 이제 이 쌀에다 이렇게 섞어주지. 그리고 이제 요걸 한 캔 놓고, 또 요거 한 캔 놓고, 그리고 또 위에 덮고, 이걸로 다, 고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캑떡을 해갖고, 쪄서 먹는 거지. 맷떡을 해야지. 맷살로. 찹쌀로 하면 안 돼. 이게 쳐져요. 무슨, 이건 이것도 질지. 찹쌀은 차져가지고 안 돼. 익도 안 해. 아끼바리 쌀이었어요, 그때는. 괜찮대요, 그것도. 빨간 밥, 이제 저기에서 압력밥솥에다 했지. 씻어서 이제 조리를 잃어야지, 돌이 들어갈까봐. 그래서 잃어갖고 물 벗어 이제 삶는 거지. 한 40분 했어요. 그런데도 안 익어가지고. 물을 또 붓고 또 20분 또 해고 또 물을 또 붓고 한 20분 했더니 이게 튕겨. 압력밥솥 물 없을 때까지 푹 찌는 게 그냥 거기다가. 그 이제 태우지는 말고 그 하다 보면 물이 있는 거 없는 거 좀 감각이 있잖아. 절구에다가 빠야지. 소금하고 뉴스가 넣었어요. 무채로 제 저기로다 요 까굽띠 까가지고 썰어서 너무 잘게 썰지 말고 좀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맛이 덜하면 뉴스가 조금 섞어갖고서 그냥 이거 쌀가루하고 섞어서 찌면 돼. 무수에 넣으면 안 되지. 절어가지고 물이 생기지. 방앗간에서 곱게만 빻으면 괜찮아. 이렇게 안 해도. 옛날에는 왜 절구에 빻느냐고. 절구에 그전에 절구에 빻아서 이렇게 채로 쳐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방앗간에서 곱게 빻으니까 안 해도 되지. 이건 무떡이니까. 무떡은 그냥 해야지. 무에서 물이 생겨가지고.

굵게 썰어야지. 이거 무채는 굵어야 돼요. 저기는 생채 고통갈증 이런 게 자로 해주는데 이게 무수가 자르면은 씹히는 맛이 없어.

예, 이거 좀단것좀 넣고서. 이렇게 넉넉히 누르면 이렇게 넣어야지. 이게 떡 실은 요까지 밖에 안 오니까 요까지 이렇게 반 냉기 넣어야 돼요. 물 다르면 또 타니까.

바닥이 안 보여야지. 이건 무가 이제 무가 스며 죽으니까 얇아져요.

0: 어른들 돌아가시고서는 못해요. 한 20년 됐어요. 안 한지.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안 했으니까.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부채는 갖고 안 해요. 예. 몰라. 다 이렇게 하던데. 뒀다가 또 쪄먹어야지. 이건 덴불해야지. 불 갈게 해가지고 얼른 쪄야지. 30분 넘게 쪄야 될걸요. 40분? 이게 조금이라 모르겠네. 그전에 이렇게 시루에다 하면은 진짜 한 40분씩 뗐어요. 근데 이거는 얇거우니까 한 30분까지 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요.
1: 그게 아무것도 응. 두껍게

0: 보시오.
1: 무가 무수요.
2: 저번에 대고 몇 마디 했어요?
3: 작은 보름 날이라고 그랬지 뭐.
0: 그날 떡들에
3: 먹어요. 그날 떡 많이 했죠.
1: 아저씨들
0: 남자들 밥 먹어요.
1: 아침 먹고서
0: 저녁을
1: 지게팀 산에 가서 말 이제 9집을 지고 온다 그래 옛날에.
0: 9집
1: 와서 점심을 해 먹는 거예요. 이제 보리에 오곡밥을.
0: 여자들
1: 저녁으로 떡을 해 먹는 거예요.
3: 그러면 일찍 해 먹고.
4: 네.
3: 밤은 4시경에나 3시경에
0: 빠르게
3: 가서 많이 했어요.
1: 가난할
3: 때 쌀액이 빠서 많이 해 먹었지. 흰떡도 쌀액이도 많이 해 먹었지.
5: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언제지? 그때 우리 시루떡 해가지고 왔던 거. 그 떡 해가지고 무슨 떡?
0: 제주도 갈 때?
1: 제주도 갈 때?
5: 옛날에.
0: 제주도 갈 때 무슨 떡을
3: 많이 먹었어?
5: 최은이라는 애 살았을 때.
0: 20년 전에 저 제주도 갔자 그랬어.
1: 20년만 전에.
5: 무슨 떡 해가지고 갔어?
0: 무슨 떡 해가지고 갔어?
1: 무슨 떡 해가지고 갔어? 40년은 됐어요. 40년.
5: 그렇죠. 세은이라는 애 살아서 갔잖아. 우리
3: 40년은 됐을겨.
6: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지.
5: 돼지 잡아가지고.
0: 우리는
6: 개가 있어. 아이고 그 어떻게 다 먹었는지.
7: 저기 계산군이지 거기가. 아버지하고 둘이 팔밭도 파가지고 팔밭이라든지 그저 산을 그저는 저 소실한 같은 걸로 파가지고 개 옥수수가 많이 했어요 거기는 토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원도식 지금 말하자면 강원도식이지. 토강에서 옥수수 겨울에는 그거 파서가지고 19살을 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쌀밥 먹으러 간다 그랬어요. 여기 오니까 쌀밥을 그냥 어떻게 많이 농사를 줘서 그냥 광에다 갖다 수북하게 싸놓고 그러는데 엄마는 그 전에 쌀이 없었어요. 엄마는 그 무떡은 안 했어요. 이제 거기서는 우떡은 먹어봤지. 저기 쌀가루 빠다가 몇 살 빠서 저 빠다 놓고 이제 무 씌어서 그러니까 곰을 먼저 또 해놔야지. 그래서 이제 무 씌어서 채를 썰어가지고 버무려서 그냥 찌는 거지. 시루 이그마한 시루에다 그냥 솥에다가 불 떼가지고 이 가생 이제 본발로 가지고 그렇게 했지. 자기네 먹을 건 다 하지요. 밭이 많으니까 그때는. 그 전에는 땅에다 묻었어요. 묻어갖고 이렇게 저기 집수로다 아구리를 막아놓고서 이제 빼먹었지. 근데 지금은 보일러실에다 고무통에다 놓으면 괜찮아요. 밭도 농사져서 내 먹어요 그거는. 팔아 먹어요. 아니요. 가을에는 안 넣어도 무수가 달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넣지 그냥. 너무 쓸까봐 무수가. 아직 맛이 안 들어서. 꼭 설기를 해서 장광에다가 물 이렇게 떠서 놓고서는 거기서도 절을 하고 방 이렇게 들어오는 데 여기 위에다 놓고 했지. 옥수 안반 이렇게 있어요. 나무대기로 한 거. 그럼 그 위에다 얹어놓고 위에다 물 한 그릇을 퍼놓고서는. 그게 질분질분하다고들 먹기가 부드럽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금은 뜨거워서 뜨셔서 먹으니까 그렇지 식은 뒤에는 맛있어요 더.
5: 잘라서 이제 주걱이로 했는데
8: 좀 잘게 잘라야지 드러내는 게 좋지. 부실부실하다.
7: 우유기를 더해야지. 막 맛있다 그러면서 잡서.
9: 잘 주웠어요? 아니요 맛 없어 좀 맛 없다 해도 돼요.
10: 맛있어요.
9: 무는 다 익었어요?
8: 네. 접시끈이야?
0: 반이 맞아? 안 맞아.
1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액션.
1: 극장에 오랜만에 오시나요?
2: 저 정말 오랜만에 와요.
1: 얼마 만에 오시죠?
2: 저 코로나 이후로 안 온 것 같아요.
1: 문화생활 좀 하셔야죠.
2: 그냥 뭐 쓸데없이 바빴어요.
1: 아 진짜요?
2: 네.
1: 그러실 줄 알고 교수님을 위해서 제가 이 극장을 통째로 이렇게 빌렸습니다.
2: 야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1: 그렇죠.
2: 어 너무 좋네요.
1: 극장이 좋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오니까 또 이렇게.
2: 아, 이 극장을 들어오다 보니까 네. 옛날 영사기도 있고 그리고 상영 시간표를 일일이 수기로 써놨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요.
2: 대성 씨 극장에 대해서 알고 빌리신 거예요?
1: 아, 이 극장에 대해서요?
2: 네.
1: 그냥 마땅한 극장이 이 극장밖에 없어요.
2: 이 극장에 보니까는요 1959년에 지어졌더라고요.
1: 그래서 59년이요?
2: 네, 국내 유일의 단관 극장이에요.

0: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1: 아, 퀴즈요?
0: 예, 큰 선물도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아, 그럼 바로 맞춰야죠.
0: 영화가 언제 처음 시작됐을까요? 그리고 어떤 영화일까요? 아세요?
1: 선물을 안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네요. 구한 말. 언제?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0: 19세기 말쯤 리미에르가 요즘 형식의 영화랑 비슷하다고 간주하고 영화의 출발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일상들을 다루는 뭐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라고 하였다면 네, 네. 조르주 멜리어스는 영화를 예술의 단계로 올린.

0: 근데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왜요?
0: 너무 예술적이고 뭐 몽환적이고 환상적이고 뭐 붙일 수 있는 수식어들은 다 붙겠더라고요.
1: 그렇게 예전에 만든 영화인데도 보면 감동이 있나요?
0: 그렇죠. 예. 뭐 요즘 사용하는 뭐 특수효과나 편집기법들 그 영화에서 사용되는 그 원형의 거의 시조

0: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1: 그래요? 네.
0: 그래서 1920년도에 그 초현실주의가 대두되면서 네. 이 조르주 멜리어스가 다시 재조명을 받았죠.
1: 사실 근데 동두천 하면은 아트앤드 시티랑 저는 좀 안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미군 부대? 이 정도밖에 잘 안 떠올라요.
0: 하지만 네. 우리 동두천의 예술의 도시 동두천.
1: 예술의 도시 동두천. 네.
0: 곳곳에 동두천에도 예술이 살아 숨쉬고 있죠.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그럼 저희가 이제 보러 가고 찾기 전에 일단 영화 한 편부터 보고 예술 작품을 네. 보러 가시죠.
0: 좋아요.
1: 하나, 둘, 셋.

0: 여기 예술의 도시 동두천에 왔잖아요.
1: 그렇죠.
0: 짠.
1: 아, 이런 지도가 또 있어요?
0: 네.
1: 우와, 대박이다.
0: 그래피티가 원래 그냥 자유롭게 낙서하는 거잖아요. 아. 이탈리아로. 아,
1: 뜻이 그러면은 낙서란 뜻이에요.
0: 그렇죠.
1: 아. 아.
0: 근데 여기에 21가지의 그래피티가 있어요.
1: 아, 그럼 이걸 하나씩 다 보려면은 이제 오늘 하루가 되게 짧겠네요. 하나 보러 가시죠, 그러면은.
0: 근데 네. 이것만 보고 가기 아쉽잖아. 이게 메인 디시면 네. 에피타이저 살짝 먹고 시작해야죠.
1: 밥도 안 먹었는데 무슨 에피타이저를 먹습니까?
0: 아, 밥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1: 밥 먹기 전에요? 알겠습니다. 어떤 에피타이저를 교수님께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0: 지금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가서 말할 거예요.

0: 아니 근데 저희가 체험할 수도 있죠. 네. 뭐 체험 삶의 현장이나 가면 할 수 있죠.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아트앤드시티 아니겠습니까? 아트랑 공방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1: 예술이라는 거는 창의적인 사고와 감정을 그냥 이렇게 표출시키는 거고 창작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생활에 그냥 예술화를 꾀하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뭐 용접하고 뭐 망치질하고 그림 그리고만 했지 이건 안 해봤어. 아니, 체험해보고 근데, 싶어. 힘 조절해주고
0: 이런 식으로? 뭐 그래도 확실히 감각이 있으시다.
1: 이렇게.
0: 왜 때요?
1: 고려랑 중국이 네. 이 도예의 종주국이었어요.
0: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1: 16세기에 우리나라의 막사발이 일본으로 가서는 신기라고 해서 성스러운 그릇 취급을 받았어요. 이게 막사발 하면 자연스러운.
0: 이거네요.
1: 이건 거예요. 나 지금 막사발을 의도했어.
0: 아, 그 막사발 만드신 거네.
1: 하지만 네. 이제 저는 이렇게 막 했지만 네. 우리나라의 그 막사발은 흙과 불의 시간을 거쳐서 그릇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생명력을 갖는 거야. 아,
0: 이거는 안 넣으실 거죠?
1: 아, 너무 막사발인데. 고민 좀 해볼게요. 네, 네, 네, 네. 네. 대성 씨도 해볼래요?
0: 저도 한번 해볼게요.
1: 재밌어.
0: 이렇게 해가지고. 느낌 이상해.
1: 손에 물을 충분히 묻혀야 돼.
0: 아, 이렇게 물을 묻혀야 되는구나. 아, 좀 이게 구멍이 좀 파져 있어. 진짜 어렵다, 이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1: 막사발 2 나왔어요.
0: 막사발이네요, 저도.
1: 우리 여기에 그냥 다시.
0: 네, 다시 새 생명을 주시죠.
1: 자, 새로이 예쁘게 태어나라.
0: 예쁘게 태어나라. 미안하다, 흑아. 미안하다.

0: 그래피티 하면 자유와 저항 정신 아니겠어요?
1: 그쵸. 뱅크시.
0: 그쵸. 너무 유명하죠. 사람들이 밤새 제발 우리 집 담벼락에 낙서 좀 해주고 가주라. 네. 그럼 나는 로또거든.
1: 아, 그리고 집 가격이 오른다면서요, 진짜로?
0: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담장을 떼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1: 와, 아, 우리 집 아빠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다.
0: 진짜 제 마음도 그 마음이야.

0: 사장님 만나게 네.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너무 미남이세요.
1: 아, 아니요.
0: 아닌 거 아시군요. 네. 아, 농담입니다. 네. 아, 약간 좀 친근한 이유가 네. 제가 살짝 검색을 해보니까 저랑 동갑이에요.
2: 아, 그렇다고 작가님 이렇게 모셔놓고.
0: 아, 뭐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랬거든요.
2: 너무 근데, 친구 같았다.
0: 친구,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피티로 다양한 시각 예술을 창작하고 있는 25년차 그래피티 아티스트 제바입니다.
0: 실제 성함은?
1: 아, 실제 이름은 유승백입니다.
0: 유승백. 네. 그럼 뭐가 더 많이 불리나요? 작품하실 때?
1: 아무래도 그래피티 태그네임을 쓴 지 오래돼서 네, 제바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2: 저 뒤에 보면 작가님 작품이 있는데 네. 저게 좀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스 네. 신화적인 요소. 저런 그림을 그리신 이유가 있나요?
1: 사실 그때 당시에 Made in Heaven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만들어진 도시처럼 그런 걸 형상화하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라노스 신을 차용해서 천사 이미지와 함께 이제 구상했던 작업이었습니다.
0: 그래피티 아트가 보면 다 높은 곳에서 진행하잖아요.
1: 네.
0: 뭐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나 아니면 루프를 매달려서 이렇게 하는 건지.
1: 그래피티 아티스트도 되게 안전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스카이차나
0: 아. 네.
1: 아시바라고 하죠. 그런 틀비계를
0: 아 이렇게 쭉 네. 올라가는 그렇게 아 그런 네. 게 있네요.
1: 네. 사람이 타서 하는
0: 아 네 죄송합니다. 네.
1: 그런 중장비들을 타고 많이 합니다.
0: 또 앞에도 하나가 작가님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저건 너무 그림체가 다르거든요.
1: 제가 그때 당시에 벌써 한 7, 8년 전인데 구상적인 작업에서 이제 비구상적인 작업으로
0: 아.
1: 네, 전환하는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은 천사의 이미지에 좀 추상적인 요소를 넣어서 작업했었던 작업입니다.
2: 아, 작가님 그 그림의 표현력이 굉장히 좋으신데 그런 극사실주의를 버리고 비구상으로 갔을 때 네. 조금 아깝지 않으셨어요?
1: 그런 것도 있었는데
2: 네.
1: 이미 있는 이미지를 그리는 거에 약간 실증을 났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새로운 감각? 존재하지 않는 시각 예술?
0: 아~
1: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생각해서 약간 비구상적인 작업을 시작했던
2: 것 같아요. 그게 몇 세 때셨죠?
1: 30살 초반이네요.
2: 작가님은 도시적인 그 에너지, 그 도시의 리듬을 시각화시켰다고 들었거든요.
1: 네, 스프레이 페인트나 이런 것들이 일반 미술하고는 다르게 뿌려지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를 표현하기에 되게 적합했던 재료였고
0: 네.
1: 또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0: 어디에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1: 올해가 제가 그래피티를 한 지 25년 네. 차인데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개인전.
1: 네, 좀 더 대중들에게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2: 그냥 갤러리 안으로 네. 들어간.
0: 아, 갤러리 안에서?
1: 네네네.
0: 아.
2: 요즘은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그 정신을 그대로 차용해서 캔버스로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0: 그렇죠. 아, 그렇겠네. 예전처럼 막 아무 벽에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계속 또 아티스트들이 지속적으로 벽에다가만 하진 않고
0: 네.
1: 네, 요새는 다양한 매체나 캔버스를 통해서 네,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작가님은 그 벽에랑 했을 때랑 캔버스에 했을 때랑 어떤 게 더 재밌으세요?
1: 두 가지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벽에 할 때가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큰 스케일의 작업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고 지금도 큰 스케일의 작업을 좋아하고
2: 네. 그렇죠. 너무나도 파워풀하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시대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1: 네, 맞습니다. 예.
2: 그러면 그 작가님 작업에 가장 다른 작가들과 차별되는 그 핵심적인 변별적 요소는 뭐가 있으신가요?
1: 그래피티라고 하면 좀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뭐 캐릭터라든지 뭔가 글자라든지 구체적인 형상들이 많은데 그런 형상력 그래서 이제 그런 추상적인 그래피티의 에너지를 다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끔 네, 그런 그래피티를 지속해보고 있습니다.
2: 네.
0: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좀 가장 요거는 좀 기억에 남는 작품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1: 좀 큰 규모의 작업이었었는데 네. 왕십리 쪽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네. 거기 이제 신축 벽면에다가 네, 제 작업을 했었던 게 되게 신선하기도 했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그 당시에는 꿈이었어요. 네.
0: 그게 얼마나 큰 건물이죠, 그게?
1: 거의 아파트 수준의 오피스텔이니까. 네.
0: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네스프레이를 확 뿌려버리고 싶다. 그런 공간에 있을까요, 혹시?
1: 해외에서 보면은 한 건물이 전체 다 그래피티로 네. 돼 있는 부분 되게 많은데 사실 국내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건물의 전체?
0: 네. 제가 육산 네. 빌딩 전체를 그냥 막.
1: 네, 뭐 그러면 좀 이슈가 되겠죠.
0: 네. 작업을 하시면서 좀 가장 이 보람되는 순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1: 사실 이제 그림 다 그리고 나면 네. 워낙 작은 스케일이 아니다 보니까 큰 스케일의 작업을 완성했다는 성취감도 있고 월장사 같은 절에 작업을 했을 때는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생, 중학생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었는데 네. 그 친구들이 밑작업을 막 자유롭게 하면 네, 제가 그 위에 좀 완벽한 리터칭을 해서 이제 작품을 걸었었는데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즐거워하고
2: 재밌어, 동기부여가 됐겠네요.
0: 재밌었겠다.
1: 네, 그런 에너지를 막 발산하는 거 보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의 작품들을 지나가서 많이 볼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1: 어렸을 때 이제 스프레이 페인트를 처음 접했을 때 되게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재료 자체가. 지금까지도 그런 스프레이 페인트 많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색채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색채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각 예술을 창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에너지틱한 네, 작품을 보고 오시면서 좀 에너지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채색인 그런 도시 안에서
2: 네,
1: 화려한 그래피티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그러면 앞으로도 정말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우리나라 네. 곳곳에 네. 우리 작가님의 작품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제영어대학원 대학교 한배실무통번역과 윤옥괴라고 합니다.

권역가가 된 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요. 제 전공은 대학 전공은 한국학이었고 석 박사 과정의 전공은 한국 고전 문학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한국어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한국어 책을 많이 번역하게 되었고 또 번역 수업을 재미있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번역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내가 번역한 책을 출판하게 된 순간입니다. 내가 고생한 과정의 결과이고 또는 정신적으로는 나의 자식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첫째는 언어적 그런 능력, 그리고 배경 지식하고 번역 스킬이라는 게 세 가지 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언어 지식이라는 것은 춘바르와 도자크 다 잘해야 하고요. 춘바르를 잘하면은 원문 텍스트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도자크를 잘하면은 이제 내가 도자크로 번역한 문장을 잘 표현할 수 있는데요. 춘바르와 도자크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그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번역하기가 어렵고요. 원문 텍스트를 이해할 수도 없고 도자크의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 문화에 맞게 문장을 번역하기가 어렵고 또 독자들이 그 문화에 좀 맞게 쉽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문장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 스킬이라는 것이 있는데 각 분야마다 조금씩 번역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할 때 꼭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사용하면은 번역 과정이 많이 편해지고 또 번역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 첫 번역서는 한국 고전 심청천이라는 작품인데요. 번역하고 출판하게 된 후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결국 내가 번역한 책이 번역되었구나라는 생각하고 또는 이제부터 내가 번역길에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어서 홍길동전 등 여러 가지의 문학 작품을 꾸준히 번역해 왔습니다. 저는 고전 문학 작품하고 역사서를 번역해 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작품은 바로 삼국사기이죠. 삼국사기는 두 권이 있는데요. 1권과 2권을 모두 합하면 한 1000페이지 넘습니다. 삼국사기는 뭐 아시다시피 김부식이라는 대신이 왕에게 올리기 위해서 여러 그 가지의 역사 자료를 참고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번역하려면은 거기에 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삼국사기를 번역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가장 애정이 가는 작품은 삼국사기 2입니다. 삼국사기는 제가 번역했을 때는 가장 어려웠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다양한 지식들이 있고 또 번역할 때도 공을 많이 들여서 한 작품입니다. 묘반 정당국스기. Ngày nay, các học sĩ, đại phu đều yên tâm có thể nói rõ được sách Ngũ Kinh, Sử Thư Chư Tử và các sách sử Trung Quốc từ thời Tấn đến thời Hán. Nhưng đến các việc trong nước
thì bỗng dưng trở nên mịt mờ, không biết đầu đuôi. Đó quả là việc đáng buồn. Huống hồ, Tân La, Cao Cú Lệ và Bách Tế kia được lập ra, đứng tựa thế kiềng ba chân. Vì lấy lễ để giao thông với Trung Quốc, nên liệt truyện của cả ba nước mới được chép trong sách Hán Thư của Phạm Diệp hay sách Đường Thư của Tống Kỳ. Nhưng trong các trường hợp ấy, những việc của Trung Quốc thì được ghi chép tỉ mỉ, việc của nước ngoài thì chỉ được họ chép sơ sài, không thể đem tất cả các sự thật của ba nước chúng ta chép vào đó được. Hơn nữa, sách cổ ký có văn từ thô lỗ, cọc cằn. Sử tích thì thiếu, không thể hiện hết và không khuyên răn được cái thiện, điều ác của nhà vua, lòng trung thành và lòng tà niệm của các quan, mối an nguy của xã tắc và việc trị loạn trong nhân dân. Giờ đây, đúng lúc có được nhân tài uyên bác, cùng viết nên lịch sử một nhà, truyền cho hậu thế, sáng tựa nhật nguyệt muôn đời.

2018년부터 이제 축구가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죠. 또 요새 이제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한국어 능력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번역가 분들도 번역 능력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번역 저서도 독자를 많이 끕니다. 물론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많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분명히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유교 문화인데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번역가들이 그런 차이점을 모르면 번역할 때는 어렵고 뭐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오해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신경 써야 하지 않은가. 그리고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법상으로 봤을 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하고, 그리고 한국어의 특징은 수식 부분이 있는데 그 수식 부분을 주어의 수식 부분인지 또는 목적어의 수식 부분인지를 잘 구별해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작품에서 인간이 겪는 그런 일들을 다루거나 혹은 사람이 아름답게 살아는 권장들을 하는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국 문학을 많이 번역했는데요. 제 전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전 문학이다 보니까 공부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역사랑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많이 읽게 되고요. 그래서 문학을 하면서 역사도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꿈이 뭐가 있냐면은 기회가 되면 한국 역사 자료들을 각 시기별로 한국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번역하고 싶습니다.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삼보라고 합니다. 또래 친구 4명이서 모여서 들어왔던 거, 경험해왔던 거, 상상했던 것들을 음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처음에는 그냥 긴장하지 말자 하면서 다 같이 화이팅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오니까 다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 때나 이제 스태프분들 다 너무 밝게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조금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3: 저는 정말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다 똑같은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되게 좋게 받아들였어요. 왜냐면은 공연장에서 되게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어떤 소리가 잘 좀 안 들리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모든 소리를 아주 생생하게 잘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일단 좋습니다.
1: 관객분들이 주위에 이렇게 둘러서 앉아가지고

0: 저희가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서로 나누다가 인상 깊었던 것들을 음해 보려고 이런 주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무겁고 어려운 과제 같은 걸로만 여겼었는데요. 다른 선배분들이나 다른 동료 뮤지션분들 무대를 이렇게 보면서 점점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 있어서 라이브 무대는 일종의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아이엠 라이브로 올라갑시다.
2: 화이팅! 네. 네.
1: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아리랑 TV 아임 라이브 안녕하세요. 저희는 펑크 밴드 세일러 허니문입니다. 네. 저희는 보통 음악 할 때 음악을 쓸 때 좀 일상생활에서 재밌는 요소들에서 착안을 해서 또 그렇게 곡을 만들고 있고 또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좀 해외 나가고 싶은 이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 이런 여성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당연히 뭐 K-POP도 좋은데 다른 여성도 있다, 뭐 다른 음악가도 있다 그거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도 해외 나가기 좀 목표로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노력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게 돼서 너무 많은 분한테 감사하고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역시 걱정되는 거라고 하면은 방송이 처음인 것 자체가 조금 걱정이기도 하고요. 헤드셋 착용하고 계시기도 한데 저희가 사실은 지하 클럽 공연장에서 많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멋진 스튜디오 공연이 되게 낯설기도 한데요. 그 부분 걱정되면서 또 이제 공연 아까 리허설 해보니까 좀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 조금은 걱정되지만 또 이따가 관객분들 앞에서 공연을 생각하니까 또 기대됩니다.

0: 저희 오늘의 미니 콘서트 주제는 From Underground to the World인데, 저희가 주로 지하 공연장이나 저희 연습실도 지하고 이래서 좀더 넓은 세계로 나가자, 방송도 출연해보고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인드림스는 저희 첫 EP 안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저희가 라이브 할때좀 에너지 있는 곡으로 첫 시작을 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첫 곡으로 정했습니다.
1: 네, 저에게 라이브 무대란 현장감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제 모습이랑 제 이야기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0: Sleepy? 저에겐 라이브 무대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네.
2: 재미있다.
3: Stella Honeymoon, an all-women punk band from Seoul, South Korea. We're a DIY band from Korea, so we do a lot of stuff by ourselves, so we love playing concerts abroad. If you're somewhere in the world where we haven't been before, please give us a call. We'd love to play a show in your country or city.
4: 괜찮아요. 죄송해요.
1: 감사합니다.

0: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옵터맨입니다. 오프더 메뉴는 우선 메뉴에서 고르다. 그래서 메뉴에 없는 음악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 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굉장히 뷔페 같은 그런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원래 보던 프로그램이라서 네.
1: 나오고 싶었어요.
2: 평소에는 좀 이렇게 노출된 상황의 공연장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좀 헤드폰으로 모니터링하는 환경에서 하니까 좀 저희도 새롭기도 한데 들으시는 관객분들도 더 새롭게 느끼실 것 같아서 좋은, 오늘 되게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아요.
0: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저희 최근에 나온 정규 앨범 콘크리트 밸리의 실물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앨범으로 담았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되게 차가운 전자음악의 사운드와 되게 어쿠스틱한 사운드가 결합된 그런 앨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제 최애 곡은 Against Me라는 곡인데, 이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사운드, 장르, 그냥 편곡 모든 게 저의 어떠한 테이스트에 제일 잘 맞는 곡이고, 또 추천한 곡은 이제 Part of You인데, 저희 노래 중에서 제일 만드는 과정이 좀 실험적이지 않았나 하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저는 가장 앨범의 색깔을 가장 잘 담은 노래라고 생각하는 거는 Part of You라는 노래고요. 근데 그게 노래가 인터루드 성의 노래지만 굉장히 앨범의 정체성을 잘 담았다고 생각해서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 오늘 무대에서 제일 기대되는 점은 그 정규 앨범 나오고 나서 좀 오피셜하게 처음으로 라이브하는 자리라서 그게 제일 기대되는데 또 제일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0: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되게 영광이고, 그리고 정규 앨범도 나왔으니까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시는 분들도 저희 음악이 아 이런 색깔을 가진 팀이구나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Hello, Arirang TV subscribers. We are Optimino and we're really happy to be here and enjoy our show. And see you soon.
2: 大家好，我们是 オプトメニュー。请大家多多关注我们，谢谢。皆さんこんにちは。私たちは
5: Team Optimino です。綺麗に見てください。
0: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공원이라고 합니다. 공원은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상 속에서 쉽게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 같은 음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I'm Live는 엄청 멋진 카펫 위에서 공연하는 그 영상이었었는데, 좋아하는 아티스트분들 영상 찾아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진짜 일단 카펫이 너무 멋지고요. 생각보다 홀이 이렇게 커서 스튜디오가.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아늑함이 있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번 I'm Live에서 보여드릴 미니 콘서트의 주제는 나라는 주제인데요. 제 0이라는 앨범에 있는 곡들 위주로 들려드릴 계획인데, 그 앨범 자체가 정말 나 스스로에 대해서 치열하게 들여다보고 직면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앨범의 순서에 따라서 정말 나를 더 알게 되고 또 끝내 사랑하게 되는 그런 흐름의 앨범이고, 이번 공연도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를 곰팡이라는 곡인데요. 그 곡이 이 앨범에서, 그리고 오늘 공연에서 결국에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착하는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 가득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곡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라이브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희 음악이 아무래도 밴드가 정말 그 한 에너지로 움직여야 하는 곡이라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면을 보고 하는 공연들 위주로 했었어서, 이런 저희가 서로 눈을 마주 보고 하는 이런 연주나 이런 게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또 관객분들이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유로워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늘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언젠가 무대에서 정말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지금 꿈꾸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는 이 음악들 정말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에 잘 닿았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저기 멀리 뭐 러시아든 어디든, 이 마음과 진심들이 잘 도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니 근데 여기 경주 아니에요?
1: 네, 경주 맞죠.
0: 근데 경주는 불국사 이런 데 아닌가? 유명한 데가? 여기는 그냥 제주도 같기도 하고 강원도가, 강원도에 이런 거 있잖아요. 풍력발전소, 그죠?
1: 평창 쪽에.
0: 아, 그렇죠.
1: 여행메이트가 여기서 만나자고 추천해가지고.
0: 아, 여행메이트가. 그럼 오늘의 여행메이트는 누굽니까?
1: 근처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0: 근처에?

0: 아, 깜짝이야.
1: 아, 이게.
0: 아, 이거.
1: 아니, 뒷모습이. 뒷모습이.
2: 난 이거.
1: 아. 아.
0: 아.
3: 아무 데나 담아줄 수 없다, 이거지. 와. 이름에 기름도 있어. 그래.
2: 우리 목포. 네. 유달산 올라갔잖아요.
1: 저의 첫 여행지.
2: 그러니까.
1: 목포.
2: 나 그때. 네. 생긴 근육통 아직도 안 아직도 안 보였는데 내 약속 의리를 지키려고 온 거예요.
1: 아니 근데 네. 여기가 경주인데 아, 왜 불국사 같은 데서 안 만나고 이런 데로 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2: 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연기 하시니까 네. 이 연기자 쪽에는 조정석이 있죠. 조정석 씨
1: 아, 있죠,
2: 있잖아
1: 있죠,
2: 있잖아. 있죠. 근데 여행 작가계에는 노정석이라고 있어. 정석이 정석에서 벗어나.
1: 아, 노정석.
2: 노정석이죠. 그러니까 아, 뭐냐면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획일화되고 좀 아, 틀에 박힌 걸 좀 벗어나 보자.
1: 뭐 예를 들면 야, 부산인데 바다 말고 산에서 만나자 뭐 이런 거예요.
2: 그런 걸 수도 있지. 그 약간 뭐라고 할까? 경주인 듯 경주 아닌 경주 같은.
1: 아, 근데 이건 뭐예요?
2: 아, 이거. 그 사실은 아까 뭐 얘기했잖아. 뭐 석고나 왕가냐 뭐 불국사 왕가냐 네. 여기 다 있어. 이거 뭐야? 아~ 모두 실려. 아까 그 어?
1: 저는
2: 다보타.
1: 전 이거
2: 석고람.
1: 석고람.
2: 석고람.
1: 석고람. 나는 아, 이렇게 다 이렇게 쿠키로 다 드리는 거고.
2: 나는 첨성대.
1: 몰랐어요, 이런 거.
2: 그게 애들한테도 이런 거 보여주면서
1: 아유, 좋겠다.
2: 역사 공부도 되지.
1: 아, 그러네.
2: 그럼 맞추면 먹어도 되고 못 맞추면 못 먹게 하고.
1: 아,
2: 괜찮게.
1: 고문인데 고문. 응. 아 그러면 지금 먹고 있는 데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2: 그거는 네. 비밀. 아. 일단 따라오면 알게 될 거예요.
1: 진짜 예측이 안 돼.
2: 예측이 안 되지.
1: 아 어디를 갈지.
2: 아 예측 가능한.
1: 왜냐면
2: 노정석 투어가 아니야.
1: 경주라고 하면 항상 가는 곳.
2: 그렇지.
1: 근데 이번에 진짜 예측이 안 돼. 아 근데 진짜로 경주 와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계속 볼 줄이야. 그치.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불국사는 안 가는 거냐고요. 불국사는 안 가는 거냐고.
2: 몰라.

0: 아니 여기 좋지 않아요 근데 진짜로?
1: 너무 너무 예뻐요. 아니 여기 딱 아까 오자마자 와 이런 장관이 경주에 있었나? 와 여기 꽃길 너무 예쁘네.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능선을 따라서 조성이 된 거라서 이 뭐 꽃들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뷰가 팍 터지면서 너무 좋지. 아. 여기는 이제 토암산 수목경관숲이라고 숲이라 그래가지고 산림자원도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고 또 뭐 자연 뭐 교육의 목적도 있고.
1: 우와 이게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진짜 근 100m 된다는 거야. 그게 날개
1: 100m잖아. 100m
0: 그러니까 아까 95m라고 했잖아. 거의 뭐 100m 가까운 곳이.
1: 와 100m면 진짜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15초 걸리는데
0: 저 날개를 와 그치 그 정도인 거지.
1: 진짜 크다.
0: 12,000여 가구의 연간 네. 전기를 네. 얻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1: 아, 진짜요?
0: 그 정도로 이제 생산하는 곳이에요.
1: 근데 경주에 있는 게 약간

0: 약간 되게 의아스럽긴 한데.
1: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0: 아 네. 이번에 또 네. 경주의 의외의 모습을
1: 그러니까
0: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나중에
0: 아, 좋아.
1: 우리 여행사 하나 차려주자.

0: 꽃 이름?
1: 영산홍. 와. 방금 전에 검색했어.
0: 아 그래? 아 근데 네. 여기는 또 어디예요 그러면?
1: 여기. 네. 하, 이게 지금 오늘 노정석 투어잖아요.
0: 진짜 예측이 안 돼.
1: 예측이 안 되지.
0: 아 어디를 갈? 아,
1: 예측 가능한. 왜냐면 노정석 투어가 아니지.
0: 경주라고 하면 항상 가는 곳.
1: 그렇지.
0: 근데 이번에 진짜 예측이 안 돼요.
1: 신라.
0: 여기 신라죠.
1: 신라잖아요.
0: 경주 신라.
1: 신라의 수도잖아.
0: 아, 신라죠.
1: 신라가 유명했던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호텔 말고.
0: 신라.
1: 사실은 네. 신라가 굉장히 앞섰던 발달된 문화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공예 기술이에요. 유적 발굴됐을 때 그 왜 왕이랑 함께 묻혔던 부장품들 보면은 엄청나게 섬세하고 엄청 아름답고 기술이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그 신라의 발달의 또 공예 기술을 보존하기 위해서 장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만든 마을. 여긴 어디냐? 네. 경주 민속 공예촌.
0: 와, 진짜 여기 이런 그래. 공예품들이 있네.
1: 저기 앞쪽도 보세요. 이렇게 길 따라서 아. 양옆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네. 다양한 종류의 공예품점, 그쵸? 뭐 민예품
0: 이쪽으로 쭉 다 가게들이 보이네요.
1: 이게 마을처럼 해놓은 거지, 마을처럼. 오.

0: 와, 약간 여기는 또 다른 느낌.
1: 또 다른, 또
0: 다른, 예,
1: 또
0: 다른 느낌이에요. 와, 깔끔하다.
2: 어?
0: 저 약간
1: 그렇지 그렇지.
0: 저 이게
1: 그렇지.
0: 이런 건 진짜 오래돼 보여요.
1: 이게 이제 신라 토기예요.
0: 진짜요?
1: 신라 토기.
0: 이게?
1: 어.
0: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3: 네, 안녕하세요.
0: 근데
3: 네,
0: 여기가 네. 다른 토기보다 조금 달라 보여서 네. 이게 신라 토기인가요, 그럼?
3: 신라 시대 때 사용했던 것을 저희 명장 선생님께서 그대로 재현하시는 신라 토기예요.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3: 네.
0: 그 신라 시대 때만 썼던 일반
3: 그렇죠. 와, 네네.
0: 컵이랑 네. 이거는
3: 순수 점토 흙으로 1300도에서 구워서. 그 연기를 감아해서 빼지 않고 그대로 한원 소성하면은 이런 컬러가 나오거든요.
1: 아, 색상. 그게 신라 토기 특징이라는 겁니까?
3: 그렇죠. 네네.
0: 여기에 그때 그 약간 예술적 뭐 디자인들,
3: 당초
0: 예,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다.
3: 문양 하나 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어요.
0: 이런 거는 장식품 같은 걸까?
3: 장식 이쪽으로 술이나 이렇게 넣으면 이쪽으로 따르면은 나옵니다.
0: 아 이렇게
3: 예, 예, 안에가 비어 있어요.
0: 아 그러네.
3: 네.
0: 아 여기에 네. 나오는
3: 네 따르면 나와요.
0: 여기 이렇게. 네.
2: 근데 쌤 그 이렇게 신라 토기를
3: 네.
2: 하시는 분이 지금 별로.
3: 없죠. 예, 예.
2: 많이 안
3: 그래서 지금 자꾸 여기도 저희가 네. 이제 3대째 가게를 공방을 운영을 하는데.
2: 아, 여기도 3대째예요?
3: 네네.

0: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그죠. 보면 볼수록 약간 오묘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이거 무겁구나. 이거 아까 들어보셨죠? 무겁더라고.
1: 와, 저기 안에
0: 들어가 볼까?
1: 네, 많이 묵은 것 같아. 우와. 우와, 이거 봐.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사장님이세요?
2: 네.
1: 사장님.
0: 아니 그 여기는 그 생활 도자기 이런 거.
2: 뭐 생활 자기도 있고요. 네. 작품 도자기도 있어요. 이 작품입니다.
1: 이건 약간 이거 성덕대왕 신종 아니에요?
2: 네, 맞습니다.
4: 난 에밀레 종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2: 에밀레 종이라고 얘기도
0: 같은
2: 합니다.
0: 거야, 같은 거.
1: 아, 같은 거예요.
2: 같은 거예요.
4: 아, 미숙해 가지고. 아니.
2: 한번 만져 보세요.
0: 만져도 돼요?
2: 네. 더작이죠?
0: 어머, 그러네. 아, 그러네.
2: 네, 더작이.
0: 도자기잖아. 네. 아, 종 모양으로 되게 밑에 네. 도자기야, 도자기. 네.
2: 더자기를 만들어서 조각을 한 거예요.
1: 아, 이렇게?
2: 네. 이 조각이 보시면 되게 섬세하잖아요.
1: 네. 그치.
2: 이게 바늘로 칼을 만들어서 조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섬세하게 이렇게 다 표현.
0: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공예 기술인 거잖아요.
2: 네네네. 그렇죠?
0: 엄청나게
2: 섬세해요. 하나하나
0: 섬세야.
2: 다 파낸 거예요. 아, 파서 표현한 거예요.
5: 대박. 이거는 경주를 상징하는 첨성 대컵입니다.
0: 어머 어머 어머, 그러네. 그러면
2: 저희가 그 5대째 내로는
1: 5대요?
2: 네, 5대째.
1: 아니 저기 위에 보면 지금 사진이 있는데.
2: 네. 저
1: 아버님?
2: 저희 남편입니다.
1: 아니 너무 오래된 사진 같아서. 아니 닮으셨어요 근데?
2: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1: 그래가지고 넌 아니 5대째라고 하니까.
2: 저희 아들이 5대가 되는 거예요.
1: 아들이 또 해요?
2: 아들이 지금 더자기 전공해서 대를 잇고 있습니다.
1: 진짜 궁금하네요. 왜냐면 제일 싼 거부터 제일 비싼 거까지.
0: 아, 이 가격.
1: 예. 제일 싼 거는 얼마예요?
2: 조그마한 소품에서 3,000원짜리도
1: 있어요. 아, 3,000원 정도.
0: 있어요?
1: 아, 네. 3,000원 정도는 뭐 네. 지인들 선물 돌리기도 좋고.
2: 네. 네. 네.
1: 그러면 제일 비싼 거.
2: 작품 고가는 저희가 판매한 게 3,000만 원까지.
0: 3,000원에서
2: 3,000만 원.
1: 몇 배야? 100배야?
2: 네.
1: 우와,
0: 3,000만 원짜리 여기 있어요?
2: 아, 여기 보시면
1: 저요? 우와,
2: 이런 다랑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0: 다랑아리.
2: 이제 다랑아리 중에 이제 이렇게 문양이 있는 거에 따라서 목단 다랑아리, 포도 다랑아리 이렇게.
1: 이건 포도인가 보다.
2: 이건 포도예요.
1: 아,

0: 아니 여기 오신 김에 요즘 대세가 뭐예요? 체험 관광.
1: 체험.
0: 체험 여행이잖아. 요즘 잘해요?
1: 뭐 하죠. 여기 뿡방이라고 여기 뭐 있는데요?
0: 그러니까.
1: 요런데 체험이라고 써있는데.
0: 그러니까. 칠보공예, 은공예 이런 거 체험을.
1: 아,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는 건가?
0: 그렇죠.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1: 우와.
0: 아, 여기는 밖에 스님처럼 칠보공예. 네.
2: 칠보공예장이네요.
0: 가장 기본적으로 칠보가 뭔 줄 알아요? 칠보까지는 알겠지.
1: 그렇죠, 칠보.
0: 칠보.
1: 뭘까요?
2: 칠보는 이렇게 은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넣는 거예요.
0: 은에다가
2: 색깔을. 네, 칠보 유약을 올려가지고 800도로 구워서 이렇게 완성하는 거예요.
1: 이거. 와, 난 이런 색깔을 처음 보는 것 같아.
0: 약간 이거 유난히 반짝반짝하네.
1: 왜? 아니 여기에 있는 얘는 뭐예요?
2: 얘가 그 비휴라는 그런 상상적 동물인데요.
1: 비휴?
2: 비휴.
1: 이게 약간 용 같은
2: 그런. 예, 느낌. 용의 아들이라네. 금은보화를 먹고
0: 얘가
2: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받아서 항문이 막혀서 항상 집에 와서 보색을 토해 놓는다.
0: 이걸 차고 있으면 이제 밖에서 재물을 모아서 나한테 이제 가져다 준다 뭐 이런 이제
2: 그런 뜻이에요.
0: 해석을 한다는 거겠지.
1: 비휴. 괜찮은 동물이네.
0: 좋은 동물이네.
1: 아, 이걸 차고 다녀야 되겠네. 바꿔야 되겠네 지금 이렇게.
0: 아, 죄송한데 이거 그렇다 불자가 이거 묵주를 함부로 이렇게 저
1: 지금 아니 비유래잖아요. 비유.
2: 이런 상품들은 체험이 안 되고요. 네. 체험은 저 밖에 있는 저 상품이에요.
0: 요거.
2: 예, 그 상품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0: 그러면 어쨌든 이거 해서 우정템?
1: 우정템, 예, 좋습니다.
0: 어?
1: 어, 나 딸한테 선물을 하려고 했더니 우정템. 아, 우정템 좋습니다. 아, 우정템 오케이.
2: 자, 칠보공예라는데 유약 중에서 빨간색이 안 보일 거예요. 이건 나 지금 하얗게 보이는데 이게 빨강이에요. 이거는 구우면은 빨갛게 돼요.
0: 아, 이게요? 네.
2: 이거는 주황인데 지금 색깔은 이렇게 보이지만은 구우면은 주황색 나와요. 아. 색깔 바꿀 지금 못을 씻고 또 다른 색깔 가지고 와서 큰 날개는 3색 정도. 아. 작은 날개는 한 2색 정도. 그다음 크로바의 날개는 한 잎에 2가지 색 정도를 써보세요.
0: 야, 이거 되게 섬세하네.
2: 예, 조금 섬세해요.
0: 신기하네. 이게 빨간색이 구우면 된다는 게 신기하네요. 이거 이제 우정 팔찌 교환하면.
1: 아, 이걸 그럼 제가 드리고 이거 나비를 져주는 거예요?
0: 그럴까?
1: 아, 진짜? 어.
0: 잘 때도 빼면 안 돼. 요즘.
2: 자, 이렇게 넣고.
1: 네.
2: 지금 725도에서 네. 한 6분간 구우면 돼요. 아~

0: 여보, 외양간문은 고쳤어요?
1: 피곤해. 내일 할게.
2: 아무 일도 없을 거라 믿었다.
3: 소 읽고 울면 뭐예요?
4: 그래도 문은 고쳐야지.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영화에 중독된 것 같아요. 좋아서 하고 싫어서가 그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안 할 수는 또 없고 하면 너무 괴롭고 안 하면 되잖아요. 왜 하고 있죠? 이미 영화에 중독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원동력이라고 하면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왜 하고 있는지 이게 실례일지 모르겠다. 아 망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서 연출 전공하고 있는 오한울입니다. 은퇴를 앞둔 한 시골 마을의 파출 소장이 자신의 오래된 자동차 갤로퍼를 폐차하러 가는 길에 연쇄 절도범 차량을 만나서 그 차량을 추격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폐차장 탁송기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나이가 있으신 탁송기사님이 그 영상의 주인공이었는데 그 오래된 차를 폐차하러 오는 그 모습이 차하고 기사님이 되게 겹쳐 보인다라는 생각을 오래전에 했었어요. 그러다가 갤로퍼 영화를 찍을 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게 됐는데 아버지를 위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탁송기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구상해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젊은 세대분들이 영화를 만드는 것들 중에 자기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 윗세대에 대한 공경을 표현하는 영화 중에 좋은 영화가 드물었던 것 같아서 사회 베테랑들에게 존경이나 존중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를 연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갤로퍼가 차량 추격 영화다 보니까 슈팅카를 외부에서 빌리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영화를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촬영 감독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저희가 차 하나를 렌트를 해서 쇠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슈팅카를 직접 만들자라고 해서 촬영 감독님과 이제 제작팀이 합심해서 저희만의 슈팅카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영화를 다 못 찍었을 것 같은데 차를 만들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 저요? 부끄럽지만 상당히 자주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무조건 그냥 한번 혹시 이 영화를 보는 분들의 후기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는 보는 편인데 많지는 않죠. 그래도 찾아보려고 사실 전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 거 좀 사소한 거에 일일이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굳이 극장에서 보지. 아이고, 지금 어떻게 인터뷰지? 죄송합니다. 극장에서 보다가 뛰어나왔어요. 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 왜 저렇게 찍었지? 그때 영화 찍고 있는 기간이어가지고 영화제가 그래서 장편 영화 이건 아 이렇게 찍지 말아야겠다 해서 뭐 상당히 창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리진 않겠지만. 스포츠 로맨스 장르긴 한데 갤로퍼하고 덜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좀 인간적인 이야기,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찍은 장편 영화는 가이드러너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시각장애 육상선수와 그와 함께 달리는 가이드러너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와 가이드러너가 함께 대회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는 성장 로맨스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좋고 액션도 좋고 한데 결국에 마음에 오래 남는 이야기는 감동이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일단 제 관객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에 영화 찍을 때도 감동이 있는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사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학교에서 찍었던 졸업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시각장애를 다룬 영화였었어요. 그 영화를 준비하면서 사실 뭐 복지관도 다니고 그때 시각장애에 대해서 좀 처음으로 좀 알게 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재에 대해서 저도 더 알아보고 공부를 하다가 시각장애 육상을 발견하고 거기에 가이드러너도 발견을 하게 돼서 영화로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쓰게 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1: 장편 제작 지원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시나리오가 되게 균형이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드라마투르기에서 썼는데 그 안에서 학생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순수함이라고 할까요? 진실됨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0: 처음에 딱 이야기 발견하는 순간? 딱 결말까지 딱 완성된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온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힘듦을 느끼고 극치는 이제 촬영장에 도착했을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말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 찍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질문 받았을 때 차에서 내릴 때라고 답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진짜 차에서 내리면은 질문이 쏟아지니까 저한테. 근데 사실 저는 이 영화에 대한 해답을 제가 다 갖고 있지 않거든요. 저도 같이 현장에서 알아가는 사람인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그 영화의 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 질문들을 하는 건데 저도 모르는 거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곤혹스러운 것 같은데 근데 그 대답을 하면서 저도 좀 알아가는 게 있어서 진짜 감독은 그 대답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네요.
1: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있으면 감독은 대답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땐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뭐 이렇게 할까요? 이게 옳은가요? 이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또 배우도 질문을 던지죠. 이게 맞나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답을 줘야 되는 사람이 감독이거든요. 그거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솔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감독이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안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저는 최대한 본인이 아는 본인이 믿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영화의 방향에 대해서 연기의 톤 앤 매너에 대해서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해주는 게 감독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한울 학생은 되게 성실하고 진실됨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시나리오에서부터 그런 느낌을 저한테 줬고 그런 믿음을 좀 받았었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오한울 감독이 본인이 찍고 싶고 본인이 아는 역량 내에서 굉장히 솔직하게 영화를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믿음이 좀 있고
0: 아 제가요? 아 어떤 거를 보시고 그 말씀을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특정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만족이 좀 안 됐는데 시간상 어쩔 수 없이 넘어갔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솔직히 이제 오늘 촬영 잘 하려면은 사실 거짓말로라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나중에 봤을 때 실망하고 저에 대해서도 신뢰를 잃을까 봐 그냥 솔직하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찍고 싶다고. 다음 날 다시 찍었습니다. 그걸 보셨나? 넘길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신뢰를 갖게 하려고 그러려면 오히려 반대로 솔직해야 저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는 거짓말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쓴 글이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요소가 다 담겨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찍으면서 좀 힘들었던 순간에도 아 근데 이 이야기는 나를 위한 요소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힘든 순간에 제가 쓴 글을 보고 다시 힘을 얻고 그렇긴 합니다. 그 생각은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물론 독립영화고 상업의 자본을 받지 않아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기가 아마 어려울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렇게 관객들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영화가 진짜 천만 명이 볼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 거든요. 그래서 일반 관객들이 보더라도 좋고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찍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영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크게는 예술하는 사람들이면 한국예술종합학교 다 동경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적대에 있을 때부터도 사실 전문사로 입학을 할 거를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학과를 나오긴 했지만은 영화를 이제 제대로 배우고 피드백을 받은 적은 사실 대학 때 거의 없었는데 이제 전문사 와서 저희 영화 딱 틀고 편집 크리틱 받을 때 정말 큰 시사실에서 한 50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이제 제 영화 하나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 순간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네요. 되게 해부당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정말 긴장되지만 근데 그때 들었던 말들이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이래서 좋은 학교 오려고 했구나 이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순간이 되게 긴장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없는데 30초만 생각했습니다. 없는데? 아, 때에 따라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단편 영화 지금까지 만들었을 때는 하나 이야기가 꽂히면은 순식간에 그냥 딱 처음부터 결말까지 나오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재를 만나면은 그렇게 딱 나오는데 그 소재를 찾으려고 일부러 노력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좀 운에 기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결말까지 다 나와야 비로소 좀 이야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야기 시작도 중요하지만 전 결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결말이 있는 영화가 좋을까 이런 걸 좀 찾다가 이 결말까지 딱 완성이 되면 아, 이 영화는 해볼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영화를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소재에 꽂히려면은 그 결말까지 나와야 그 소재에 꽂히는 것 같아요. 이 소재가 좋다고 해서 이걸로 만들어볼까? 어떤 영화 좋지? 라고는 잘 생각 안 하고 이 소재에 이 결말까지 딱 나오면은 그때 이 소재가 좋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장편 찍으면서 사실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제가 장편 찍은 게 가장 저를 많이 변화시킨 것 같거든요. 인격이

0: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원래 정말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나빠졌어요. 나쁘지 않고는 영화를 찍을 수 없다는 걸 느꼈는데 이게 영상에 실리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들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은 도킹하잖아요. 근데 도킹하는 곳이 돌아가잖아요, 우주에서. 이게 직선으로 딱 들어가면 도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킹하는 우주선도 같이 돌아야 도킹이 되잖아요. 영화 제작도 같아서 현장 자체가 돌아있기 때문에 정상인 상태로는 영화 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독도 같이 돌아야, 돌아에 미쳐있어야 이게 영화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어차피 정상인 순간이 아니니까 저도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영화가 그럼 잘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없잖아요. 소스가 지금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너 어떡하죠? 가장 망한 인터뷰일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아, 영화의 매력이요? 아, 매력을 너무 잃어버려가지고 최근에. 아, 큰일 났네. 명확한 순간이 기억나는 건 아닌데 초등학생 때부터 영화 감독하고 싶긴 했었어요. 영화 하나 보고 오면은 제가 거의 후속작 만들고 혼자서 시나리오 상상하고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좋겠다 하고 어렸을 때부터 상상한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부터 영화 혼자서 찍고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영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동력이요. 이번에 찍으면서 영화 진짜 그만 찍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했는데 진짜 큰일 났네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촬영장이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유독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촬영장을.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도 계속 찍으려고 하는 게 그 이유를 솔직히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약간 중독된 게 아닌가, 병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에 중독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좋아서 하고 싫어서가 그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영화에 중독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원동력이라고 하면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안 할 수는 또 없고 하면 너무 괴롭고 뭐 안 하면 되잖아요. 왜 하고 있죠? 아, 물론 영화 찍으면서 사소하게 기쁜 순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정말 괴로운 것 같거든요. 왜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안 할 거냐, 안 할 순 없어요 또. 그건 아닌데 중독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실릴지 모르겠네. 이 말만 안 하면 실릴 수 있었을지도. 야, 이 말까지 넣어주세요. 아, 망했다. 아, 지금 완전한 슬럼프고요. 아, 이제 학생 영화들 스텝으로 가면은 감독님들이 가끔 중간에 울고 우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나약하다, 저러갖고 어떻게 영화를, 더 큰 영화 어떻게 찍으려고, 너무 나약한데?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4회차 만에 제가 점심시간에 변기를 붙잡고 진짜 대성통곡을 했어요. 엉엉 엉엉. 사실 아침 분량 모니터 보면서부터 제가 눈물이 났는데 뒤에 매니저분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눌러 쓰고 거울 다 찍고 이제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엉엉 울었는데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연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몇 테이크를 더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 단순히 한 테이크 못 가는 게 그냥 갑자기 서럽더라고요. 그냥 정신이 이상한 거죠. 약간 호르몬이 좀 이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줄줄 새더라고요, 눈물이. 아, 그래서 그때 좀 반성했죠. 그 옛날에 아, 왜 저 감독이 우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과거의 저를 상당히 반성하면서. 이거는 안 실리겠죠, 근데? 아, 근데 실수가 화장실 문을 안 닫았어요, 제가. 아, 제가 그 들렸을까 봐 그게 너무 신경 쓰이는데. 아, 들렸을까요? 아, 진짜요? 복도가 좀 컸거든요. 아, 뼈 아프네요. 뼈 아픈 실책이네. 근데 이걸 말하면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 어쩔 수 없죠. 뭐 이것도 영화죠. 아, 이건 최근에도 느꼈던 것 같은데 저는 영화 만드는데 시나리오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출할 때도 아, 이거 어떻게 연출해야 되지? 막히면은 시나리오 보면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쓴 거지만. 그래서 아, 이게 영화 연출을 한다는 게 글을 넘어서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맞는데 그래도 애초에 글을 좀 잘 쓰면은 연출에도 도움이 되고 편집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영화 준비하면서 가장 공들이는 건 아무래도 시나리오 쓰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이지만 키보드 두드리는 게 가장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인데 감독님은 진짜 연기만 보시네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구도나 미술 같은 거는 사실 제가 영화 볼 때는 거의 배우들 연기나 이 사람들 표정을 보거든요. 제가 실제 관객일 때는 다른 관객들도 그러지 않을까 해서 저는 거의 연출하면은 배우들 연기만 거의 신경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쓸 때는 글만 쓰고 연출할 때는 연기만 보고 편집은 맡긴다. 편집과 촬영, 미술 맡김. 저보다 다 유능하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시원하게 맡기는 편입니다.
1: 너무 많은데 이제 시작이거든요. 후배 감독들이나 학교 졸업생들을 보면 본인이 장편 영화를 찍은 다음에 이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0: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면서. 요새 아시겠지만 이제 영화 시장도 너무 안 좋고 극장에 가는 관객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돈을 많이 예산을 투자한 상업 영화도 사실은 요새 관객들이 많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많이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한울 감독이 지금 현 상황에서 좋은 영화를 찍었고 그 영화를 개봉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소구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나하나 밟아가는 과정일 뿐인 거니까 그 결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번 영화 찍으면서 얻었던 내면의 어떤 배움 같은 거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잊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시작이니까 절대 긴장 풀지 말라고. 정말 이제 딱 첫 스텝 밟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작업들을 해야 될 거고 끝까지 이번 작업도 가이드 런너도 후반 작업 잘 마무리해서 좋은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다음 영화를 찍을 때도 초심 버리지 말고 좋은 영화 시나리오 써서 잘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10년 뒤요. 감독이 됐겠죠? 감독이면 좋을 것 같고요. 감독치고는 착했던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나마 착했던 감독. 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
2: 감독을 나쁠 수밖에 없나요?
1: 아예 아니라고 믿었거든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감독들이 성격이 더럽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꼭 더러워야 되나? 착해도 영화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 이래서 그랬구나. 나빠야 됩니다. 착해서는 영화를 찍을 수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이. 그래도 그나마 선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이라도 했던 감독으로 남고 싶습니다.

0: Namhae Archipelago has always been known for its beautiful scenery in the south of South Korea. Lying along the Hansan-Yeosu waterway, the archipelago's mountains and clear waters add to its charm. Let's learn more about Namhae, that is a world apart from the hustle and bustle of urban life. We will look at the transformation of Namhae, where spaces have been infused with new value.
1: 우리 남의 지도를 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무릎에 그 얼르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품속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해서 또 청정한 지역 그런 곳이 남해군이었고 저 아주 어렸을 때는 그 대구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 방학 때 되면 남해 애가집으로 찾아오면 그때는 합천 해인사로 해서 진주로 해서 그다음 삼천포로 가서 삼천포에서 배를 타고 남해를 들어오면 남해에서 또 버스를 타고 업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걸렸던 기억이 있고
0: For a long time, Namhae could only be reached by boat from the mainland. Then, in 1973, a bridge officially opened to connect the island. Namhae Bridge became Korea's first suspension bridge, a milestone for the nation. To the locals on the island, the bridge was a godsend that allowed them to reach the mainland whenever they pleased.
1: 1973년 6월 22일 날 개통되고 그때 당시 동양 최대의 현수교로 관심을 많이 받았던 곳이 이 다리입니다. 개통식 하는 날에는 한 약 10만 명 정도가 몰렸다 하니까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위해서 이 다리가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을 임시로 다시 나오게 하고 제한적으로 보내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남해로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그 빨간색이 그 상징을 하는 그 관문이었고 지금은 남해의 랜드마크로 그 자리 잡고 있는 게 남해대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A place adjacent to Namhae Bridge has wordlessly watched progress unfold. Called Namhaegak, this lodge and resting area was in operation for 44 years. It is notable for being more than a lodge, as it was a popular attraction for the local Namhae people.
1: Namhae대교가 개통이 되고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됨으로 해서 그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또 남해에 사는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혜택 건설에서 건립한 그런 후계 공간이었습니다. 1975년에 개관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0: It was inevitable that the old Namhaegak building would be renovated at one point. The life stories of the locals in Namhae became fond memories, and those in turn became a chapter in the county's history. Presently, this space is where Namhae's history is preserved and put on display.
1: Yesterday는 후계소 개념이었기 때문에 1층에는 제가라든지 또 혜택에 관련된

0: It is a place that pays homage to Namhae's past and present.
1: 남해 군에서 남해 대교의 그 상징성과 남해가 그 가치를 보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 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그 지금 기둥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이건 거의 그대로 있고 지금 그 앞쪽으로 보시면 그 기둥이 남해 대교의 그 교각하고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그리고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떼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숙박시설인 줄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0: The process of repurposing an old building had the dual intent of retaining the original structure. Revealing the aging signs of the building gives visitors and locals alike an opportunity to delve into the identity of Namhaegak. That is the key factor for a renewal of a space.
2: I think it was a very long time ago, but it was very clean and clean. So, when I was young, I lived here in Namhae, and I felt like a very memory in that building. I think it was a very long time ago. But I think it was a very long time ago. But I think it was a very long time ago. And I think it was a very long time ago. And I think it was a very long time ago.
0: In every photo on display, there is one consistent subject that is photographed. And that's the people. Specifically, visitors and locals of Namhae. They pose while standing on Namhae Bridge and creating mementos of a special moment in time.
1: 저도 여기에 추억이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여기에서 그 쉬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추억 이게 만약에 다 없어지고 새 건물이 들었으면 깨끗한 건물이긴 하겠죠. 그러나 남의 사람들의 어떤 그 추억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존이 오랫동안 됐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영원히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좀 오래도록 이게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0: Called Treasure Island by the locals, Namhae has several scenic places here and there. Mijo Port is known as a cozy fishing harbor that is indispensable to the livelihoods of the people.
3: 저희가 처음에 미조항을 보게 된 거는 스페이스 미조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섬들을 보게 됐습니다. 조도호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살고 있는 섬도 있고 나머지 옆에 또 에도, 사도, 뭐 미조도라고 하는 무인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섬들에 여전히 사람들의 삶이 남아있는 흔적들을 좀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이 되고 도시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이러한 공간들이 점점 버려지고 있고 아름다운 공간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바라보게 됐는데요.

0: From Mijo Port, fishermen set sail on their fishing boats to the open sea. A daily routine that spanned for countless days in Mijo Port. Dreaming of a big haul of fish with a deep appreciation for the ocean. The fishermen are grateful for the bounty they reap from the sea. For years, the former cold storage facility played a big role in the fishing village.
1: It was a very big building. Mijo is a village of 어촌 마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저희 냉동창고는 항구에 마주한 굉장히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로 보였었고 저희가 볼 당시에는 작동하지 않은 지 조금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멈춰 있는 어떻게 보면 잠들어 있는 거인을 만난 듯한

0: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1: The biggest building in this tiny fishing village, a cold storage building that witnessed the ups and downs of life as a fisherman. Like all good things in life, the end came for this place too. But in a turn of events, the former storage facility was transformed into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0: Yeonjeongi 여기는 업이 활발한 곳이어서 이러한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업의 활동들을 건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의 바깥 부분에 창을 최대한 많이 내서 바깥의 풍경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남의 이 스페이스 미조라는 냉동 창고는 거대한 이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박스 같은 건물인데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세밀한 냉동 코일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냉동 코일은 이 건물의 사실은 심장과 같은 곳이었죠. 예전에 얼음을 생산하고 수산물을 얼리기 위해서 냉각기가 작동하던 당시에 필요했던 그 냉동 코일의 일부를 저희가 미술품 같은 형태로 지금 남겨놓은 공간이 있고요. 또 일부는 심지어 천장에서도 그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벽면에서도 아 이전에 이곳이 냉동 창고였구나라는 흔적을 남겨놓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일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실 때 이러한 낡은 부분들을 오래된 시간의 역사가 쌓여서 낡아지게 된 재료가 어떠한 미적인 가치를 가지는지를 함께 보시면 또 즐거운 관람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This space smartly maximizes the former facility's massive room. Glass walls and high ceilings bring in plenty of natural light, illuminating the whole space brightly. Upon closer inspection, you will see that the materials that are tied to the cold storage facility's history dating back to the days when it was in operation. These old fish crates have been repurposed, as you can see. Different themes are highlighted on each floor, offering a different viewing experience. They all tie into the story of Mijo Port.
0: Korea의 대부분의 항구가 그랬듯 미조 항도 원래 해안에 있는 공간을 항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간척을 조금 해서 땅을 만들어서 지어지게 된 건물인데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해안 이전에는 해안 절벽이었던 그 바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바위를 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 미조 안에는 있기 때문에 안에서 깨끗한 미술관의 모습과 반대쪽에는 자연이 만든 그 해안 절벽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도 관람 포인트로 추천드립니다.
1: The cold storage facility and local culture have become the source for a new interpretation that has transformed this place into a multifunctional cultural center while keeping the identity of Mijo Port as it were. Finding ways for the new and old to coexist in harmony together with the underlying mission of sustainability are also pursued.
0: Our 건물 같은 경우는 보존의 가치가 그렇게 높은 어떤 건축적이거나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담겨져 있었던 공간이어서 저희는 그 사람들의 삶의 기억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축의 원형을 지키고자 하였고요. 추후의 운영이랑 그다음에 앞으로의 발전 까지도 남해군에서 고려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이 공간 하나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공간의 발전이 다른 섬이나 다른 주변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계획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1: A space that witnessed hardships and rewarding moments in life now serves as a hub that brings art to the local region. It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embark on a new beginning while preserving the local culture and seeking new vistas. Showing how abandoned places can be repurposed, Space Mijo offers regenerative architecture as a solution for the present and future.
0: I'm still a human being. 물리적인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이러한 실제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는 것이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자주 만나고 더 재밌는 대화를 나누고 또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많은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After crossing Namhae Bridge, you will find yourself in Seolcheonmyeon, and to the east there is Hacheon City, while to the north there is Hadong County. In this slow-paced and leisurely area, a new space has emerged thanks to the efforts of its residents. The neighborhood has a slow-paced vibe. One particular place here was renovated through the efforts of the locals. A former bathhouse was transformed into an art gallery. How did these two vastly different spaces converge into what it is now?
2: Yes, 1991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설천면 복지회관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건물 노후 등 관리적 측면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옆에 새로운 복지관에 들어서면서 기존 건물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경남도 시범사업인 서통하는 읍면동 혁신주민센터 공모사업에 공모해가지고 2020년에 선정되고 2022년 7월에 눈대목탕 미술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1: Artworks are on display inside the well-preserved former bathhouse. So here, we have an art museum and community center that became unlikely bedfellows. Two unlikely bedfellows, an art museum and community center, are the result of the passion and efforts of the locals who wish to revitalize this place.
2: Yes, our 눈대목욕탕 미술관은 매주 화요일 휴관으로 주말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 1개월 전시를 원칙으로 전국의 예술가나 예술단체 누구나 와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역 예술가나 뭐 그림, 도예 동아리, 뭐 학생들, 작가분들이 매달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월 보물성 그리다라는 미술 동아리 회원 17명이 예술 일상이 되다라는 주제로 민화나 아크릴화 등 40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1: Not only were bathhouses used for bathing and washing, but it was also a space where neighbors socialized in a relaxing atmosphere. The Nunne Bathhouse Museum of Art became a new socializing place that brings art to the locals.
2: 주민 소통의 장소이자 문화 예술의 목마른 주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평소 낮에는 어업이나 농업,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저녁에는 그림을 그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허구제비나 내일은 화가팀에 그림 동아리가 있을 정도이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그림 수업을 개설해서 많은 분들이 그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자라는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1월에 초등학생들이 수업 전에 만들었던 그림책이나 도자기 작품 이런 걸 전시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시한 거를 인근 지하아동센터 아동들이 보고 자기들도 작가가 돼보고 싶다고 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며 하반기 때 작품 전시를 예약하고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1: Appreciating artwork while enjoying fun activities. Visitors and locals alike can freely spend their time here as if they are going to the original bathhouse. The Nunne Bathhouse Museum of Art is a space that is giving a boost to the village atmosphere.
3: Oh, 보면 철거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는데 도하고 군하고 예산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이 이제 남해 강화 오시는 분들이 이 미술관에도 들리고 그림이라든가 또 아니면 도자기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관람도 하고 견학도 하고 상당히 효과적이죠. 네, 좋아요. 여기는 목욕탕 안 하지만은 그냥 목욕탕 시설을 그대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특이하죠, 사실. 네.
1: Where neighborhood bathhouse became a place for art and socializing, and where Mijo Port was transformed into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along with a new space to highlight the history of Namhae Bridge and its enduring legacy. All of these shining stories come from Namhae. And making this all happen are new spaces that link the past, present, and future.

0: 1970년대, 80년대에 빠르게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할 때 지어졌던 건물들도 지금 건물이 너무 예쁘지 않고 혹은 질이 좋지 않아서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 건물들에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과 또 우리의 어떤 치열한 어떤 역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일부는 남겨두고 또 미래 후손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An island that was isolated for centuries became connected to the mainland via a red bridge. Many untold stories flowed back and forth after this connection was achieved. And those stories have been recorded and stored to become a part of Namhae's history. Valued locations on Namhae, a treasured island that are infused with fond memories and nostalgia. They will brighten Namhae for years to come.

0: With the food ready and the cheering gear all set, it's finally time for the game to begin. Just watching the game isn't always enough. So why not add a friendly wager with friends?
1: 오늘 진 팀의 팬이 음식값 반액이.
2: 이길 자신 있습니까, 각자?
1: 저희 오늘 위닝 해야죠. 키우 위닝 할 수 있습니다.
3: 오늘 이길 거예요.
1: 어제 졌거든요. 키우 화이팅! 오늘 꼭 이겨주세요.
3: 연습 화이팅!
1: 보여주세요. 화이팅!
0: Let's see. Who'll turn out to be today's lucky charm? As soon as the first pitch is thrown, the atmosphere shifts in an instant. Every pitch, every swing, the crowd follows every moment without looking away. But wait, is that a monitor at the ballpark?
4: 야구 보면서 여기 혹시 뭐 이렇게 비디오 판독 같은 거 할 때 나오기 전에 이걸로 또 나오니까 뭐 그걸로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이제 다른 경기나 뭐 점수 같은 것도 보고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0: Now that's true baseball passion. And above all, there's one thing no one should miss when experiencing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The cheers.
5: 일단 단전에서부터 힘을 끌어올려야 돼요. 힘을 끌어올린 다음에 이 손 끝으로 이제 나도 날리겠다. 나도 안타 날리겠다. 홈런 날리겠다. 이 마음.
0: From the top of their lungs to the tips of their fingers, the crowd throws itself into every cheer. By the end of the game, all that cheering might just be the perfect stress reliever. But there's something else that makes Korean baseball cheering so unique. What could it be?
6: 선수들마다 다 등장곡이 있고 각자만의 개인 응원가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아마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0: That's right. In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every player has a signature cheer song with catchy melodies that are easy to sing along to simple, fun choreography. Even complete strangers come together and cheer as one team.
7: 사람들이랑 같이 응원하다 보면 이제 또 무대감도 싸울 수 있고 또 이제 같이 이제 또 많이 여러분들이랑 치열해질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좋아.
0: Wow, from up here, it almost feels like a concert. The excitement isn't just for adults. Fans of all ages join in the fun. To first-time international visitors. It doesn't take long to quickly become part of the excitement.
3: It's excellent. Yeah, I can tell that the fans are real fans. Everyone's having a great time. Even the children know all of the songs. It's amazing.
8: I've been to baseball games in New York and also in

1998년 때부터 번역을 하고 싶었어요. 한국을 어렸을 때 떠났기 때문에 군사 정권 시대에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경험을 했고 그런 걸 알고 싶었어요. 제가 제 혀를 expelled tongue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expelled tongue으로 가지고 번역을 하고 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지만은 저는 그 똑같은 혀로 번역을 하고 제 글을 쓰고 있어요. 처음에 번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시를 쓴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번역만 하고 싶었고 번역에만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번역을 하면서 저의 글도 그냥 저절로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품이나 시를 골라가지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누가 이 시를, 이 시집을 번역을 하라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자신이 어떤 작품이 좋은지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를 먼저 연구로 해가지고 번역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미국 내에 있는 그 독자들 누가 그 시집을 읽을 건지 그 오디언스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걸. 그리고 미국 내에서 어떤 시가 나오는지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쓰는 시 그 시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번역을 시작하고 끝을 낼 수 있어요. 이제 독자들이 선생님 번역 시를 읽고 나서 저한테 어떤 사람들은 편지를 보내요. 편지도 보내고 그냥 만나서 다가와서 그 김혜선 선생님 시 때문에 창작하는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Anxiety of Words' 제퍼 프레스가 출판을 한 시집이에요, 선집이에요. 2006년에 출판이 되었었거든요. 그때 김혜선 선생님이 시애틀에 오셨어요. 매년마다 하는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오셔서 같이 낭독도 한번 했었어요. 그때 선생님하고 같이 시 낭독을 했기 때문에 참 좋았어요. 제가 지금 끝난 번역 시집이요. 김혜선 선생님 시집 날개 환상통. 이해하기도 어렵고 언어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번역하는 할 때 김혜선 선생님한테 질문은 많이 보냈어요. 왜냐면은 그 시의 주제, 뭐 subject 그리고 누가 말을 하는지 시를 읽을 때 그게 너무나 애매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던지고 선생님이 저한테 답을 해주시면서 많이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Sorrow Toothpaste Mirror Cream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제가 번역한 거. 그 안에서 I'm okay, I'm pig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 시에서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돼지들이 고문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음을 경험을 하고 아주 불쌍하게 억울하게 죽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장면들은 한국 현대 역사 중에 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았던 경험을 쓰신 그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참 중요한 시라고 생각하고 사람 대신 인간 대신 돼지 몸
돼지 목소리를 내시면서 쓰신 시가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블룸 pig. A horde of healthy pigs like young strong men get thrown into the pit. They cry in the grave. They cry standing on two legs, not four. They cry with dirt over their heads. It's not that I can't stand the pain, it's the shame. Inside the grave, stomachs filled with broth, broth and gas. Stomachs burst inside the grave. They boil up like a crummy stew. Blood flows out the grave. On a rainy night, fishy smelling pig goes flash, flash. Busted intestine tunnel, their way up from the grave and soar above the mound. A resurrection. Intestine is alive, like a snake. Bloom pig, fly pig, boars come and tear into the pigs. A flock of eagles comes and tears into the pigs. Night of internal organs raining down from the sky. Night of flashing decapitated pigs. Fearful night, unable to discard pig, even if I die and die again. Night filled with pig squeals from all over. Night of screams, I'm pig, pig. Night when pigs bloom dangling, dangling from the pig tree.

김하선 선생님이 창작하는 언어는 비스러하고 이미지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는 언어예요. 그 언어에서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쥐들도 나오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버려진 그 동물들, 버려진 목소리, 그런 목소리들을 제가 또 받아서 영어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게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영어로서는 그 여잔지 남잔지 he, she, pronoun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한국어는 subject 없이도 쓸 수 있고 pronouns도 별로 쓰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항상 선생님한테 이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가 누구예요? 항상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시에 나오는 리듬, 톤, 목소리, 그런 거를 다시 영어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뜻만 아니라. 물론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그 문법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문법도 생각하면서 하지만은 뜻보다 그런 감각, 경험, 그 언어를 다시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미국에서 그 독자들이 선생님 시로 읽을 때 창의롭게 경험할 수 있게 시를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